0: 그가 19세가 되던 1972년에 네. 한국에서 한 통의 편지가 오게 돼요.
1: 편지.
0: 예. 그 편지를 열어보자 거기에는 바로 입영 통지서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1: 군대 갈 때가 됐구나.
0: 예. 예. 그렇게 조은현은 결국 군역을 받아들이게 되고
1: 네.
0: 1972년 3월 표표히 일본을 떠나 한국으로 귀국하게 돼요.
1: 네.
0: 그 제자를 떠나보내고
1: 네.
0: 4개월이 지난 바로 그해 7월 일본 사회의 큰 스승이자 바로 바둑계의 거인이었던 세고의 선생이
1: 네.
0: 83세의 나이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돼요.
1: 그렇군요.
0: 그의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 그래요.
1: 예.
0: 훈연이 군 복무를 마치면 반드시 일본으로 데려와서 대성시켜달라라고 유언을 마지막 적었다는 거죠.
1: 예.
0: 이 세고 선생이 얼마나 좋은 연을 아끼고
1: 그러네, 진짜.
0: 사랑했는지 짐작가는 그런 부분이에요.
1: 좀 상실감이 좀 컸을 거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뭔가 비장함과 슬픈 어떤 좀 감동이 느껴집니다. 예. 자 그러면 조훈현은 군복무 스승의 유지대로 일본으로 돌아올까요?
0: 예. 네, 조훈현은 그 19살 20대 한창 나이에 4년 동안 공군에서 복무했어요.
1: 예. 네,
0: 근데 아마도 세고의 선생이 없는 일본은 조훈현에게는 큰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세고의 선생의 간절한 유언에도 불구하고 조훈현은 일본으로 끝내 돌아가지 않았어요.
1: 네.
0: 그리고 군복무를 마치고 1976년 한국 기원에 복귀해서
1: 네.
0: 9살 때 한국 기원에 등록했었다 그랬잖아요.
1: 아, 그렇죠.
0: 76년에 네. 한국 기원에 복귀해서 이 세계 최고의 기재를 타고난 조훈현은 그때부터 가공할 만한 공격력을 발휘하면서 김인 조남철 구단이 버티고 있던 한국 바둑계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1: 예.
0: 참 묘하게도 조치훈과 조훈현의 묘한 평행 이론이라고 할까요? 바로 조치훈이 명인 타이틀을 획득했던 그 1980년에
1: 네.
0: 조훈현은 국내의 모든 타이틀을 차지하는 전관왕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1: 동시대에 일본과 한국을 각각 평정하고 있어요, 지금.
0: 그렇죠.
1: 예, 예. 예.
0: 비슷한 시기에 성장해서 일본으로 엮었던 두 사람의 운명의 평행이자 좀 묘한 엇갈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마침 1980년 조치훈이 명인이 되면서 한국으로 잠시 금의환향해서
1: 훈장 받죠.
0: 훈장을 받게 되잖아요.
1: 예.
0: 그렇게 되자 한국 기원은 국내 1인자 조훈현과 명인인 조치훈의
1: 네.
0: 기념대국을 기획하게 돼요. 두 양국의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1: 네.
0: 되었으니 한번 기념대국을 준비한 거죠.
1: 야.
0: 두 판을 준비했는데
1: 예.
0: 대국의 결과 조치훈 구단이 2대0으로 완승을 거뒀어요.
1: 아, 그래요?
0: 이 대국 이후에 조훈현 구단은 더욱더 자신을 단단하게 다잡아가면서
1: 네.
0: 절치부심하면서 더 화려한 비상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1: 좀 각성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훈현 구단이 이제 고민했던 것처럼 내가 정말 세계에서도 최강일 수 있을까를 좀 이제 판가름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교류전이나 세계대회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0: 그렇죠.
1: 세계 바둑대회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지나요?
0: 네, 한중일이 각각 자국의 기원에 소속되면 자국 리그를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뭐 세계대회나 이런 것들은 아직 없었던 거죠.
1: 예.
0: 그러니까 국지적인 승자들이 있을 수 있고 다만 당시 공감대는 세계 최강은 역시 일본이다. 그거를 대부분 인정하고 가끔 가다가 교류전이나 기념대국은 있을 수 있죠.
1: 네.
0: 그렇다 해도 일본 기사들은 뭐 한수 가르쳐주지 그런 입장이고 중국이나 한국의 기사들도 사실 좀 한수 배운다는 입장으로
1: 아하.
0: 그게 사실 당시의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1: 네.
0: 그런데 1980년대에 들어가게 되면서
1: 네.
0: 일본 기원이 선진국 바둑 선진국가로서
1: 네.
0: 종주국가인 중국에 대해서 우리 바둑의 교류를 하자.
1: 네.
0: 그것은 일본 기원이 바라보는 13억의 거대한 중국 시장을 좀 염두에 둔 거죠. 그러면서 바둑 최강대국인 일본을 상당히 과시하는

0: 굉장히 선전을 하면서 긴장감 있게 진행됐지만
1: 네.
0: 결국 마지막에는 중국에는 네웨핑 혼자 남게 되고 일본에서는 고바야시 고이치, 가토 마사오 그리고 후지사와 히데유키라고도 하고 후지사와 슈고
1: 네.
0: 이 사람이 남아서 세 명이 남게 된 거예요. 당대 전성기를 구가했던 기사들인 거죠.
1: 일본이 훨씬 유리하네요. 예.
0: 거의 무명이었던 네웨핑과의 대국을 앞두고
1: 네.
0: 일본 기사들이 이런 호언을 하게 된 거예요. 만약 일본이 패배하면 우리가 모두 삭발하겠다. 이런 호언장담을 하고
1: 예, 예.
0: 대국이 이어졌어요.
1: 예.
0: 근데 결과는 놀랍게도
1: 아, 진짜로?
0: 네웨핑이 그 일본 기사 3명에게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중국이 우승을 하게 된 거예요.
1: 와, 하방까지 당했던 네웨이핑이.
0: 그렇죠.
1: 야, 이런 일을 저지르네요, 진짜. 중국이 이겼습니다. 뭐 중국 난리 난 건 뭐 불보듯한 것 같고, 일본 기사들 아까 삭발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지면. 정말 했나요? 안 했나?
0: 진짜 삭발했어요. 일본 기원은 지금까지도
1: 예, 예.
0: 중일 슈퍼대항전 1회 대회 때 패배하고
1: 예.
0: 삭발했던 거를
1: 예.
0: 가장 치욕스러운 날로 지금도 회자될 정도라는 거죠. 한수 가르쳐 주려다 오히려 낭패를 보게 된
1: 그렇지.
0: 그런 거예요. 아, 운이 나빴을까요? 방심을 했을까? 그런데 그 다음에
1: 예, 예.
0: 2회 중일 슈퍼대항전.
1: 네.
0: 그 다음에 3일 슈퍼대항전에서도
1: 예. 예.
0: 초반에는 대개 일본이 앞서지만 중국에는 항상 네웨핑 혼자 남는 거예요. 근데 이 네웨핑이 일본 기사들 다 연승하면서
1: 네.
0: 1, 2, 3회 대회를 모두 중국이 우승한 거예요.
1: 야, 일본 진짜 자존심 무너지네요.
0: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서 네웨핑은 13억 중국 인구 인민의 인민 영웅이 되고
1: 그렇죠. 예.
0: 그리고 중국의 평생 동안 네웨핑은 국가가 공인된 기성의 칭호를 받게 되고
1: 네.
0: 흔히 그래서 네웨핑을 마지막 주자로 끝까지 지켰다 그래서
1: 네.
0: 철의 수문장이라는 그런 별칭을 얻게 된 거죠.
1: 예.
0: 그러나
1: 네.
0: 제3회 중일 슈퍼대항전에서 최종국에서 네웨핑이 승리하면서 중국 우승이 확정되는 그 해가 1988년인데
1: 아.
0: 그 88년
1: 네.
0: 세계 바둑의 무게중심이 요동치면서 이 대반전을 예고하는
1: 아, 그래요?
0: 그 해이기도 해요.
1: 88년이면 우리나라는 이제 올림픽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의미가 큰 해인데 바둑계에서도 뭔가 요동이 치면서 우리 입장에서 좀 각별한 해라고 하는데요. 한국 바둑 역사상 가장 영화 같은 사건이 펼쳐진다?
0: 그렇죠. 1988년 그 해에 일본의 유수의 기업인 후지츠 회사가 주관하는 후지츠의 국제 기전이 처음으로 창설되게 돼요.
1: 예.
0: 그래서 이를 기점으로 1988년 이후에
1: 네.
0: 한국, 중국, 일본의 여러 기업이나 언론사가 주관하는 세계 바둑 대회가 각 국가에서
1: 네.
0: 이제 창설돼서 벌어지게 되는 그런 첫 해가
1: 88년?
0: 1988년이었던 거죠. 엄청난 우승 상금을 걸고
1: 예.
0: 심지어는 억대 상금을 걸면서
1: 88년에 억대니까 와
0: 40여 년 전에
1: 예.
0: 국제기전이 막 벌어지게 된 거예요.
1: 예.
0: 그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이고 유서 깊으며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국제기전이
1: 네.
0: 그것도 1988년에 개최됐어요.
1: 네.
0: 바로 이제 대만의 기업인이자 엄청난 바둑 애호가였던 잉창치라고 하는 분이
1: 네.
0: 예, 4년에 한 번 열리는
1: 네.
0: 마치 올림픽처럼 흔히 바둑의 올림픽이라 그러죠.
1: 네.
0: 4년에 한 번 열리는 잉십의 프로바둑 세계선수권대회를 개최하게 된 거예요.
1: 아, 응시배라고도 하는.
0: 그렇죠.
1: 아, 잉장치배구나.
0: 예, 예. 그 사람 이름을 따서
1: 예, 예, 예.
0: 잉십의 세계 프로바둑 선수권대회인데 한국에게 딱 표 하나를 그나마
1: 장이었어?
0: 보내면서 조은현 구사 구단을 지목하며 조은현 구단 정도면 초청해 주겠어 하면서
1: 야.
0: 한 장을 보낸 거죠. 네, 얼마나 당시 한국을 홀대했는지를
1: 이때만해도 한국은 좀 뒷전으로 확실히 좀 밀려나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1: 자, 그렇다면 과연 대회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0: 그래서 더 아마 이 대회가 극적으로 끝났는지 모르겠는데요.
1: 예, 예.
0: 무려 몇 개월간에 걸쳐서 이제 토너먼트가 벌어지게 되고 예상대로 결승전에는 중국 기사인 네웨이핑이 결정기를 구가하면서 결승에 올라갔고
1: 예.
0: 이제 주최 측의 예상과

0: 달랐겠지만 네. 뜻밖에도 단 한 장의 시대를 받았던 한국의 조은현 구단이 결승에 올라간 게 된 거예요.
1: 아.
0: 그래서 이때부터 두 기사가 네. 5개월에 걸쳐서 장소도 다 중국 아니면 싱가포르예요.
1: 아.
0: 그래도 한국 기사였으면 한국에서도 한번 홈웨이를 해야 되는데
1: 싱가포르 갈 거면 한국 한번 와야지.
0: 싱가포르 뭐 거의 더 아. 화교자본이잖아요.
1: 그러니까.
0: 중국과 싱가포르로 가며 결승기를 벌이는데 이 다섯 번의 대국의
1: 네.
0: 마지막 5국 네. 최종 결승전을 드디어 89년 9월 5일
1: 네.
0: 드디어 두 사람이 벌이게 되는데
1: 네.
0: 최종국에서 조은현 구단이 승리하게 되면서 우승하게 됩니다.
1: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우승한 조은현 국수가 입국할 때 요즘 이제 바둑TV에서 가끔 영상 자료로 보내주는 영상인데요. 이제 공항에서부터 시내로 이제 카프레이드를 했고
0: 이제 세계 바둑계가 볼 때는 네. 약간 좀 뭐 의외 내지는 깜짝 쇼로 보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조은현 구단의 이 우승은 훗날 바둑사가들이 볼 때는
1: 네.
0: 세계 바둑의 헤게모니를 한국이 장악하게 되는 아주 놀라운 신호탄이 된 거죠.
1: 예.
0: 일종의 잉창지배라는 이 세계대회가 쏘아올린 이 작은 공이 이 세계 바둑사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메가 쓰나미를 예고하고 있던 거예요.
1: 예.
0: 그런데 그때 우승 인터뷰 중에
1: 예.
0: 조은현 구단이 상당히 편안하게 마음을 담아서 인터뷰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게 됐다는 거죠.
1: 예.
0: 이제는 창호가 알아서 하겠지.
1: 아, 이제는 창호가 알아서 하겠지. 그분이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0: 예.
1: 뭐 이제 영화 승부를 통해서라도 이제 접하신 분들이 많은 얘기일 수 있겠지만 이창호 구단 얘기 풀어주시죠, 교수님.
0: 예. 네, 이 조은현 구단이 19세에서 23살 그때 군복무를 하고 있던 그때
1: 네.
0: 바로 1975년에 이 전주의 유명한 시계방 가문에서 한 소년이 사나이가 둘째 아들로 태어난 거죠. 네 살 때 할아버지한테 바둑을 배우고 근데 너무 이 아이가 기재가 출중해서 주변 지인들의 많은 도움으로 당대 한국 바둑을 호령하던 조은현 구단한테 지인들이 연락이 닿아서
1: 네.
0: 부디 이 전주의 꼬마와 한번 만나서 지도대국을 해주기를 주선을 하게 돼요.
1: 가능성을 봐달라.
0: 네. 이렇게 되면서
1: 네.
0: 바로 두 사람은
1: 네.
0: 세고의 선생에 받았던 그 아름다운 내제자의 관계를 이어가면서
1: 네.
0: 세고의 조은현 이창호로 이어지는 흔히 교학상장을 넘어 가장 아름다운 사제관계를 세 사람은 오늘날 시대 현대에 네. 보여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1: 네.
0: 그리고 조은현 구단이 이제 이창호라는 사람을 내제자로 받아들인 그 선택 이것은 세계 바둑의 중심을 한국으로 끌어오는 거대한 바둑사적인 전환을
1: 네.
0: 바로 상징한다는 신의 한 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 예.
0: 왜냐하면
1: 네.
0: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이창호는 조은현의 내제자로 받아들이고 성장하면서 바둑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사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창호 구단은 14살 때 사실 조은현이 기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왔어요. 최연소 세계 지금도 최연소 14살 때 우리나라의 바둑 타이틀을
1: 네.
0: 획득하고 이렇게 하게 된 거죠.
1: 네.
0: 그리고 이듬해 1990년 15살에
1: 네.
0: 처음으로 스승의 타이틀을 접수하고
1: 네.
0: 그리고 1991년 16살 때는 국내 1위 기전인 왕위전에서 7번기 승부에서 4대3으로 이창호가 이기면서 명실공히 이창호가 국내 1위로 떠오르게 돼요. 저는 이 경우를 바로 청초러람 청어람의 가장 성공적인
1: 그렇지.
0: 그런 사례라고 저는 생각해요.
1: 예.
0: 이 왕위전에 승리하면서 이창호는 하직 인사를 올리고 바로 내제자 생활을 끝내고 이창호는 스승과 작별을 고하고
1: 예.
0: 이창호는 국내 모든 타이틀을 접수하고 조은현은 무관으로
1: 이후로
0: 예.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1: 조훈현 구단이 이제 임창집의 우승 후에 이제 창호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정말로 이창호 구단과 한국 바둑, 세계 바둑의 중심이 되는 거죠?
0: 네, 뭐 이창호 등장에 대해서 이제 중국과 일본 바둑계도 굉장히 놀라고 호기심을 갖지만 좀 반신반의한 측면도 있어요. 과연 저 소년이 어떨까? 그런데 드디어 1992년 이창호 16살 나이에 동양증권배 세계대회 결승에 올라가게 되는데
1: 네.
0: 상대는 일본 기원에서 활동하는 대만계 린하이펑 흔히 이중어리라고 불리는 이창호가 그때 가장 존경하는 기사로 생각했던 기사가 린하이펑이에요.
1: 아, 그렇군요.
0: 그리고 린하이펑의 스승이 우칭이 아니죠.
1: 아.
0: 어떻게 보면 다 같은 세고의 문화에 연관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1: 예.
0: 그런데 이 결승에서 3대2로 이창호가 승리하면서 16살 내에 세계대회 최연소 우승을 이루게 된 거죠.
1: 네.
0: 이러면서 이창호는 그야말로 그 이후에 15년 동안 세계 1인자로 군림하면서 전 부분의 전 세계대회 대부분을 우승을 독식하게 되면서
1: 네.
0: 메이저 세계대회만 해도 17번의 우승. 조금 작은 경우를 포함하면 21번의 세계대회 우승이라는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는 전인미답의 금자탑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1: 예. 항상 그 대단한 걸 하고도 그 우승 사진 보면 아까처럼 무표정한 그 모습도 약간 되게 그저게 또 되게 멋있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0: 예. 예.
1: 하여튼 포스트 이창호 시대 중국이 장악하게 되는 걸까요?
0: 중국의 바람은 빨리 그게 오기를 바라고 또 네. 그런 준비도 했던 것 같지만 새로운 세기, 이제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는 2001년경 LG배 세계대회 결승전에 당시 전성기를 구하던 이창호 구단이 결승에 오르고
1: 네.
0: 근데 그 맞은편에 결승전에 바로 눈매가 날카로운 홍안의 소년이 결승정살등대로 예. 마주앉게 된 거죠.
1: 예.
0: 이 소년은 네. 이 세계대회 결승에서 이창호를 상대로 기세 좋게 내리 두 판을 이겼어요.
1: 아.
0: 5번 기대국인데
1: 예.
0: 그래서 바둑계는 이 소년이 이창호의 아성을 무너뜨리는가 큰 화제가 됐는데
1: 네.
0: 이창호가 내리 세 판을 이기게 되면서 이 소년은 분노를 삼켜야 됐던 거죠.
1: 그래도 엄청난 거죠. 예.
0: 그래도 엄청난 이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강렬한 인상을 남기게 되는데
1: 네.
0: 이 소년은 바로 전라남도 신안 앞바다 쪽에 수많은 섬 중에 비금도라는 섬에서 태어난 네. 소년이에요. 이 소년의 이름이 이세돌이에요. 그 소년이
1: 네.
0: 2001년 졌지만 2년 후인 2003년에 똑같은 대회 결승전에 또 올라와요.
1: 이창호 구단이랑?
0: 예.
1: 오.
0: 근데 거기에서
1: 예.
0: 그 소년이 드디어 승리를 야. 거두게 되면서
1: 예.
0: 세계대회, 메이저 세계에 대해서 우승을 하게 된 거죠. 이 이세돌 구단은 거의 초지일관 공격이에요. 닭공이죠, 닭공.
1: 네.
0: 탁월한 수일기와 정말 신묘한 묘수들을 구사하면서 그런 전형적 천재형 기사예요. 이후 이세돌은 이창호와 세계 바둑을 양분하면서
1: 네.
0: 세계대회를, 메이저 세계대회를 무려 14번 우승하게 돼요. 점차 이창호는 전성기를 지나지만 이세돌이 있기에 1위의 바통을 자연스럽게 넘겨주면서
1: 예.
0: 한국의 아성을 네. 계속 지켜준 거죠.
1: 네.
0: 그래서 이제 중국 바둑계는 흔히 이창호를 큰 이, 딸이라고 하고 그러고 그 다음에 등장한 이세돌을 작은 이, 샤오리라고 부르면서
1: 샤오리.
0: 두 명의 이시성의 이 기사의 위대함을
1: 예.
0: 칭송하는 거죠.
1: 아, 그러니까 한국은 진짜 그 중국세가 강해질 때마다 대략 한 10년 정도 단위로 엄청난 천재들이 그렇죠, 나타나면서 그래요. 최정상을 지켜왔다는 게 참 신기하면서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이세돌 구단 하면은 또 알파고와의 대국 얘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
0: 그렇죠.
1: 예. 처음엔 이세돌 구단이 이긴다는 관측이 압도적이었죠.
0: 예. 네. 당시 이제 이세돌 구단은 이걸 흔쾌히 받아들이면서
1: 예.
0: 기존에 개발됐던 AI 기반 바둑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봤는데 기보를 봤는데 상당히 아직은 실력은 멀었다 이런 뭐 충분한 판단이 들어서
1: 네.
0: 수락하게 됐다 그래요.
1: 예.
0: 그리고 드디어 2016년 3월 서울에서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이 시작된 거죠. 정말 그때 1국 때 동시 접속자가 2억 명이 넘었대요.
1: 2억 명.
0: 근데 사실 알파고 개발자들도 확신을 하지는 못했다라 그래요.
1: 예.
0: 그런데 이 여러분들이 결과론적으로 알다시피 결과는
1: 4대1로
0: 알파고의 완승이었던 거죠.
1: 예.
0: 뭐 이세돌 9단의 그 유명한 인류가 진 것이 아니라 이세돌이 진 것이라는 유명한 명언을 남겼지만 저는 솔직히 그때 되게 무서웠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AI가 이 정도까지 왔구나.
1: 네.
0: 이제 AI의 미래가 어떨지가 막 예상되면서 두려운 마음까지 들었던 그런 경우예요.
1: 네.
0: 사실 이 4대1의 완승으로 인해서 3000년간 이어왔던 이 바둑의 역사는 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1: 됩니다. 진짜 큰 전환점이죠. 요새 바둑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AI 시대 이후에 너무 이제 좀 성격이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자, 이제 마치면서 마무리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우리가 일상에 쓰는 용어에 사실 바둑 용어가 많은데요.
1: 네.
0: 그래서 흔히 한 판의 바둑에 뭐 우리의 인생이 담겨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비록 바둑 용어지만 우리의 일상에도 삶의 지혜를 주는데 절대 꼼수나 무리수 이런 것들은 우리 삶에서도 경계하고 피해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또 하나 근래 우리 정치 용어로 많이 쓰는데
1: 네.
0: 갈라치기. 정말 이 갈라치기는 정말 지향해야 될, 피해야 될 그런 것 같죠?
1: 예.
0: 세대 간에, 뭐 지역 간에, 젠더 간에 갈라치기 이런 거는 가급적 피하고 우리는 화합을 도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0: 그리고 역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든 문제에 우리가 삶과 죽음을 거는 흔히 사활을 걸 만큼 꼭 그렇게 치열할 필요는 없을지 모르지만
1: 네.
0: 한번 주어진 우리의 삶에서 우리 모두는 불안정한 미생이지만
1: 예.
0: 완생을 향해서 네. 성실히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1: 딸이. 어디서도 못 듣는 알찬 바둑의 역사 이야기. 이성원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정치계에서 바둑 용어를 유독 많이 씁니다. 포석을 짜다라든지 국면 전환이라든지 판세나 형세를 읽다라든지 한수가 됐다라든지 아무래도 젊었을 때 바둑을 좀 보편적으로 즐겼던 세대가 정계에서 주류의 위치에 올라오면서 또 이런 표현이 굳어지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바둑 대신에 리그 오브 레전드를 많이 하는 요즘 세대들이 수십 년 후 또 정치계의 주류가 된다면 모 후보가 하드캐리했다, 모 후보가 트롤했다 지긋한 나이에 이런 게임 용어를 흔히 쓰게 될까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근데 바둑이 진짜 온라인 게임 못지않게 그보다 재밌거든요. 다시 한번 좀 바둑 붐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0: 지난 명절에 한우 드셨나요? 혹시 그게 맛있었다라고 하면 그건 운이 좋아서 그랬을 겁니다. 여태까지 쭈꾸 드셨을 때 맛이 다 다르다? 그게 착각이 아니라 사실인 건 거죠. 그래서 운에 의지해서 고기를 먹는 일을 줄이고 싶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온라인 중고차 시장에서 저희는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로인의 변준원 대표라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등심, 화면 보이시나요? 화면에 등심이 3개가 있어요. 네, 여기서 뭐가 2 플러스일까요? 3번이요. 셋다? 네, 정답은 셋다 투뿔입니다. 신기하죠? 지난 명절에 한우 드셨나요? 혹시 그게 맛있었다라고 하면 그건 운이 좋아서 그랬을 겁니다. 저는 그 운을 없애는 일을 합니다. 네, 보통 혁신은 요즘 가장 뜨거운 시장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그랬습니다. 큰 기업에서 혁신을 이끄는 CEO가 되고 싶었고 그래서 대기업에서 열심히도 일했고 새로운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가장 전통적이고 쉽게 변하지 않는 축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축산업을 한다고 하면 꼭 물으세요. 아버지 뭐 하시냐고. 네, 저희 가업을 물러받은 건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창업하는 걸 못마땅해 하셨었어요. 그래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 이제 그만두고 취직해라. 그러면 제가 제 엄마한테 엄마 이젠 너무 멀리 왔어. 모두가 반대하는 이 축산업에서 저는 무엇을 보고 시작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등급이라도 마블링을 포함해서 다 같은 육질이 아닙니다. 등급이 높다라는 것은 마블링이 많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지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툭불 한우라도 맛이 다 다른 겁니다. 여태까지 툭불 드셨을 때 맛이 다 다르다? 그게 착각이 아니라 사실인 건 거죠. 저는 주말에 마트에 자주 가는데요. 마트 가면 정육 코너에 주로 가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사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가면은 마트 특히 정육 코너에 다 이렇게 지 하나를 집었다가 놨다가 이런 경험들 많이 있으시죠? 보통 딴 거는 그렇게 안 그러시는데 꼭 고기는 집고 놨다 하시다가 꼭 남편한테 전화를 거십니다. 네, 신기하죠? 네. 예, 사진 한 장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고기 사진 이렇게 많이 보는 건 처음이시죠? 네. 한우에 등심이 있는데요. 등심 다 아시죠?
1: 네.
0: 네, 등심 좋아하시죠? 한우 등심이 등인 거 알고 계세요? 네, 여기 등에 있는 등이 등심입니다. 네, 이 등심이 한 마리에 40kg가 넘는 등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심에는 10개의 근육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진은 앞에 있는 이렇게 목 쪽부터 허리 쪽까지 한 장씩 자른 것들의 단면들을 보여드린 겁니다. 보시기엔 다 달라 보이시죠? 왜냐하면 근육이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는 등심이 대체 어떤 등심이었는지 달랐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등급과 우리 부위를 보고 사는데 여전히 우리는 어떤 고기를 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불확실성을 제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등급 중에서도 동일한 원육에 있는 품질을 가진 원육만 선별해서 육질을 유사하게 만들고 아까 보신 것처럼 수많은 근육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세분화해가지고 같은 품질 단위로 상품을 나누면 어떨까? 그래서 저희 선로인회 같은 경우는 등심을 5개로 나눠서 판매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등심 A, B, C, D, E 이렇게 있다고 하면 등심 A는 언제나 같은 품질인 건 거죠. 그래서 고객들의 선택이 언제나 같은 품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저희는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거는 제 개인 고객들이 사실 때 말씀드렸는데 식당이나 정육점 사시는 사장님들은 다를까요?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고기를 사시는가 하면 저희 같은 회사에 전화하셔서 툭불, 등심 얼마냐 물어보고 구매하시는 건 거죠. 그러면 실제 그 고기를 받으시기 전까지는 사실 어떤 고기가 왔는지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하다가 온라인 중고차 시장에서 저희는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중고차라고 해도 같은 차종이라도 다 같은 차가 아니잖아요. 주행거리도 다르고 사고 이력도 있고 뭐 담배를 폈을 수도 있고 근데 중고차 플랫폼들은 이 차에 대한 정확한 이력들을 인증하고 고객들에게 정확히 제공해 주는 것 그래서 고객들이 그걸 믿고 살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게 굉장히 특징입니다. 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급이나 부위만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저희는 소의 모든 부위를 360도 이미지들을 다 촬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분석하고 실제 고객들한테 이 정보를 제공해 드림으로써 고객들이 이 정보를 정확히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거죠. 그래서 저희 서비스의 이름이 본대로라는 서비스인데요. 모바일에서 지금 보신 그대로의 고기를 배송해 드립니다. 물론 이거는 도매 고객 대상입니다. 사실 창업의 결정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원래 미사일을 만드는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화공과를 나와서 요즘에 가장 핫한 회사라고 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미사일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글로벌 경영 컨설팅 회사에서 컨설턴트로 일했죠. 그런데 창업을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걱정했습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가 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창업을 하는 것도 걱정이 되는데 어차피 말려도 소용없고 근데 왜 기껏 공부시켜놨더니 왜 하필 축소업을 하냐 해도 펜때 굴리는 사업을 해야지 공감되시죠? 저도 걱정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니까 리스크를 크게 줘야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고민하다 보니 그러면 리스크만 크다고 해서 리턴이 크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제가 정확히 창업을 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리스크는 무엇인가? 보통 스타트업이 5년 안에 10개의 스타트업 중에 7개가 망한다고 합니다. 그럼 망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인가? 지하 10층, 20층, 아니 뭐 지하를 뚫고 지하 끝까지 있는 마그마까지 가서 만나는 건가? 그런데 제가 차분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렇게 큰 리스크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지하 3, 4층? 창업해서 망하면 5년 안에 망하겠지. 그러면 돈도 없을 테고 그러면 취업하면 되겠지. 그러면 제가 어느 회사에 갔을 때 남들보다 한 직급 정도 차이가 아닐까? 그 정도면 열심히 해서 제가 따라잡을 수도 있고 뭐 안 돼도 제가 선택한 거니까 그 정도의 수업료는 충분히 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큰 리스크는 아니죠. 네, 그래서 저는 창업을 해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템으로 할 것인가? 제가 창업을 고민했을 때 2015년 때쯤에는 배달의 민족이라는 쿠팡 같은 이런 온라인에서 O2O 비즈니스라고 하는 온라인을 통해서 상품을 파는 이런 상거래들이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이런 산업들에 굉장히 똑똑하고 열정적인 사람들이 몰려서 창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들보다 잘할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잘할까? 그런데 내가 왜 여기서 이들과 경쟁을 해야 할까? 무엇보다 남들이 하고 싶은 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 저는 예전부터 전통적인 성숙산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농업이나 건설업이나 에너지나 이런 산업이죠.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자꾸 앞으로 10년 동안 뭐가 변할 거냐고 묻는다. 근데 정말 중요한 질문은 앞으로 1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답은 더 빠른 배송, 낮은 가격, 더 많은 선택지. 고객은 10년 뒤에도 그걸 원할 거라는 확신이었죠. 어떤 시대가 와도 변하지 않은 산업은 뭘까요? 그건 우리의 삶이 근간이 되는 산업이 아닐까. 너무 익숙해서 너무 당연하고 지루하다고 불리는 그 일이 아닐까. 맛있는 음식. 요즘에 AI가 인간의 노동을 전부 대체한다고 해서 우린 여전히 맛있는 걸 먹고 있지 않을까? 한우 맛있지 않나요? 그런데 한우 시장이 18조가 넘는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굉장히 큰 시장인데 아주 작은 사업자들로 쪼개진 파편화된 시장이죠. 굉장히 전통적이고 오래됐고 주목받지 못하는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인재들이 여기에서 모여 혁신을 고민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우를 선택했습니다. 10년 뒤, 20년 뒤에도 사람들은 한우를 먹을 것이다. 네, 지금은 모두가 반도체, 로봇, AI를 봅니다. 시장을 혁신하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과 돈이 가장 뜨거운 시장으로 쏠리고 있죠. 똑똑하고 야심 있는 사람들은 지금 AI같이 가장 핫한 시장으로 몰려갑니다. 물론 그곳에는 엄청난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계 최고의 수준의 사람들과 경쟁해야 됩니다. 첨단 산업과 성숙 산업에 모두 사실 경쟁은 굉장히 치열하지만 그 경쟁의 밀도는 다릅니다. 어쩌면 용의 꼬리보다 뱀의 머리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뱀이 용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축산업을 창업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숙산업에서의 혁신이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오래된 시장을 혁신하려고 하면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데요. 새로운 방식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의 방식도 모두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게 요즘에 우리에 있는 생활 속도랑 맞지가 않죠. 요즘에 우리는 1시간짜리 드라마도 길다고 해서 쇼츠로 결론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오늘 열심히 하면 오늘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기대한 성과는 빨리 보고 싶은데 내가 가야 할 곳은 너무 저기 멀리 있습니다. 저는 축산업을 잘 몰랐기 때문에 정말 치열하게 배웠습니다. 어떤 소가 좋은 소인지, 어떤 소는 비애하는지, 어떤 소의 한 마리의 소를 모든 부위를 근육별로 잘라보면서 품질을 테스트해보고 숙성도 굉장히 다양한 조건들로 수백 번, 수천 번 테스트했습니다. 아마 이런 관점에서도 국내외에 있는 논문이나 책, 유튜브 모든 영상 거의 다 찾아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의문이 잘 해결이 안 되면 업계 관련된 분들께 소개도 받고 콜드메일도 보내보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명절에는 저희 일주일 동안의 잠도 거의 몇 시간 자지 못하고 일을 합니다. 저희 공장에서만 매일 3, 4만 모씩 걸어다니면서 선물 세트 포장을 합니다. 명절 한 달이 지나고 나면요. 살이 거의 6, 7kg가 빠져 있습니다. 저희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을 했었는데 총 20평짜리 공간이었습니다. 그 중에 10평은 정육점, 10평은 원테이블 레스토랑이었었는데요. 당시에는 저희가 온라인 커머스가 활성화되지 않을 때라서 매출도 아직 없고 설레인 알릴 방법이 없어서 정육점 한켠에 있는 원테이블 레스토랑에서 한우 오마카세라는 걸 했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점심 저녁에 한 팀씩 고객들을 받아서 하루 8시간씩 2년 동안 매일 고기를 구우면서 고객들께 서비스를 하면서 설로인을 알렸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맛있는 녀석들이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네. 맛있는 녀석들의 이 프로그램의 오마카세 편에 제가 식당 사장님 편으로 출연을 해가지고 제 TV에 처음 나가게 됐어요. 굉장히 신기하죠? 그때는 하루에 두 팀을 받을 수 있었는데 하루 예약 전화가 300통씩 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오래된 시간들을 했었는데 지금도 전국의 한우 경매시장에서 저는 소를 사고, 소를 자르고, 연구하고, 브랜딩하고,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치열한 설로인에서의 10년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설로인의 매출은 1000억 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10년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내가 사업을 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을까? 생각해보면 일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고 내가 기대한 속도와 현실의 그 차이가 있을 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오늘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만큼 성취가 보이지 않을 때 이런 것들이 쌓이면 굉장히 좌절감과 또 이 좌절감이 결국 번아웃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옳은 방향을 세웠고 그 길을 걷든 뛰든 가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거다. 오늘 하루에 너무 큰 의미를 두고 있지 말자. 우리는 가야 할 곳을 향해 한 걸음, 두 걸음이든 가고 있으면 된다. 과정이 옳으면 언젠가 옳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오늘 하루 그냥 하자. 저는 한우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운에 의지해서 고기를 먹는 일을 줄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모든 건 다 운칠기삼이라고 저는 또 모든 건 다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한우의 뽑기 운을 없애는 일을 성공한다면 그것도 다 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우라는 사업을 시작한 것도 좋은 동료들을 만나서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또 많은 고객들이 설로 인해 알아봐 주셔서 있는 것도 다 참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운이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하고 그 운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늦게 올 행운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업도 우리의 삶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옆에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열심히 한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내가 원하는 것을 가장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운을 기다려야죠. 여러분에게도 언젠가 좋은 운이 찾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언젠가 제게 올 행운을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형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한인 사회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 프로보노 리컬 클리닉을 개최합니다. 오는 9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대면으로 진행될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지역 내 법률 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을 위한 법률 자문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마련한 무료 법률 상담은 뉴저지 펠리세이즈 도서관, 맨하튼 24번가 스트리트에 위치한 뉴욕 한인회, 그리고 뉴욕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KCS에서 9월 19일 토요일 오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 또는 행사 관계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833-525-2469, 833-525-2469번으로 연락주세요.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1 세일.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0: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입니다. 9월 11일 그리고 올해는 금요일입니다. 2001년 9월 11일 오늘의 아침도 이렇게 밝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초가을 뉴욕의 맑고 투명한 하늘이었습니다. 25년이라니 믿을 수 없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은 그 세월에 또 놀랍니다. 이 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기억해야 할 것들을 결코 잊지 않는 미국인들의 힘을 또 느낍니다. 어젯밤 뉴욕의 밤하늘 아래 이미 25년 전 오늘 날짜 9월 11일에 사라진 뉴욕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 2 빌딩들 노스 타워, 사우스 타워가 2977개의 불빛으로 다시 그 형체를 드러내는 광경이 있었습니다. 그날 테러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불빛으로 모여서 다시 무너진 빌딩을 세우는 이 광경은 25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테크놀로지, 드론 기술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거의 3,000개 가까운 드론의 불빛이 안개처럼 다시 밤하늘 아래 흩어지며 사라지는 순간 그 꿈 같던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형체는 다시 우리의 기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군가가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이 광경을 보고 물었습니다. 왜 9월 11일이 아닌 전날 밤에 이런 이벤트를 했느냐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 두 타워들이 이렇듯 완전한 형체로 서 있던 마지막 날이 어제, 그러니까 9월 10일이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 있어야 할 사람이 없을 때 벌떡 바닥에 누워서 때를 쓰던 어린 시절, 그 기억이 있다면 25년이 지난 오늘 그 상처를 세계인들이 다시 함께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보다가 우리도 정말 때를 써야 할 것 같은 심정도 듭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할 트윈 타워, 그 자리에 있어야 할 3,000명에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그라운드 제로에서 미국의 상처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일하다가 떠난 생명들을 기억합니다. 9월 11일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네, 그 날을 잠시 기억합니다. 지금 이미 맨하튼 그라운드 제로에서는 추모식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 8시 40분부터 그래서 여러분께서 원하시면 또 온라인으로도 이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시각이 9시 10분이 다 되어가는 시간인데 8시 46분에 이미 첫 번째 사일런스 비행기가 북쪽 타워에 충돌한 그 순간을 기억하는 시간이 있었고 첼리스트 요요마의 연주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8시 49분부터는 거의 3,000명에 이르는 희생자들의 이름이 140명의 가족들에 의해서 한 사람씩 읽히는 그런 시간이 또 있었습니다. 추첨에 의해서 이름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았는데 올해 뽑힌 최연소는 5살이고 80이 넘은 또 한 유가족 중에 최고령이 됐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시 37분에는 펜타곤에 또 비행기가 충돌했던 그 순간 그런 다음에 남쪽 타워가 붕괴되는 9시 59분 10시에 다시 요요마 첼리스트의 연주가 있고 10시 3분에는 펜실베니아주의 샹스빌의 추락한 그 비행기 용감한 40명의 승객과 승무원이 극적으로 워싱턴 DC의 백악관이나 아니면 의사당 건물로 향하던 그 테러리스트들의 비행기를 싸워서 멈추게 하고 샹스빌에 추락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10시 28분에 25년 전 북쪽 타워 주원 빌딩의 북쪽 타워가 무너졌습니다. 정오가 지나서 12시 13분에 September 11 그라운드 제로를 비롯해서 그 주변에 살면서 오랫동안 그 여파로 병을 얻어서 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위한 침묵의 시간이 있습니다. Moment of Silence. 이렇게 이어지는 오늘 Memorial. 오늘 아침 뉴욕시장 조란 맘다니가 추모식 현장에 도착해서 다른 관계자들과 인사를 하는 모습이 또 일찍 전해졌습니다. 이슬람교, 이슬람이라는 그 대상을 혐오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지만 그래서 뉴욕시의 시장이면서도 일부 유가족들의 반대가 있어서 참석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지만 자신은 모든 이름이 읽힐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킬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추모, 풀이 된 그 물이 흘러내리는 그 주변에는 경찰관들과 희생자 가족들이 일찌감치 자리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또 사진에 모습을 담고 유가족 중에는 조용히 그 물살을 물이 흐르는 것을 바라보며 25년 전에 그 아침을 떠올리고 있는 모습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작은 성조기와 꽃들이 검은 돌 위에 점점이 놓여있는 라운드 제로 25회가 지났지만 그날의 하늘 그날의 소리 그날의 침묵은 여전히 뉴욕의 한가운데 심장에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이 슬픔과 충격은 25년 전에 그때 당시의 상황을 지켜봤던 전 세계에 어린 마음에까지 계속 남아있는 걸 느낍니다. 저는 이탈리아인입니다. 그 당시 10대 나이였죠. 집에 오자마자 엄마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해 주셨던 것을 마치 어제일처럼 기억합니다. 저는 가나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트윈타워가 무너지는 걸 보고 무릎을 꿇고 주체할 수 없이 많이 울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저 같은 똑같은 인간이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리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오늘 아일랜드에서 뉴욕에 계신 모든 분들께 큰 허그를 보냅니다. 우리도 그날 아일랜드 시민들을 잃었습니다.
디즈니

0: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1: 정준호 변호사.
2: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후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후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5486.
3: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4: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3: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2: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i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삶과 죽음이 정말 찰나의 순간에 이렇게 엇갈려간 경험을 우리가 한 번씩 듣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일일 수도 있고 또 전혀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크리스천으로 인도에서 미션 사역을 한 번씩 하다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 거기에서 일을 하게 된 인도 출신의 한 남성의 이야기가 다시 또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미국에 와서 정작 사역을 할 수 없었다는, 미션을 할 수 없었다는 그 답답한 마음을 친구에게 이메일로 토로하고 있던 중에 자신의 사무실에서 갑자기 엄청난 폭음을 듣게 되는 2001년 9월 11일에 그때 이야기를 크리스천 TV 유튜버에게 털어놓고 있습니다. 9월 11일 월드 트레이드 센터 81층에서 탈출한 자신의 그 극적인 증언을 나누면서 건물이 무너지는 순간에 건물 밖에서 끝까지 남아있던 건물의 그 벽을 기대고 서서 알 수 없는 스트레인저들이 함께 불렀던 지저스라는 이름 그리고 거기를 빠져나오면서 FBI 요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한 남성이 연기와 잿더미 속을 나오면서 앰뷸런스를 보자마자 자신에게는 그쪽으로 가서 도움을 청하라고 하고 다시 무너져 내린 빌딩으로 돌아가던 그 모습. 나중에 알고 보니 유일한 FBI 요원으로 희생됐던 인물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2002년 9월 11일에 녹화된 이 인터뷰가 다시 조명을 받고 있는 것은 당시 비행기가 충돌하고 파편이 날개, 비행기 날개가 81층까지 들어와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층에 쓰러져 목숨을 잃었던 그때 자신의 아내는 그 또 하나의 트윈타워에서 임신한 몸으로 일을 막 시작하려고 했던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부인의 일터가 출근 시간이 좀 늦었기에 그렇지만 시간으로 봐서 비행기가 그쪽에 부딪힐 것을 알지 못하고 아내와의 연락을 시도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내가 먼저 남편이 일하고 있던 그 빌딩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에 창문을 통해서 뛰어내리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남편이 그 전에 바로 전 금요일에 생명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억을 합니다. 아, 저 사람이 그렇게 일찍 죽을 운명이라는 걸 알았을까? 27의 나이에 무슨 생명보험이 필요한가라고 말을 했던 그 기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심할 여지 없이 남편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둘은 만났고 그 다음 해 3월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제레미, 임신을 하고 있던 아내와 자신이 살아날 수 있었던 그 경험을 새로 주어진 인생을 이제 크리스찬으로 정말 많은 미션 월커 하면서 보내고 있다는 그때 인터뷰를 많은 사람들이 또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책입니다. 한국어로 번역이 된 한 남자. 영어로 하면 one man이 아니라 a man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남자는 그리스의 아주 극심한 그런 정권, 군사 정권을 살아남은 알렉산드로 파나굴리스라는 저항운동가와 사랑했던 이탈리아의 안 오리아나 팔라치라는 저널리스트가 그 남자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를 기리면서 쓴 책인데 거기서 중동과 지중해권에서 내려오는 오래된 설화를 인용하게 됩니다. 죽음은 피할 수가 없다는. 어떤 남자가 집에 돌아오니 죽음의 신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남자는 죽음이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말을 타고 도망을 치기 시작한다. 도시를 지나고 산을 넘고 사막을 건너 며칠을 쉬지 않고 달렸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는 죽음의 신이 따라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며 피곤한 몸을 쉬게 하려고 숙소를 찾아 들어갔다. 방문을 열었을 때 그 침상 위에는 죽음의 신이 앉아 있었다. 내가 오늘 밤 바로 여기서 너를 만나기로 돼 있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려고 갔는데. 오리아나 팔라치 저널리스트는 이 이야기를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 파나글리스의 삶에 겹쳐놓습니다. 그는 독재 정권을 피해 도망치지 않았고 오히려 죽음이 기다리는 자리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

이날 September 11, 25년 전에 있었던 그 생생한 일을 기억을 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중심 인물들은 지금 모여 있습니다. 이제 막 끝난 공화당의 미텀 전당대회 그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올해 중간선거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하기에 그 말은 연방 하원 상원을 공화당의 다수당으로서 지켜야 하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JD 밴스 부통령이 앞에 나서 있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2028년에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지금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투표를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느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컨벤션에서 자신에게 약속을 해달라고 꼭 투표를 하겠다고 약속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 말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성실하게 지켜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투표를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라는 말도 했다는데 그만큼 처음 중간선거가 힘이 드는 거죠. 하지만 전쟁은 여전히 끝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중동에서 충돌이 한 번씩 격화되고 에너지 공급이 전 세계에 불안해진다는 이거 지금 조금 심했다가 덜했다가 하는 정도뿐이지 지금 전 세계 에너지 마켓에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이런 시각에 유가가 배럴당 약 $110까지 치솟았었습니다. 갤런당 6달러 이상까지 올라간 미국의 디젤 가격. 이란과의 전쟁으로 이미 고조된 석유 공급에 대한 우려가 또 후티 이란의 지원을 받아서 예멘에서 활동하는 이 후티가 홍해 중요한 항구를 점령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새로운 위협과 함께 지금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국제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가격이 국제에너지기구가 올해 세계 석유 수요 전망치를 지난달에 하루 160만 배럴이 감소될 것이다. 생산량이. 그러다가 250만 배럴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향 조정한 후에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결국은 지금 $103로 그렇게 가격이 돼 있는데 협상이 진전이 없고 내년까지의 자금 공급 정상화 전망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이 에너지 시장의 중심 인물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27년에 석유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 업계에서는 올해 손실을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 간신히라는 조건을 붙이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오늘 제가 여러분께 또 어제 약속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한 번씩 상품권을 이렇게 나눠 갖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September 11에 제가 이 또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이번 주 첫날 그러니까 월요일에 우리가 노동절로 미국의 50개 주에서 노동절을 처음 공식적인 공휴일로 확정한 주가 어느 주냐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바로 그 질문을 다시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노동절 레이버 데이를 미국에서 첫 번째로 공식 공휴일로 정한 주를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네, 국수집이라는 퀸즈에서 부르면 뭐라고 해야 하나요? 뭐 국수집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장터 국수집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계속 들어오시지만요. 국수집에 20불짜리 상품권을 제가 여러 장 갖고 있는데요. 오늘 한번 해보고요. 어저께 또 미리 보내주신 분들 외우고 계셨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네, 국수집 상품권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2: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세상에 보던 아침 잠시 후에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반가운 대한민국의 뮤지컬 배우 아이비. 브로드웨이 데뷔 무대에서 자신이 한국에서 그토록 많이 해봤지만 록시 하트라는 역을 오디션을 통과해서 오리지널 캐스트와 만나 24회 공연을 할 동안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 데뷔 무대 전에 우리가 만났는데 오늘은 전화로 지금 아이비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궁금했던 걸 아주 사소한 걸 그렇게 좀 스피디 퀴즈 같이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회원 김수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 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와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소개한 맨하튼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 김수보석 47스트리트 5에베뉴 6에베뉴 사이 2층 높이의 한글 간판 보입니다. 재테크형 골드바 실버바도 킴스가 쌉니다. 이번 주 김수보석 세일 상품 오랜만에 가을에 특별한 이벤트를 위해서 천연 다이아몬드 김수보석의 소장품이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시려면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십시오. K라디오 점 찍고 US, K라디오 점 찍고 US입니다. 오늘 저녁 또 뭘 해먹나 혹시 걱정을 하신다면 무조건 말이 필요 없는 퇴근길 저녁 준비. 오늘도 뉴저지 한남 체인 안 만나방입니다. 성이모랑 정혜씨가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어 소박했던 우리 밥상이 금세 풍요로워집니다. 온갖 나물들, 국찜 또 떡까지 반찬 걱정 끝. 잔치 음식 주문도 역시 만나방. 뉴저지 한남 체인 문이 열리면 직진하세요. 그 끝에서 만나요. 만나방. 에스더하 재단의 핫라인 24시간 365일 언제나 기다리는 상담원이 꼭 받습니다. 우리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과 위로를 주는 전화기 저편의 목소리, 핫라인 무료 상담 전화, 정신건강정보와 기관도 안내하는 에스더하 재단의 핫라인은 800-713-9336.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버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전 2 Vision NX와 GDR Max Pro 연습 시스템, PGA Teaching Pro의 맞춤 레슨까지 준비되어 있는 곳. 시원한 생맥주, 다양한 음식도 즐기실 수 있고요.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됐습니다. 면회전 디지털 점수판,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 모은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플러싱 154가 노던 볼라바드 2층으로 오세요.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 준비되어 있습니다. 929-766-0088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웨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 준비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쿠 하세요. 쿠쿠. 블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했습니다.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과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거운 노후를 장수 데이케어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각종 정보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로 오십시오. 718-799-0133.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제니앤 몽치와 함께 맞는 다섯 번째 가을입니다. 산책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서 건강하고 맛있는 한국 간식과 영양제, 그리고 반려동물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용품들이 더해졌습니다. 반려동물도 행복하고 보호자도 즐거운 공간, 제니앤 몽치. 기억하세요. 제니앤 뭉치는 뉴저지 클러스터에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공동 제공입니다.

0: 지난 8월 브로드웨이 첫 무대 데뷔를 앞두고 기분 좋은 설렘과 또 긴장감으로 우리 K라디오 이 스튜디오 문을 들어서실 때 그때 아이비님 기억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온 뮤지컬 배우, 그냥 뮤지컬 배우가 아니라 브로드웨이 그 어려운 오디션을 통과해서 시카고의 록시 하트로 이번에 24번의 공연을 마치고 마지막 날 9월 6일 지난 썬데이 이 밤 공연까지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아침 시간에 전화를 받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 록시 하트를 표현할 때 그 모습 광기까지 있는 백치미라고 해야 하나요? 스타가 되고 싶어서 감옥에 그 지옥 같은 삶일 것 같은데 거기서 노연하게 됐다라는 그 순간도 감옥에서 봤던 그 어텐션이 너무 좋아서 하나도 안 좋은 것 같은 그 마지막 시카고에서 보여줬던 록시 하트 우리 아이비님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24번의 공연을 멋지게 마치셨어요.
1: 네, 덕분입니다. 첫 공전에 K라디오 가서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팬분들이 진짜 많이 와주셨어요. 감사해요.
0: 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또 떨리는 마음, 어떻게 준비를 했고, 오디션의 과정이 길었고, 만나서 이렇게 리허설에 들어가니까, 거기 캐스트들이 어떻게 해줬다. 아직도, 얼굴이 좀, 눈이, 이렇게 파란 눈을 볼 때 내가 좀 그렇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데뷔 무대에 많은 우리가 또 가서 지켜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주 스피디한 질문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브로드웨이 첫날 시카고 연습실 제대로 찾아가셨나요, 아이비님?
1: 한국에서 같이 네. 온 스태프분들이랑 같이 갔기 때문에 다 찾아갔습니다.
0: 문제 없었다. 네. 그런데 이 뉴욕의 네. 브로드웨이의 그 연습실, 리허설 룸하고 한국에서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한국은 좀 건물이 새 거고 뉴욕은 비교적 극장도 그렇고 오래된 건물이다 했는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차이점 느끼셨나요?
1: 외국인들이라는 거?
0: 네, 외국인들이다. 네. 그때 첫 마디 기억나세요?
1: 굉장히 환영을 해줬고요. 첫 연습실 간 날은 또 저랑 한국에서 오랫동안 호흡을 맞추고 또 저를 이제 오디션에서 뽑아줬던 네. 안무가가 또 특별히 들려주셨어요. 네. 그래서 너무 반갑게 인사했었고. 네. 뉴욕에서 또 여기 맨하탄에서 또 요즘 잘 나가는 도넛 집에 도넛을 또 누가 사다 주셔가지고 네. 먹어보고 네. 네 아주 맛있었습니다.
0: 네 벌써 음식으로 기억할 수 있는 그러니까 편안하게 첫 리허설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보면 맞겠네요 아이비님.
1: 네 그렇죠.
0: 네 보통 이렇게 만나면 연극만 그런가요? 뮤지컬도 이렇게 대본을 리딩 읽잖아요 같은 캐스트 멤버들과.
1: 네. 네네네.
0: 네.
1: 근데 여기는 시스템이 좀 많이 달랐던 게.
0: 네.
1: 여기는 이제 30년 동안 공연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0: 네.
1: 브로드웨이에서 시카고가. 그러다 보니까 배우들이 저처럼 이렇게 짧은 텀으로 로테이션이 돼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전제 배우가 와서 저랑 맞춰주는 게 아니라. 연습을 할 수 있게끔, 그걸 가르쳐 줄 수 있는 뭐 컴퍼니 매니저라든지
0: 네.
1: 안무가 그리고 이제 배우 겸 안무가인데요 두 네.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맞춰주시고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0: 네.
1: 네. 그래서 사실 저 브로드웨이 첫 공연 모든 배우를 처음 봤어요.
0: 오.
1: 사실은 한국에서는 상상조차 해서 네. 말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0: 아.
1: 네. 그래서 되게 그런 점들이 되게 놀라웠고 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구나 느꼈었고
0: 네.
1: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이제 발음적인 부분들이 아무래도
0: 네.
1: 원어민이 아니다 보니까 테이블 워크를 은근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0: 네.
1: 발음을 계속 집중적으로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0: 네, 발음의 수정을 받느라고 뭐 다른 건 최소한 리허설 초기에는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던 것 같네요.
1: 네. 안무도 뭐 안무 외운 거 보더니 너 이미 준비됐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0: 네.
1: 왜냐면 한국에서 안무도 여기랑 똑같거든요.
0: 네.
1: 프로 똑같기 때문에 사실 많이 연습을 안 해도 제가 14년 동안 한국에서 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0: 네.
1: 안무는 의외로 많이 안 했어요.
0: 네. 그때 그 영어 대사 중에서 발음이 가장 안 돼서 선생님이라고 해야죠. 이걸 계속 고쳐주신 그 단어, 그 표현 생각나세요? 여러 개인가?
1: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주로 이 발음들이 잘 안 되더라고요.
0: 맞아요.
1: 모음을 발음할 때 그렇게 얼굴 근육을 많이 쓰고 입을 많이 벌려야 되는 정말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도 그냥 이가 아니라 이 이렇게 길게 해야 되더라고요.
0: 네.
1: 그런 것들이 진짜 아무리 해도 너무 안 되는 거예요.
0: 네. 그리고 대사뿐 네. 아니라 빠르게 또 노래로 이렇게 불러야 하니까 그 발음들이 길고 짧고 당겼다가 또 이렇게 수축을 했다 이런 근육들이 계속 움직여야 하니까 정말 정신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1: 맞습니다.
0: 한국에서 하던 Roxy Heart 물론 라이센스 받아서 뮤지컬을 요즘에 한국에서 했기 때문에 시카고도 뭐 이 댄스나 움직임이나 이런 건 다 똑같았기 때문에 그걸 적응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으셨다고 했지만 내 마음이 그러니까 계속 머릿속으로 이 단어 발음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었던 건가요?
1: 그렇죠. 이제 아무리 이거를 제가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연습을 했어도 사실은 원어민들한테 제 발음이나 이 대사가 어떻게 들릴지 네. 제가 감이 없다 보니까 네. 너무 무서웠고 솔직히 네. 얘기해서 그냥 완벽하진 않더라도 어쨌든 그 뜻이 전달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0: 네. 그런데 막상 네. 데뷔 그 무대가 딱 시작되니까 그렇게 약간 우리가 그때 처음 인터뷰 듣고 도착하시자마자 K라디오 스튜디오 오셔서 하셨던 지금 이만서 발음이 모음이 진짜 어려워요 라던가 제가 틀려도 틀린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말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걱정이 그냥 순간적으로 사라지더라고요. 무대 위에서 아이비님은 엄청나셨습니다. 데뷔 무대 특히
1: 감사합니다.
0: 그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1: 글쎄요. 제 힘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 여기 네. 올 때까지 네, 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막 잘난 척을 할 수가 없네요.
0: 그리고 몇 차례나 이런 비슷한 질문을 그 전부터 어떻게 브로드웨이에 이렇게 선택이 돼서 오시게 되셨어요? 라는 질문도 드렸었는데 개인적으로 계속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시더라고요. 그때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네. 긴장하시던 순간도 있었나요? 아이비님? 긴장.
1: 아니, 정말 이번에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요.
0: 네.
1: 저 사실은 되게 생긴 걸로만 뭐 굉장히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고 막 이런 이미지잖아요.
0: 네.
1: 근데 실제로는 완전 사실은 되게 겁쟁이거든요.
0: 네.
1: 항상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두려워하는 스타일인데 오히려 이 미국 무대는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오히려 안 떨렸어요.
0: 와, 그 객석의 얼굴들이 최소한 데뷔 무대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에서 오신 팬들 계시고 또 한인들도 많이 가셨는데 얼굴들이 이렇게 보였나요? 조명 때문에 안 보이나?
1: 앞좌석에 앉으신 분들은 보여요.
0: 네.
1: 근데 이제 다 외국인 분들이 되게 많으셨고.
0: 네.
1: 첫무대에는 한인분들이 많이 오셨지만 그 후부터는 네. 이제 계속 여기 현지 외국인분들이 네. 많이 오셨는데 되게 뭔가 너무 낯선 거 꿈인 것 같은
0: 뭔가 네.
1: 꿈을 꾸고 있는 것 같고 저기 앞에 저기 지금 백인들이 앉아있는 게 저게 지금 맞는 건가?
0: 네.
1: 이런 생각 들고 전혀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니까 이게 네. 실제가 아니라 꿈 같아가지고 오히려 덜 떨렸던 것 같아요.
0: 아, 맞아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안 떨잖아요. 왜냐면 영화와 우리가 이 현실에서 맞아요. 만나는 게 아니니까 뭐 그런 비슷한 느낌이었을까요?
1: 맞아요. 그런 느낌. 사실은 되게 네. 그거보다 더 특별한 기분이었던 게 사실은 네. 이 공연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오랫동안 했잖아요.
0: 네.
1: 한국에서 약 600회를 했는데 너무너무나 익숙한 공연인데 또 환경은 너무너무 낯선 환경인 거예요.
0: 그렇죠.
1: 그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밀려드니까
0: 와.
1: 이게 지금 꿈인지 생신지 신기했어요. 되게 네. 신기했어요.
0: 그리고 한국에서 593번? 맞아요. 593회 네. 그 록시 하트를 네. 시카고에서 연기하셨는데 그때는 한국 말로 했으니까 순간적으로 영어가 네. 그냥 한국어가 툭 튀어나올 뻔한 그런 위기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1: 네. 제가 이번에 한두 번 경험을 했는데요.
0: 네.
1: 사실 한국에서도 이 작품 속에서 나오는 이 이름들은 다 영어 이름으로 제가 부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에이모스, 프레드 네. 케이슬리 네. 등장 인물들 이름을 제가 한국식 발음으로 한번 부른 적이 있어요. 저도 모르게 이제 네. 몸에 익었잖아요. 네. 그런 발음들이 네. 뭐 예를 들어서 프레드 케이슬리도 F 발음을 해야 되는데
2: 네.
1: 프레드 케이슬리 이렇게 해버린 거, 피바름으로 해버린 거예요.
2: 그래도 알아듣던가요? 아니면 뭐 노래 속에 흘러가니까 잘 못 느꼈을 수도 있겠고요.
1: 네, 그 장면이 좀 약간 만화처럼 연출하는 그 장면이 있어가지고 그 장면은 다행히 뭐 그냥 좀 속으로 제가 그냥 웃었어요. 아, 네. 익숙한 게 무섭다 하면서.
2: 네. 그래서 네.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한 록시, 한국에서는 미국에 오니까 록시 이렇게 되는 그 발음부터 달랐는데 객석에 그 한국 사람들 아닌 얼굴들 쭉 보면서 이건 꿈인가? 생신가? 이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었는데 관객석에서 객석에서 예상치 못한 그런 어떤 반응이 와 이렇게 나온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안 터지는데.
1: 네. 미국은 참 관객들이 되게 많이 즐기면서 보고 술도 마시면서 볼 수 있잖아요.
2: 맞아요.
1: 네. 네. 그리고 뭐 아예 극장 안에서 술을 팔고 있고 뭐 네. 간식도 팔고 이러니까요.
2: 네.
1: 되게 파티를 즐기듯이 되게 재밌게 보세요.
2: 네.
1: 그러다 보니까 막 중간중간 막 소리를 지르시는 분들도 많고 막 아예 대사를 막 자기가 배우처럼 대사를 하시는 분도 있고
2: 잊어버릴 뻔했겠다 그죠?
1: 네 그런 게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네. 그 마지막 장면에서 그걸 보셔서 알겠지만
2: 네.
1: 제가 그 남편한테 마지막 장면에서 아기는 없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2: 네.
1: 왜냐면 아기 원래 임신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2: 네.
1: 제가 근데 이제 마지막 장면에 남편한테 그 얘기를 할 때
2: 네.
1: 진짜 관객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진짜 아기 없다고 이러면서 이건 뭐예요?
2: 같이 그렇게 놀라주는 남편보다 더 놀라주는.
1: 네. 그리고 거기 있던 모든 관객들이 그 관객 때문에 다 빵 터졌어요.
2: 네.
1: 그분만 모르셨나 봐요. 아기가 진짜 없다는
2: 네,
1: 거.
2: 그 스토리 자체가 관심을 끌기 위해서 여자 죄수들이 있는 감옥에서 또 변호사가 마치 그 쇼를 만드는 기획 회사처럼 그렇게 움직이면서 사건을 만들어내고 관심을 끌고 신문에 크게 돼서 특필하게 했던 그때 그 상황에서 임신을 안 했는데도 임신을 했다라고 아무튼 록시 하트 대단했습니다. 마지막 네. 공연 마치고 나서 또 그 캐스트 멤버들이 같이 노래를 불러주고 작별 인사를 하는 모습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소셜미디어에 올라왔습니다. 그때의 마음은 어떠셨어요?
1: 일단 3주라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깜짝 놀랐고요.
2: 네.
1: 아쉽기도 하고 사실은 거의 10년 만에 이제 원 캐스팅으로 혼자서만 이 역할을 소화해냈거든요.
2: 네.
1: 한국은 지금 더블 캐스팅이나 트리플 캐스팅에서 한 역할에 보통 두세 명의 배우가 돌아가면서 연기를 하는데
2: 네.
1: 미국에서는 원 캐스팅이어서 오롯이 혼자 해야 되는 게 이제 체력적으로 좀 힘들었어요.
2: 네. 그러셨을 것 보니까 같아요.
1: 이제.
2: 네.
1: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3주 딱 좋다. 약간.
2: 네. 더 네. 길었으면 너무 힘들 뻔 했다. 이런 생각도 약간 하시고요.
1: 그렇죠. 네.
2: 지금 아직 뉴욕에 계시는데, 아이비님 한국에 돌아가시면 제일 먼저, 하시고 싶은 일이 뭐예요?
1: 일단은요, 배달 음식을 좀 시켜먹고
2: 싶어요. 네.
1: 한국은 정말 배달 음식이 너무 저렴하고,
2: 네.
1: 배달도 빨리 오고, 또 너무 다양하거든요.
2: 네.
1: 네, 한국 가서 빨리 마라탕 같은 거 시켜먹고 싶어요.
2: 네. 그래도 비교적 맨하탄 코리아타운 극장, 부근도 해서 우리 한인 식당들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조금 더 쉬시다가, 그리고 올해 겨울에 다시 시카고로 한국에서 시카고 무대 록시 하트로 오르신다는 네, 그 말씀 들었습니다.
1: 네.
2: 네.
1: 맞습니다.
2: 기대가 되고요. 한국에서 많은 팬들이 아이비님 돌아오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K라디오와 만나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또 찾아뵈었으면 좋겠네요.
2: 네. 고맙습니다. 아이비님.
1: 감사합니다.
2: 네.

0: 다들 또 사랑하죠. 나 또한 날 사랑한 여러분.
1: 오늘은 현실, September 11, 25년 전 그날을 기억하는 현실에 아직 상처가 그대로 아물지 않은 뉴욕과 전 세계인의 마음, 그리고 또 시카고라는 뮤지컬의 브로드웨이에서의 꿈을 이룬 록시 하티 역의 한국에서 온 뮤지컬 배우 아이비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시작되는 순간부터 일방통행의 길이라는 걸 오늘 다시 깨닫습니다. 빠르게 가느냐 조금 천천히 가느냐 하는 차이일 뿐 달리는 길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는 거죠. 이번 주말에 이 길을 같이 가는 사람들과 만나서 얼굴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초가을에 9월 11일에 세상의 모든 아침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지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핸드백과 겨울 코트를 드리는 풍성한 사은 행사와 더불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한 세트를 구입하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원 플러스 원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K-가디언스 올해 창립 4주년을 맞아 원 플러스 원 빅세일과 더불어 500불 이상 구입하는 고객들께는 핸드백을 무료 선물로 드리고 1000불 이상 구입하시는 선착순 고객들께 겨울 롱코트를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창립 4주년 특별 세일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 전화 646-765-5117 646-765-511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 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약해진 신앙과 침체된 영성을 회복하고 다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기 위한 특별한 은혜의 자리가 마련됩니다. 뉴저지 교회 협의회가 주최하는 2026 뉴저지 호산나 전도대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48년 목회의 여정을 걸어온 서울 신길 성결교회 원로 이신홍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말씀과 영성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는 9월 11일 금요일부터 13일 주일까지 뉴저지 하베스트 교회에서 열립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은 저녁 7시 30분, 주일은 오후 5시입니다. 뉴저지 하베스트 교회 370 데모레스트 에비뉴 클로스터 뉴저지, 성도 여러분이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 뉴저지 호산나 전도대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문의는 이창성 목사 201-456-9355, 201-456-9355번으로 연락주세요.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투데이 우진숙입니다. 어떤 날은 날짜만 들어도 우리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9월 11일, 25년 전 오늘 뉴욕에서 일어난 9.11 테러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죠. 그날 우리는 너무나 큰 상실을 경험했지만 동시에 또 하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달려갔던 사람들, 모르는 사람의 손을 꽉 잡아주었던 사람들, 그리고 슬픔 속에서도 서로의 곁을 지켜주었던 사람들. 어쩌면 이렇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힘든 일이 전혀 없는 삶이 아니라 힘든 시간을 건너갈 때 내 곁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힘들고 지쳐있을 때 내가 당신의 다리가 되어주겠습니다. 아팠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되어주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투데이 출발합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의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들으셨습니다. 아, 이 노래를 들으니까 오늘이라는 날짜가 조금 더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오늘은 9월 11일이죠. 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9월 11일은 그냥 보통의 하루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들 오늘 많이 추모하고 이야기하셨겠지만 우리가 믿고 있던 그 일상의 한 평범함이 정말 한순간에 무너졌던 그런 날이죠. 저도 생생히 기억이 나고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구들을 잃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많이 달라졌어요. 시간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억은 정말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뚜렷하게 뭐 조용히 우리 마음속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잠깐 얘기를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그날의 아픔만을 되새기기 위해서만은 아닐 거예요. 물론 그분들을 위로하고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그 혼란 속에서도 정말 자기의 어떤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분들, 그런 분들도 함께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은 그 비극만이 아니고요. 그 비극 속에서 드러났던 따뜻한 마음들, 그 마음들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노래 제목처럼 살다 보면 정말 누구에게나 이 거친 물결이 찾아오죠. 그런 순간이 없는 분이 있을까 싶어요. 누구에게나 다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누군가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당신이 힘들 때 내가 곁에 있어줄게요. 당신이 그 시간을 건널 수 있도록 내가 다리가 되어줄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어요. 우리 인생에도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이별도 있고 또 갑자기 찾아오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그런 버거운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우리 옆에 있어주는 그런 귀중한 사람일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주면 정말 좋겠죠. 오늘은 또 9월 11일을 기억하면서 그날의 아픔을 잊지 않는 것과 함께 누군가의 힘든 시간을 건너게 해주는 작은 다리 하나가 되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첫 곡을 선곡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오늘을 기억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카톡으로도 사연을 주셨는데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바로 이날, 25년 전 이날 교회에 아는 분께서

0: 투데이를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과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장수 데이케어가 함께합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각종 정보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성큼 다가온 가을이죠.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가을 신상품이 풍성하게 입고되었습니다. 멋과 품격을 더해줄 남성복,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가을 패션,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서 가을 신상품 특별 할인 행사도 함께합니다. 나를 위한 쇼핑, 소중한 분을 위한 추석 선물도 좋은 상품, 좋은 가격에 국보에서 준비하세요. 올가을 새로운 시작, 국보와 함께하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은 뭘 드실 생각이세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십시오.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이죠.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제1회 홀 19배 뉴욕 뉴저지 스크린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는 우승팀 상금 캐쉬 5,000불, 준우승팀은 1,000불, 홀인원 1,000불 및 다양한 이벤트상과 참가 선물도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등록 마감이고요. 예선전은 10월 19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참가 자격은 뉴욕과 뉴저지 남녀 4인이 한 팀이 된 32개 팀이고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입니다. 제1회 홀 19배 팀 대항 스크린 골프 토너먼트에 많은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참가 신청은 929-766-0088, 929-766-0088. 건강을 위한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다. 9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 플러싱 제1교회에서 KCS 뉴욕 한인봉사센터 공공보건부에서 주최하는 커뮤니티 건강 및 웰니스 박람회가 열립니다. 뉴욕시 정부기관과 커뮤니티 파트너들이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사 있고요. 예방교육도 합니다. 미술치료와 푸짐한 경품까지 준비했어요. 온가족 건강을 위한 알찬 행사 꼭 참여하세요. 문의는 KCS 718-939-6137, 718-939-6137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죠. 뉴욕 최초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한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 오픈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929-766-0088.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풍성한 사은 행사와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세트 구입하시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1 플러스 1 행사인데요. 또한 500불 이상 구입하시면 1 플러스 1 행사에 더해서 핸드백을 무료로 드리고요. 1000불 이상 구입하시면 선착순으로 겨울 롱코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문의는 646-765-5117, 646-765-5117번입니다. 투데이 곧 돌아올게요.
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19불 99, 그레이호박 파운드당 1불 49, 햇갈라사과 빈 파운드당 1불 49, 캘리포니아 꿀대추 금토일 3일간 4불 99. 오리온과 메일유업 인기상품 특별행사. 맛있는 간식부터 신선한 유제품까지 온가족이 좋아하는 인기

0: 브랜드를 좋은 가격에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1: 중국 여행인데 쇼핑도 옵션도 없다고요?
0: 중국 비자 받는 것도 어려우세요?
1: 이젠 걱정 마세요. 안전한 원스톱 케어 푸른투어와 함께하세요.
0: 모든 일정 5성급 호텔, 중국 비자 전문 대행까지 프리미엄 중국 여행.
1: 백두산 천지 4일, 9월 20일, 10월 15일, $750 플러스 항공.
0: 장가계 원가계 5일, 11월 2일 출발, $890 플러스 항공.
1: 백두산 북경 상해 완전일주 9일, $1,999 플러스 항공.
0: 쇼핑 없이, 옵션 없이, 여행은 더 품격 있게. 프론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2: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3: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시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4: 구매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3: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4: 면역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3: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4: 866-566-9191, 866-566-9191.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제스프리 골드 키 박스당 24불 99, 대파 두 번드당 2불 99, 후코초 파운드당 1불 99, 단호박 파운드당 79전,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부채살 파운드당 15불 99, 바베큐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양념 돼지불고기 파운드당 4불 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가을의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굴 한인 여성들의 축구 축제가 찾아옵니다.
7: K-Radio와 뉴저지 대한축구협회가 함께하는
6: 제4회 K-Radio 컵 미주 한인 여자축구대회.
7: 오는 10월 3일 뉴저지 탑 포스 필드에서 펼쳐집니다.
6: 뉴욕과 뉴저지, 매사추세츠, 보스턴,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까지 총 5개 한인 여성 축구팀이 참가해 힘찬 승부를 펼칩니다.
7: 그라운드를 가득 채우는 열정과 땀방울, 한인 여성들의 힘과 아름다움이 함께하는 축구의 현장.
6: 가족, 친구들과 함께 오셔서 뜨거운 응원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세요.
7: 제4회 K-Radio Cup 미주한인 여자 축구대회
6: Women's Soccer Tournament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7: 사고 상해 전문 뉴욕 뉴저지 최대 법률그룹 샌더스 앤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 교통사고 사고 상해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6: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리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풍성한 사은 행사와 특별 세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7: 법을 또 부러지고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로펌 밀러앤 최 로펌.
6: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퀸즈의 정통 맛집 숯불향에 반하고 갈비 맛에 빠지는 그 맛 마포 숯불갈비. 한 번 맛보면 다시 찾게 되는 매콤한 낙지볶음과 철판 쭈꾸미 볶음도 마포의 일품입니다. 퀸즈 먹자골목에서 만나요. 마포 숯불갈비.
7: 뉴저지 뉴택시 빠르고 친절한 뉴택시. 카톡 아이디는 newtaxi. 24시간 언제나 항시 대기합니다. 택시는 역시 뉴택시.
6: 지난 19년 동안 재판을 하는 유능한 전직 검사 출신으로 형사법, 가정법, 상법, 민사소송 전문 나정미, 김도정 대표 변호사가 한인사회 여러분들을 변호합니다. 맨해튼과 베이사이드, 라앤김 합동법률사무소가 제4회 K-Radio Cup 미주 한인 여자축구대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잠깐만 보려고 스마트폰을 열었는데 5분만 보자. 그런데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드는 생각은 아, 내가 지금 뭘 보고 있었지? 이 이야기와 아주 잘 어울리는 노래였습니다. 딘이 불렀죠? 인스타그램이었습니다. 이 노래 제목만 보면 굉장히 좀 가벼워 보이죠? 그런데 의외로 가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조금 쓸쓸합니다. 2017년 발표된 이 노래에서 이 딘이라는 가수는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인스타그램을 계속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시간을 지냈다고 해요. 너무너무 잘난 사람도 많고 또 누군가는 아주 멋진 곳으로 여행을 가고 누군가는 멋진 사진들, 예쁜 옷을 입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좋아요를 누르기 싫었다고 해요. 딘은 이 실제 인터뷰에서 이 노래를 만든 계기를 이야기했는데요. 자신도 어느 날 특별한 이유 없이 정말 습관처럼 인스타그램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그 좋아하고 동경하는 사람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 자신과 자꾸 비교하기 시작했고요. 그 과정에서 내 자신이 아주 자꾸 좀 초라하고 부족하게 느껴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참 묘하죠. 인스타그램이라는 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것이긴 한데 가끔은 오히려 내 자신과 자꾸만 비교하게 만듭니다. 특히 조금 나이가 들어가면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차를 탁 타는 사진을 올렸다. 그럼 아 좋겠다 멋지네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나하고 좀 비슷한 또래인데 너무 멋진 집에서 뭐 너무 풍요로운 그런 사진 같은 게 막 올라오면 갑자기 좀 생각이 많아질 때가 있죠. 아 나는 지금까지 뭐 했지? 친구가 뭐 손주 사진을 올린다. 그럼 아 예쁘다 예쁘다 하다가도 뭐 누군가 자녀의 졸업사진, 뭐 승진 소식, 사업 성공 이런 이야기들이 막 올라오면 갑자기 내 자녀랑 비교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남의 사진 한 장이 내 인생 전체에 대한 어떤 약간의 성적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죠. 우리는 남의 인생을 그 사진으로 보는 거잖아요. 인스타그램 속에 있는 그 사진. 그리고 내 인생은 현실로 사는 거죠. 남의 사진은 당연히 좋은 사진만 올라옵니다. 좋은 순간만 올라오죠. 어디 가서 뭐 맛있는 거 먹는 사진, 웃고 있는 가족 사진, 뭐 새 옷이나 새 차를 산 사진 이런 것들이요. 그러나 그 사람의 그 피곤한 월요일 아침은 보이지 않잖아요. 부부가 막 싸웠던 그날도 안 보이고요. 사업이 안 돼가지고 막 고민하는 그 잠 못 잤던 그 밤도 안 보입니다. 자녀 때문에 막 속 끓이는 그런 순간도 보이지 않죠. 그런데 우리들은 그 남들의 베스트 컷, 내 인생의 평범한 하루를 자꾸만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초라하다라고 느끼는 거겠죠. 이 노래의 끝에는 아주 현실적인 모습이 하나 나옵니다. 헤어진 그 사람의 인스타그램을 괜히 찾아보는 거죠. 아, 잘 지내나 궁금하니까 요즘엔 그렇게 타고 들어가서 또 소식을 알 수도 있나 봐요. 한 번만 보려고 들어갔다가 사진 하나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다가 아, 이 사람은 뭐 나 없이도 잘 살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면서 마음이 더 복잡해지는 그런 노래였어요. 딘은 이 노래가 힘든 사람 옆에 앉아서 같이 울고 같이 위로해주는 친구 같은 노래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들으면서 조용하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진짜 삶을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자기의 어떤 뭐 그런 영상을 올리지는 않지만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좋은 장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쩌면 남의 인생 구경하느라 내 인생의 그 좋은 장면을 너무 많이 놓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의 삶을 그렇게 올라오는 사진으로 부러워하지 말고요. 내 삶에서 괜찮았던 장면들 하나하나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투데이 카톡으로 또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카톡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추억하면서 먼저 떠나보냈던 우리 친구 지인들의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25년 전에 옐로우스톤 여행 중에 또 오늘의 그 소식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또 가까운 분을 먼저 보내셨던 정말 안타까운 그런 사연들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의 오늘 소중한 하루를 잘 살아내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4: 엄마,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5: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4: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묵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5: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집들 많은 산토리니도 가니?
4: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6: 10월 12일 동부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튀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동부관광.
7: 뉴뉴 뉴텍스.

0: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바람 끝에 제법 서늘한 가을 기운이 묻어나는 요즘입니다. 마음은 이미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어지곤 하죠. 열정으로 뜨겁게 타오르는 스페인의 거리를 걟고 포르투갈의 탁 트인 바다에서 낭만을 느끼면서 지중해를 넘어 아프리카의 신비로움을 품은 모로코까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설렙니다. 여행을 소개하고 여행이 삶이 되는 순간을 전하는 동부관광의 카일님과 함께 오늘도 떠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어서 오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게 딱 제 마음입니다. 네, 오늘 어디로 인도를 해주실지 너무 궁금해요.
1: 맞아요. 네. 지난주하고 한 주 한 주가 네. 날씨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아마 어디론가 가고 싶고 여행하기 네. 참 좋은 계절이다. 라는 느낌들을 많이 받으실 텐데
0: 맞습니다.
1: 늘 말씀드리지만 봄 가을이 네. 여행하기엔 제일 좋죠.
0: 그렇죠.
1: 네, 그래서 늘 많이 가는 서유럽, 뭐 동유럽,
0: 네.
1: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터키,
0: 네.
1: 또 한국으로 가는 단풍 여행 이런 여행들이 매년 가을에는 네. 그렇게 가도 또 갈 사람들이 있나 싶지만 늘 갈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0: 네.
1: 뭐 서유럽 역시 10월에 9월에 출발하고 11월에 출발하고.
0: 네.
1: 또 그리스 터키 10월에 또 출발하고
0: 그렇죠.
1: 뭐 동유럽도 10월에 발칸도 10월에 동유럽 발칸도 10월에 이렇게 네. 출발하는데 네, 그중에서 오늘은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0: 와,
1: 이렇게
0: 좋습니다.
1: 도는 일정을 한번 같이 만나볼까 합니다.
0: 네 좋아요.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를 도는데 요즘에 이제 지금 이 코스를 굉장히 좋아하신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유럽과 아프리카를 동시에 이렇게 둘러보는 거예요?
1: 맞아요. 그러니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페인 네. 포르투갈까지는 유럽이죠.
0: 그렇죠.
1: 그리고 이제 지브랄타를 그 건너서 바다를 네. 한 2시간만 건너면
0: 네.
1: 거기서부터 이제 아프리카 대륙인데
0: 네.
1: 그 아프리카 대륙의 최 북단에 있는 나라가 모로코죠.
0: 모로코.
1: 네. 그래서 불과 배로도 한 2시간여밖에 오. 차이가 나진 않는데
0: 그래요.
1: 아프리카는 그냥 아프리카예요.
0: 네,
1: 아직도 네트워크는 그리 네. 좋지는 않고 대도시에는 좋은 호텔, 좋은 식당들이 좀 있고요.
0: 네.
1: 근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투어 중에 뭐 2시간씩 이렇게 차를 타고 돌다 보면
0: 네.
1: 아, 아직은 아프리카구나라는 걸 조금은 느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아, 그래도 이렇게 이제 같이 돌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너무나 좋은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그 나라마다 또 어떤 곳인지 궁금해져요.
1: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0: 네.
1: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로 갈 때는 리스본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마드리드, 뭐 바르셀로나 이런 큰 도시들을 이용해서 이제 비행기로 이동을 하는데요.
0: 네.
1: 같은 나라로 들어가서 같은 나라로 나오는 게 항공권 경쟁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0: 그래요?
1: 투어는 마드리드에서 시작해서 바르셀로나에서 네. 끝나게 돼요. 그래서
0: 네.
1: 미국에서 이제 오후에 비행기를 타면 마드리드에 네. 이제 오전에 도착을 하고요.
0: 네.
1: 거기서부터 이제 왼쪽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서 살라만카를 거쳐서 포르투갈로 거쳐 이렇게 도는 일정인데요.
0: 네.
1: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포르투갈을 먼저 가니까
0: 네.
1: 포르투갈에서는 제일 대표적인 도시가 파티마죠.
0: 파티마. 네, 파티마. 야,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0: 여기.
1: 이제 파티마를 가면 이제 성당이 있어서 거기 가서는 은혜를 받는 분들도 있고 늘 오픈돼 있고
0: 네.
1: 야간에도 미사가 있고 그래가지고
0: 네.
1: 조금은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0: 경건해지니까요.
1: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0: 네.
1: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0: 그래요?
1: 네, 그래서. 거기를 들려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0: 네.
1: 가는 길에 이제 파티마로 이동을 하면은 거기가 이제 대부분 알고 계신 게 성모 발현지거든요. 파티마 대성당.
0: 네.
1: 있는 데가. 그래서 파티마에서 일단은 조금 휴식 겸 해가지고 눈요기를 좀 하시고.
0: 네.
1: 그게 이제 파티마라는 도시가 포르투갈의 기준으로 하면 좀 북쪽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0: 그렇군요.
1: 남쪽으로 이제 신트라를 거쳐가지고 리스본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0: 네.
1: 이 신트라라는 도시는 우리가 보통 스페인 포르투갈 갈 때 다른 여행사들이 많이 안 가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0: 신트라가요?
1: 네네네.
0: 오, 네.
1: 여기가 그 옛날 그 포르투갈 왕족들,
0: 네.
1: 뭐 귀족들, 뭐 이런 사람들 휴양지로 유명했던 도시예요.
0: 아 그래요? 네. 멋있겠네요.
1: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은 그 페나성이라고 있는데,
0: 네.
1: 예. 페나성 입장까지도 해가지고 옛날 그 왕궁 느낌의
0: 네.
1: 그 성을 한번 네. 관람해 볼 수 있는 다른 여행사에서 아마 이 페나성을 안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0: 그렇군요.
1: 들려서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네. 이제 리스본 가까이 들어오게 되는데
0: 그렇죠.
1: 리스본에서 왼쪽으로 돼 있는 까보다로카라고 하는
0: 네.
1: 우리가 땅끝마을 하면
0: 아, 해남 땅끝마을처럼
1: 해남이죠. 네. 예, 해남이 제일 생각나는데 이, 여기는 왜 땅끝마을이냐면
0: 네.
1: 유럽에서 제일 그 대서양 그 어. 왼쪽 서쪽으로 있는 거죠. 끝, 예를 들면 그쪽. 우리 동쪽 끝이 이제 뉴욕 이종 이, 여기서
0: 네.
1: 동쪽이잖아요.
0: 그렇죠.
1: 여기가.
0: 우리
1: 근데 거기는 이제 서쪽 끝인 거죠.
0: 아,
1: 그래서
0: 그렇군요.
1: 이 까보다로카라고 하는 곳이
0: 까보다로카?
1: 영실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늘 참 네. 운치 있는 아주 작은 뷰포인트예요.
0: 아, 그런데
1: 바닷가
0: 좋아요.
1: 절벽에 있는.
0: 네.
1: 근데 여기도 참 희한한 게 도착하기 한 5분 전쯤부터는 안개가 확 들어옵니다.
0: 그래요?
1: 지대가 낮고 그래가지고. 오. 그러다가 또 언제가 되냐는 듯이 안개가 확 걷히고 그래서 걷히는 순간에 이제 절벽 아래로 보는
0: 네.
1: 바다로 보는 그 맛이 또
0: 와,
1: 있죠.
0: 절경이네요.
1: 가끔은 그 안개 때문에
0: 네.
1: 못 보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서
0: 아이고.
1: 우리가 한 30분, 1시간 정도 머무는데
0: 네.
1: 운이 좋아야지 볼 수도 있고.
0: 그러네요. 네. 네.
1: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루트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리스본으로 넘어오게 되죠.
0: 네.
1: 뭐 리스본은 아시겠지만 포르투갈 수도고요.
0: 그렇죠.
1: 그리고 뭐 에그타르트로
0: 아,
1: 유명한
0: 맞아요.
1: 에그타르트 맛집도 한번 들릴 수도 있고
0: 아,
1: 거기가 이제 처음
0: 네.
1: 생겼던 곳이니까
0: 네네.
1: 그리고 제로니모스 수도원이 다운타운 한가운데 있고
0: 네.
1: 로시오 광장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쇼핑몰들이 조금 있는 그런 동네를 해서 그 리스본 시내를 보게 되죠.
0: 그렇군요.
1: 그래서 만약에 걸음이 좀 불편한 분들은 거기서 이제 톡톡이라고.
0: 톡톡이가 뭐죠?
1: 그 예를 들면 그 왜 베트남이나 이런 데 동남아 가면 조그마한
0: 네.
1: 오토바이로
0: 아,
1: 이렇게
0: 네.
1: 타고 다니는 건데
0: 네.
1: 이거는 그 오토바이도 아니고 우리 골프장에서 타는 카트도 아니고
0: 아니고
1: 카트보다도 조금 더 커요.
0: 오,
1: 네. 그래서
0: 그 중간인가요?
1: 그걸 타고 한 바퀴 휙 돌면
0: 네.
1: 걷지 않고 리스본
0: 좋네요.
1: 시내를 전체를 이렇게 한번 둘러볼 수 있으니까 걸음이 좀 불편하거나 하거나 좀
0: 힘들고 막 이런 분들
1: 피곤하신 분들은
0: 네.
1: 그 이용하면은 쭉 볼 수 있죠. 그리고 그게 그냥 계속 돌기만 하는 게 아니라
0: 네.
1: 가끔 뷰포인트에서 내려가지고 사진 찍을 수 있는 시간도 좀 주고 그렇거든요.
0: 좋네요.
1: 그래서
0: 네.
1: 낭만이 있어요.
0: 네. 네. 네, 좋습니다.
1: 그래서 그걸로 리스본을 한 바퀴 돌면
0: 네.
1: 이제 그 남동쪽으로 이동을 하면 제일 국경을 넘게
0: 네.
1: 되죠. 이제 포르투갈에서 스페인 국경을 다시 넘게 되는데 넘게 되면 처음 만나는 도시가 세비야죠.
0: 세비야.
1: 네. 네. 세비야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0: 테고요. 유명하죠.
1: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세비야, 그라나다 뭐 이런 데에서 이제 플라멩고 공연을 보게 되는데
0: 네.
1: 플라멩고 공연도 볼 수도 있고 세비야는 아무래도 대성당이 제일 유명하죠.
0: 그렇죠. 네. 낭만적입니다.
1: 성당 내부까지 들어가서
0: 네.
1: 관람할 수 있는 시간을 분명히 가질 거고요.
0: 네.
1: 네. 그렇게 세비야를 거쳐서
0: 네.
1: 뭐 지금 뭐 론다, 뭐 타리파 이렇게 들어갔는데 론다라는 도시는
0: 네.
1: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0: 네.
1: 아마 투어 경기장으로 제일 유명한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0: 그래요? 네. 투어도 볼 수 있어요?
1: 투어는 요즘에는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습니다.
0: 그렇죠?
1: 법적으로
0: 네.
1: 금지가 돼 있고 뭐
0: 네.
1: 그 동물보호협회 같은 데서
0: 맞아요.
1: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 정도 아마 특별한 날 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0: 그렇군요.
1: 투어 경기장 그냥 외관만 이렇게 관람을 하는 거고요.
0: 네.
1: 거기 가면 투어 경기장하고 걸어서 한 5분 거리에
0: 네.
1: 누에보 다리라고 있는데요. 절벽 위에 이렇게 있는 다리거든요.
0: 오, 다리가요?
1: 거기에서는 인생껏 하나
0: 와.
1: 던지기 참 좋습니다. 여기는 날씨가 늘 좋기 때문에
0: 그래요?
1: 언제 가도 인생껏 하나는.
0: 네.
1: 근데 이게 멀리 보는 풍경이 예뻐가지고
0: 네.
1: 내 얼굴을 놓고 찍으면
0: 네.
1: 얼굴을 선택하든가 풍경을 선택하든가
0: 하나를
1: 이래야 되더라고요.
0: 아, 좀 네, 풍경으로 가겠습니다.
1: 어떻게 같이 한번 놓을 수 있는 방법을 저도 많이 연구하는데
0: 네.
1: 아, 쉽지 않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얼굴이든 풍경이든 인생껏 하나 정도는
0: 네.
1: 이렇게 건질 수 있는
0: 네.
1: 이렇게 거쳐서 우리가 그다음에는 거기가 이제 남쪽으로 우리가 내려왔기 때문에
0: 네.
1: 타리파에서 모로코를 넘어가게 됩니다.
0: 모로코
1: 네,
0: 이제
1: 그래서 그렇죠. 타리파에서 배를 타고 탕헤르라고 하는
0: 탕헤르
1: 네, 탕헤르부터는 이제 네. 모로코에 속하죠.
0: 네.
1: 그래서 타리파에서 배를 타고 내리면 탕헤르인데 탕헤르는 모로코입니다. 그래서
0: 모로코.
1: 한 2시간 반 정도 쾌속선을 타면 나라가 바뀌는데 어떡합니까?
0: 그렇죠.
1: 물론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같은 EU국이기 때문에
0: 네.
1: 뭐 이미그레이션이 없습니다. 그냥
0: 그래요?
1: 도로로 그냥 휙 지나가요.
0: 가도 되는
1: 시차가
0: 되는군요.
1: 하나 있기 때문에 그냥 시간만 바뀌는 거죠. 근데 여기는 아프리카 지역이기 때문에 이미그레이션이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냐? 그렇지 않아요.
0: 네.
1: 배 안에서 그냥 다 해결이 됩니다.
0: 아, 그래요?
1: 그래서 배를 타고 우리가 배를 타면 한 2시간의 시간이 있다 그랬잖아요.
0: 네.
1: 거기서 이제 페이퍼에 간단한 자기 인포메이션을 주고
0: 네.
1: 거기서 또 페이퍼를 받고
0: 아, 간단하네요.
1: 내릴 때는 그냥 내리면 되는 거. 그래서 배를 타면 거기에 카페테리아도 있고
0: 네.
1: 그래서 구경하면서 그 수석 밟을 거 조금 간단하게 밟고
0: 네.
1: 음식도 드실 수 있고
0: 뭐
1: 맥주도 한잔 하실 수 있고
0: 오,
1: 그러다 보면 그냥 모로코 도착하는 거예요.
0: 그렇겠네요. 와 모로코에서 정말 느낄 수 있는 신비로운 매력들 많을 것 같아요.
1: 모로코는 그 이슬람 문화가 존재하고 아무래도
0: 네.
1: 모로코가 불어를 써요. 프랑스령이었기 때문에
0: 네.
1: 그래서 유럽 문화도 조금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전통 아프리카네 문화를 그대로 갖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0: 네.
1: 대표적인 도시로는 페스, 카사블랑카, 라바트
0: 네.
1: 이런 곳들이 이제 대표적인 도시죠.
0: 네.
1: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는 사실은 페스와 라바시라고 하는 도시가
0: 네.
1: 관광지로 유명하고요.
0: 그래요?
1: 근데 우리는 아무래도 카사블랑카가
0: 글쎄 말이에요. 노래도 있고
1: 영화도 네. 있고 뭐 그렇기
0: 네.
1: 때문에 유명한데 카사블랑카가 흰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카사가
0: 네.
1: 집이고 블랑카가 이제 흰색이라는 아. 우리가 브로로도 브랑누아라고 하면은 흰색과 검정이라는 뜻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카사블랑카가 집 흰색 그래서 흰색의 집 뭐 이런
0: 네.
1: 뜻의 도시 이름이에요.
0: 네. 그래서 흰 집이 맞나요 거기?
1: 그렇죠.
0: 네.
1: 아무래도
0: 네. 네.
1: 그래서 페스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이제 페스 왕궁.
0: 네.
1: 그리고 거기 가면 이제 아직도 전통 방식으로 염색을 하는
0: 아 그래요?
1: 천연 가죽을 염색하는 공장을 위해서 좀 내려다 볼 수도 있어요.
0: 네.
1: 낭만은 있지만 재밌겠네요. 고통도 있습니다.
0: 아.
1: 왜냐하면 냄새가 만만치 않아요.
0: 아,
1: 가죽 냄새가 한국 사람들은 견딜만해요. 오징어 굳는 냄새랑 뭐 비슷해서 그래서 그들은 참기 어려우니까 뭐
0: 네.
1: 민트도 조금 나눠주고 코 밑에 바르라고 이렇게 좀 나눠주기도 하는데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볼 수도 있고 실제로 그들이 염색하는 과정을 위해서 좀 내려다볼 수도 있고요.
0: 재밌을 것 같아요.
1: 네, 재미있습니다.
0: 네.
1: 그래봐야 뭐 한 10분, 30분 정도 할애하는 시간이니까요.
0: 네.
1: 그런 추억은 또 만들어볼 수도 있고.
0: 좋네요.
1: 네.
0: 이번 패키지가 보니까 12박 13일로 구성됐네요.
1: 네. 맞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로코를 돌고
0: 네.
1: 올라오다 보면 미아스, 흰색 마을이라고 하는 미아스,
0: 네.
1: 그리고 그라나다. 그라나다를 가면 이제 또 알함브라 궁전을 꼭 봐야 되겠죠.
0: 그렇죠.
1: 그리고 콘수에그라라고 하는 옛날 그 돈키호테 배경이 됐던 홍차 마을.
0: 그렇군요. 네,
1: 남들이 또 안 가는 곳인데 거기다 한번 들려가지고 우리가
0: 네.
1: 사진 한번 찍을 수도 있겠고요.
0: 네네. 네.
1: 그리고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이렇게 도는 일정인데요.
0: 네.
1: 바르셀로나에서는 어쨌든 구엘공원과 성가족 성당,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이제 올해 다 완공이 됐기 때문에
0: 네.
1: 그걸 꼭 보고 와야 될 것 같고요.
0: 그렇죠.
1: 예.
0: 네.
1: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 일정이 저희가 12박.
0: 그렇죠.
1: 3일로 이렇게 진행이 됐고
0: 네.
1: 오늘은 바르셀로나 마드리드에 대해서는 인포메이션 많이 아는 것 같아가지고
0: 네.
1: 그 모로코하고 포르투갈 지역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0: 네.
1: 이 세 나라는 각지만 되게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한 상품에서
0: 네.
1: 세 나라의 느낌을 따로따로 느낄 네. 수 있구나. 그리고 음식도 조금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0: 그렇군요.
1: 그런 낭만은 충분히 만끽하기에는 충분한
0: 네.
1: 상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0: 아,
1: 오늘
0: 좋습니다.
1: 또 소개를 드립니다.
0: 네.
1: 전화번호 한번 드릴까요?
0: 네.
1: 네 저희 동봉원광 전화번호는 718-939-1000번입니다.
0: 맞습니다. 이게 지금 출발이 10월인가요?
1: 네, 10월 13일입니다.
0: 아,
1: 네, 제일 여행하기 좋은 때죠.
0: 아,
1: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으니까요.
0: 네.
1: 지금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
0: 맞습니다.
1: 더불어서 뭐 어쨌든 그리스, 터키, 서유럽, 동유럽도 계속 10월에
0: 그쵸?
1: 계속 있으니까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맞아요.
1: 오늘 한 가지 특별한 상품이 있는데
0: 네.
1: 아시는 분들도 아세요. 저희가 포르투갈을 10월에
0: 네.
1: 포르투갈만 해서 골프 특선을 갑니다.
0: 아, 골프
1: 네,
0: 특선.
1: 전체 8일 특선, 그 8일간 해가지고
0: 네.
1: 골프 치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오비더스라고 해가지고
0: 네.
1: 상위 1%. 예, 속하는 그런 명문 골프 클럽이거든요.
0: 그래서 쉽지 않죠.
1: 이것만을 치기 위해서 가는 분들도 많은데
0: 네.
1: 골프만 3회, 4회 이렇게 치고 오기는 허무하니까
0: 네.
1: 우리가 포르투갈 관광할 때 안 보는 그 파티마하고 그 위쪽으로 포르투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관광을 2박 3일, 3박 4일 넣어가지고
0: 네.
1: 전체 7박 8일 일정으로 진행하는 투어는 또 10월 25일에 골프 치기도 너무 좋은 계절이고요.
0: 이때 진짜 좋을 텐데요.
1: 네. 그리고 그 메리어트 호텔 리조트에서 3박을 하고
0: 네.
1: 포르투갈에서는 시아라톤 호텔에서 이렇게 숙박을 하면서 조금은 릴렉스하면서 관광하고 골프로 인조이도 할 수 있고
0: 너무
1: 이런
0: 좋네요.
1: 코스도 준비가 다 있습니다. 이거는
0: 네.
1: 10월 25일에
0: 네.
1: 출발합니다.
0: 그렇습니다. 뭐 골프 좋아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이렇게 좋은 곳에서 평생 한번 치고 싶다. 아마 그런 소망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지난 월요일에 저희 스코틀랜드 올드코스 다녀오신 분들도 계세요.
0: 네.
1: 정말 큰 돈 들여가지고 보면 예약하기도 힘들거든요.
0: 그렇겠죠.
1: 사실 지금 내년 내년 여름 것도 예약이 없어요.
0: 뻗쳐 있죠. 네. 네.
1: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네 분씩은 이렇게 모셔가지고 스코틀랜드 올드코스는 그때그때 예약해서 진행할 수 있는 루트도 만들어져 있으니까 네. 궁금하신 분들도 그거 문의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골프 특선으로 10월 25일에 출발하는 7박 8일 여행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뭐니뭐니 해도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우리 12박 13일 10월 13일 출발입니다. 지금 전화 주셔서 상담 받으시고 계획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동부관광 7189391000번입니다. 7189391000번으로 전화하셔서 아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말씀으로만 들어서 이렇게 좋은데 눈으로 직접 보고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인사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1: 네. 주말들 잘 보내시고 주말도 날씨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 떠나시고
0: 네.
1: 또 혹시 가족들을 만나게 되면
0: 네.
1: 올 가을 여행 계획도 한번 같이 세워보시면 또 뿌듯한 네. 주말이 되지 싶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아까 불어도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또 노래 하나 준비하고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소중한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올게요. 투데이 우진수였습니다. 동네 기분 좋은 소식 궁금한 사람들 K라디오

0: 주진우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용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한인 사회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 프로보노 리컬 클리닉을 개최합니다. 오는 9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대면으로 진행될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지역 내 법률 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을 위한 법률 자문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마련한 무료 법률 상담은 뉴저지 페리세이즈팍 도서관, 맨하튼 24번가 스트리트에 위치한 뉴욕 한인회, 그리고 뉴욕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KCS에서 9월 19일 토요일 오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 또는 행사 관계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833-525-2469, 833-525-2469번으로 연락주세요. 뉴욕 뉴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GC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0: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K라디오 재방송입니다.

0: 오전 11시 생활의 지혜를 이제 라디오 생활백서에서 모아 모아. 학교 갈 때 항상 엄마 그러셨거든요. 차 조심하고 뭐 조심하고 아 알았어 알았어 예예 예, 갔다 오게요 다 기다렸습니다 그러고 갔었는데 그 말 뭔 말인지 이제는 알 것 같아. 자 오늘도 따뜻한 시간입니다. 교통사고 사고상의 전문 김동석 앤 샌더스 아 죄송해요 샌더스 앤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0: 좋은 아침입니다. 네. 네. 운전 조심하시고 뭐 이렇게 다니실 때도 조심 조심하시고 네. 그러셨죠?
1: 당연하죠. 네. 명시하겠습니다.
0: 진짜 저는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 엄마 항상 그 얘기 하셨거든요. 차 조심하고 길 건널 때 차 보고 뭐 이러고 네. 아이스하게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랬는데
1: 그 부모님 말하는 건 잔소리가 아니에요.
0: 네. 사랑.
1: 예, 다 뜻이 있는 말이고 예, 도움이 되는 말이니까 네. 우리 애들도 제가 잔소리라고 많이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네. 조금 나이 먹으니까는 좀 깨닫는 것 같더라고요.
0: 이제는 예. 할 것 같다. 예. 애들 학교 가거나 어디 나갈 때 뭐라고 하세요? 인사.
1: 인사요?
0: 네, 뭐 차 조심하고 뭐 이런 인사.
1: 그런 있어요. 거는 얘기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잘 다녀와 건강히 잘 다녀와 뭐 이렇게 여행 가면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네. 뭐 특별히 뭐 운전 조심해 이런 얘기는 하네요. 네.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하네요. 네. 네. 저는 Drive safely 이렇게 이제 잔소리 아. 한번 던지죠.
0: 네. 에이 이렇게 하나요?
1: 네.
0: 아니 전 집 앞에 이렇게 바로 차를 길을 건너서 가는 게 보이거든요. 딸이 가는 게. 네. 그래서 나갈 때마다 차 보고 조심하고 네. 어제 너 그냥 가더라 뭐 이런 거 아, 항상 잔소리 네. 하거든요. 네. 네.
1: 그렇죠. 잘 타일르고 네. 계속 잔소리 해야 돼요.
0: 지금 이 말씀을 방송 중에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여러분. 그냥 평소와 똑같이 길을 걷다가 넘어질 수 있고, 네. 그냥 평소와 똑같이 밥을 먹는데 그냥 유리컵에 다칠 수도 있고,
1: 맞아요.
0: 운전도 마찬가지 그렇거든요. 네.
1: 저는 이제 한국 식당 가면 제일 무서운 게 네. 뚝배기 이렇게, 뭐 이렇게 보글보글 끄는 거 가져오잖아요. 네. 근데 볼 때마다 너무 막 깜짝깜짝 놀라요. 저거 위험한데 뚝배기. 위험한데.
0: 예. 뚝배기 한 사발 실내에.
1: 그 뒤면은 진짜 큰 화상이에요.
0: 혹시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1: 아직 저는 그런 케이스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다행히.
0: 네.
1: 많이 올 것 같은데 그 문의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너무 다행히.
0: 예. 한인 예. 업체니까 또 그런 문의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죠?
1: 예. 예.
0: 맥도날드에서 예전에 뭐 커피, 뜨거운 커피를.
1: 예, 그거는 예. 이제 우리 법대에서 배운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맥도날드 케이스가.
0: 네.
1: 예, 그거는 이제 뜨거운 커피 때문에 딘 것도 중요하지만
0: 네.
1: 워닝을 안 줬다 그래가지고 failure to give adequate warning.
0: 네.
1: 그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네. 커피에 보면 이제 caution hot,
0: 네.
1: content hot, be careful 이렇게 써 있잖아요.
0: 네.
1: 그런 거 안 썼다 그래가지고 이제
0: 한 거예요.
1: 네, 네. 그 케이스가 된 거예요.
0: 네. 네.
1: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닥에 뭐 오피스 빌딩이라든지 네. 큰 빌딩 같은 데 하면 이제 아저씨들 청소하잖아요.
0: 청소하시고.
1: 물 청소하시고 막 그러면은 거기에 꼭 노란 이 판때기 같은 게 있잖아요.
0: 네.
1: 그럼 caution, wet floor.
0: 맞아요.
1: 제가 그거를 예. 하도 많이 봐가지고 스페니쉬도 못하는데 그 우리 직원들은 이 그걸 하도 많이 보고 그거 그 사고 이런 거 계속 다르다 보니까
0: 네.
1: 이 농담식으로 말해요. 우리 cuidado, piso mojado.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caution, floor wet.
0: 아, 여기.
1: 하도 보니까.
0: 네. 네.
1: 그래서 아예 외워버렸어요. 스페니쉬, cuidado, piso mojado. 이면은 이제, caution, floor wet. 이 말이에요.
0: 네. 한번 배워볼까요?
1: 아이, 그렇게 해서 필요해요. 그만큼, 네. 워닝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가게 지금 운영하신 분들, 청취자분들 운영하시고 그런 분들 많잖아요. 네. 뭐 하고 이렇게 뭐 하면은 워닝을 꼭 줘야 돼요. 특별히 제가 이제 느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0: 네.
1: 상가, 이렇게 뭐 노던블러버든 이게 상가 있잖아요.
0: 네.
1: 그러면 앞에 지하가 들어가는 게 인도에서 뚜껑을 열어가지고 들어간 지하가 많아요.
0: 네네.
1: 근데 뚜껑을 열어놓을 때는 좀 제대로 워닝을 줘야 돼요.
0: 아, 네. 네.
1: 그러니까 좀 뭘 더 놔서 사람들 안 넘어지게.
0: 네.
1: 이거 왜 그러면 3만 걸음도 많아요 요새는. 아시다시피
0: 전화 보고. 네.
1: 그래도 모르고 떨어져가지고 다친 케이스가 있었어요.
0: 네. 케이스를 진행을 했었나요? 네. 어떻게 됐어요?
1: 당연히 보상금 받았죠. 왜냐면 그거 워닝 안 주고 그냥 열어놓고 그 사람도 없었어요.
0: 네.
1: 그러니까 물건 왔다 갔다 싣고 그러려고 열어놨는데
0: 네.
1: 사람이 없었어요. 넘어 그 파도 그 사람에서 떨어져 들어갔는데.
0: 네.
1: 예, 그래가지고 니들 그 제대로 관리 안 했다 그래가지고 보상금 많이 받아냈어요.
0: 오, 예. 예.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마트 같은 데 가면 공간이 굉장히 넓은데 네. 거기 물 청소를 했어요. 그럼 하나 덜렁 이렇게 세워놓으면 되나요?
1: 안 되죠.
0: 안 돼요?
1: 네. 그러니까 라인이 길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 다 청소하면 앞에만 그 뒤로 들어온 사람 못 보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러니까 그렇죠. 앞뒤로 놔야 돼요.
0: 네.
1: 그, 왜냐하면 그 슈퍼마켓 아일은 앞으로도 들어올 수 있고 뒤로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거기를 청소하면 앞에서도 들어오는 사람한테 조심해라, 뒤에서도 오는 사람도 조심해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그럼 하나만 놓으면 안 되죠.
0: 오, 예. 자, 오늘도 여러 케이스, 뭐 사고상의 얘기부터 시작했습니다만은 자동차 사고 또 사고상에 대한 이야기들 샌더스앤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광고를 또 잠깐 듣겠습니다.
1: 네.
0: 이 시간 라디오 생활백서는 생방송으로 문의전화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다. 나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개인정보 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전화 문의하세요. 718-225-1660번 열어두겠습니다. 718-225-1660번 생방송 스튜디오 전화고요. 카카오톡으로 질문 올려주실 분들 카톡 아이디는 K-Radio US입니다. 친구 추가해주시고 궁금한 얘기 언제든지 뭐 저희 생활백서 아니고 전 프로그램 다 가능합니다. K-Radio US K-Radio 애청자라면 우리는 친구. 카톡에서 친구 추가해주세요. 오늘은 200억 불 승소 그리고 25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하는 법률그룹 나폴리 로펌 소속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잘못 넘어갔네. 예, 아이. 오늘은 샌더스앤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 좋은 변호사님들 계신데 그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힐링할 수 있는 변호사님 같아요. 진짜 따뜻한 변호사. 샌더스앤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님과 함께 교통사고, 사고장애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뉴욕 주소는요. 플러싱 163-07 디팔 로드 스윗 넘버 101호고요. 유저지는 팰리세이즈 파크에 있습니다. 460 버겐블러워드 스윗 넘버 204호. 상담 전화 866-994-4949. 24시간 연결 가능한 전화번호는 646-808-7375번입니다. 646-808-7375. 이 시간 라디오 생활 백서는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과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 장수 데이케어와 함께하세요.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각종 정보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오늘 점심 결정하셨나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이 질렸다면 노던 블러버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척척 감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만든 반찬이 무제한 제공. 여기에 TV 없어요. 오늘은 명품 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사발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드디어 오픈.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투어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 한국 최신 시설에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 그레이존 디지털 점수판,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즐기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라운지 그리고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프로모션 제공됩니다. 929-766-0088. 성큼 다가온 가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가을 신상품 풍성하게 입고 됐습니다. 멋과 품격을 더해줄 남성복,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가을 패션,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다가오는 추석도 가을 신상품 특별 할인 행사까지 준비돼 있어요. 나를 위한 쇼핑, 소중한 분들을 위한 추석 선물도 좋은 상품, 좋은 가격에 국보에서 준비하세요. 올가을 새로운 시작, 국보와 함께 718-886-3344, 718-886-3353.

0: 배유시간, 8대 택시까지 완전 포함. 10월 19일, 11월 9일 출발. 3,199달러 항공료 별도. 둘째, 여유로운 이집트 10일 월드체인 호텔과 5스타 디럭스 크루즈, 휴양도시 후루가다 올 인클루시브 호텔에서의 자유일정. 11월 10일, 1월 12일, 3월 16일 출발. 3,490달러 항공료 별도. 머물며 느끼는 여행 푸른 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1: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2: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4: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5: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유용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라이센스 건축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0: 엑소.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샌더스앤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게스트를 제가 이렇게 정보를 다 갖고 있거든요. 네. 페이지가 넘어가니까 또 네. 무심하게 또 읽네요. 괜찮아요. 죄송해요. 네. 김동석 괜찮습니다. 변호사님입니다. 네.
2: 아니 뭐 어디면 어때요?
1: 야 진짜 그런 한마디에서 언어의 온도랄까요? 인간의 온도랄까 이런 게 막 느껴져요. 자, 변호사님 오늘 교통사고 관련해서 얘기를 또 나눠볼 텐데요. 네. 그 한인들이 교통사고 나서 뭐 만약에 나고 나서 이제 뭐 뒤처리하는 거 서로 네. 뭐 운전 면허증을 주고받는다 뭐 기타 등등 이런 정보를 알고 있지만 네. 당황스러워서 실수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이거를 챙겼어야 되는데 꼭 빠뜨리게 된다.
2: 이런 실수 많이 하세요. 변호사님 사진 많이 찍으랬으니까 사진 찍어야지 그러면서 이제 네. 차를 찍는데 윈실드에 나오는 스티커 있죠? 네. 그거를 찍어 오시는데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는 빈 넘버 있는 거 외에는 특별히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몸에서 예. 어딘지도 안 나오고.
1: 아.
2: 예. 네. 근데 그 이제 타주차면은 빈 넘버를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1: 네. 그러니까는
2: 그 빈 넘버란 뜻이 VIN 넘버, Vehicle Identification 넘버 약자로 해가지고 빈 넘버 이렇게 부르는데.
1: 네.
2: 그건 의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사고 나면 제일 중요한 게 당연히 어떻게 사고 난 걸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1: 네.
2: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와서 어떻게 부딪혔다는 걸 입증을 하려면 이제 사진을 여러 개 잘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블랙박스가 있다든지 상대방 스테이먼을 받는다든지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상대방의 인포메이션을 제대로 못 받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1: 오, 예.
2: 제일 베이직한 거잖아요. 운전면허증, 레지스트레이션 라이센스. 그러니까 보험증.
1: 네.
2: 이렇게 세 가지는 받아야 되는데 이걸 안 받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1: 아, 당황해서 뭐 나중에 네. 전화하면 되겠지.
2: 예. 네. 운전면허증만 받아오고 와, 사진만 찍고 그렇게 보세요. 그럼 레지스트레이션 인슈런스는요? 아, 그거 안 받았다고.
1: 나중에 받으면 안 되나요? 그게 안 되나요?
2: 나중에 어떻게 받아요?
1: 저기 뭐
2: 갔는데
1: 전화번호.
2: 전화번호도 안 받았죠. 사진만 찍고 교환했으니까. 교환하고 끝났으니까.
1: 차번호 있으면 뭐 줘요?
2: 차번호 있으면 되는데
1: 네.
2: 뉴욕주는 이제 우리가 플레이트로 설치가 가능해요. 타주는 안 돼요.
1: 뉴저지는?
2: 안 돼요.
1: 안 돼요? 네. 예.
2: 그러면 이제

0: 폼 회사 통해서 플레이트로 해가지고 백그라운드 설치하고 막 이래가지고 찾아내야 되는데 그러면 오래 걸린다고요.
1: 네.
0: 베이직한 거 한번 안 해서.
1: 네.
0: 예.
1: 네. 이제 체크할까요? 기본? 네? 다시 한번 또 말 나온 김에.
0: 그러니까 운전면허증 레지스트레이션 인슈런스 카드는 기본이에요.
1: 기본?
0: 예. 네. 제일 운전면허증. 베이직한 거예요. 네. 그 영화 보면 경찰 차 세웠어요.
1: 네.
0: 똑똑똑. License, Registration, Insurance, Please. 이게 기본이잖아요.
1: 아, 세 개 다 달라고 했구나.
0: 네, 꼭 얘기해요, 경찰들. 똑같아요. 경찰들 왜냐? 네. 인포메이션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들 사고 나면 요새 경찰 리포트 안 해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그럼 우리가 경찰 같이 해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1: 네.
0: 경찰이 차 사고 나든지 뭐 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License, Registration, Insurance. 우리도 똑같이 상대방 License, Registration, Insurance 꼭 받아야 돼요.
1: 네.
0: 기본이에요.
1: 이 기본을 달라고 했는데 상대가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뭐 이걸 달라고 그래? 나 못 줘? 이럴 수 있나요?
0: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왜 줘야 돼? 그러면은 전화하세요. 911 전화하세요. 이 사람이 인포메이션 교환을 해야 되는데 협조를 안 합니다.
1: 예. 네.
0: 그럼 경찰이 와요.
1: 바로.
0: 예, 네, 경찰이 왜? 오는데 우리 생각은 경찰이 왔으니까, 아, 협조 안 했으니까 경찰이 왔으니까 경찰 리포트 해주겠지.
1: 네.
0: 아니에요. 가서 예? 그 친구한테 license, registration, insurance 줘. 우리한테도 와서 license, registration, insurance 줘. 다 모여.
1: 네.
0: 교환해. 사진 찍어. 그리고 네. 가요.
1: 예.
0: 그게 거의 다 뉴욕시 경찰들이.
1: 네.
0: 예. 근데 레서나 서퍽이나 웨스트체스터나 이런 데는 해줘요.
1: 네.
0: 경찰 리포트 해주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뉴욕시, 맨하탄, 브롱스, 브루클린, 아, 뭐 있죠 또? 스테이트 아일랜드. 뭐 하나 빠졌는데? 퀸스.
1: 아, 네.
0: 퀸스인데.
1: 아, 여기 앉아가지고 네. 퀸즈를 빼네요. 네.
0: 자, 이 파이버로 빼고요. 파이버로는 안 해주니까,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고요.
1: 네.
0: 그거 빼고 다른 데는 해주니까 사고가 나잖아요.
1: 네.
0: 그러면 911 전화해가지고 경찰 불러주세요. 하면 경찰 와서 리포트 해줘요.
1: 네. 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이 또 하나 올라왔는데요. 아, 뉴욕시 인도 보도블록 균열에 넘어져서 무릎이 심하게 깨졌습니다.
0: 네.
1: 뭐 약간 무릎도 아픈 것 같고 관절도 좀 다친 것 같고
0: 네.
1: 이럴 때 옆 건물주 아니면 뉴욕시 누구를 상대로 만약에 손해배상 소송을 한다면 진행합니까? 원칙적으로는 뭐 집 앞이나 이런 인도는 건물주가 관리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또 혹은 병원 가서 기록을 바로 남겨야 되나요? 라는 질문.
0: 네, 아주 질문 잘해주셨는데요.
1: 네.
0: 그 인도 걸어가다 사고가 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입증해야 돼요. 똑같아요. 라이센스, 레지스트레이션, 인슈런스는 당연히 아니죠. 차가 아니니까.
1: 어, 네.
0: 그렇지만 거기서 넘어졌던 걸 입증을 해야 돼요.
1: 그 자리를.
0: 네. 네. 그래서 사진을 먼저 찍고 넘어진 걸 찍는다든지 집 앞에를 찍고 웬만하면 앰뷸런스 플러스 타고 가시고.
1: 네.
0: 다쳤으니까.
1: 아, 그래야지.
0: 네. 네. 그래야지 이제 증거물이 남으니까요. 그렇게 하셨다고 치고요.
1: 네.
0: 그러면은 이제 이 인도를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피해를 본 거잖아요.
1: 네.
0: 그건 이제 보상을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피해
1: 그렇죠?
0: 본 거에 대해서.
1: 네.
0: 자, 제가 뉴욕 차 사고는 트레시홀드라는 거 있어가지고 웬만큼 다친 게 입증이 안 되면 보상을 못 받는다고 저번에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그래서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아야 되고, 뭐 MR도 찍고 막 이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1: 네.
0: 낙상 사고는 달라요.
1: 예.
0: 그 페이퍼카 조금 빈 것도 이론상 보상금 받을 수 있어요. 이론상. 현실상이
1: 네.
0: 안 되는 거지.
1: 네네.
0: 그런 것 같이 무조건 보상금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얼만큼 받냐는 얼만큼 다쳤냐, 얼마나 심각하냐, 영구적이냐 이거 따라서 좌우되는 거고요.
1: 네.
0: 자, 보상금 받는데 누구한테 소송을 해야 되냐, 누구한테 클레임을 하냐 이거 따지는 거는
1: 네.
0: 뉴욕시에서 이렇게 넘어진 분들은 집주인하고 뉴욕시하고 같이 클레임이 들어가요.
1: 아, 근데 그 집주인이 문이 있는 데가 아니고 이 담장이 이렇게 돼 있는데도 그 집주인이 책임져요.
0: 그러니까 집에 앞에 있는 인도는 집주인이 책임, 그 관리를 해야 돼요.
1: 예.
0: 그러니까 집이 코너 집이라고 쳐요.
1: 네.
0: 그러니까 그 뭐 스트리트 쪽에는 문이 있고 들어간 데가 있고 반대쪽에는 그냥 벽만 있어요.
1: 네.
0: 그래도 그 인도는 집주인이 책임져야 돼요.
1: 거기까지 다 책임져야 되는 거군요. 네.
0: 집이 앞에 있으면은 그러니까 인도가 말이 힘드네요. 인도가 집 앞에 있으면은
1: 네.
0: 그 집주인이 치우고 관리해야 되고 크랙 있으면 고쳐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1: 아, 인도도 집주인이?
0: 네. 네. 그렇지만 네. 뉴욕시는 사이버겟에서 일어나는 거는 뉴욕시 거예요.
1: 예.
0: 관리는 집주인이 하지만.
1: 관리는 집주인이 하고.
0: 나는 뉴욕시에 컴플레인, 예를 들어서 내가 걸어가는데 거기 울퉁불퉁 해가지고.
1: 네.
0: 보통 나무 뿌리 때문에 울퉁불퉁 할 때 많잖아요.
1: 막 깨져 있거나 뭐
0: 나무 네. 나무가 이제 뿌리가 올라서. 들어가면서 예. 뚱뚱해진 거죠 나무가 네. 미국 나무들이 뚱뚱한 거더라고 뚱뚱해져가지고 이제 뿌리 때문에 인도가 울퉁불퉁해져가지고 넘어졌다 그렇게 네. 될 수 있는 거잖아요.
1: 있죠.
0: 그러면은 집주인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이 드림워먼에 컴플레인을 해야 돼요.
1: 아 이거 빨리 고쳐라 이런 네. 사람 다친다
0: 예. 위험하다.
1: 예.
0: 언이빈하다. 언이빈 사이버기에서 위험한 상태니까 와서 고쳐라.
1: 네.
0: 그러면은 뉴욕시에서 와서 고치는 게 아니고 빌딩 아. 주인한테 발레이션을 매겨요.
1: 에?
0: 사이버 발레이션을 매겨요.
1: 아, 오 이거 뭐야? 와서 고쳐줄 줄 알았어요.
0: 네. 집 주인이 관리해야 되니까. 뉴욕시 책임이지만.
1: 네. 네.
0: 좀 이상하죠?
1: 좀 이상하네요. 네.
0: 사이버 발레이션 먹어서 사이버 발레이션 먹은 게 있으면.
1: 네.
0: 집주인이 안 한 거잖아요.
1: 그렇죠.
0: 뉴욕시도 알고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 다음에 넘어졌어요.
1: 네.
0: 그러면 돼요.
1: 누구한테, 그럼 양쪽 다.
0: 그렇죠.
1: 뉴욕시도, 뉴욕시는 근데 집주인한테 고치라고 얘기했잖아요.
0: 그래도 알고 있었는데 해결이 안 됐잖아요.
1: 아, 계속 와서 체크해서 네. 뭐가 해결이 안
0: 해결이 안 됐잖아요.
1: 네. 네.
0: 그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1: 예. 집에 가서 치료했습니다. 이 경우는 괜찮습니까? 라는 질문도 주셨네요.
0: 집에서 치료를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네. 입증, 그러니까 다친 거는 사실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네. 다쳤다고 무조건 앰뷸런스 타고 이머지스룸 가실 필요는 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다쳤는데 한국 분들 속지 마세요. 저도 넘어지면 창피해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집에 가요.
1: 그러니까요.
0: 예. 네. 네. 그렇잖아요.
1: 안 아프잖아요. 예. 네. 네.
0: 그렇지만 거기서 넘어진 걸 입증을 해야 되니까 저 같으면은 가서 그 현장 넘어진 데를 다시 찍고요.
1: 네.
0: 그다음에 넘어지면은 그렇게 다칠 정도 넘어지면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옷이 피가 묻었다든 찢어졌다든 네. 이러면은 그 버리시면 안 돼요. 빨아도 안 돼요.
1: 아 네.
0: 그 입증할 수 있게 가만 놔두. 신발이 뭐가 문제가 됐다면 신발도 잘 보존을 해야 된다고.
1: 네.
0: 제 의뢰인데 이게 넘어져가지고 피 범벅된 바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지플락에 넣어가지고 프리저에 넣으라고 그래요.
1: 아 예.
0: 예, 네, 그 보존해야 되니까. 예, 네, 프리저에 그냥 넣어버리라고 그래요.
1: 네.
0: 필요하면 꺼내서 쓸 수 있게.
1: 예.
0: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리스가 가야 돼요. 집주인하고 뉴욕시한테 내가 다쳤다.
1: 네.
0: 이런 일이 있어서 다쳤다. 그렇게 노리스를 본, 그 노리스 프레임이라고 90일 안에 접수가 돼야 되거든요.
1: 네.
0: 그런 거 하면은 다 해결이 됩니다.
1: 예.
0: 근데 그거를 그냥 넘어졌는데, 아이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가서 파스 바르고 끝났다. 2, 3주 후 막 한참 후에 와가지고 변호사님 아픕니다. 이거는 힘들어요.
1: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틀 됐습니다.
0: 아, 괜찮아요.
1: 괜찮습니다. 네. 네.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건물주랑 뉴욕시 양쪽으로 다 한다는 거. 네. 와, 놀라운 사실은 이거 집 함부로 소유 못하겠네요.
0: 그래서 집 보험이 있잖아요.
1: 아, 네. 집 보험이 그 인도도 다.
0: 네, 다 포함되는
1: 거예요.
0: 집 보험을 네. 하는 거예요. 집 주인한테 너 와서 이 안했으니까 너 호주머니에 돈 얼마 있어 이게 아니에요.
1: 네. 그럼 만약에 보험에다가 얘기해가지고 이거 고쳐야 된다 얘기했는데 네. 이 사람들이 차일피일 미루다가 사고 났으면 이럴 때 누가 보험에서?
0: 네, 아니, 어떻게 될 건 그 지금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이제 다친 거잖아요.
1: 네.
0: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러면은 관리 잘못 안 했던 것 바탕으로 네글리젠스가 생긴 거예요.
1: 네.
0: 과실이 입증이 된 거예요. 그럼 과실 입증 바탕으로 책임져 주는 게 이제 보험이 들어. 그런 거 과실했을 때 보호하는 게 이제 보험이에요.
1: 네. 자, 이렇게 질문 주신 거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네. 저는 도로 중간에 이렇게 파트홀도 아니고 공사하다가 구멍이 났는지
0: 네.
1: 시멘 이게 아스팔트가 덜 들어간 건지 구멍이 뻥뻥 뚫린 걸 몇 개 봤거든요.
0: 의도적으로 구멍을 낸 거예요?
1: 아니요. 그냥 이 도로 공사를 했는데 거기 뚫려 있는 거죠.
0: 왜요?
1: 거기에 뭐 조금 덜 들어간 건지 이렇게 쓱 하면서 이렇게
0: 파인 거예요?
1: 아니요. 구멍이 나 있어요. 쥐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0: 질문이?
1: 네. 어떻게 제가 신고를 해야 되나요? 3.12대?
0: 그러니까 안전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세이프티가 먼저잖아요.
1: 나는 그런데, 괜찮은데 어떤 애가 발이 걸릴 것 같아. 막 이런
0: 네, 그러면 당연히 해야죠.
1: 예. 네,
0: 구멍이 이제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지 조그만 그냥 뭐 팬이 구멍이다. 조그만 구멍이 뭐 별로 상관이 없을 텐데.
1: 네, 주먹만 하니까.
0: 네, 주먹만 한 게 발이 낄 수 있고 그러면은 네. 위험하는 거잖아요. 예. 메꿔야죠 그러면.
1: 3.11에 전화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뭐 3.11에 전화해서 정보를 받으면 됩니다. 이런 얘기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0: 네.
1: 3.11에다가 민원을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0: 전화해서 영어로 하면 제일 편하고요. 네. 영어 못하면 한국 사람 통역관 해달라고 하면 한국 분이 전화를 받으세요.
1: 네.
0: 그러면은 나 어디 어디 사는 아무개인데 어디 어디에 이런 상황이 생겨서 컴플레인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리포트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 리포트 넘버까지 나와요.
1: 아, 그럼 그 번호 챙겨놓고.
0: 네.
1: 예.
0: 그렇죠. 이메일 하는 건 더 좋고요. 기록이 남으니까.
1: 네. 네.
0: 사진도 올릴 수 있고, 이메일 하면.
1: 네, 이메일을 보낸 사진이나 뭐 이런 거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거리에서 넘어지신 분 얘기를 하면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0: 네.
1: 계속해서 또, 지금 한 3분 정도 남았거든요. 자리 옮기기 전에.
0: 네.
1: 사고상에 관련해서 한인분들은 주로 어떤 사고를 당하시나요? 교통사고 말고. 제일 흔한 케이스 넘어지는 건가요?
0: 아, 그러니까 한인분들이라고 하는 게 좀 되게 좀 당황스러워요. 왜냐면 한국 사람이라고 외국 사람하고 다른 건 없어요.
1: 아, 그러네요. 네,
0: 그러니까는 네. 사람들이 막 흔히 당하는 게
1: 네.
0: 낙상사고가 많고요, 진짜로. 아까 네. 특별히 가을에 낙엽이 많잖아요, 길에.
1: 미끄럽죠. 네.
0: 미끄러운 것보다 낙엽 밑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1: 아, 예. 네,
0: 낙엽 밑에 뭐가 있는지 몰라가지고 자기는 펀펀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낙엽을 밟았는데 그게 파여 있다든지 그러면 많이 다쳐요.
1: 그러겠네요.
0: 그래서
1: 네.
0: 다친 분들 꽤 많으세요. 특별히 아파트 단지 같은 사는 데는 이 바람이 불면은 이 낙엽들이 몰아다녀요.
1: 네.
0: 모여라! 이렇게 같이 몰아다녀요.
1: 위쪽으로!
0: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인도가 다 돼 있으면 인도가 옆에 낭떠러지 같이 돼 있는 인도들이 있어요.
1: 네.
0: 근데 낙엽이 그 부쌓이면 인도가 더 판판해 보여요. 그거 잘못 밟아가지고 넘어져서 다치신 분들도 많고요.
1: 그러네요. 처음 네. 가는 길이면 진짜 모르겠네요.
0: 그러니까 보행자 사고는 차에 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넘어지는 사고가 많고요.
1: 네.
0: 뭐 그 다음에는 뭐 차 사고가 제일 많아요. 네. 한국 분들은 그 한국 분 떠나서 제일 이동하는 게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차다 보니까 차 사고가 잘 많은데 요새는 특별히 또 자전거 e-scooter 자전거 이거 많이 타잖아요.
1: 네.
0: 그런 사고도 많아요.
1: 어떤 식으로 일어나요? 자동차랑 부딪히나요? 아니면 사람이?
0: 네, 제가 받는 거는 자동차하고 부딪히는 거 많이 하고요.
1: 네.
0: e-bike끼리 부딪혀서 사고 나는 것도 있어요. 예, 네, 근데 그게 이제 속도가 뭐 15마일 이렇게 부딪히다 15마일 똑같은 방향으로 15마일끼리 가다 부딪히면 둘 다치는데
1: 네.
0: 반대길로 가가지고 회전 부딪히잖아요.
1: 예.
0: 그러면 15마일 플러스 15마일이니까 30마일이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1: 아, 많이 다쳐요. 둘 다 엄청 다치겠네요.
0: 많이 다쳐요.
1: 예.
0: 네. 최근에 그 70몽의 할아버지가 이바이크 타다가 자전거랑 부딪혀가지고 사망하신 분들도 있어요.
1: 네.
0: 근데 그런 거는 케이스가 네. 안 되는 게 네. 보험이 없어요.
1: 이바이크가 보험이 없어서.
0: 네, 보험이 네.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잘 안 되는데.
1: 네.
0: 그 이바이크랑 차 사고도 많이 나요.
1: 예.
0: 예, 스쿠터 같은 거, 이스쿠터 뭐 이런 거.
1: 이럴 때는 당연히 차가 다 100% 잘못인가요?
0: 아니에요.
1: 그러니까 아니에요.
0: 따져야 돼요. 누가 왜 어떻게 사고 났는지, 뭐 법을 어겼는지, 역주행을 했는지 이런 거 다 따져야 돼.
1: 다 따져서. 차가 잘못이 없을 경우도 있다는 얘기.
0: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케이스가 됐는데
1: 네.
0: 법이 5월 26일로 법이 바뀌었잖아요.
1: 네.
0: 그런데 상대 차가 50% 이상 과실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 보상금 받을 책임이 없어요.
1: 그러면은 차가 49% 잘못이다.
0: 네.
1: 이바이크가 51% 이러면은 보상금 못
0: 받아요.
1: 엄청 다쳤는데도
0: 못 받아요.
1: 야. 네.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번호는 866-994-4949 866-994-4949.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4: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5: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 나가는 동안에 또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했던 얘기들을 많이 여쭤봤네요. 자, 교통사고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퀸즈 한인 밀집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후방 추돌 사고입니다. 저녁 7시쯤에 한인 운전자가 신호등 앞에서 차량을 멈췄습니다. 근데 뒤에 오던 SUV가 네.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냥 들이받았어요. 네. 충격으로 앞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또다시 앞 차량에 이렇게 부딪혔어요. 네. 사고 직후에 운전을 뭐 괜찮다 생각했는데 집에 오니까 좀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1: 저한테 네. 연락하셔야죠.
0: 네?
1: 저한테 연락하셔야죠. 자, 되게 간단해요. 왜냐면은 지금 뭐 서 있는 차를 쳤으니까 뒤에서
0: 네.
1: 과실은 뒷사람이 제일 다예요.
0: 제일 뒷사람이?
1: 다.
0: 다 정차 중이었습니다. 네. 네. 네.
1: 그 다음에 친 다음에 밀려서 앞차를 쳤잖아요.
0: 네.
1: 그러면 중간차가 앞차도 치고 지차도 앞차, 지차 쳐가지고 밀려서 앞차 쳤으니까 중간차도 앞차에 대한 책임이 있냐?
0: 그죠.
1: 그게 질문인데. 아니에요.
0: 앞에 뒤에서 받은 건 무조건 뒤차가 책임이 이렇게.
1: 아니에요. 왜냐면 네. 이게 원인 제공이 제일 뒷사람이 쳐서 밀려서 우리가 앞차를 쳤으니까.
0: 네.
1: 중간차는 앞차한테 책임질 것도 없어요. 중간차는 네. 반면으로 앞차를 쳤으니까는 뒤에도 데미지 났고 앞에도 데미지 났을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 데미지, 뒤에 데미지 다 뒷차가 책임져야 돼요.
0: 그리고 그 중간차가 친 앞차 뒷부분도 네. 제일 뒷차가.
1: 제일 뒷차가 책임져야 돼요.
0: 야, 이거 심각한 상황이네요. 네.
1: 근데 그게 아니고 시나리오를 바꿔서 빨간불 섰어요. 앞차 섰어요.
0: 네. 근데
1: 중간차가 늦게 브레이크 밟아가지고 앞차를 쳤어요.
0: 아.
1: 네, 앞차 쳤어요. 근데 네. 사고가 났잖아요.
0: 네.
1: 근데 또 뒤차가 늦게 브레이크 밟아가지고 중간차를 쳤어요.
0: 어이구, 애매하네.
1: 그래서 밀려서 또 앞차를 쳤어요.
0: 네.
1: 예, 네, 그러면은 앞차는 중간차에 대해서 받을 수 있고요. 뒤차에 대해서 받을 수 있어요.
0: 아, 제일 앞차가?
1: 네. 네.
0: 뭘 그렇게까지 받으라고?
1: 그렇게 해야죠. 책임을 져야죠.
0: 아, 두 번, 네. 어차피
1: 두 번 부딪혔으니까.
0: 네. 네.
1: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제일 앞차가 보통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앞차 제일 앞차 이렇게 피해 보신 분한테 의뢰 상담을 하면
0: 네.
1: 사고 났을 때 쾅 몇 번 느끼셨냐고요.
0: 사고 날 때?
1: 네, 쾅 한 번 느꼈으면 제일 뒤 차가 쳐서 밀려서 우리 차를 친 거고.
0: 네.
1: 쾅 또 쾅.
0: 네.
1: 그거는 제가 두 번째 시나리오 말한 거. 뒤 차가 앞차를 쳐서 밀려서 사고가 났는데 또 뒤 차가 또 쳐가지고 또 느낀 거예요.
0: 네.
1: 그러면 두 대가 다 책임져야 돼요.
0: 이게 어떻게 느끼셨어요? 라는 질문이기 때문에 네. 맨 앞차가 두 번이요? 한 번이요? 내 마음대로 말할 수도 있겠다.
1: 그렇죠. 마음대로 말할 수 있죠. 그러면은 네. 중간차나 뒷차가 아니라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블랙박스가 있다든지 그러면 입증이 되잖아요.
0: 네. 없다거나 그러면은.
1: 이제 누구 말이 맞냐. 그 이제 그 유능한 변호사 따라서 이제 어떻게 케이스가 좌우되는 거죠.
0: 네.
1: 어떻게 싸우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죠.
0: 자,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상황 생겼을 때 어떡하죠? 라고 제가 질문해요. 어떡하긴 뭘 어떻게 해요? 저한테 연락해야죠. 그러셨거든요. 지금 샌덜센 김동석 법률위원회 김동석 변호사님과 얘기 나누고 있고 상담 전화는 866-994-4949 말씀드렸고요. 24시간 새벽 2시일 수 있잖아요. 사고가.
1: 사고 났으면 받아야죠. 왜냐면은 의뢰인들 사고 나면 진짜 당황하거든요.
0: 네.
1: 그거 도와드리려고 만들어놓은 전화니까 당연히 받아야죠.
0: 네.
1: 상담 전화는 하지 마세요. 상담 전화를 저 일할 때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항상 그 말씀 하시는데 그 밤늦게 아유 생각해 보니까 이런 전화들 많이 네. 오나 봐요.
1: 네.
0: 한 사흘 전에. 네. 뭐 이렇게. 네.
1: 변호사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0: 네.
1: 이렇게 사고 났을 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상담 전화 올 때가 있어요.
0: 요,
1: 예. 네, 밤 10시, 11시에. 침대 누웠는데.
0: 네.
1: 그럼 그거 화가 나요.
0: 화 못 내시잖아요.
1: 저 왜 화를 안 내요?
0: 화도 내세요?
1: 그럼요.
0: 어떻게 하시죠?
1: 화가 난데 당연히 참죠. 의뢰인은 전화 주셨는데.
0: 네.
1: 정중하게 그냥 그 아침에 전화 주세요. 끊는데.
0: 네.
1: 그런 거는 전화하지 마세요. 사무실로 전화 주세요.
0: 그쵸. 좀 쉬게. 밤 늦은 시간에는. 근데 진짜 응급 상황이다. 위급하다. 방금 사고가 났는데 뭐 너무 당황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이용할 수 있는 번호입니다.
1: 네.
0: 6468-7375번입니다.
1: 그것도 입력하세요, 전화에.
0: 그죠.
1: 네.
0: 이걸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 입력해서 사고, 아니면 김동석, 이렇게 네. 해놓으세요.
0: 맞아요. 네. 네.
1: 그 사고 나면 전화번호, 아유, 제,
0: 이름 생각 안 날 거예요.
1: 통증병원, 자주 가는 통증병, 의뢰인들 때문에 이제 사인업하고 이렇게 통증병원 가면은 거기 사무장님이 변호사님 라디오에서 8649808737 하정을 아주 잘 외웠다고 농담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고 나면 못 외워요.
0: 아, 네.
1: 네, 사고 나면 정신도 없고 못 외우니까
0: 이름도 막 생각 안 날 것 같아요.
1: 네, 우리 엄마 사진도 못 찍더라고요.
0: 아, 그쵸. 손빵 떨리고 막 이래서.
1: 그러니까 전화를 사진을 열어가지고, 앱, 그 전화를 핸드폰을 사진을 열어가지고 찍어야 되는데 사진 여는 거를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 놀라가지고.
0: 그러니까요.
1: 본인이 운전도 안 했는데.
0: 오.
1: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 예 그렇게 되니까, 그 전화 주세요. 그러면 제가 차분하게 설명 드릴 테니까.
0: 아들, 이렇게 저장하세요.
1: 그러셔도 되고요. 저희 연세 많으시면 다 저한테는 어머님, 아버님이니까요.
0: 네. 네.
1: 그렇게 하셔도 돼요.
0: 진짜로 꼭 하나 요거는 저장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24시간 연결 가능한 번호 646-808-7375. 요거는 응급실에 기타 뭐 여러 가지 문의가 있을 때는 866-994-4949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K님이 렌트로 거주하고 있는데요. 드라이브웨이에서 나오다가 맨홀 뚜껑이 열린 줄 모르고 뒤로 나오다가 바퀴가 빠져 아 어이구. 자동차가 예 차가 손상됐습니다. 주인에게 컴플레인 해야 하나요? 아니면 타운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나요?
1: 맨홀 뚜껑이 열려 있었다고요?
0: 열려 있었다. 네.
1: 뚜껑을 왜 누가 열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타운에서
0: 네.
1: 뭐 하수구를 고치기 위해서 뚜껑을 열어가지고 누가 일을 하고 있어요.
0: 네.
1: 근데 그거를 후진해가지고 뚜껑에 차가 들어갔다. 그러면 타운 잘못이야. 왜냐? 똑같아요. 슈퍼마켓에 마핑할 때 wet floor, caution wet floor 이렇게 조심하듯 쓰는 네. 것 같이 지금 아, 길에 항상. 구멍이 없어야 되는데 구멍이 생겼잖아요.
0: 네.
1: 거기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보통 펜스를 만들어요. 임시 펜스를 만들어가지고 에이. 조심하라고
0: 에이.
1: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0: 네네.
1: 왜냐하면 공사하는 사람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놓는다고요. 조치를 한다고 차를 보고 할 수 있게.
0: 네.
1: 구멍이 있으면은 뒤로 후진하는 차는 구멍이 안 보여요.
0: 그렇죠.
1: 네, 네. 밑에 있으니까.
0: 네.
1: 그러니까 뭐 멀리서 후진하면은 보이겠지만 바로 뒤에 있는 건 안 보인다고요.
0: 네.
1: 근데 그거를 그냥 열어놓고 방치를 한 거잖아요. 그냥 그쵸. 다 neglect한 거잖아요. 그래서 차가 들어갔으면 차 데미지한 건 당연히 되고요.
0: 네.
1: 그다음에 그냥 갑자기 후진하다 차가 쾅 쓰면은 다쳐요. 그것도. 그럼 네. 다친 것도 이제 보상금도 받을 수 있으세요.
0: 네.
1: 그러니까 누가 뚜껑을 열었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0: 이게 또 공사를 해서 뭐 어디 수도인지 전기에서 열었다 이러면 좋은데 네. 뭐 누가 열었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어떡하죠?
1: 그러면은
0: 저절로 열린 건지 그러니까 누가 열다 간
1: 뭐
0: 건지
1: 예를 들어서 뭐 애들이 장난으로 뚜껑을 열고 가버렸다
0: 네.
1: 그래가지고 그 차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누가 과실한 게 없잖아요. 누구 과실한 게 없잖아요.
0: 네.
1: 뉴욕시에서 그거를 보고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0: 그렇죠.
1: 집주인이 그거를 계속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0: 아니죠.
1: 그런 건 힘들어요.
0: 아, 이런 거 그냥 내가 내 차 수리하고 몸도 치료하고 끝.
1: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누구한테 책임이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0: 네. 맨홀 뚜껑이 열리게 만든 과실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내야 네. 되는 거예요.
1: 네. 왜 뚜껑을 열었나.
0: 네. 네.
1: 그러니까 뭐 집주인이 뭐 거기 내 키가 떨어져가지고 키 끊으려고 뚜껑 열고 뭐 짝대기 가지러 가다 차가 들어갔다. 이러면은 집주인이 잘못한 거잖아요.
0: 네.
1: 열어놨으니까.
0: 네네.
1: 예, 네, 맞으면 누가 커넬리슨에서 뭘 하려고 열었다. 근데 제대로 관리 안 해 차가 들어왔다. 그러면 커넬리슨 책임지는 거예요.
0: 네. 만약에 그게 이렇게 주의하라고 세워놨는데 그날 따라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날아갔다 그러면 어디는?
1: 그것도 책임을 져야 돼요. 왜냐?
0: 안 날아가.
1: 바람 많이 불 거를 감안해서 안 날아가게 만들어놔야죠.
0: 네.
1: 그렇잖아요.
0: 세웠으니까 다가 아니네요.
1: 네.
0: 진짜 잘 세우고.
1: 그 사람은 태어났는데 바람 날라갔으니까 억울하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러셔야죠. 바람을 부른 하나님한테.
0: 바람만 멈추어다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인도를 이렇게 걷다가 왜 그 간판 같은 거 세워놓잖아요. 네. 가게 앞에 뭐 네. 오늘의 메뉴 뭐 이런 네. 거 써가지고 네. 그게 바람에 확 날려가지고 네. 무릎을 팍 쳤더라고요.
1: 네. 돼요. 100% 돼요.
0: 누구한테 하는 거지? 그 가게 주인.
1: 그거 그 사인을 만들어 뭐 바깥에 놔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0: 네. 그 가게에 들어가서 얘기를 했는데도 뭐 시큰둥했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
1: 시큰둥한다고 책임 안 지는 건 아니에요.
0: 예. 네. 그래서 그냥 민망하게 나와 버렸다 이렇게까지 들었는데.
1: 네, 책임지셔야 돼요.
0: 이 친구도 비자가. 학생 비자 뭐 이런 경우에 네. 유학생이다 뭐 이런 건 상관없는 거죠?
1: 상관없습니다. 법적... 신분하고 상관없습니다.
0: 네.
1: 무비자도 상관없고요. 서류미비자도 상관없고 유학생이든 뭐든 뭐 누구 가해 바탕으로 누구 잘못 바탕으로 피해를 받잖아요.
0: 네.
1: 그러면 법적인 권한을 다 받을 수 있어요.
0: 만약에 금방 한국에 가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1: 그러면 그건 이제 그거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잘 상담을 해야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돼야 돼요.
0: 네. 네.
1: 어떤 사고냐 따라서 이제 좌우될 수 있고 얼마나 다쳤냐 따라서 좌우될 수 있고.
0: 많이 다쳤다 그러면은 여기서 케이스를 진행한 다음에 한국에 가도 계속 진행 가능한가요?
1: 진행할 수 있죠. 그리고 다시 와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다시 올 수 있는 사람인지도 봐야 되고요.
0: 네.
1: 작전을 짜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0: 아.
1: 이게 네. 서류 미비자들 이렇게 케이스 진행하다가 한국 들어가서 아예 안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0: 예. 네,
1: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난 미국 싫어. 난 한국 들어가서 다시는 안 돌아올 거야. 근데 케이스 진행하고 있다가.
0: 네.
1: 근데 그거 잘못하면 케이스 기각이 돼요.
0: 네.
1: 판사가 와. 내 앞에 서. 근데 못 오잖아요.
0: 네.
1: 그러면 케이스 기각될 수 있어요.
0: 아. 야.
1: 그걸 잘 융통성 있게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라디오에서 청취자분들한테 그 케이스 진행하고 계신 분들한테 에러 사항이 있으면 변호사한테 얘기해야 된다는 게 이런 거예요. 네. 변호사가 모르면 네. 케이스 말아먹을 수도 있어요. 말이 좀 이상했다. 죄송합니다. 케이스가 꼬일 수도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 이번에 한국 들어가서 들어가면은 저는 서류 미비자를 해서 한국 들어가면 다시 안 들어올 겁니다. 변호사가 알고 있어야 돼요.
0: 네. 뭐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해야 돼요. 하고 그렇게 감추고 있으면
1: 큰, 안 돼요.
0: 뭐 네. 큰 여행을 갑니다. 이것도 다 얘기를 해야 돼요.
1: 네. 저는 네. 다 얘기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도 의뢰인 전화 왔어요. 네. 한국 2주 갔다 오는데 네. 괜찮냐고.
0: 네.
1: 잘 갔다 오시라고 말씀드리지만 제가 알아야 돼요.
0: 아, 간다.
1: 언제 가서 언제 오시는지.
0: 네.
1: 네.
0: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 작전을 또 짜시는지.
1: 그렇죠. 거. 왜 가는 것도 알아야 돼요.
0: 네.
1: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 사고가 났어요. 수술도 하셨어요. 너무 아파요. 근데 유럽을 뭐 파리 여행을 가신대요. 가족들하고.
0: 네.
1: 그러면은 상대방 쪽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이 지금 다쳤다고 하면서
0: 가지 말라고 해야 될
1: 여행을 가네? 그럴 수 네.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사고 나기 전서부터 다섯 명 가족이 계획을 세워놓고 돈도 많이 써서 다 예약해놨는데 아빠가 안 가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0: 그렇죠.
1: I'm hoping. 그렇다고 치고요.
0: 아빠 빠지면 더 좋은데. 네.
1: 그래서 갔어요.
0: 네.
1: 건강한 사람이 파리에 가서 노는 거랑
0: 네.
1: 수술까지 하고 아픈 사람이 파리에 가서 노는 거랑 달라요.
0: 완전 재미없을 것 같네요.
1: 그럼 저한테 미리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가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죠? 아이프타워로 올라가야 되는데
0: 네.
1: 들어가는데 뭐 30분씩 내고 들어가야 된다. 티켓을 5개 산 게 아니라 4개만 샀어요.
0: 네.
1: 왜냐 아빠는 아파서 니들 올라가 나 밑에 있을게.
0: 난 못 올라간다.
1: 그러면은 가서 가족끼리 잘 놀아야 되는데 너가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 가족 여행 엉망이 됐어.
0: 네.
1: 입증이 될 수 있는 자료가 생기는 거예요.
0: 야,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럼 여행을 간다 그러면 그런 것도 다 챙겨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1: 얘기해 주셔야 제가 알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네. 네. 왜 가는지도 알아야 된다고.
0: 그냥 갔다 왔죠 뭐 이것까지 얘기해야 돼요 이러면. 네.
1: 그러니까 그 디테일이 중요한 거예요.
0: 예.
1: 그러니까 이제 보상금 변호사를 의뢰하는 거는 당연히 케이스를 잘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이잖아요. 보상금 받는 것도. 보상금 받는 거는요. 다친 것만 받는 거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 없이도 그냥 하셔도 돼요. 예, 하셔도 되는데
0: 네.
1: 다친 것 때문에 뭐가 바뀐다. 그거는 되게 세밀하게 들어가야 돼요.
0: 네.
1: 금전적으로 무슨 손해를 보고 삶이 어떻게 바뀌고 가족관계가 어떻게 됐고 이런 거 알아야 된다고요.
0: 네. 혹시라도 이제 여러분 변호사 상담을 받으실 때, 뭐, 김동석 변호사님이든, 뭐, 누구든 간에 이런 세세한 부분을 물었을 때, 왜 저런 것까지 물어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1: 네.
0: 다 알고 있어야지, 이제.
1: 네. 제가 이제 상담할 때,
0: 네.
1: 개인집이면, 아, 이거 개인집이냐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0: 저,
1: 아, 저 렌트.
0: 렌트인데.
1: 네. 저는 렌트냐, 집을 가지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0: 네.
1: 아파트냐, 그냥 개인 단독집, 주택집이냐,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큰 아파트는 계단이 없잖아요. 그냥 들어가면 곧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다 내려가잖아요.
0: 네.
1: 웬만한 개인집은 지하실도 있고, 2층도 있고, 들어가는데 계단도 있고 이러잖아요.
0: 네.
1: 아픈 사람이 매일마다 들어가고 나가는 데가 집이에요.
0: 그렇죠.
1: 매일마다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계단이고요.
0: 네.
1: 저한테는 그게 중요해요.
0: 야, 그거를 함부로 진짜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판단할 수도 없는 일이고 진짜 디테일이네요. 네,
1: 근데 제가 개인집입니까? 그러면 저 렌트 사는데 그러면 좀 미안해요. 나는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닌데 네. 오해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청취자분들 제 의뢰인데 듣고 계시면 네. 오해하실까봐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의도가 아니고
0: 네.
1: 의뢰인이 얼마나 애로사항에 얼마나 삶이 힘든지 사고 때문에 네.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0: 네. 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랬잖아요.
1: 네?
0: 디테일.
1: 네. 네.
0: 패션도 디테일이고 변호사님도 디테일이네요.
1: 아, 예.
0: 네. 그러네요. 네. 제가 아까 뭐 궁금한 게 있었는데 갑자기 네.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뉴욕에서 사고가 난 후에 상대방 보험 회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사고 난 다음 날 상대방 보험 회사에 전화가 와서 보험회사 직원이 사고 경위를 간단히 확인을 하고 나더니 치료비, 차량 수리비 빨리 처리해 줄게요 라고 얘기합니다. 영어가 불편하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를 한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사고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보험회사 직원에게 직접 자세히 설명해도 되나요? 아니면 아, 저희 변호사 상담하시죠? 이거 해야 되나요?
1: 변호사를 의뢰하셨으면
0: 네.
1: 본인이 직접 그냥 다 해결하실 거면은 당연히 하셔야죠. 상대방 싸워서 받아낼 거 받아내야 되니까.
0: 네.
1: 그게 아니고 변호사를 의뢰하실 거면 안 하시는 게 좋아지는 거예요.
0: 대답을 안 해요?
1: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아지는 거예요.
0: 사고 상황이나 뭐 이런 거 물어보는데도.
1: 네. 저희는 상대방 쪽, 이걸 스테이트맨이라고 그러잖아요. 폰 스테이트맨, 뭐 이렇게 스테이트맨을 받는 거잖아요.
0: 네.
1: 저희는 상대방 쪽한테 스테이트맨을 안 해줘요. 의뢰인하고 통화할 수 있게 안 해줘요. 아예.
0: 예.
1: 상대방 쪽 보험회사는. 상대방 쪽 보험회사가 우리 의뢰인한테 스테이트맨을 받고 싶으면.
0: 네.
1: 내가 소송했을 때, 청문회.
0: 아, 그 자리에서?
1: 레퍼지션에.
0: 예. 예.
1: 그거 외에는 안 돼.
0: 아.
1: 그렇게 모두 박아버려요. 왜냐면은, 아다르고 어다르요. 예. 어떻게 전달이 되냐에 따라서 선생님 케이스, 선생님 과실, 그 사고 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0: 네.
1: 다친 게 얼마나 영향이 끼치는지 좌우될 수 있어요. 한번 말을 뱉어버리면 못 주워담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계속 말은 조심하고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고 한번 말하고 나면 다 못 주워담으니까
0: 네.
1: 생각을 하고 말하라.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배워온 그런 건데
0: 네.
1: 그런 것 같이 한번 말을 하면 못 주워담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전문의가 전달하는 거랑 그냥 평범한 사람이 보면서 전달하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의뢰인한테 제가 꼭 말씀드린 게 상담 다 끝나고
0: 네.
1: 사인 다 받고 이제 파일 폴더 접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제일 중요한 게 만약에 보험회사 연락 오면 통화하지 마세요.
0: 네.
1: 모르고 전화를 받았다? 그러면 talk to my lawyer. 그걸 끊으시라고.
0: 네. 네.
1: 통화하지 말라고.
0: 와, 만약에 그런 줄 모르고 전화번호를 줬기 때문에 상대편 보험사에 전화 왔길래 묻는 말에 대답을 했다 이러면 네. 어떡하죠?
1: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답했냐에 따라서 좌우가 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제가 또 수습을 해야죠.
0: 네. 네. 그러면 또 사실대로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다 변호사님이 알고 있어야 네. 또.
1: 뼈다귀만 던진 거잖아요.
0: 네.
1: 이렇게 대충 베이직한 것만 말한 거네요. 뼈다귀에 이제 살을 붙여야죠. 그게 이제 제가 살을 붙여가지고 이게 예쁘게
0: 완성본으로.
1: 네, 완성본으로 해가지고 다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네. 해야죠. 그 일이 더 많아지니까 변호사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사고상의 변호사는 다 똑같을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0: 네.
1: 청취자분들 그 의뢰하신 분들이 있으면 변호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셔야 되는데.
0: 네.
1: 보면서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0: 네. 참. 진짜 제 변호사랑 얘기하세요. 이 얘기를, 명심해 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1: 네.
0: 근데 이렇게 진짜 세세한 것까지 막 이렇게 변호사님들 묻잖아요. 그러면 의뢰인 중에서 굉장히 좀 불쾌하거나 좀 퉁명스럽게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1: 예, 제 의뢰인 한 분은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이제 제가 올타이머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늙어서. 그 뭐 결혼하셨으면 아니요. 그러면은 여자분한테 남자친구 있습니까?
0: 네.
1: 남자분한테 여자친구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데.
0: 관심 있으세요?
1: 네. 아니, 그게 아니고.
0: 네.
1: 요새는 시대가 여자는 남자친구가 있고 남자는 여자친구 있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여자도 여자친구가 있을 수 있고 남자도 아. 남자친구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시대잖아요.
0: 네네.
1: 내가 질문을 잘못하는 거예요.
0: 아.
1: 영어로는 쉬워요.
0: 예.
1: Do you have a significant other?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한국말로는 제가 그게 서툴어서
0: 네.
1: 그게 전달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가지고 조금 제가 실수한 적이 있어요.
0: 네. 뭐,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1: 그러니까 네. 이분은 동성 그런 분이신데,
0: 네.
1: 내가 그냥, 그렇게 잘못,
0: 물었던.
1: 네, 잘못 질문해가지고 좀 기분 나빠하신 분이 있었어요.
0: 네.
1: 그거 외에는 다들 괜찮으니까 다 이해해 주시고,
0: 네.
1: 본인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주려고 물어보는 거니까 잘 협조해 주세요, 다들.
0: 네. 네. 그 그리고 제가 감히 단언컨대 김동석 변호사님을 만난 이상 그렇게 웬만해서는 기분이 오해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1: 아 왜요? 저도 사람이고요. 네. 저도 실수해요.
0: 네. 이 얘기하는 게 더
1: 실수하는데 진짜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저는 유대인들한테 네. 많이 물어보는 게 어떤 분들 귀찮아하시는 분들 있어요. 특별히
0: 그럴 것 같아요.
1: 이 의사소통 잘 안 되시는 분들, 한국 분들 말고 네. 외국 의뢰인들은 이제 통역관 통해서 이제 질문하고 답할 때 되게 귀찮아하세요. 이게 설명하기 힘드니까 자기도. 그런데 알아야 돼요.
0: 네. 네. 세세한 것까지 변호사는 디테일에 있다. 김동석 변호사입니다. 샌더스 앤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 사무실은 뉴욕에 있습니다. 플러싱 163-07 디팔로드 스윗 넘버 101호고요. 뉴저지는 팰리세이즈 파크에 있어요. 460 버겐블러버드 스윗 넘버 204호입니다. 상담 전화 866-994-4949-866-994-4949번이고요. 24시간 연결 가능한 번호입니다. 응급상황, 긴급상황일 때는 646-808-7375 866-808-7375번입니다. 변호사님 이제 가실 때가 됐네요. 오신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시간이 후다닥 갔네요.
0: 그러니까요. 네.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항상 운전 조심하시고요.
1: 네. 네.
0: 안전벨트 이거 다 준비되면 출발이요.
1: 알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핸드백과 겨울 코트를 드리는 풍성한 사은 행사와 더불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한 세트를 구입하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원 플러스 원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K-가디언스 올해 창립 4주년을 맞아 원 플러스 원 빅세일과 더불어 500불 이상 구입하는 고객들께는 핸드백을 무료 선물로 드리고 1000불 이상 구입하시는 선착순 고객들께 겨울 롱코트를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창립 4주년 특별 세일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 전화 646-765-5117 646-765-511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 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약해진 신앙과 침체된 영성을 회복하고 다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기 위한 특별한 은혜의 자리가 마련됩니다. 뉴저지 교회 협의회가 주최하는 2026 뉴저지 호산나 전도대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48년 목회의 여정을 걸어온 서울 신길 성결교회 원로 이신홍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말씀과 영성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는 9월 11일 금요일부터 13일 주일까지 뉴저지 하베스트 교회에서 열립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은 저녁 7시 30분, 주일은 오후 5시입니다. 뉴저지 하베스트 교회 370 데모레스트 에비뉴 클로스터 뉴저지 성도 여러분이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 뉴저지 호산나 전도대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문의는 이창성 목사 201-456-9355, 201-456-9355번으로 연락주세요.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경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 앵커를 대신해 오늘까지 진행을 맡은 저는 김광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다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이 녹록지 않죠. 호르무즈 파병 문제를 두고도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한판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의혹 해명에 나섰고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회견 후폭풍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연임 가능성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는데요. 이어지는 여의도 외전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지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1: 네, 한판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반갑습니다.
1: 네, 그리고 매주 자리를 지켜주시는 박원석 전 의원님, 정옥임 전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바로 들어갈까요? 오늘 한국갤럽이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결과 발표했는데 긍정평가율 역대 최저치가 나왔습니다.
3: 네, 한국갤럽이 9월 8일부터 10일까지 무선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했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원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 직무평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잘하고 있다 38%, 잘못하고 있다 51%였습니다. 취임 후에 직무평가에 대해서 이제 긍정률이 최저치로 나타난 것이고요.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에서 긍정평가가 34%였는데 서울이 그보다 더 낮은 29%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 중에서는 40대 45대 46, 50대 45대 50 이렇게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 연령대에서도 긍정 부정이 비슷하게 나타났고요. 다른 연령대에는 모두 36% 미만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부정평가의 이유로는 1위가 부동산 정책이었고요. 24%를 차지했습니다. 인사가 16%로 2위였고요. 긍정평가 이유로는 1위가 외교 19%, 경제민생이 13%였습니다.
1: 이 부분 나올 때 정옥임 전 의원님도 이렇게 취임새를 주셨는데 저도 눈에 가장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대구 경북이 34%인데 서울이 29%. 서울이 TK보다도 대통령 지지율이 더 낮은 상황이라는 게 좀 오늘 주목된 수치가 아닌가 싶었고요. 이건 좀 이따가 두 분과 다시 짚어보도록 하고, 가장 논란이 됐던 장관 후보자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조사도 이번에 같이 실시가 됐죠.
3: 네, 장관으로서 적합한지 설문도 실시가 됐는데요.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선 적합하다 22%, 적합하지 않다 43%가 나왔습니다.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선 적합하다 13%, 적합하지 않다 61%였습니다. 두 사람 다 부적합 여론이 크게 우세한 가운데 김승원 후보자보다 용혜인 후보자 쪽의 부정 여론이 더 큰 결과였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용혜인 후보자가 부적합하다는 응답이 51%인 반면에 김승원 후보자는 22%였고요. 40대 진보층 호남 지역에서도 이 양자 간의 부적합도의 차이가 20%포인트 이상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통령 부정평가층에서도 김승원 후보자가 부적격하다 69%인데 비해서 용혜인 후보자는 그보다 더 높은 91%로 부적격 여론이 나타났습니다.
1: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부적합이 우세한 건 맞는데 결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기준으로 보더라도 용혜인 후보 부적합은 51%, 김승원 후보 부적합은 22%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지지층 안에서도 좀 갈리는 수치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얘기도 잠시 뒤에 같이 풀어가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께 좀 전 의원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박원석 의원님 페이스북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5: 네, 예.
1: 이렇게 쓰셨었어요. 이번에 전화면접 여론조사에서 국정지지율이 40%라는 건 임계점이다.
5: 네.
1: 앞자리가 바뀌면 레임덕 얘기가 공연이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쓰셨었는데 바로 오늘 38%가 나왔거든요.
5: 뭐 이거는 비단 지금 이재명 정부뿐만이 아니라 역대 정권들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40%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 마지노선 같은 임계점 같은 그런 역할이고,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49% 득표 했잖아요. 근데 40% 선이 무너진다는 거는 지지층 일부가 떨어져 나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건 굉장한 위기라는 거고,
1: 레임덕이 이게, 아니에요.
5: 이 추세가 계속되면 레임덕이죠.
1: 지금은 아니에요.
5: 이제 한 번에 수치만 가지고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1: 네.
5: 다만 추세선이 계속 이제 이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막지 못하면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인사 아까 보니까 수치서 인사의 부정평가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1: 네.
5: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글쎄요 막을 수도 있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국정지지율 하락 요인인데 인사 실패가 좀 뼈아프죠. 그런데다가 글쎄 용해인 후보자 인사나 특히 이제 용해인 후보자 인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의미 부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인사를 통해서. 그런데 그렇게 정권이 의도했던 바가 아무것도 지금 나타나지 않고 역효과만 나타나고 있어서 뭔가 좀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빨간불까지는 아니지만 뭐 노란불 정도 된다고 보시는 것 같고 정옥임 의원님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은 국민의힘이 지난주 갤럽만 해도 조금 그래도 소폭 반등하는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는 상황에서도 못 받아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30%까지 지난주에 갔었다가 한 주 만에 다시 29%로 이제 오차범위 내에서 떨어졌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4: 판사 이익을 전혀 못 받고 있는데요. 누구도 이상하다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더 국민의힘의 지금 심각한 딜레마가 아닐까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다들 국민의힘의 문제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대사에서 알 거예요.
1: 알겠죠.
4: 그런데 그 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굳이 지금 자기 손바닥으로 자기 눈을 가리고 아니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은 날아다녀야 돼요.
1: 날아다녀.
4: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그 중간 지방선거 전까지만 하더라도 떨어질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 부동산서부터 시작해서 일 잘하는 것 같더니 전혀 실물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시행착오를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인사 문제 이거는 결정타예요. 특히 도대체 성평등 가족부 장관을 왜 바꿨는지 다들 이상하다 그러잖아요. 아까 이제 몇 가지 의미를 부여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장관들 중에 그래도 잘한다는 소리를 듣던 장관이
1: 원민경 장관
4: 그랬는데 그걸 바꿔가지고 지금 이런 사다를 만드는데도 국민의힘은 제가 볼 때 앞으로도 다시 올라갈 그러한 어떤 그 반전의 어떤 그 계기가 이런 식으로라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나 또 뭐 9월 달부터 집회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1: 장애 집회한다 뭐 이런
4: 그러니까 거의 블랙 코미디 같은 일들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보수 정당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답답해하죠.
1: 그 평론가님께 짧게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여당 지지층 내에서 두 사람 중이 좀 갈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이는 좀 어디서 온다고 보고 계세요?
3: 일단 민주당이냐 아니면 민주당이 우당이냐 이 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네. 일단 뭐 이게 부정평가 사실 이게 부정평가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김승원 후보자보다는 용해인 후보자에 대한 반감이 더 크게 나타났는데
1: 네.
3: 근데 그건 변론으로 하더라도 일단 민주당 지지층 같은 경우는 어느 쪽이 더 우리 편이냐
1: 네.
3: 그냥 손잡는 쪽이냐 우리 편이냐 이 차이가 있는 것 같고
1: 네.
3: 두 번째는 그래서 이거는 좀 조심스러운 가설인데 좀 어떤 그래도 뭐 어떤 경력차라든가
1: 네.
3: 나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청년층에서 용해인 후보자에 대해서 호응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중첩이 돼서 용해인 후보자 쪽이 적합도가 더 낮은 것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1: 계속된 말로 사람들이 까무로 느끼느냐 네. 뭐 이런 차이가 좀 있다고
3: 그렇죠. 그런
1: 거군요.
3: 차이도 같이 있는 것 같고 그게 옳든 그러든 간에
1: 네.
3: 인식의 문제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또 한편 유념해야 될 거는 이게 적합도와 부적합도 간의 수적인 차이 비율만 봐서는 안 될 거다. 왜냐하면 반대하는 쪽에서 강도가 상당히 강하다면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가설이지만 김승원 후보자 쪽이 적합도는 더 높게 나타나지만
1: 네.
3: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쪽에서 용해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좀 낙마할 것 같고 굳이 화를 안 내도 될 것 같은데 김승원 후보자는 안 그런 것 같아서 더 화가 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데이터로 잡히는 부분은 아닙니다.
1: 매우 부적합 뭐 이렇게까지 이번에
3: 그렇죠.
1: 조사한 건 아니니까.
3: 만약에 그렇게 조사했으면 좀 더 잡힐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어떤 이때 항상 중요한 게 수치 나 양 이상으로 중요할 수 있는 게 강도거든요.
1: 네.
3: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좀 질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될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4: 그런데 이게 지금 무선 전화 면접 조사가 어제까지였잖아요.
1: 네.
4: 그런데 어제 용해인 후보자가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지
1: 네.
4: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마 이제 깜냥이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것도 변수겠지만 그 언론을 대하는 그런 어떤 그 태도
1: 네.
4: 이런 것들도 언론인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보고 있잖아요. 그것도 저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정말 그동안 드러난 행태 하나하나가 국민들이 상당히 황당해할 행태이지만 적어도 태도가 아, 교만하거나 지나치게 당당하거나 아니면 뭐 울분에 맺혀 있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용혜인 후보자 같은 경우는 물론 용혜인 후보자 말이 틀린 게 뭐가 있냐라고 말하는 김어준 씨도 있지만
1: 네.
4: 제가 볼 때는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그 태도가 너무 지나치게 당당하면은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당당할 시점이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더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정치인들이 항상 많이

0: 김어준 씨의 저런 반응은 아마 팀 김어준을 움직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여권 내에서도 인사청문회 가보자. 너무 악마하지 말자. 뭐 들어보자. 이런 반응들이 나올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목적하고 의도했던 기자회견이라고 봅니다. 때문에 국민들 보기에 불편한 건 별로 그분, 그 용해인 그 후보자. 네, 용해인 후보자나 용해인 의원의 고려사항이 아니었어요. 제가 보기엔.
1: 저는 이번에 그 갤럽 조사 나온 거 보고 제일 눈에 갔던 게 이건데 대통령 지지율이 TK보다 서울이 낮게 나오는 거, 저 갤럽 매주 봤었거든요. 이런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2: 거의 처음, 아마 처음일 것 같은데요.
1: 네.
2: 그러니까 그만큼 부동산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그 인식과 네. 분노와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그대로 극명하게 아주 명징하게 보여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서울시의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의 긴장 지수도 상당히 올라갈 것 같은데요. 특히 서울의 무슨 저 초고가 주택이라든지 또는 그 비거주 1주택자를 분노하게 한 게 아니고요. 전월세 사는 사람들을 더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 심지어는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이 정권을 상당히 방어하던 소위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더 이상 지지하지 않겠다라는 손절 선언 비슷한 걸 하고 지금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그래서 뭐 공급 대책이라는 걸 지금 하긴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세월이 많이 걸리는 그런 그렇죠. 이슈란 네. 말입니다. 근데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렇게 속수무책이다 보면은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분노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1: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좀 쭉 지켜봐야 되는 지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 토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오늘 깜짝 놀랐어요. 하태경 전 국민의힘 의원이 갑자기 이렇게 좀 주목이 되더라고요. 청와대 정책실장 후보로 급부상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고요.
3: 네, 하태경 정책실장 설, 이걸 보도한 매체는 뉴스토마토였습니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으로 보수 인사인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급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오늘 보도했고요. 이에 대해 지지율 하락 속 통합, 실용인사의 발탁을 통해서 국정동력을 확보하려는 의지로 분석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해운 전 의원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일을 언급하면서 이 대통령이 최종 발탁할지는 미지수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해당 기사를 두고 완전히 사실 무근으로 근거 없는 허구적 보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후에 해당 기사는 삭제가 됐고요. 하태경 전 의원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 청와대는 제가 갈 곳이 아니라 제가 바로잡아야 할 곳입니다. 이런 아침에 황당한 소동이 있어서 한마디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 황당한 소동. 사실 저는 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뭐 보도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도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0: 그러니까 뭐 오버인 건 확실한 것 같고요.
1: 네.
0: 하태경 의원이 뭐 그 야당의 중진 의원이긴 하지만 정책실장을 할 만큼의 이제 경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나 뭐 경험이나 이런 게 있지는 않아요. 뭐 하태경 의원이 제가 무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다른 유능함이 있는데
1: 네.
0: 경제 전문가는 아니란 말이에요.
1: 네.
0: 근데 청와대 정책실장의 역할은
1: 네.
0: 경제 정책 전반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그런 네. 컨트롤 타워 역할이에요.
1: 네.
0: 근데 그거를 뭐 보수 인사를 영입해서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경제 전문가들도 있을 텐데 하태경 의원을 정책실장으로 거론한 거는 뭔가가 좀 잘못 와전됐거나 아니면 오보인 것 같아요.
1: 사실은 그전에 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라든지 뭐 김성식 전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함화평의 이름들이
0: 아니
1: 있었는데.
0: 오히려 김성식 전 의원이라면 얘기가 되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1: 네.
0: 일각에서. 근데 그렇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하태경 의원은 국회에서 본인이 활동했던 분야도 좀 다르고 그리고 지금 갑자기 하태경 의원 보험연수원장인가요? 뭘 네, 맡고 있는 공공기관에 그걸 그 정책실장으로 발탁한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 설득력이 좀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1: 정옥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2: 아니요. 지금 청와대에서 나오는 멘트도 그렇고 심지어는 하태경 전 의원이 낸 멘트도 그렇고 오보인 것 같아요. 혹시 핫시선가에 딴 사람이든지 왜냐하면 정책실장은 이게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이게 확실한 그 무게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무게감이라는 게 뭐냐면 정책을 알아야 되고 국정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정치적인 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지금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닌가. 사실 지금 정책실장이 경질이라고 표현해도 적절한

0: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그 뭐라 그럴까 야당이... 아리송하게 나갔잖아요. 네. 같이 그 대체가 되는 때. 것도 아니고 그 다음 날 뭐 본인이 사퇴를 해서 사표를 수리했다라고는 하는데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더군다나 정책 때문에 지금 지지도가 더 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래서 중도 보수에서 정책을 한 사람을 찾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부동산도 그렇죠. 주식도 그렇죠. 그러니까는 뭔가 이 반전 비슷한 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아마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뉴스토마토가 명태균 그것 때문에 대히트를 친 언론사 아닙니까?
1: 네, 그렇죠.
0: 아, 근데 이번엔 아닌 것 같아요. 네.
1: 이 뉴스가 이제 주목이 됐던 게 어떤 이념적인 스펙트럼에 있어서 이념적인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하기도 뭐하다. 뭐 이렇게 진영의 스펙트럼에 있어서 용혜인 후보자 기본소득당 의원을 이제 한쪽에서 지명하고, 그럼 이제 보수 쪽에서 하태경 전 의원을 뭐 정책실장으로 해갖고 이렇게 뭐 넓혀가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시도처럼 처음에 해석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주목이 됐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 요 보도와 또 겹쳐서 봤던 뉴스가 이 자리에 계신 김수민 평론가께서 쓰신 칼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칼럼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진보를 품겠다라는 건 허공과의 프리허그다. 이런 표현이 전 되게 눈에 가던데 어떤 취지로 쓰셨나 좀 네. 궁금해요.
2: 한국 정치에 원칙적인 의미에서의 진보 또는 왼쪽 좌파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세력이 지금 얼마나 남아있는가. 왼쪽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왼쪽하고 어떻게 손을 잡는가 이 얘기였었고 뭐 기본소득당 같은 경우는 왼쪽 정당이라고들 부르지만 사실 선거에서 어떤 성적을 낸 적도 없고 그리고 기본소득이 그 자체가 좌파인지 이런 것도 논쟁적 개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자꾸 어떤 세력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일단 전제가 틀렸거니와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구조적 다수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데 너무 이것을 왼편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오른편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수혈하는 형태, 그러니까 인재 영입이라든지 인사 이런 걸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데 그런 세력 자체가 한국에서 진보 보수라는 구도도 성숙하지 않았고 그런 차원에서는 좀 그게 허구의 개념 아닌가. 그리고 인사를 끌어들인다고 해서 국민들이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결국에 기조의 문제고 정책의 문제일 텐데 그런 점들을 또 지적을 한 거죠.
1: 한때 왼쪽 정치를 담당했던 박원석 전 의원님의 코멘트까지 듣고 넘어갈게요.
3: 글쎄요, 뭐 김수민 평론가의 그 통찰에 공감하는 바가 있는데 사실 그 왼쪽을 민주당이 없앴잖아요. 위성정당 같은 걸 하면서 네. 다 끌어들여서 그야말로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1: 그렇죠.
3: 그 정당들을 그리고 민주당 정체성 호소인 정당도 있잖아요. 내가 더 민주당의 정체성을 잘 구현할 사람이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명실상부한 왼쪽이라는 게 대한민국 정치 지역 내에서 거의 고사됐어요. 근데 이제 뭐 왼쪽을 끌어안겠다는 거는 그냥 제가 보기엔 명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지적했던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 몇 명 끌어들인다 그래서 이게 구조적 다수가 되거나 외연 확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 이 정부의 전략이 뭐냐, 그다음에 국정 방향이 뭐냐, 이게 좀 철학이 뭐냐 이게 분명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너무 오락가락하고 불분명한 게 제가 보기에는 구조적 다수 전략의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1: 세 번째 토픽으로 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또 하나의 숙제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 중인데 뭐 최근에는 내부 정보 유출 문제로 감찰까지 있었다고 해요.
2: 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방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경위 조사가 있었다. 이런 내용을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포렌식까지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점검이 이뤄졌다고 하고요. 지난 3일 한 언론이 파병으로 정부가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이에 이어서 파견 전력이라든지 국회 동의 절차에 대한 보도도 잇따랐고 그러면서 시민사회 일각의 반발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더 정부 유출에 민감해진 것이고 한 소식통은 중앙일보에 처음부터 파병이라는 말이 부각되지 않았어야 했다면서 여론만 나빠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1: 이런 가운데 파병에 대한 여당 내 반대 의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되고 있다고요?
2: 네, 군인 출신이기도 하고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이 연이어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이야기하기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파병은 테러와의 전쟁이었지만 이번 중동전쟁은 미국의 침략으로 이루어져서 명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에너지 안보와 한국 선박을 보호해야 되니까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은 이해한다고 밝히면서도 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고요. 파병에 대한 당내 분위기를 놓고는 자제하는 기조라고 설명하면서도 자신은 파병 여부가 중요한 만큼 제 생각을 당과 정부에 얘기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1: 국방이 여당 간사하기 때문에 더 주목이 되는 것 같고요. 합참 지휘부가 청해부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요.
2: 네,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이 청해부대 기항지인 아프리카 지부티를 방문해서 부대 대비태세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서울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정부가 최근에 검토해왔던 안들 중에는 아덴만에서 임무 수행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 변경을 넓히는 것도 거론이 되어 왔기 때문에 파병과의 연관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고요. 하지만 합참은 해외 파병부대 현장 지도 및 장병 격려를 위해 연례적으로 해외 출장을 실시해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합참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와는 무관하다면서 올해 이미 계획된 해외 출장은 현 상황을 고려해 실시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1: 한국갤럽조사 아까 앞에 인용했던 갤럽조사의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설문도 있었더라고요.
2: 네, 그렇습니다. 파병하지 말아야 한다가 55%였고요. 해야 한다는 응답은 32%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69%가 파병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찬성은 21%에 그쳤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은 찬성 50% 대 반대 36%였고 무당층은 찬성 32% 대 반대 49%였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에서 40% 찬성이었고 호남권은 23%만 찬성을 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어느 진영을 지지하는지에 대한 설문 또 실시가 됐는데요. 미국 이스라엘 연합 25%, 이란 5%,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는다 67%였습니다.
1: 정욱 의원님, 전체 국민 기준으로 반대가 한 두 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도 그 지지층에 찬성하는 여론이 한 뭐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이 국민의힘에서 이걸 좀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0: 국민의힘이요?
1: 네.
0: 국민의힘이 야당인데 밀고 나갈 게 뭐 있어요? 지금 중요한 건 대통령의 역량이죠. 국민들을 얼마나 설득하는지.
1: 설득할 것이냐?
0: 그런데 그 대국민 설득과 함께 제가 볼 때는 대이란 물밑 외교가 병행돼야 돼요. 만약에 미국이 파병 요구를 하는데 한국 정부가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정말 파병하기 싫은데 파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도 우리가 상정해봐야 돼요. 그랬을 때 대통령이 국민 설득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지지도가 3자가 나와가지고 가뜩이나 더 힘든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본인의 역량을 발휘해야 되겠죠. 저는 한 가지 방법은 있다라고 보는데 네. 그게 꼭 성공할 것 같지는 않지만 분명한 거는 대국민 설득, 대이란 물밑 외교. 남들이 보지 않는 데서 외교를 하라는 의미예요. 네? 그런데 대국민 설득에도 특히 대자기 진영 설득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들어요.
1: 역시 안보 전문가의 뭐 논평이었고 제가 좀 주목이 특히 됐던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병주 의원이 국방위 간사라는 네. 점이죠. 근데 이게 이 국회에서 동의안을 처리하게 되면 그때 여당의 핵심 창구가 국방위 간사 쪽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3: 근데 저는 김병주 의원의 판단이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보는데요. 2003년도 이라크 파병도 뭐 그렇게 정당성이 있는 파병은 아니었지만 네.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이라도 있었다 그때는.
1: 네.
3: 근데 지금 무슨 명분이 있냐? 아무 명분이 없다. 그 맞는 얘기죠. 그때보다 훨씬 더 명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훨씬 더 위험해요. 그 호르무즈 해협의 확고한 통제권을 여전히 이란이 가지고 있고 이란 외교부 대변인이 본인의 X에 한글로
1: 네.
3: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경고성
1: 했죠.
3: 네. 그런 메시지를 냈고 섬뜩한 그런 이미지와 경고 문구까지 올렸는데. 그만큼 이란도 이 미국과의 전쟁을 둘러싼 국제정치의 변곡점으로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때문에 굉장히 주시하고 있고 우리 상선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항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전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파병을 하게 되면 그 안전이 오히려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타겟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예전에 2003년도 파병을 할 때만 해도 한미동맹이라는 특수관계에서 한국이 상대적 약소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있겠냐. 이런 국민적인 혹은 국제적인 그런 뭐랄까 시각이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이 국가적 위상도
1: 이상이
3: 그렇고
1: 다르죠. 네.
3: 더군다나 그 거칠었던 부시도 트럼프 같은 행태를 보인 적은 없어요. 우리 대통령하고 통화한 거를 막 방송에 나가가지고 공개하면서 저렇게 대놓고 파병 압박을 한 전례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도 자국이 벌인 전쟁에 대한 파병을 요구하면서 저렇게 공개적으로 파병을 압박한 전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주권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나 존중이 아니거든요. 저는 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정부는 또 고충이 정부의 고충이 있겠죠. 있기 때문에 뭐랄까 약간 전략적 모성 이제 그런 걸 유지하면 되고 국민들에게 정부의 어려움을 저는 말하자면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적 공론화를 시도하고 국민은 선명하게 반대하고 정부는 모호하고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1: 말씀하신 명분과 또 현실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지 계속 주목하고 저희도 뭐 감시하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한판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고요. 김수민 평론가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4: K라디오
5: 제1회 홀 19 대 뉴욕 유저지 스트림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는 우승팀 상금 캐시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 및 다양한 이벤트상과 참가 선물이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등록 마감이며 예선전은 10월 19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참가 자격은 뉴욕과 뉴저지 남녀 4인이 한 팀이 된 32개 팀이고 참가비는 1인당 100불입니다. 제1회 홀 19배 팀대항 스크린 골프 토너먼트에 많은 팀들의 신청을 기대합니다. 참가 신청은 929-766-0088, 929-766-0088입니다.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 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3: 제스프리 골드 키 박스당 24불 99, 대파 두 번두당 2불 99, 풋고추 파운드당 1불 99, 단호박 파운드당 79전,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부채살 파운드당 15불 99, 바베큐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양념 돼지불고기 파운드당 4불 99!
2: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0: 내전보다 짜릿한 진짜 고수들의 진검 승부. 여의도 외전.
1: 네, 여의도 외전 오늘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합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 정책수석부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제주시의 김한규입니다.
1: 국회 본회의 하다가 나오신 거죠?
2: 네, 지금?
1: 지금
2: 대정부 질문 진행 중입니다.
1: 아, 네.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십니까. 집에서 자다가 왔습니다.
1: 그리고 정호김 전 의원님, 박원석 전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좀 부담스러운 게 지금 이제 사흘 동안 이 대타 진행을 맡고 있는데 지금 방금 보니까 이 앞에 계신 네 분 중에 세 분이 얼마 전까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던 분들이더라고요.
4: 대타 했었죠, 저 같이. 네.
1: 더.
4: 뭘 부담스러워.
2: 시청률 네. 비교가 되겠죠.
4: 여기서 방송을 제일 오래 한 사람은 김광희 기자 아니에요?
1: 아닙니다.
2: 네. 시청률 비교.
1: 잘 부탁드리고요. 또, 네, 박정희 형과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진도를 하나씩 나가보겠습니다. 무엇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오늘 출근길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심려 끼쳐드린 점 송구합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했고요. 민주당 김민석 대표,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판단한다. 지킬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김한규 의원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네. 싶습니다. 왜냐하면 청문위원이에요.
2: 네.
1: 법사위원이기 때문에. 김민석 대표가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다라고 했는데 청문위원으로서 그 판단에 동의하십니까?
2: 아니 어떻게 당대표 표현에 대해서 뭐 물어보시면 난처하게 만드시면 어떡해요.
1: 난처해요? 왜 난처해요?
2: 아니 뭐 지켜볼수록 좋은 후보라고 얘기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뭐 우리는 좋은 후보라고 생각했는데 네. 지금 나온 의혹들은 사실 몰랐던 부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게 맞죠 사실. 그리고 청문 과정에서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또 다른 무슨 큰 의혹이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있는 거고요. 뭐 좀 이따 더 얘기하겠지만 그 민원을 전달하고 이 행위 자체만 딱 법률적으로 보면 뭐 저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법 위반이냐 안 위반이냐가 장관 청문회의 쟁점은 아니잖아요. 이게 도덕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받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글쎄요. 뭐 당대표님 입장에서야 당연히 우리 정부에서 임명한 후보자를 지켜야 되고 저도 뭐 그러고 싶은 마음이 크고요. 다만 지금 국민들이 볼 때 막 공감할 수 있는 표현은 아니어서 그냥 저희한테 좀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네. 금태섭
2: 전화 오시려는
1: 방송 중에 오는 거 아니야?
3: 저기 그 여당 대표 이 장관 인사권이라는 건 대통령이 하시는 거니까 네. 이게 뭐 저 지명 철회를 하거나 뭐 사퇴를 시키거나 할 때도 대통령이 결정해야지 여당 대표 입장이나 또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 물어보는데 내가 보기엔 자격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네. 다만 이제 오늘 제가 다른 방송에 가서도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왔는데 민주당에서 오신 분이 뭐 또 나름 디펜스를 하려고 하고 또 뭐 공익적 민원 전달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김한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법적으로 따질 게 아니고
1: 네.
3: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용해인 후보자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적인 판단이 끝났어요. 누가 이런 식의 청탁을 하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을 그러니까 지금 뭐 방어를 하든 뭘 하든 저는 이제 중립적인 입장이지만 보수정당 쪽에서 볼 때는 뭐 마음대로 해봐라. 아무리 강변을 하고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한다고 사람들이 그런가? 지켜보면 잘된 인사가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저는 이 인사는 끌면 끌수록 부담이 되는 인사고 그러니까 밖으로는 얘기를 못해도 안으로 정리를 해야 되고 이거를 통해서 지금 그냥 단순히 김승원 후보자가 적격자인지 아닌지를 보는 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능력이 있냐 혹은 시행착오를 겪었을 때 얼마나 유연하게 이거를 또 그 하냐 하는 걸 보는 건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고 얼마 있다가 대통령께서 저 기자간담회 같은 걸 하면서 입장을 밝히신다는데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네요.
1: 그 이제 지킬 거라는 말이 저는 좀 눈에 들어왔는데 아직 청문회가 시작도 안 된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검증보다 방어하겠다라는 좀 태세를 먼저 취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4: 아니 뭐 원론적인 입장일 수도 있겠지만 여당 입장에서는 지켜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겠죠. 특히나 이제 다른 장관보다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보면 그 중요성 물론 다른 장관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측면이 있잖아요. 지금 현 정부의 국정 과제들 중에 매우 중요한 검찰개혁 마무리도 지어야 되고 또 대통령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 인선의 배경들이 여러 갈래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성호 장관 퇴임 이후에 누가 법무부 장관으로 올까? 여러 가지 이제 이 귀추가 주목됐었는데 그랬죠. 사실 그 선뜻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없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흥결이 드러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여당으로서는 이 정도 손에서 물러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다가 상대가 이제 한동훈 의원이 뭐 이걸 거의 뭐 무차별적인 폭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물러서게 되면 마치 뭐 저는 그런 식의 그 이걸 이제 마치 승부로 그 보는 듯한 인식에 공감하진 않습니다만 마치 한동훈한테 지는 모습 같은 게 여당으로서는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더더욱 지키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 지키려면 지킬 수 있도록 저는 전략과 태도를 취해야 되는데 초기 대응이 너무 잘못됐어요. 이게 공익민원인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이제 여당 의원들이나 당사자도 나왔는데 근데 그게 이제 국민들의 감정이나 인식하고는 많이 동떨어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논리나 사실의 문제를 따지자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고 뭐 식약처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좀 문제는 있어 보이지만 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 정치라는 거는 사실이나 논리보다 때로는 인식이나 태도가 훨씬 중요하잖아요. 감정이 훨씬 중요하고. 그런 걸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실패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수습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냥 우기면 이게 이미 인준이 아니기 때문에 여당이 다수고 갈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임명된 법무부 장관이 법집행 책임자인데 무슨 권위나 설득력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돼요.
1: 사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가려내서 판단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좀 하게 되면은 그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 15일로 청문회가 정해졌잖아요. 근데 네. 이제 우려되는 지점은 그 청문회 증인이
5: 없잖아요.
1: 0명이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증인 채택 과정에 참여하셨던 분이 계셔서
3: 네.
1: 어떻게 그 과정이 좀 진행되는지 여쭙고 싶어요.
3: 뭐 여야가 합의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후보자가 제일 잘 설명할 수 있고 후보자의 말에 대해서 우리 청문위원들이나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 대질신문을 해갖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게 아니고 사실관계는 드러났어요. 그게 적절한지 아닌지 국민들이 판단하는 부분이지 당시에 어떤 개인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민원을 전달한 게 맞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쟁점이 다툼이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고요. 일단 뭐 양시나 강 교수라는 분도 이미 본인의 지금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잖아요.
1: 네.
3: 사실대로 얘기할지 뭐 불확실하고 진술 거부할 가능성도 많다고 생각하고요. 뭐 일각에서는 왜 한동훈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신청을 안 했거든요. 네, 뭐 어떤 이유로 신청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 네.
3: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증인 신청 증인이 없어도 오로지 그 시간 내내 김승원 후보자한테 야당 의원님들께서 뭐 충분히 질문하시면 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5: 근데 이게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1: 올렸어요.
5: 네. 그 후보자 본인도 뭐 증인으로 나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가 있고
1: 있죠.
5: 꼭 국민의힘에서만 신청해야 되는 건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증인이 이렇게 하나도 없으면은 외연상 아 민주당이 참 지금 그 법사위를 권위주의적으로 운영한다라는 그런 뭐 인식이 됐든 그 가질 수가 있다라는 측면하고요. 그다음에 그 국민의힘도 전략 미스인 것 같아요. 44명이나 올리니까 그것도 좀 오버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 내용보다도 청문회 후에 저는 대통령 지지도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김승원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한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이제 작정하고 나오는 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이미 당대표가 민주당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미리 사전에 예고하지 않아도 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은 민주당이나 대통령에게 그렇게 이 김승원 카드를 끌고 가는 게 그리고 설사 이렇게 해서 무리해서 임명을 시킨다 해서 과연 얼마나 갈 것인가 거기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민주당도 이렇게 레이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바깥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아, 이거 참 문제야. 큰일 났어. 이렇게 보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 이건 지금 국면이 우리한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어. 지금 한동훈 그 뭡니까? 기소계획서?
1: 네.
5: 이거 분명히 이거 뭐가 있어. 그렇기
1: 거다.
5: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한동훈을 잡을 수 있고 요것으로서 한동훈의 정치 생명은 끝나는 거야 되는 굉장한 낙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이 메신저를 그런 식으로 타격을 가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그래서 아, 이게 하나의 레이어가 있어가지고 이 점점 이 바깥 레이어에 있는 사람하고 그 안에서 그냥 매몰되어 있는 사람하고 생각이 이렇게 다른 건가? 그런 생각마저 들어요.
1: 민주당원은 아니지만 민주당을 잘 아는 금태섭 전 의원님은 지금 이런 기대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3: 이게 예전에 우리 정치가 나빠지는 모습이고 사실은 여기 정말 민주당 책임이 큰데 과거에는 장관급 인사청문회를 하면 이게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든지 야당도 좀 이렇게 동의를 해주기를 바랬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의견서를 청문 의견서를 채택하자고 야당에 가서 이제 뭐 사정도 하고 이랬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냥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청문회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숫자가 34명이에요. 노무현 정부 때 3명입니다. 이명박 때 17, 박근혜 때 10건. 그러니까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똑같이 되니까 사실 민주당은 여기 관심이 없어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여당 의원 입장에서도 이 좀 검증할 건 검증하고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그런 태도가 없고 다만 이제 전략적으로 볼 때 김승원 후보자 용인까지 걸려 있는데 이거를 빼자니 대통령한테 타격이 너무 클 것 같고 계속 가자니 또 고민되는 상황에서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렇게 그 청문회에서 보여준 실력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망할 수도 있어요. 저는 진짜로 조국 장관 청문회를 제가 하면서 너무 놀랬습니다. 너무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 국정감사 때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흥미를 잃게 되면
1: 네.
3: 뭐 적당히 그냥 뭐 대단한 역할은 못하더라도 넘어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은 하는데 다만 이제 좀 더 깊게 보면 이재명 정부가 지금 말기가 아니라 3년 6개월이 남았거든요.
1: 네.
3: 아까 일부에서 나오던데 그 파병 문제도 있고 내년에 뭐 저 김민석 대표의 말에 그 저 예상에 따르면 서울시장 선거도 있고 총선도 있고 쭉 있는데 지금 이 지지율이 이제 1년 반 만에 떨어지는 상황에서 반전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계기이자 어떻게 보면 몇 안 되는 무기 중에 하나인 개각을 이따위로 보내놓으면 점점 쌓이는 거죠. 이 무능하구나. 결국은 문재인 정부도 그래서 이 조국 청문회 조국 장관 임명하고 그냥 뭐 30몇일 만에 그만두고 갔지만 그런 게 점점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좋을
1: 많은
3: 겁니다.
1: 분들이 여기에 대한 김한규 의원님의 코멘트를 듣고 싶으실 텐데 그 전에 박원석 의원님께 먼저 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2: 네.
1: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페이스북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2: 네.
1: 이번 주에 올렸던 글 중에 하나가 박원석 의원님이
2: 네.
1: 죄송해요.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상황에 맞지도 않는 공익민원 타령이나 하며 제대로 대응도 못하는지 왜 못하는지 모르겠다. 전부 방구석 여포들도 아니고 라고 그 페이스북에 쓰셨어요.
4: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쓴 건데 네,
1: 법사위원이 바로 옆에
4: 그 한동훈 의원이 네. 검찰 수사 기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그 피의 사실을 쫙 잘라가지고 계속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SNS에 올리면서 폭로를 주도하고 있는데 근데 민주당 대응을 보면 이게 계속 공익민원이라고 하나만한 얘기 국민들 전혀 설득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자료 출처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어야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걸 공익민원이라고 우기지 말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숙일 건 숙이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받아들이고 그래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식과 사실 혹은 이 감정과 논리 양 측면에서 관리가 되는 건데 민주당이 그런 걸 참 못해요. 일단 우겨요. 머릿수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좀 전에 그 증인 없는 청문회 이게 새로운 현상입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 때부터 생기기 시작한 현상이에요. 이렇게만 제도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1: 증인 없는 청문회가 윤석열 정부 시기에도 있긴 있었어요.
4: 네, 아무리
3: 장관
4: 네,
3: 청문회는 네, 좀 그랬죠.
4: 네. 아무리 불리해도 이 제도의 취지가 있는 건데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부 증인은 민주당이나 김승원 후보에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서니까 그 그냥 뭐 어떤 증인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청문회를 하는데 청문회 막상 해보면요 증인 없으면 후보자가 더 힘들어요. 더 혼자서 다 그걸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좀 뭔가 잘못 생각한 것 같고 제가 그 말했던 취지는 그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대응을 잘 못한다. 근데 이제 청문회를 하게 되면 김수건 후보자는 임명 가능성이 90% 이상으로 좀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실력을 저희가 알거든요. 엉망진창일 거예요. 그리고 용혜인 후보자도 청문회 하잖아요. 의외로 지금 저 10%대에 있는 임명 가능성이 50%쯤으로 올라올 수도 있어요. 뻔해요. 색깔론, 뭐 말도 안 되는 국고보조금 논리 이런 거 가지고 막 떠들 거예요.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러면 오히려 그 청문회 하면서 여론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국민의힘도 제1야당답게 정신 좀 차리고 아니 그 한동훈 의원이 폭로 주도하고 뭐 여러 가지 정보를 그 갖고서 이 국면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그거 배아파하지만 말고 본인들도 좀 열심히 잘했으면 좋겠어요.
5: 아니 그 말씀을
1: 잠시만요. 왜냐하면 이거 김한규 의원님 반론 혹은 아무튼 멘트를 듣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우선 청문회 증인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도 일정 부분 청문회 증인을 채택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야당의 항상 전략이 그래요. 본인이 원하는 게 안 되면 그냥 일부 인원을 수용하는 건 안 합니다. 최근에. 그냥 all or nothing으로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서 그냥 본인들이 요구하는 증인들이 채택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스탠스를 취하는 거거든요.
1: 협상이 안 돼요?
2: 예, 저희 야당 때도 그런 면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뭐 저희가 44명을 전부 다 거부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만약 일부라도 증인하려고 했으면 저희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몇 명 하자 아니면 몇 명씩 하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통하지가 않았던 상황이고요. 그런 걸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방구석 여포 입장에서 좀 해명을 해드리면 저는 이 사안 자체가 두 가지 측면에서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는 이 수사 과정에서 정리가 됐는데도 이렇게 다시 수사 과정에서 나온 증거를 토대로 문제 제기하는 게 가능하다. 이러면은 한 번 뭔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영원히 끝나지 않는 그런 되돌이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먼저 그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걸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우리가 한동훈 의원을 공격하지 않은 건 공격하면 분명히 아 메신저를 공격하네 라고 얘기가 나올 거였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기보다는 이게 국민들께서도 얘기는 좋은데 저 절차가 저 자료가 공정한 거 아니 불법적인 거 아닌가 라는 문제가 먼저 나오게 해야지 우리가 이 그런 얘기를 제기하면 바로 역공이 온다라고 생각했고요. 저는 지금도 아까 한동훈 의원을 왜 증인으로 선택하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봤을 땐 100% 수사기관에서 불법적으로 유출된 자료인데 이런 자료를 갖고 정치판에서 문제 제기하는 거를 공식적인 국회 회의로 끌고 들어와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위법 수집 증거가 아무리 그 사람이 범죄 혐의가 있어 보이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국회 내에서도 검사 출신이 검찰로부터 얻은 자료를 갖고 불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거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뭐 여포라는 게 약간 긁힌 면도 있긴 한데 저는 그래도 참아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4: 아니 제가 진짜 짧게 한 마디만
1: 짧게.
4: 저는 그 김한기 의원 같은 분을 지칭한 게 아니고 그동안에 검찰개혁 주장하면서 온갖 사소한 것들 가지고 검찰을 향해서 잡돌이하던 의원들이 있어요. 네. 민주당의 김모, 조국혁신당의 박모 네. 이런 분들은 저렇게 검찰 수사조례가 줄줄 세고 있고 저런 데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확인되는데 왜 한마디도 안 하죠?
3: 아니 근데 뭐 이쪽에서도 반박하는 것처럼 민주당에서 뭐 징계자료, 수사자료 지금까지 다 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조금 좀 그런 게 지금 뭐 그 처음부터 한동훈 저 의원이 이 자료를 어디서 들고 나왔냐 하는 거는 저는 그게 그거 안 먹혔을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 만나면 제가 답답한 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진보 쪽인데 진보는 오히려 법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만약에 김승원이라는 그렇지. 개인이 재판을 받는다면 정말로 불법적인 자료는 안 되고 자료를 내는 쪽에서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그걸 입증해야 되는데 지금은 장관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잖아요. 법무부 장관을. 그 대통령이 시키고 본인도 응답하는 거면 정말 진짜 출처가 루머서부터 뭐든지 답변을 다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놓은 답변이 공익민원인데 뭐가 문제냐 이런 거고 저는 사실은 이 뭐 그 저 박원석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점도 많고 전략적으로는 저랑 저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지만 김승원 후보자라는 후보자의 어떤 그 캐릭터 자체가 문제기 때문에 어떻게 방어를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왜냐하면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될 때 사실은 이런 게 없었으면 가장 먼저 나올 문제가 공소취소 그 대표했기 때문에 한 거 아니냐. 사실은 그게 묻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상한 게 많이 나와서. 어디 대통령을 공소취소하겠다고 모임 의원들, 뭐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제가 김한기 의원님한테 한번 여쭤보면 공소취소하는 건 맞아요? 그 대답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킨 걸 아니고 본인들이 공소취소 모임을 만들어서 100명 넘는 의원이 한 그 대표를 시킨 거는 정말로 저는 그 국무위원을 그런 사람 시키면 안 된다고 봅니다.
5: 아니 그럼 그거라도 그만두면 좋은데 네. 그 모임이 아직도 있다면요. 공소취소.
6: 한 번도 모인 적은 없는
5: 아니 근데 의원 모임이 그냥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네. 한동훈 의원에 대한 공격은 이미 민주당에서 시작됐어요. 됐고 제가 볼 때는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각자 자기가 준비한 걸 아마 할 거예요. 시간적 제약으로 제대로 네. 공격을 못하는 건 맞는데 오히려 이 경우에는 청문회가 열릴 때 장외에서 드라마틱한 상황이 또 전개될 수도 있겠다. 굉장히 드라마틱할 것 같아요. 이미 왜냐하면 법적인 유무죄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김승원이 아까 캐릭터라고 하셨는데 이게 캐릭터인지 아니면 한국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동안의 삶의 궤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많이 긁혀 있어요.
2: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 답답한 게 무슨 어디서 받은 청문 자료에 전혀 없는 얘기를 한동훈 의원님이 얘기하고 보수층 지지자들은 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한동훈처럼 못하냐고 하니까 이분들도 좀 당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이해훈 후보자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강하게 문제제기한 건 저희하고 개혁신당 의원들이 문제제기했지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기했지만 죄송하지만 별로 이렇게 타격감이 없었는데
3: 잘 못해요.
2: 예, 네. 그래도 저희도 의원들도 갈렸지만 정말 우리가 봤을 때도 문제가 있는 거는 문제를 삼는다. 라는 말씀을 딴 일이지만 말씀드립니다.
1: 여의도 회전 여기까지 하고 네 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한판 승부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박지영 앵커를 대신해서 사흘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CBS의 기자 김광일이라고 하고요. 무엇보다 박재홍 앵커의 빠른 쾌유, 빠른 복귀를 빌면서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한판 승부!
7: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인 배추박스 19불 99 그레이호박 파운드당 1불 49 햇갈라사과 빈 파운드당 1불 49 캘리포니아 꿀대추 금토 1, 3일간 4불 99 오리언과 메일유업 인기상품 특별행사 맛있는 간식부터 신선한 유제품까지 온 가족이 좋아하는 인기 브랜드를 좋은 가격에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0: K-Radio 게시판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피로연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한인 사회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 프로보노 리컬 클리닉을 개최합니다. 오는 9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대면으로 진행될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지역 내 법률 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을 위한 법률 자문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마련한 무료 법률 상담은 뉴저지 펠리세이즈파크 도서관, 맨하튼 24번가 스트리트에 위치한 뉴욕 한인회, 그리고 뉴욕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KCS에서 9월 19일 토요일 오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 또는 행사 관계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833-525-2469, 833-525-2469번으로 연락주세요.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1 세일.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0: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K-라디오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아,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이죠. 2001년 9월 11일. 예. 뉴욕의 하늘은 야속하리만큼 높고 푸르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거짓말처럼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마주한 2026년 9월 11일. 오늘 하루도 티없이 맑고 청명하네요.
1: 벌써 25주기예요.
0: 정말 네. 세월 빠르죠.
1: 그러니까요. 네. 그날 충격받은 것, 또 그날 느꼈던 슬픔, 지금도 생각하면은 좀 되게 생생하게 느껴지는데
0: 네.
1: 어느새 25주년이 됐습니다.
0: 네.
1: 네, 그날 정말 그 먼지 구름, 그런 상황에서
0: 네.
1: 그렇게 막 굉장히 위급한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정신없이 뛰어서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갔던 343분의 소방관들 그리고
0: 네.
1: 경찰관들
0: 네.
1: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도움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필요했었잖아요.
0: 그렇죠.
1: 그때 정말
0: 누굴 할 것도 없이
1: 맞아요. 네. 두 손 두 발 걷고 그 서로의 손을 맞잡았던 우리 이웃들의
0: 네.
1: 용기까지
0: 네.
1: 지금까지도 저희들의 가슴을 아주 뜨겁게 덮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네, 총 2,977명의 희생자가 났고요. 아, 조금 전에 영화 씨가 말씀하신 대로 343분의 소방관들께서 유명을 목숨을 달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함께 도우시는 71명의 또 법 집행관분들도 함께 또 희생이 되셔서 지금 그라운드 제로 911 메모리얼 파크에 지금 그 이분 이름들이 들어 있고 조금 더 새로 발견되신 이름들이 있으셔가지고
1: 네.
0: 추가가 또 되셨다고 합니다.
1: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때 자내며 그때 무너지면서 생겼던 그 공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었잖아요.
0: 그럼요, 그럼요.
1: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그런 문제들로 해서 피해를 받으신 분들도 굉장히
0: 많고요.
1: 하시더라고요.
0: 네.
1: 네.
0: 우리 한인 교민분들도 한 20여 명 분들이 네, 그때 피해를 또 보셨고 그쪽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한동안 또 가게 문을 열지 못하고
1: 맞습니다.
0: 굉장히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셨습니다.
1: 그랬죠.
0: 25년이 지났고 우리는 변함없이 또 일상을 마주해야지만 오늘 그 특별한 날에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그날의 일들을 다시 한번 추억해보는 한시의 음악다방입니다. 어떤 곡을 좀 나눌까 하다가 Fight for Fighting의 Superman이라는 노래를 준비해서 보내드릴게요. 이게 딱 1년 뒤죠. 2002년 2001년 10월 달에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한 달 뒤에 뉴욕시를 위한 콘서트가 있었는데 그때 이 노래가 불리워지면서 911을 상징하는 그런 대표곡이 됐습니다. 그 초인이 아닌 평범한 인간 네, 슈퍼맨이라고 제목은 되어 있지만 그런 슈퍼맨으로 불리는 그런 사람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강해 보이지만 상처받기 쉽고 삶의 무게와 고뇌와 어려움들을 겪는다. 그런 주제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Fight for Fighting의 슈퍼맨입니다.

0: 네. 나인원을 맞아 우리 추모하는 곡으로 여러분께 나는 Fight for Fighting의 슈퍼맨이었습니다. 오늘도 행사가 있었겠습니다만 이 343분의 우리 정말 희생당하신 우리 소방관 그분들의 또 가족분들께도 진심 어린 또 감사를 네, 전합니다. 자, 한시 음악다방 오늘 또 주간 베스트 주제 특집으로 오늘 백일장이죠. 백일장을 또 맞았는데요. 저희 잠시 저희 단골손님들 만나 뵙고 백일장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에스터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터하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번입니다.
1: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0: 자연의 연구하고 가치를 증명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야엘. 이스라엘 장미줄기세포의 생명력 야엘 발효 화장품. 240시간 저온 발효에서 동충하초와 산삼까지 더해 더 깊은 효능을 갖고 있는 야엘 동충하초 사양공진단. 최상위 1%의 이스라엘 사막 청정에너지 야엘 네게브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 시간에 되돌릴 수 없어도 젊음과 건강은 다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야엘 문의 전화는 718-500-3350. 뉴저지는 201-500-3350번입니다.
1: 플러싱 154가 노던블루바드의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가 오픈을 했습니다. 뉴욕 최초의 골프존 2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을 갖췄고요.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해드립니다.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있고요.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을 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실 수 있는 곳,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곳, 플러싱 154가 노던블루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됩니다. 929-766-0088번입니다.
0: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특별한 행사가 준비되고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날짜는 9월 26일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고요. 플러싱 149가에 위치하고 있는 제일교회에서 한인봉사센터 공공보건부에서 주최하는 커뮤니티 건강 및 웰니스 박람회가 열립니다. 이거 이틀이 멀다고 저한테 계속 지금 카톡이 오고 있는데 오라고. 제가 좀 이렇게 사진 보면 연약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뉴욕시 정부기관과 커뮤니티 파트너들이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사와 예방교육을 받으실 수 있고요. 미술치료와 푸짐한 경품까지 온 가족 건강을 위한 알찬 행사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KCS로 해주시면 되는데 718-939-6137번입니다. 네, 이상 공동 제공으로 한시의 음악다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뭐니뭐니 해도 이제 가을이 성큼 들어선 그런 금요일인데요. 오늘 음악대방에서는 그리하야 가을의 문턱을 맞아 아주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가을맞이 라디오

0: 보통 그 글이나 그림에 관심 없는 친구들은 뭐 아침에 후다닥 써놓고 벌써 사라집니다. 네, 매점으로 없어지고 친구들끼리 뭐 네. 돌 던지고 놀고 네. 땅 따먹게 하고 이제 네. 그러고 놀고 있죠.
1: 저는 보통 시셔틀 많이 시켰어요. 제 친구 중에 또 잘 쓴 애가 있어서 걔한테 두 개 쓰라 그래요.
0: 아, 누르면 나오나요?
1: 네?
0: 시 자판기였나요?
1: 아니죠. 때려야 되죠. 그냥 말로 해서 듣나요?
0: 일진.
1: 네, 아니, 일진은 아닙니다. 네. 일진, 일퇴라는 말은 있어도 일진은 아니에요. 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가을 라디오 백일장. 정말 또, 정말 백일장다운 사연들이 도착해 있습니다. 오늘 네. 기대해 주시고요.
0: 역시나 재미있는 사연들이 네. 가득 차 있습니다.
1: 저희가 잘 뽑아서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마지막 후보는 달랑달랑 거리는데 지금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0: 일단 네. 4는 이미 네, 결정이 됐고요. 됐어요.
1: 시간이 남으면 껴드리고 아니면 네.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 방송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 이런 말 있더라고요. 백문이 불여일견 빨리 백일장을 열어라.
0: 백문이 불여일청.
1: 자, 직소리 함께 한번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2026년 한시의 음악다방 백일장. 아, 음악도 준비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주간베스트 후보. 아, 오늘 투표해 주셔야 되죠.
0: 그럼요. 네. 아,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투표로 장원이 뽑힙니다. 네.
1: 투표해 주신 분 중에 저희가 또 감사하잖아요.
0: 네, 심사위원 상도 한 가지 또 드리죠. 네.
1: 국수집에서 제공하는 20불짜리 상품권의 주인공 되실 수 있습니다.
0: 있습니다.
1: 그냥 그러니까. 번호 하나 카톡으로 띡
0: 그럼요.
1: 보내놓으시면
0: 1번 사연 좋았어요. 네. 2번 네. 사연 좋았어요. 네, 이런 식으로 몇 번 사연이
1: 좋았어요도 싫다. 번호만 주시면 번호만 주시면 됩니다. 네. 자, 1번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베스트 후보 한시의 음악다방 가을 백일장 1번 후보입니다. 이 시는 2020년 한참 팬데믹으로 갇혀 지내던 그 시절 창틀에 기대어 먼 밤하늘을 바라보며 그때 쓰여진 저의 자작시입니다.
0: 아, 그럼 평소에 시인이셨네요.
1: 제목, 슬기로운 격리생활. 벌써 웃겨. 이게 여러분 전부 내자인데요. 길이가 좀 상당하거든요. 아,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다녀오셔도 괜찮겠습니다.
0: 지금 하시면 안 돼요.
1: 아, 그래요?
0: 네, 이거 들으셔야죠.
1: 알겠습니다. 화를 내요. 3월 16일 격리 시작. 나름대로 슬기롭네. 맑았다가 흐렸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먹고 자고 싸고 먹고 하루 종일 왔다 갔다. 엄마 됐다 선생 됐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이번 학년 이렇게 끝. 이건 정말 꿈일 거야. 가사노동 선생 월급 이건 내가 받아야 해. 확실하게 입금하라. 내 계좌는 열려있다. 스물하고 여덟째 날 예수 부활하셨다네. 기쁜 마음 은혜롭게 오늘만큼 단장하고 교회 갈 줄 알았다네. 이런 된장 이게 뭐야. 오늘도 난 영상 예배 태블릿과 마주하네. 일주일 중 유일하게 단장하고 가던 교회 언제쯤에 갈 것인가. 옷장 속에 옷가지들 쳐다보니 속 터지네. 이러려고 다 산 거니 택 안 뗐음 리턴해라. 오늘도 난 잠옷 바지 내 얼굴은 모나리자 내 머리는 코난 친구. 반쯤 왔어요. 언제까지 계속될까 이런 생활 지겹다리. 아이들은 이런 생활 그럭저럭 잘 지내네. 나만 일이 답답한가 미쳐버려 꽃달겠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배고프네. 짜파구리 스테이크 한 상 차려 먹어보네. 배부르면 잠시 행복 순간만큼 웃어보네. 하루하루 반전 있는 상상 못한 격리 생활. 그 와중에 터득하네. 소비지출 확 줄어서 카드값이 줄었구나. 이러다가 부자 될까. 벌써부터 설레이네.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쓸데없는 상상 날개 기죽기죽 웃음절로 이미 벌써 부자 됐네.

0: 어디 가지 마세요. 거의 끝났어요. 여보세요. 거기 나야. 여보세요. 왜 말 안 해.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소리 없이 외치는 밤. 나 여기서 무엇하나. 내가 지금 무엇하나. 쓰다 보니 패턴 맞춰 쓸데없는 장난일세. 내가 지금 미쳐가나 이런 기분 처음이야. 희한하게 쓰다 보니 기분이가 좋아지네. 코로나에 갇힌 채로 입가심은 코로나로 우왕좌왕 사라지네. 그럭저럭 외쳐가네. 기약 없이 예정 없이 하루하루 버텨내는 나 자신과 싸움일세. 발타자르 그라시안 프레데히 니체 씨는 양쪽 뺨을 휘갈기는 철학적인 격리생활. 슬기로운 격리생활. 네, 주간베스트 후보 1번이었습니다.
1: 와우. 네. 브라보.
0: 브라보예요?
1: 네. 아우 진짜 어쩜 이렇게 시인이 확실하네요.
0: 야, 네 자를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야. 제가 세보진 않았는데 한 467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 아, 저는 이렇게 언뜻 길이만 보고 네. 야, 상당히 길구나 싶었는데 듣다 보니까 네. 너무 재밌는데요?
0: 네, 재밌어요.
1: 예,
0: 네.
1: 더 길어도 이걸로 두 배 이상 돼도 네. 충분히 재밌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개인적인 의견을 여기다가 실제로 알려주세요.
1: 아, 그렇군요. 네. 네.
0: 아무튼
1: 재밌었어요.
0: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고 네. 네. 성령아 씨는 재밌었답니다.
1: 재밌었어요. 저는 이게 참 재밌어요. 코로나에 갇힌 채로 입가심은 코로나로.
0: 자, 그러면 네. 광고를 듣고 와서 우리 2번 주연배스트 후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시의 음악다방 가을 백일장 라디오 백일장 주연배스트 특집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벤쿠어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업허 홈모기지.
4: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3: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2: 재융자도 뱅크업허 홈모기지.
5: 뱅크업허 홈모기지.
6: 뱅크업허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드.
7: 잘 먹고 잘 자고 깊이 있는 여행. 이제 유럽 여행도 속도를 늦추세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 패키지. 첫째,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1일. 5성급 호텔과 바르셀로나 자유시간. 8대 특시까지 완전 포함. 10월 19일, 11월 9일 출발. 3,199달러 항공료 별도. 둘째, 여유로운 이집트 10일. 월드체인 호텔과 5스타 디럭스 크루즈. 휴양도시 후루가다. 올 인클루시브 호텔에서의 자유일정. 11월 10일, 1월 12일, 3월 16일 출발. 3,490달러 항공료 별도. 머물며 느끼는 여행 푸른 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8: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9: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0: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장대상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수술과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쿠우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쿠우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5486.
1: 네, 뭐 사지선다를 오랫동안 이제 했었던, 그리고 또 사자성어라는 거에 또 굉장히 익숙한, 그리고 사거리, 뭐 네모, 사가 많죠.
2: 그러네요.
1: 네자로 쫙 맞추셔갖고 네. 라임을 맞춰서 보내주신 엄청난 시, 주간베스트 1번 만나봤고요. 2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드디어 이제 제가 힌트를 드렸더니 7행시, 1시의 음악다방으로 멋진 7행시가 또 도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간베스트 후보 2번에 당당히 오르셨습니다. 자, 1시의 음악다방 7행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후보입니다. 제가 가을, 네, 가을에 맞게 운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3: 한사코, 이번 주간 베스트는 쿨하게 패스하려고 했는데, 7행시라고도 던지고 가라. 아, 오늘 왜 이렇게 자꾸 꼬이죠? 다시 한 번. 네, 새롭게 시작하겠어요.
1: 여기 네. 편지. 한시의 음악다방 주간베스트 후보 2번입니다. 7행시 한.
3: 한사코 이번 주간베스트는 쿨하게 패스하려고 했는데 7행시라도 던지고 가라며 부추기던 성훈 씨와 영화 씨 목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아 결국 바쁜 손 멈추고 자판을 두드립니다.
1: 시.
3: 시크하게 모른 척 넘어가려던 내 소중한 뇌세포를 영혼까지 탈탈 털어 바쳤으면 인간적으로 이 피땀 눈물 어린 노력은 제대로 쳐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1: 의.
3: 의리로 똘똘 뭉친 두 분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 체크 한번 해보세요. 걸려있는 선물 두 개 중에 적어도 하나는 제품에 꽂아줘야 인지상정이고 세상에 정의가 살아 숨쉬는 거죠. 음흉하게 아쉽게 탈락. 요딴 멘트로 퉁치거나 엉뚱한 참가상으로 어물쩍 넘어가실 생각이라면 저 내일부터 출석도장 딱 끊고 다른 방송으로 갈아타는
1: 웜에.
3: 대참사 벌어질지도 몰라요.
1: 웜에.
3: 경고인지 협박인지 헷갈리시겠지만 반쯤 진심입니다.
1: 웜에. 악.
3: 악착같이 일하다가도 한시만 되면 라디오 볼륨부터 키우는 순정파 청취자한테 정말 이러게요. 성훈 씨의 버터 한 스푼 멘트랑 영화 씨의 찰진 웃음소리에 홀려서 툴툴대면서도 여기까지 온 제 정성이 갸륵하지도 않나요?
1: 우와. 다.
3: 다들 지금 운전대 잡고 일터에서 라디오 들으면서 아, 쟤는 진짜 말맛 제대로 살렸다. 선물 하나 주어라 줘. 하면서 속으로 격하게 끄덕이고 계시는 거 스튜디오에서 다 느껴지실 텐데.
1: 자, 빵.
3: 방송 끝나기 전에 알잘딱깔센하게 제 이름 석자 시원하게 불러주세요. 애교로 예쁘게 조를 때 곱게 당첨 딱 쏴 주시기. 안 주면 저 사연 테러 들어갑니다. 진짜요.
1: 와, 2번 후보였습니다.
2: 아우무셔, 네. 아우무셔.
1: 7행시.
2: 여러분 투표 안 해주시면요 떠나신대요. 네,
1: 저희가 제일 무서워하는 네. 멘트죠.
2: 안 돼요, 안 돼요.
1: 큰일 났네. 주간베스트 후보 2번까지 만나봤습니다. 우리 이문세 씨가 불러주는 가을이 오면 듣고 네, 다시 돌아올게요. 한시의 먹다방 주간베스트 특집 101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들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네, 라디오 가을 백일장 한시의 막다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귀로 백일장 들으시면서 시로 여러분들의 감성도 좀 채우시고 오늘 또 그 뭐라 그럴까요? 보답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카톡에 여러분들 들으신 것 중에 재밌는데 투표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2: 복수 투표도 괜찮습니다.
1: 괜찮습니다.
2: 네, 1, 2, 3, 4 다 써주셔도 괜찮아요.
1: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성큼 다가온 가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가을 신상품이 풍성하게 입고됐습니다. 멋과 품격을 더해줄 남성복,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가을 패션,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가을 신상품 특별 할인 행사도 함께합니다. 나를 위한 쇼핑, 소중한 분을 위한 추석 선물도 좋은 상품, 좋은 가격에 국보에서 준비하세요. 올가을 새로운 시작, 국보와 함께 718-886-3344.
1: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제니의 뭉치와 함께 맞는 다섯 번째 가을입니다. 산책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제니의 뭉치에서 건강하고 맛있는 한국 간식, 영양제, 그리고 반려동물들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용품들이 더 새롭게 더해졌습니다. 반려동물도 행복하고 보호자도 즐거운 공간 제니앤 뭉치. 제니앤 뭉치는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2: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주신 고객분들께 풍성한 사은 행사와 더불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세트를 구입하시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1 플러스 1 행사입니다. 또 500불 이상 구입하시는 분들께 1 플러스 1 행사에 더해서 핸드백을 무료로 드리고요. 1000불 이상 구입하시는 분들께는 선착순으로 겨울 롱코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문의는 646-765-5117번입니다.
1: 제1회 홀 19배 뉴욕 뉴저지 스크린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는 우승팀 상금 캐시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 그 외에도 다양한 이벤트 상과 참가 선물이 있습니다. 자, 참가하시는 거는 9월 30일까지 등록하시면 되는데요. 32개 팀 선착순이기 때문에 먼저 선착기에서 32개 팀이 이제 다 완료가 되면은 등록이 마감됩니다. 서둘러서 하셔야 돼요. 참가하시는 분들은 4인이 한 팀을 이루셔서 남녀 불문하고 4인 한 팀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참가비는 1인당 100불입니다. 제1회 홀 19배 팀 대항 스크린 골프 토너먼트에 많은 팀들의 신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929-766-0088, 929-766-0088번입니다.

0: 자, 주간베스트 라디오 백일장 오늘 두 후보를 만나보셨고요. 이제 세 번째 후보, 3번 후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백일장 제목, 그 이름. 성원씨, 영원씨, 안녕하세요. 한시음악다방 애청자 20년차 유부남입니다. 이번주 주간베스트 주제가 가을시 백일장이라면서요? 안그래도 요즘 아침저녁으로 바람이 쌀쌀해지길래 학창시절 문학소년이었던 그 시절 생각이 났었는데, 얼마전 주말 거실에서 벌어진 사건 하나가 제 문학적 영감을 아주 거칠게 흔들어 깨웠습니다. 주말 오후였어요. 소파에 누워 메이저리그 야구 하이라이트 보며 멍때리고 있는데 주방 쪽에서 아내의 싸늘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보! 아시죠? 이렇게 톤이 낮고 굵직하게 깔리는 그 경고. 일단 못 들은 척 TV의 시선을 고정하고 숨을 죽였습니다. 나는 안 그러는데. 그러자 2초 뒤 2차 경고가 날아왔습니다. 이땡땡씨? 이땡땡씨? 성까지 또박또박 붙여서 부르면, 아, 이건 다른 상황이죠.
1: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0: 그 순간 벼락처럼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게 바로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달달이었던 김춘수 시인의 꽃이었습니다. 김춘수 시인은 이름을 불러줘 꽃이 된다는데, 유부남의 세계에서는 아내가 이름을 부르는 순간 평화롭던 존재의 소멸이 시작됩니다. 처절한 현실을 담아 가을 백일장의 패러디 시 한 편 기대하며 보내봅니다. 꽃. 내가 아내의 목소리를 못 들은 척할 때는 나는 다만 거실 소파와 한몸이 된 하나의 가구에 지나지 않았다. 아내가 내 풀네임을 깔아 불렀을 때 나는 번개처럼 튀어나가 분리수거의 꽃이 되었다. 내가 묵직한 음식물 쓰레기를 쥐어짜듯 들고 나간 것처럼 나의 이 쑤시는 무릎과 뻐근한 허리에 알맞은 제발 아무도 나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다오. 소파 구석 틈새로 숨어들어 나도 먼지가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주말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시가 생각났는데. 너는 안방에, 나는 거실에, 서로의 이름을 영원히 부르지 않는 완벽한 하나의 투명 인간이 되고 싶다. 그 시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예, 아, 진짜로. 예, 그러네.
1: 그러니까요.
0: 야, 추신. 영화 씨, 네. 성우 씨, 혹시라도 제 시가 장원에 뽑혀서 상품을 주신다면 배송지는 절대 집이 아니라 제 직장으로 보내주세요.
1: 왜 그럴까요?
0: 아내한테 이제 혼나는 거니까, 그렇죠. 이런 내용들.
1: 네. 아, 네네. 이 시가 들킬까봐.
0: 네. 이런 속마음이 들킬까봐.
1: 아, 그렇군요. 네.
0: 신청곡은 조관우의 꽃밭에서 부탁드립니다. 현실은 분리수거장일지라도 귀만큼은 꽃밭에 파묻히고 싶네요.
1: 아니, 나중에 장원 되시면 저희가 발표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땡땡님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0: 이땡땡님으로 하면 됩니다. 이땡땡님. 네. 제가 이름을 적으셨는데 안 불러드렸어요. 일부러 센스 있게.
1: 네. 네.
0: 3번 후보 김춘수의 꽃이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처음에 여보 했을 때 네. 바로 대답하셨으면 될 것을.
0: 그러니까,
1: 왜 못 들은 척 하셔가지고.
0: 우리들은 모두 서로의 의미가 되고 싶다,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우리들은 모두 주말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1: 투명 인간이 되고 싶다.
0: 너는 안방에, 나는 거실에. 네. 자, 주간베스트 3번이었습니다. 우리 신청곡을 보내드리고 4번 후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간우가 불러주는, 아, 가을에 또 이 노래 참 괜찮죠. 꽃밭에서입니다.

0: 최고의 시인분들의 대격돌, 네. 라디오 백일장, 가을 백일장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 광고 듣고 들어와서 이제 4번 후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1: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유저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456.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3: 가을의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굴 한인 여성들의 축구 축제가 찾아옵니다.
4: K-Radio와 뉴저지 대한축구협회가 함께하는
3: 제4회 K-Radio 컵 미주 한인 여자축구대회.
4: 오는 10월 3일 뉴저지 타포스 필드에서 펼쳐집니다.
3: 뉴욕과 뉴저지, 매사추세츠, 보스턴,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까지 총 5개 한인 여성 축구팀이 참가해 힘찬 승부를 펼칩니다.
4: 그라운드를 가득 채우는 열정과 땀방울, 한인 여성들의 힘과 아름다움이 함께하는 축구의 현장.
3: 가족, 친구들과 함께 오셔서 뜨거운 응원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세요.
4: 제4회 K-Radio Cup 미주 한인 여자 축구대회
3: Women's Soccer Tournament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4: 사고 상해 전문 뉴욕 뉴저지 최대 법률그룹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 교통사고 사고 상해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3: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풍성한 사은 행사와 특별 세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4: 이민법을 또 부러지고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로펌 밀러앤최 로펌.
3: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퀸즈의 정통 맛집 숯불향에 반하고 갈비 맛에 빠지는 그 맛 마포 숯불갈비. 한 번 맛보면 다시 찾게 되는 매콤한 낙지볶음과 철판 쭈꾸미 볶음도 마포의 일품입니다. 퀸즈 먹자골목에서 만나요. 마포 숯불갈비.
4: 뉴욕, 뉴저지, 뉴택시. 빠르고 친절한 뉴택시. 카톡 아이디는 NEWTAXI. 24시간 언제나 항시 대기합니다. 택시는 역시 뉴택시.
3: 지난 19년 동안 재판을 하는 유능한 전직 검사 출신으로 형사법, 가정법, 상법, 민사소송 전문 라정미, 김도정 대표 변호사가 한인사회 여러분들을 변호합니다. 맨해튼과 베이사이드, 라앤김 합동법률사무소가 제4회 K-Radio Cup 미주 한인 여자축구대회와 함께합니다.

0: 네. 라디오 가을 백일장 한시의 음악다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네 번째 후보, 마지막 후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후보입니다. 선물은 두 분을 드리는데 주간베스트는 네 분이니까 거의 뭐
1: 50%예요.
0: 50%예요.
1: 네. 아, 저는 근데 주간베스트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네. 어쩜 이렇게 저희 청취자분들은 작가님들이 많으신지.
0: 그러니까.
1: 오늘은 이제 시인님들이 등장을 하셨어요.
0: 혹시라도 예전부터 쭉 이제 들으시는 분들께서 예전에는 막 6개, 7개씩 하더니 요즘에 왜 4개밖에 안 오나? 그게 아니고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너무 방송이 이게 원활하게 안 되다 보니까.
1: 막 숨도 못 쉬고 네, 딱딱 읽어야 돼가지고.
0: 어쩔 수 없이 줄였습니다. 네. 네,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4번 후보 마지막 후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백일장 2026 마지막 후보입니다.

0: 제목은요.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 어디가
1: 어디가
0: 주급 들어온 금요일 기분 좋게 통장을 열었지. 모기지에 보험료에 카드값까지 기다리고 있었네. 조금 남을 줄 알았는데 잔고는 벌써 작별 인사. 어디로 갔니? 내 월급아. 잠깐이라도 내 곁에 있지. 열차 타고 떠나가듯 내 돈도 줄줄이 떠나가네.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고 돌아오라 해도 돌아오지 않네. 그래도 오늘은 웃어야지. 내일이면 또 월급이 오니까. 그런데 잠깐, 이번 달엔 자동차 보험도 아직

0: 정말 왜 이렇게 공감이 되는지요?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
1: 어디로 갔나. 무슨 얘기였냐면, 결국은 이제, 들어온 죽음 얘기였네요.
0: 네, 죽음이 그냥 홀라당 다 빠져나가서, 통장이 돼버린, 네. 네, 슬픈 사연이었어요.
1: 뭐, 재밌는 사연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슬픈 사연이었습니다.
0: 네. 네.
1: 슬픈 또 가을이니까요. 또 이렇게 눈물 한 방울 또 흘려주고 우리가 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네. 4번 후보까지 만나보셨고요.
0: 네. 여러분 이제 투표를 해주실 시간입니다.
1: 바랍니다. 1번, 2번, 3번, 4번 후보 중에 가장 여러분께 많은 표를 받은 후보 1위가 H마트 상품권을 가져가시고 2위는 국수집에서 드리는 상품권 드리고요.
0: 또 투표에 참여해주신
1: 분 중에 한 분 추첨해서 국수집 선물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는 참가 시는 아니고요. 그냥 성훈이가 가져와서 한번 가을이라 여러분께 한번 낭독해드리고 싶은 시가 있어서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시의 특징은 이 시를 들으시면서 혹시라도 웃기면
0: 네.
1: 웃지 말아주세요.
0: 왜요?
1: 웃지 말아주세요. 그래야 네. 이 시에 네. 그 정말 진정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0: 아, 여러분 참 의미를 느낄 수 네. 있나요?
1: 지금부터 들으시면서 네? 절대 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0: 아, 알겠습니다.
1: 제목 새우 소금구이. 새우야 새우야 많이 뜨거웠지. 소금 이불이 많이 따가웠지. 새우야 새우야 많이 추웠지. 남들 앞에 알몸을 드러내서 많이 창피했지. 절대 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만 너를 구해주리라. 자신있게 달아올라 내 입속으로 들어오렴. 아프지 않게 1분 안에 너와 내 친구들을 외롭지 않게 보내줄게. 자랑스러워해라. 너와 내 친구들은 내 입천장을 다 디게 하고 장렬히 네 임무를 다했으니. 맛있더라 새우야. 맛있더라 새우야. 다음에 또 만나자. 이곳은 너무 머니까 노량진에서.
0: 아니 저희한테는 웃지 말라 하시고 왜 읽으시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1: 저는 낭독자니까요.
0: 아, 이거 알고 있는데도 네. 또 다시 들어도 너무 웃기네요.
1: 아, 네. 그 예전에 MBC 간판 프로였던
0: 무한도전.
1: 네, 네. 정준하 씨가 직접 쓰고 낭독했었던 그런 가을 시였습니다.
0: 네, 콧소리로 네. 많이 뜨거웠지 네. 하면서
1: 코에서 너무 막 자막 글씨가 막 나오면서
0: 맞아요. 네. 이 시가 콧구멍에서 나왔죠.
1: 네.
0: 네.
1: 새우야 맛있더라 많이, 새우야
0: 많이 뜨거웠지.
1: 한 주 또 이렇게 가을을 기다리며 또 여름을 보내며 한 주 또 보내셨는데 이번 한 주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0: 101장에 여러분의 시 응모해 주신 여러분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여러분 덕분에 늘 매주 금요일마다 영화 씨와 저 얼마나 행복하고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0: 맞아요. 저희가 장원 또 부장원
1: 네?
0: 투표를 집계해서
1: 네.
0: 연락을 아니죠.
1: 월요일날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저희 방송 끝나도 많이 투표해주세요. 저희는 주말이 한껏 먼 월요일 아침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한시의 막다방 이성훈이었습니다.
0: 성령하였습니다. 월요일에 만나요.

0: K-Radio 게시판입니다.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핸드백과 겨울 코트를 드리는 풍성한 사은 행사와 더불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한 세트를 구입하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원 플러스 원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K-가디언스 올해 창립 4주년을 맞아 원 플러스 원 빅세일과 더불어 500불 이상 구입하는 고객들께는 핸드백을 무료 선물로 드리고 1000불 이상 구입하시는 선착순 고객들께 겨울 롱코트를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창립 4주년 특별 세일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 전화 646-765-5117 646-765-511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 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약해진 신앙과 침체된 영성을 회복하고 다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기 위한 특별한 은혜의 자리가 마련됩니다. 뉴저지 교회 협의회가 주최하는 2026 뉴저지 호산나 전도대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48년 목회의 여정을 걸어온 서울 신길 성결교회 원로 이신홍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말씀과 영성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는 9월 11일 금요일부터 13일 주일까지 뉴저지 하베스트 교회에서 열립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은 저녁 7시 30분, 주일은 오후 5시입니다. 뉴저지 하베스트 교회 370 데모레스트 에비뉴 클로스터 뉴저지 성도 여러분이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 뉴저지 호산나 전도대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문의는 이창성 목사 201-456-9355, 201-456-9355번으로 연락주세요.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시 비타민 김전입니다.

오늘은 비타민이 시작하기 전에 잠깐 우리 함께 기억하고 싶은 날이 있죠. 9월 11일. 25년 전 오늘 바로 이곳 뉴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평범했던 하루가 한순간에 멈춰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날은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아주 오래 기억될 날이 됐습니다. 네, 25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은 많이 흘렀지만 그날 세상을 떠난 분들을 기억하는 마음,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의 아픔까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잊혀지는 건 아닐 겁니다. 자, 오늘은 그분들이 잠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범한 오후의 소중함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또 우리의 오늘을 잘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오래 머물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도 음악을 듣고 이야기와 퀴즈로 여러분의 금요일 오후를 즐겁게 채워보는 비타민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겠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범한 하루가 또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하게 되는 존 덴버의 투데이 듣고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의 귀를, 마음을,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여기는 뉴욕과 뉴저지 오후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재밌는 이야기로 꽉 채워드리는 인간 비타민 김지연의 2시의 비타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새롭게 입장해 주실 분들 기대하며 K-Radio 친구 맺어보실게요. 휴대폰을 꺼내시고 카카오톡 메인 페이지를 여세요. 메인 화면 맨 위에 사람 모양 플러스 버튼을 클릭. 자, 아이디로 추가를 클릭하시고요. 껌뻑껌뻑 커서 옆에 K-Radio 카카오톡 아이디죠. K-Radio US 치시고 검색. 자, K-Radio 카카오톡 창 뜨면요. 친구 추가 꼭 눌러주시고 신청곡도 보내주시고 사연도 보내주시고 잠시 후에 있을 퀴즈의 정답도 보내주세요. 자,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죠. 유튜브 검색창에 또 K-Radio 라이브라고 검색을 하시면 또 실시간으로 K-Radio의 모든 프로그램 진행자들과 보고 듣고 함께 달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 주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잘 버틴 여러분께 금요일 오후 2시 제가 준비한 작은 선물 하나가 있죠. 그것은 비타민 금요 퀴즈. 자, 머리는 톡톡, 기분은 업업. 상품까지 챙기면 더더욱 해피해지는, 듣고만 계시면 아깝습니다. 오늘도 문제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딱 보내주세요. 오늘은 5분 추첨해서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20불 상당의 국수집 쿠폰을 쏩니다. 자, 여러분의 순발력과 상식을 깨워줄 시간. 노래 듣고 와서 퀴즈 바로 나갑니다.

금요일 오후 2시 나른함을 한 방에 날려버릴 오후의 영양제 비타민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이 2026년 9월 11일 금요일이잖아요. 카톡으로도 9.11을 추모하는 영상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참 많은 생각이 드는 날인데 오늘 퀴즈는 이날의 슬픔보다는 또 위대한 희망을 보여준 아주 특별한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이죠. 2001년 9.11 참사 현상. 그 참혹했던 잿더미 속에서 놀랍게도 마지막으로 구조된 살아있는 생명체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아니었고요. 발견 당시 온몸이 까맣게 불타고 뿌리는 다 잘려나가서 아무도 살 수 없을 거라고 고개를 저었던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간절한 정성과 간호 덕분에 기적적으로 살아났고요. 또 9년 뒤인 2010년 다시 본래 자리인 세계무역센터 광장으로 당당하게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매년 봄마다 가장 먼저 하얗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뉴욕 시민들에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아주 고마운 존재인데요.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9.11 참사 현장의 잔해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현재는 전 세계 재난지역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 특별한 나무, 이 나무의 닉네임, 애칭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사랑나무, 2번 생존나무, 3번 비타민나무.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생방송 K-Radio 카카오톡에 정답 올려주세요. 선착순 5분께 국수집 20불 쿠폰을 드립니다. 직접 뽑은 건강한 면으로 만드는 건강한 국수집 플러싱 노던 블루바드 160가 국수집. TV 없는 국수집에서 오늘 국수 한 그릇 어떠세요? 유빈이 부릅니다. 소녀.

0: 계속해서 발빠르게 정답을 올려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 우리 청취자님께서 전 그때 둘째 임신 중에 병원 체크업 가면서 버스에서 건너편 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른 것을 봤던 기억이 나네요 하셨어요. 아, 정말 전 세계가 정말 멘붕이었죠. 그런 힘든 시기를 다 지나고 벌써 25주년을 맞고 있네요. 자, 금요일입니다. 9.11이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2시의 비타민 동행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SR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상담 전화번호 SR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제니의 뭉치와 함께 맞는 다섯 번째 가을. 산책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제니의 뭉치의 건강하고 맛있는 한국 간식과 영양제, 그리고 반려동물들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용품들이 새롭게 더해졌습니다. 반려동물도 행복하고 보호자도 즐거운 공간, 제니의 뭉치.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뉴저지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데이 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장수데이 케어가 함께합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각종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데이 케어. 718-799-0133, 718-799-0133.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제스프리 골드키 박스당 24불99, 대파 두 번두당 2불99, 후코초 파운드당 1불99, 단호박 파운드당 79전,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부채살 파운드당 15불99, 바베큐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불고기 파운드당 4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엄마,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2: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1: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묵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2: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집들만은 산토리니도 가니?
1: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0: 10월 12일 동부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튀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G.O.D. 촛불 하나.
2: 세상엔

아, 정답을 올려주신 분들 가운데 이 나무의 정식 이름을,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이름을 보내주신 분들도 계세요. 어, 맞아요. 이 나무가 캘러리 배나무인데 이 나무의 애칭이 있어요. 이렇게 그 9.11 테러 현장에서 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건강하게 이렇게 잘 자라줘서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이 나무의 애칭을 맞춰주는 게 오늘의 금요일 비타민 퀴즈입니다. 자, 못 들으신 분들 계시다고요? 다시 한번 퀴즈 나갑니다. 자, 이 나무는 2001년 9.11 테러 당시 뉴욕 세계 무역센터 현장에 참혹한 잔해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회복의 캘러리 서양 배나무라는 나무인데요. 자, 이것이 답이 아니죠. 맞아요. 캘러리 배나무 보내주신 분들 답 다시 올려주세요. 근데 이 나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배나무와는 다르고요. 그러니까 봄마다 하얀 안개꽃 꽃다발처럼 예쁜 곳이 눈부시게 피어나는 나무입니다. 9.11 현장 속에서 아무도 살 수 없을 거라고 고개를 저었던 이 나무. 하지만 사람들의 간절한 정성과 간호 덕분에 기적적으로 살아났고요. 9년 뒤인 2010년 다시 본래 자리인 세계무역센터 광장으로 당당하게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매년 봄마다 가장 먼저 하얗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뉴욕시민들에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아주 고마운 존재인 이 나무, 캘러리 배나무인 이 나무. 9.11 참사 현장의 잔해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현재는 전 세계 재난 지역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 특별한 나무의 닉네임, 애칭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나갑니다. 1번 사랑나무, 2번 생존나무, 3번 비타민나무.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데이식스의 해피 들으시고요. 아, 퀴즈 못 들으셨다고요? 짧게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보기가 있어요. 주관식이 아닌데 어마 답을 또 보내주신 분들이 계세요. 보기가 있습니다.

선생님 금요 퀴즈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정말요? 아 너무 어려워요. 보기가 있는데도 어렵다고요? 아 이럴 땐 그냥 찍었다고 하시면서 찍어주셨는데 아 시간이 조금 있어요. 다시 다른 답을 제가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서든 선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비타민 퀴즈입니다. 다섯 분께 잘 전달이 되도록 퀴즈를 한 번 더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잘 들어보시고요. 자, 9.11 현장 속에서 아무도 살 수 없을 거라고 고개를 저었던 나무. 하지만 사람들의 간절한 정성과 간호 덕분에 기적적으로 살아났고요. 또 9년 뒤인 2010년 다시 본래 자리인 세계무역센터 광장으로 당당하게 돌아옵니다. 자, 지금도 매년 봄마다 가장 먼저 하얗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뉴욕 시민들에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아주 고마운 존재인 이 나무. 맞아요. 이 나무는 캘러리 배나무이고요. 이게 문제의 답이 아니에요. 이 캘러리 배나무인 이 나무. 9.11 참사 현장의 잔해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현재는 전 세계 재난 지역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 특별한 나무의 닉네임, 애칭은 무엇일까요가 문제입니다. 보기가 있어요. 자, 1번 사랑나무 듣고 계시죠? 2번 생존나무 3번 비타민나무

0: 타이밍 퀴즈 엄청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어요. 그래서 다섯 분이 아니라 열 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두시 비타민 동행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성큼 다가온 가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가을 신상품이 풍성하게 입고되었습니다. 멋과 품격을 더해줄 남성복,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가을 패션,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가을 신상품 특별 할인 행사도 함께합니다. 나를 위한 쇼핑, 소중한 분을 위한 추석 선물도 좋은 상품 좋은 가격에 국보에서 준비하세요. 올가을 새로운 시작 국보와 함께 718-886-3344 718-886-3353.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드디어 오픈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한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블루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됩니다. 929-766-0088 929-766-0088. 당신의 지친 피부, 이제는 리셋할 시간입니다. 매일 새롭게 설계될 수 있도록 자연의 에너지로 완성한 프리미엄 스킨케어 제품 문의 718-500-3350, 201-500-3350. 건강을 다시 설계하자, 새로움을 연구하는 야엘 제공입니다.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19불 99, 그레이 호박 파운드당 1불 49, 햇 갈라 사과 빈 파운드당 1불 49, 캘리포니아 꿀대추 금토 1, 3일간 4불 99. 오리온과 메일유업 인기상품 특별 행사. 맛있는 간식부터 신선한 유제품까지 온 가족이 좋아하는 인기 브랜드를 좋은 가격에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QC 내추럴 714-870-7582.
4: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퀴즈의 정답은 911 서바이벌 트리 생존 나무였습니다.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방송이 끝난 후에 생방송 카카오톡으로 쿠폰 보내드릴게요. 모바일 쿠폰이니까 편하게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2001년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 잔해 속에서 거의 죽은 상태로 발견이 됐지만 정성스러운 치료와 보살핌 끝에 다시 살아난 생존나무. 말 그대로 생존나무네요. 근데 이 나무가 더 특별한 건요. 한 번의 실현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뉴욕으로 돌아온 뒤에도 폭풍으로 또 한 번 뿌리채 뽑히는 일을 겪었지만 결국 다시 일어났고요. 또 지금도 매년 봄이면 꽃을 피우면서 희망과 회복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힘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참 나무 한 그루가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줄 수가 있네요. 오늘 9월 11일 우리도 이 생존 나무처럼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마음에 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나요? 제가 2번을 좋아하나요? 지현 씨는 2번을 참 좋아하네요 해주셨어요. 그랬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우리 청취자님께서 지은 킴님께서 소소한 이야기로 느껴질 수도 있었는데 그곳에 갔을 때도 무수한 나무 중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다시 공부하는 자세로 찾아보게 되네요 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저도요. 저도 뭐 특별히 더 많이 알았겠습니까. 뭐 이번 오늘은 무슨 퀴즈를 낼까 생각하다가 이 생존나무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이제 무역센터 앞에 어떤 나무인지 또 사진 또 찾아보게 됐는데 이 나무 굉장히 크고 꽃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하얀색인데 이제 안개꽃 한 다발이 이렇게 막 이렇게 일렁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정말 예쁘더라고요. 하얀색 꽃.

자,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 어떠셨나요? 9.11 메모리얼 데이 함께한 비타민. 나태주 시인의 행복이라는 시 구절이에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건 저녁이 되면 돌아갈 집이 있고 힘들 때 마음속으로 떠올릴 사람이 있고 또 외로울 때 혼자 흥얼거릴 노래 한 곡이 있고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하루가 될 수 있다고 말한 시를 보면서 크게 공감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한번 돌아보면요. 내가 참 감사했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쯤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자, 이제 저녁으로 향해 가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잘 달려오셨고요. 남은 오후도 행복하시고요. 소중한 사람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저는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평범한 하루에 작은 비타민 하나 챙겨드릴게요. 2시 비타민 김지연이었습니다.

K-Radio 게시판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용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한인 사회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 프로보노 리컬 클리닉을 개최합니다. 오는 9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대면으로 진행될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지역 내 법률 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을 위한 법률 자문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마련한 무료 법률 상담은 뉴저지 페리세이스팍 도서관, 맨하튼 24번가 스트리트에 위치한 뉴욕 한인회, 그리고 뉴욕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KCS에서 9월 19일 토요일 오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 또는 행사 관계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833-525-2469, 833-525-2469번으로 연락주세요.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GC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1일입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우리가 쉽게 잊을 수 없는 날인데요. 25년 전 9월 11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평범했던 하루를 보내다가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한 번쯤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던 거,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 지내? 라고 안부를 물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오늘 하루를 무사히 살아낼 수 있다는 거. 어쩌면 행복은 거창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평범한 하루 속에 숨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떠난 이들을 기억하고 남겨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하며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0: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임형주의 천개의 바람이 되어라는 곡은 사실 일본 성악가 아키카와 마사후미가 2003년에 센노 카제니 나떼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곡입니다. 당시 일본 오리콘 차트 1위는 물론이고요.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엄청난 히트곡으로 최초 작사는 미상이라고 하네요. 세상에 나와 많이 알려진 음악 중에 이처럼 작자 미상인 곡들이 제법 있습니다. 멜로디도 멜로디이지만 가사를 보더라도 세상과 이별한 고인들을 추모하는 가사로 되어 있어서 추모곡으로 주로 널리 불려지고 있는데요. 2009년 파페라 임영주가 직접 개사해서 천개의 바람이 되어로 발표했고 이 곡 역시 2014년 세월호 추모곡으로 헌정되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면 꽤 가슴 아픈 노래예요. 얼마 전 뜨거운 싱어스라는 노래 예능 프로그램에서 배우 김영옥 씨가 나와서 이 노래를 잔잔하게 불렀는데 노년의 여배우이기에 음정도 다소 불안하고 좀 어설펐지만 그녀가 부른 천개의 바람이 되어는 듣는 이로 하여금 정말 감동을 줬습니다. 그동안 대충 흘려들었던 노래가 이렇게 슬픈 곡인 줄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네요. 떠나간 사람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에 대한 깊은 사랑을 노래한 천개의 바람이 되어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코너 금요일엔 솔직해집시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래도 사회적 체면을 지키면서 살았다면 금요일 하루만큼은 조금 솔직해져 보는 것도 스트레스 푸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네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나이 들면서 달라지는 거 뭐가 있는지 한번 2바구에 보자고요. 2부에서는 금요일의 남자 H마트 방정일 부장님과 오늘은 장 보러 가는 날 어떤 세일 상품이 또 나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보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면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메들리 방울 토마토 팩당 5불 99 로메인 하트 상추 팩당 2불 49 헤어룸 군만두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할인 즉석 삼계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우미노시 즉구 후쿠이단 신제품 출시 기념 특별 할인 낮과 밤 이제 건강 케어도 다르게
5: 낮에는 활력을 밤에는 더욱 집중적인 건강 케어로
4: 하루 24시간 이어지는 건강 관리 우미노시 즉구 후쿠이단의 새로운 선택을 만나보세요.
5: 신제품 출시 기념 단 한 달간 특별 할인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4: 오리지널과 리미티드 제품 세트 구매 시 최대 $100 할인 혜택
5: 우미노시 즉구 후쿠이단 무료 상담과 무료 샘플 신청은 1866-566-9191 866-566-9191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6: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7: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6: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확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는데 자체적으로 약 80%의 정확도를 주장하지만 기상학자들은 실제 과학적 정확도는 이와 다르거나 모호하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백 년 동안 이어져온 이 전통은 매년 9월 수많은 사람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시간으로 올드 파머스 알마낙이 공식적으로 계절별 날씨 전망을 발표했는데 워싱턴 DC 지역은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겨울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12월 초중순, 1월 초중순, 그리고 2월 초하순에는 예외적으로 추운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편집장은 말했습니다. 활발한 엘니뇨 현상이 대서양 중부 지역을 지배하면서 수온 상승을 가져올 것이며 이는 다시 대기 온난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2월 초에서 중순경에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예측 정확도는 약 80%라고 덧붙였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1792년에 처음 출판된 이 천문역은 태양과학, 기후학, 기상학을 통합한 동일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기후변화가 예측을 도출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합니다. 날씨 기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올드 파머스 알마낙을 사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서점이나 잡지 판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고요. 웹사이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하네요. 미국에서 저도 30년 넘게 살았는데 이번에 날씨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올드 파머스 알마낙에 대해 여러분들은 아시고 계셨나요? 일기 예보하면 뭐니 뭐니 해도 우리나라 기상캐스터 제1호이신 김동완 통보관 될 수 있는데 지난 2024년 8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과 관련된 재미난 에피소드부터 유머도 참 많았어요. 당시에는 일기 예보가 지금처럼 정확하지 않아서 하도 틀리니까 아침에 김동완 통보관이 우산을 들고 나가면 우린 그냥 나가고 그분이 그냥 나가면 우리는 우산을 들고 나가면 거의 맞다. 라는 그런 우스개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시간까지 맞추니까 세계 날씨도 알 수 있고요. 특히 해외여행 갈 때도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제 9월도 중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한낮은 무더운데 오늘은 그래도 좀 날씨가 괜찮았어요. 이른 아침부터 내린 비로 공기가 더욱 맑아졌고 거리도 좀 깨끗해졌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 우산 갖고 나오신 분들 퇴근길 우산 잊어버리지 말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느리게 이동하는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산발적인 소나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후 들면서 날씨는 좋아졌지만 기온은 어제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전에는 다소 후덥지근했지만 오후 들면서 습도가 낮아져 오후와 저녁 시간은 쾌적하게 보낼 수 있는 불타는 금요일 밤이 되겠습니다. 밤사이 구름이 짙어지고 많은 지역에서 최저기온이 60도 후반까지 떨어지는 가운데 남동풍이 바뀌면서 저층 습기가 유입이 돼 습도가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안개가 낄 수 있고요. 새벽 4시 이후에는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 토요일에도 다음 기상 변화가 예상되므로 우산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따뜻한 전선이 북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아침에 소나기가 내릴 수 있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낮 동안 습도가 높아지고 오후 최고 기온은 8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습도 때문에 체감 온도는 80도 중후반까지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오후와 저녁 시간대에는 산발적 소나기와 뇌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집중호우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비가 오지 않는다면 토요일은 따뜻하고 매우 습하고 맑은 날씨보다는 흐린 날씨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요일은 더 덥고 습한 날씨로 오후 최고 기온은 80도 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 온도는 오후에 90도 초반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입니다. 아침에는 흐린 날씨에 소나기나 이슬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으나 오후에는 하늘이 맑아지면서 해질녘까지 햇볕이 비추겠습니다.
현재 기온 79도, 섭씨 26도. 오늘 해지는 시각은

오후 7시 24분이고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48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B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금요일은 솔직해집시다. 오늘은 무조건 즐거운 금요일, 행복한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 Thank God it's a Friday. 조금은 느슨해져도 좋을 금요일 오후.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하자고요. 오늘 이야기는 나이 들면서 달라진 것들인데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수록 확실히 알게 되는 것들이 있죠. 제일 먼저 달라지는 건 역시 잠입니다. 젊을 때는 자고 싶어도 못 일어나는 게 문제였는데 그런데 요즘은 자고 싶어도 오래 못 자는 게 문제입니다. 새벽에 저절로 눈이 떠져요. 몰래 한참 잔 것 같은데 새벽 1시야? 빨리 다시 자려고 눈 감고 다시 입을 뒤집어 쓰는데 머릿속에는 갑자기 아 냉장고에 뭐가 있지? 아 맞아 맞아 오늘 우유 샀어야 됐는데 아 가스비는 냈나? 아유 쌀 씻어 놓을 걸. 이렇게 새벽에 혼자 인생 정리합니다. 그리고 아침 6시가 되면 너무 피곤해요. 도대체 왜 밤에는 정신이 그렇게 말똥말똥한지. 또 하나 달라진 거. 예전엔 쇼핑몰에 가면 옷부터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주차장부터 보게 돼요. 주차하기가 어디가 편한가 열심히 찾게 되죠. 그리고 화장실 위치도 확인해야 하고요. 그 다음엔 앉을 곳은 있는지, 커피숍은 어디 있는지. 이 정도면 쇼핑이 아니라 현장 답사 아닌가요? 그리고 예전엔 친구 만날 때, 우리 어디서 만날까? 이게 중요했는데 이제는 야 거기 주차할 데 있어? 아우 거기는 파킹하기가 힘들어.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예전엔 돈이 제일 중요한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제는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병원 예약 날짜 기억하는 거. 아침 세수할 때까지만 해도 기억하고 있었는데 옷 입으며 곳에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사람 이름 잘 기억하세요? 저는 5번까지 이름 다시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더 미치겠는 건 얼굴은 분명 아는데 이름이 선뜻 안 나오는 거죠. 아니 아예 기억이 없어요. 이름 자체가. 어제도 어떤 분 우연히 만났는데 분명 아는 얼굴이고 이야기도 나눴던 분이 확실한데 이름은 고사하고 어디서 만난 사람인지 도저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저 혹시 저희 어디서 본 적 없나요? 많이 뵌 분 같은데. 그랬더니 그분도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니 어디서 저도 본 분 같기는 한데. 그래서 제 이름 이야기하고 방송 어쩌고 저쩌고 구구절절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아 코러스 때 노래하셨던 분? 아 이러는데 그때서야 저도 그분이 생각나더라고요. 이름 기억 못하는 걸로 따지자면 아마 전 세계 탑3 안에 들 겁니다. 이름 기억 안 나는 걸로 따지자면 연예인도 있어요. 왜 그 사람 있잖아 잘생긴 남자 배우 그 여자 배우는 제주도 무슨 그 밀밭에서 결혼한. 그런데 희한하게 옛날 가수 이름은 어쩜 그렇게 잘 생각나요? 조용필, 남진, 나훈아, 이미자, 변진섭, 신승훈, 소찬희, 백지영, 이문세 등등등 이런 건 바로바로 나오는데 어제 만난 사람 이름은 생각 안 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이가 든다는 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는 빨리 가는 게 중요했는데 이제는 천천히 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예전에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몇 명, 아니 한 명만이라도 있으면 감사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했는데 이제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요즘 예전 같지 않아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우리가 변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쌓인 시간이 많아진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만큼 조금 더 현명해졌고 조금 더 여유로워졌고 조금 더 소중한 것을 알아보게 된 거거든요. 오늘은 금요일 오후, 이번 한 주도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고 조금 깜빡해도 괜찮습니다. 대신 오늘 저녁에는 맛난 거 하나 드시고 이렇게 한마디 해주세요. 그래도 나 이번 한 주 잘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2: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3: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4: 어, 한 모금 아니잖아.
3: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4: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로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3: 마지막 딱 한 모금만.
5: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6: Talking to your kids about the dangers of vaping can be hard. Getting them to listen to hot gossip is easy. So here's some drama you could share with your kid. Dude, did you hear about Cassie and Jake? No, but did you hear that vaping can cause irreversible lung damage and nicotine affects brain development? Nuh-uh. You don't need to gossip if you want to have an open conversation about vaping. So if you want to get tips on when and how to talk to your kids, visit talkaboutvaping.org. Brought to you by the American Lung Association and the Ad Council.
7: 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구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지구촌 소식. 미국을 비롯해 지구촌 곳곳에서는 오늘도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임신 8개월 차 여성이 마라톤 풀코스를 약 3시간 안에 완주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클라호마주 출신의 29살 알리 앤더슨이란 여성은 지난달 30일 열린 시드니 마라톤에서 2시간 59분 43초를 기록하며 마라톤을 완주했는데, 임신 32주 차인 그녀는 여성 마라토너 중 약 1%만 달성한다는 3시간 이내에 완주를 뜻하는 서브 3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임신 사실을 알기 전 이미 시드니 마라톤 참가를 신청한 상태였고, 달리기는 내 삶의 가장 큰 부분이라며 임신을 이유로 대회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대회는 통산 7번째 마라톤이자 임신 중 2번째 마라톤이었는데, 임신 13주 차였던 지난 4월 보스턴 마라톤에서도 2시간 41분 58초를 기록하며 개인 최고 기록을 세운 바 있습니다. 담당 의사는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기존에 해오던 운동을 멈출 이유가 없다라고 조언을 했으며, 다만 전문가들은 임신 중 운동은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데, 건강한 임산부에게 적절한 운동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고강도 운동이나 마라톤 완주가 모든 임산부에게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했네요. 누구는 말이요, 애 떨어질까봐 노심초상이 그래도 애가 없어지는가 하면, 원하지 않은 애 임신여갖고 그 애 치우려고 옛날에 말이요 간장 퍼먹고 산에서 구르고였어도 끝가정 태반 붙잡고 태어난 애들이 더러이시오. 낭중에 그런 애들이 잘 되더라고요. 그때 지웠으면 어쩔 뻔했냐고 하면서 말이요. 아이고, 얘도 엄니가 저러니께 지라도 살겄다고 뱃속에서 고생 좀 엮어.

0: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 대한 자신의 결정에 때때로 의문을 품기도 한다고 인정하면서도 다시 결정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같은 선택을 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폭스 뉴스 진행자 로라 잉그람과의 인터뷰에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란 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질문을 받고 나는 후회라는 단어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몇몇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을 나에게 했으며 약간의 의문스러운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만약 다시 할 수 있다면 나는 내가 했던 것과 똑같이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란 전쟁은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일부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불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부담스러운 쟁점으로 다루기보다 중간선거 유세의 핵심 의제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덜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 첫날 연설에서도 이란 전쟁을 옹호하며 민주당을 공격했으며 이란 전쟁이 선거 이후 끝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미국의 미래를 급진 좌파 민주당원들에게 맡긴다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10년 동안 겨우 회복하는 데 시간을 보낼 것이라며 공화당에 투표하면 우리는 앞으로 수세대 동안 세계를 앞서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하네요. 이 미국의 복잡한 선거 제도를 두고 말이오. 정치권에서도요 이러더라고요. 미국도 대통령 국민들이 직접 선거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공화당은 평생 대통령 안 나올 거라고. 이? 뭔 말이고시오. 국민들 투표 이겨놓고도 땅 따먹기식에 선거 제도 땀시 엉뚱한 사람들이 대통령 되는 거 지 두 명이나 봐시오. 무지개 내가 찍은 사람들은 죄다 떨어진디야. 내 손이 똥손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5천 달러 지급 공약에 같은 공화당 소속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반대하고 나서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빚을 내 현금을 지급하면 물가가 더 오르고 부채도 늘어난다고 경고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올해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면 미국인들에게 1인당 5천 달러를 지급하는 이른바 트럼프 배당금을 제안했는데 만약 정말 지급이 된다면 1조 달러 이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플로리다 주지사는 1조 5천억 달러를 더 빌려 경제에 쏟아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채가 늘고 물가가 더 오르게 된다는 건데 그는 현금 지급에 대안으로 감세를 제시했는데 대통령이나 의회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면 세금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세수가 남는다면 세금을 깎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플로리다주가 추진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안을 사례로 들었는데 유권자들이 찬성하면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상당 부분을 없애는 내용입니다. 그는 낮은 세금과 주정부 차원의 개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가 플로리다주의 경제 기반을 넓혔다고 주장하면서 감세로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오히려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이루어졌다는 설명인데요. 디센티스 주지사는 이날 현금 지급 공약을 비판하면서 이 개헌 추진 활동을 언급했습니다. 의회가 어려운 결정을 피한 채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해 부채를 늘린다고 비판하면서 이런 지출이 지난 20년간 생활비 부담을 키운 원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공화당도 정부 개입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역할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연방정부가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개입할 능력을 입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지사는 2024년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전했다가 패배한 뒤 관계를 회복한 인물입니다. 대선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념 도서관 건립을 위해 마이애미 도심부지 이전을 돕기도 했는데 다만 두 사람은 인공지능 규제 등에서는 이견을 드러내왔었다고 하네요.
1: 아이고,
0: 이제 몽개인이가 아주 그냥 낄끼 빠빠를 아주 잘 하시는 분이시구먼. 근데 5,000달러? 아이고, 우리 집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까지 왔은 게 총 7명인데 오미 35,000불? 아이고, 애지간한 사람 연봉 되겠는디? 아이, 근데 그 5,000달러 받아서 내 생활이 확 바뀌는 것도 아닌데. 아유, 그 꼴랑 1년 편하자고 트럼프를 또? 잉. 그 돈 안 받고

0: 캐나다와 우크라이나가 어제 100년 파트너십 선언을 체결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양국은 국방과 안보, 에너지, 핵심 광물, 기술, 무역, 재건 등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면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무인 체계와 대드론 및 전자 교란 기술, 탄약 등을 공동 생산하기 위한 장기적인 방위산업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는데 이에 양국은 양측 기업들을 연계해 드론을 공동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카니 총리는 앞으로 2년 안에 드론 수백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산업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 계획의 핵심이라고 말했는데 캐나다군이 보유한 드론은 현재 2,000기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캐나다는 우크라이나에 2억 5,300만 달러 규모 방공 요격체 패키지, 3억 1,100만 달러 규모 가스구매 대출 보증, 탄도미사일 요격 프로그램 기술 지원, 대러시아 제재 협력 등을 약속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또한 오늘 우리는 드론 거래에 합의했고 첫 번째 문서에 서명했다며 이는 우크라이나의 방위를 위한 자금 조달에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캐나다에는 현대전에서 검증이 된 새로운 기술적 우위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침략 정쟁은 불법적이고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규탄하면서 러시아가 탄도미사일을 생산하기에 어렵게 만드는 탄도미사일 대응 제재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는 이 패키지가 더 신속하게 마련돼 이름은 10월부터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카니 총리는 캐나다는 언제나 우크라이나와 연대할 것이라며 우리의 약속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다. 여러분의 대의, 즉 자유와 민주주의 주권은 우리의 대의이기 때문이라고 했네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고 말이오. 미국이 요새 참 좋은 일 두루두루 많이 오네. 별로 친하지도 않은 나라들끼리 동맹을 맺게 도와주고 있으니까 아니 미국의 최우방국이었던 캐나다가 그냥 완전히 돌아서 불었네요. 미국이 별로로 생각이었던 나라하고 붙어먹었단 말이오. 방글라데시에서 중국산 탱크가 포탄을 발사하는 순간 탱크 내부에서 폭발이 발생을 해 군인 2명이 숨지고 장교 1명이 크게 다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현지 지난 시간 9일 방글라데시 사격 훈련장에서 육군의 전차 사격 훈련 도중 발생했는데요. 탱크는 포탄을 쏘기 위해 준비한 뒤 목표물을 주준했습니다. 별다른 이상 징후 없이 사격 준비를 마친 탱크는 잠시 뒤 포탄을 발사했는데 그 순간 탱크 내부에서 큰 폭발이 발생을 했으며 폭발 충격으로 기관총 사수가 탱크 높이의 두 배가량까지 튕겨 나갔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탱크에 타고 있던 군인 2명이 숨졌으며 장교 1명도 크게 다쳐 헬기를 타고 군병으로 이송이 됐다고 하는데 사고 전차의 기종이 공식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한 매체에 따르면 사고 전차가 중국산 타입 59 계열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폭발이 정확히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정확한 폭발 원인은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이 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1: 뭔 조사요. 척하면 척이지. 메이드 인 차이나래잖아. 차이나. 그럼 다 나온 것 아뇨. 싼 게 비지떡이라고. 아이고 얘들은 무기도 싸게 팔아넘기는 게 돼.
0: 잠을 쫓고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흔히 마시는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가 청소년 4명 중 1명은 주 3회 이상 마시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영국 정부는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영국 보건부에 따르면 리터당 카페인 150mg 이상 함유가 된 에너지 음료를 전면 제한할 방침이며 특히 레드불, 몬스터, 리렌틀리스 프라임 등 주요 브랜드에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청소년은 성인보다 체중이 적고 신진 대사가 빨라서 카페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심장박동 이상이나 불안, 불면 등의 부작용 위험이 더 크다고 하네요. 애들한테 먹지 말라고 하면 더 먹고 싶어지는 거 몰라요. 이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요. 아유, 맛도 그냥 바카스 맛처럼 달달하니 맛도 좋더만. 도대체 이런 거는 왜 뱅그러가지고 이 속을 썩어 썩긴. 모르긴 몰라도 말이요. 이 에너지 드링크 맹근 종자들은 지금 애들한테 절대, 절대 먹지 말라고 할게요. 이, 암만. 몽골 울란바토르 칭킬테구 게르 지역 도로와 건물에 한국형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이 설치된다는 본국의 반가운 소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몽골을 방문해 한국형 주소체계의 첫 해외 수출 사례인 몽골 주소정보 현대화산업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행안부는 몽골 정부의 요청에 따라 2024년 5월 몽골에 한국형 주소체계를 전수하기 위한 MOU, 일명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그해 9월 울란바토르 서울의 거리에 한국형 도로명판 서울 스트릿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우선 몽골 관광부 장관을 만나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되는데 주요 내용은 몽골 주소 체계 지원을 위한 조속한 법 제도 정비, 주소정보 디지털화 및 활용, 한국 몽골 주소 체계의 공동 활용 체계 마련 등입니다. 특히 칭길대쿠에 형성이 된 대표적인 게르 지역 도로와 건물에 한국형 도로 명판과 건물 번호판을 설치해 한국형 주소의 몽골 진출을 공표하게 되는데 행안부는 앞으로 몽골 사례를 기반으로 현재 주소 분야 협력을 추진 중인 아프리카 3개국인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보츠와나와 중앙아시아 2개국인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탄의 주소 현대화 사업 협력과 지원에도 한층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하네요. 아이고, 아주 그냥 싹쓸이 아도를 치는구먼. 노래면 노래, 드라마면 드라며, 영화, 음식, 코스메틱, 이자는 도로 이름까지. 아이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베트남 얘들 배 아파서 우치게 사나.

0: BTS의 Borrow 들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송은경의 라라랜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1부 순서 여기서 잠시 줄이고 저는 2부에서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애나넬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 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 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부에서는요 우리 금요일의 남자 방정일 부장님 지금 열심히 오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어떤 셀프목 갖고 오실지 기대가 되네요.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1: K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성장을 향한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한국어와 영어가 가능하시고 한인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d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이루겠습니다.

0: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026년 9월 11일 우리에게 6.25가 있다면 미국에게는 9.11이 있지 않을까요? 아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일부에서도 잠시 언급해드렸지만 25년 전 오늘 아무것도 특별할 것 없었던 그저 평범한 하루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는데요. 그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 친구를 잃은 분들,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리며 긴 시간을 견뎌온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25년이 흘렀어요. 벌써. 그런데 이상하죠? 시간은 많은 것을 흐리게 만들지만 어떤 기억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잠시만 주변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오늘 아침 내게 잘 다녀와 라고 말해준 사람, 오늘은 떠난 사람들을 기억하며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쩐지 오늘 아침부터 비가 너무 추적추적 내리더라고요. 여러분의 오늘이 무사하기를. 이 멘트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예전에 택시 타면 그 백미러에 한국에서요 대렁대렁 걸려있는 멘트 혹시 기억나세요? 어린 소녀가 기도하는 그림 밑에 오늘 하루도 무사히, 요거 정말 많이 봤거든요.

내 심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삶의 영광이 은혜로 충만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복별님께서 오늘 샘플하게 기도문과 신청곡만 보내주셨어요. 아, 저도 이 곡 너무 좋아하는데 아, 지금 날씨에 들으면 너무나도 더 운치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쥐어니가 부릅니다. Open Arms.

한 주 동안 너무 많이 수고하셨어요. 우리 윌리아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불금의 좋은 글, 시, 노래 함께하고 싶네요. 한 주 동안 수고한 나에게 오늘만큼은 잘했다고 말해주자. 조금 부족했어도 괜찮고 뜻대로 되지 않았어도 괜찮다. 금요일 밤은 지나온 길을 탓하기보다 다가올 주말을 웃으며 맞이하는 시간이다. 금요일에 어울리는 짧은 시 한 편 보냅니다. 제목은 금요일 저녁. 바쁜 하루를 접어 마음 한쪽에 내려놓고 노을처럼 천천히 오늘을 보내자. 내일은 내일의 햇살이 있고 오늘은 오늘의 행복이 있으니 이번 한 주도 참 잘 살아왔다.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정답자가 없어서 2주 연속 같은 퀴즈 내드리고 있는데요. 예, 정답 한 다섯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얼마나 어려웠으면 2주를 갔을까? 정답을 보내주신 분은 아하, 아유, 알고 보니 쉽네 이렇게 하시겠지만 아직도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가수는 그닥 신경 쓰지 마세요. 노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곡은 김정민의 슬픈 언약식.

그러면 아마 다음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곡은 김정민의 슬픈 언약식이었고요. 두 번째 곡은 조성모의 다짐이라는 곡이었고 세 번째 곡은 윤도현의 사랑했나봐. 지금 들으시는 곡은 부창모의 희나리.

마지막 다섯 번째 곡은 여러 가수들에 의해서 리바이벌 되기도 했고 또 유명 스타들이 무대에 오를 때 불렀던 곡이기도 합니다. 조용필이 부르는 친구요.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곡 모두 들려드렸는데요. 이 다섯 곡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카톡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퀴즈 내주신 분은 뽀돌현도님이셨고요. 퀴즈를 내주신 분이나 또 퀴즈를 맞춰주시는 분에게 드리는 상품은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정답자 발표는 월요일에 합니다.

마르지 않은 장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희나리. 구창모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노래 들으시고 또 광고 말씀 들으시고 오늘은 장 보러 가는 날 방정일 부장님과 함께 세일품목 알아보겠습니다.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앤앤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앤앤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면 역시 자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자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0: 703-354-1950 703-354-1950
2: 우민호 시즈쿠 호쿠이단 신제품 출시 기념 특별 할인 낮가밤 이제 건강 케어도 다르게
3: 낮에는 활력을 밤에는 더욱 집중적인 건강 케어로
2: 하루 24시간 이어지는 건강 관리 우민호 시즈쿠 호쿠이단의 새로운 선택을 만나보세요.
3: 신제품 출시 기념 단 한 달간 특별 할인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2: 오리지널과 리미티드 제품 세트 구매 시 최대 $100 할인 혜택
3: 우민호 시즈쿠 호쿠이단 무료 상담과 무료 샘플 신청은 1866-566-9191 1866-566-9191
4: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5: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0: 알까만세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1: 어, 한 모금 아니잖아.
0: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1: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로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시지. 이제 돌려줄래?
0: 마지막 딱 한 모금만.
2: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메들리 방울 토마토 팩당 5불 99, 로메인 하트 상추 팩당 2불 49, 헤어룸 군만두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할인 즉석 삼계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오늘은 장 보러 가는 날. 장 보러 간 김에 우리 방 부장님 얼굴도 보고. 혹시 알아요? 얼굴 만나서 어머 방송 잘 듣고 있어요 하시면 서비스 하나 주실지 그런 기대도 살짝 해봅니다. 자, 오늘도 한아름 들고 오셨어요. 근데 아시죠? H마트 전 이름이?
2: 한아름.
1: 한아름. 정말 한아름 들고 오셨습니다. 방정일 부장님,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더방온 것 같습니다.
1: 네네. 처음에 H마트가 저는 좀 어색했어요. 뉴욕에서 그냥 늘 하나룸으로만 들었는데 네. 여기 와서 H마트 그러니까 꼭 K마트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아주 좋아요.
2: 하나룸의 그 역사가 좀 있잖아요.
1: 있죠, 있죠.
2: 근데 이제 그 하나룸에서 이제 H마트로 이제 바뀐 거죠.
1: 예.
2: 이제 사실 그 하나룸이라 그랬으면 이 미국 주류사에서 혹시 다인종들이 이게 좀 기억해야 좀 힘들었지 않았나.
1: 발음도 아마 좀 그렇죠.
2: 네, 예. 그래서 에치마트로
1: 진짜
2: 이렇게
1: 잘 바꿨어요.
2: 잘 바꾼 것 같습니다.
1: 네, 네, 네.
2: 아, 요즘 이렇게 밖에 아침에 일어나서 잔디밭에 가다 보면은 신발이 젖지요.
1: 이슬 맺혀 있죠.
2: 이슬 맺혀 있죠. 네. 그러고 보니까 이게 계절이 절기가 바뀌는 게 네. 진짜 실감이 나더라고요. 9월 7일이 백로였어요.
1: 백로였어요. 네. 맞아요. 예.
2: 그러니까 이제 백로 그때 그 시점이 지나면은 이제 이슬이 맺힌다.
1: 그렇죠. 예.
2: 그러거든요. 근데 진짜 잔디를 딱 그 아침에 일어나면 잠깐 산책하잖아요.
1: 네네.
2: 그러면 신발이 젖어. 아주 뭐
1: 나쁘지 않아요.
2: 나쁘지 않아요. 아 진짜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어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거기서 조금 더 가을이 익어가면은요 아침에 나왔을 때 코끝이 싸해요.
2: 아 그렇죠.
1: 네 맞아요.
2: 맞아요. 그렇게 코끝이 싸해지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찬바람 불고.
1: 아유.
2: 이게 좀 써늘하다. 막 이런 막 금방 막 덥다 덥다 그랬다가 이제 써늘하다 이러잖아요. 이렇게 찬바람 불 때 우리 감기들 많이 걸리죠.
1: 특히 어르신들 면역력 또 약하신 네, 분들 그럼, 진짜 감기 걸릴 수 있죠.
2: 네, 그런 면역력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우리 정관장. 제가 항상 요건 이제 한 달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요.
1: 네.
2: 정관장 에브리타임 제품. 요게 지금 세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섯 종류인데요. 정관장 에브리타임 요거 30스틱짜리가 69불 99고 그다음에 파워풀 녹용스틱이 9불 99전
1: 네.
2: 요거는 이제 10개 스틱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파워풀이 이것도 10개 스틱에 14불 99전 요거 다음에 정관장 에브리타임 요거 10개 스틱은 24불 99전이고요. 정관장 면역 서포트는 14불 99전, 그 다음에 칼로 트립은 14불 99전, 이렇게 세일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달 동안 저희가 진행하는 건데요.
1: 네.
2: 이게 한 달이라는 기간이 또 이렇게 한 달이라 그러면 무척 긴 것 같은데.
1: 아유, 금세요.
2: 금세요.
1: 그럼 미루시면 안 돼. 빨리 가셔야 돼.
2: 제가 이렇게 주간 세일 이렇게 나오고 하는 거 이렇게 방송 나와서 하다 보면은.
1: 네.
2: 이 한 주가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주간 세일 방송하고 주말 장사하고 나면은 또 금방이에요. 그냥 한 주 한 주가 금방. 근데 이제 좀 이제 어르신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우리 나이 때는 좀 시간이 좀 더디 가는 게 좀 좋잖아요.
1: 좋죠. 근데 빠르게 느끼신다는 건 지금 되신 거야, 나이가.
2: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젊었을 때는 빨리빨리 어린이 됐으면 좋겠구나.
1: 맞아요.
2: 빨리빨리. 근데 맞아요.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이제 40, 50 이렇게 넘어가다면 이제 나이가 좀 늦게 가는 걸로 하는데.
1: 요새 눈 뜨면 월요일? 눈 뜨면 일요일?
2: 전 눈 뜨면 이거 세일 방송이에요. 눈 뜨면 세일 방송.
1: 그래서 귀찮다는 거예요?
2: 아니 그건 아니고요.
1: 너무 반갑죠?
2: 너무 반갑죠. 아무튼 요거 저 환절기 때 감기 안 걸리시게 요런 정관장 제품 드셔가지고
1: 요번 기회에 꼭 구입하세요.
2: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쌉니다.
2: 또 이렇게 또 찬바람 불면 또 우리 명절 또 추석. 그 애초부터 고국통신 이제 뭐 설날에도 나오고 추석에도 나오고 하는데 고국통신 팜플렛이 너무 알차졌어요. 옛날에는 그냥 정육만 있고 이렇게 한가만 있고 이랬었는데
1: 다양합니다.
2: 지금은 다양해요. 정육도 있고요. 뭐 양념육도 있고요. 수산 건어물 뭐 전복 과일 뭐 없는 게 없어요. 이거 하나 보시면은
1: 난리.
2: 그냥 야 너무 알차다. 너무 알차다. 가격도 너무 좋습니다. 이게 이제 사전 예약 기간이 지금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10일부터 어제부터 진행을 해서 20일까지 사전 예약 기간 동안에 예약을 받습니다. 근데 요거 이제 신청하셔가지고 만약에 300불 이상 주문하시면은
1: 바로
2: 40불 저희가 상품권 바로 드립니다.
1: 네.
2: 그럼 이게 지금 디스카운트 된 건데 예를 들어서 미경 VIP 스페셜 한우가요 정상가가 999불 그러니까 1000불이에요.
1: 네.
2: 근데 여기 할인된 가격이 749불이에요. 거기에다가 다시 또 40불을 디스카운트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득이에요.
1: 그러니까.
2: 그리고 이런 제품 이것도 한국에서 받으시면 지인들이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1: 부럽지.
2: 분명히 이게 한국에서 왔다는 건 알지만 그것도 저기 태평양 넘어 미국에서 아는 사람이 생각나서
1: 대통령 옆 동네 사는 분들이
2: 그 사람들이 이렇게 딱 보내줬다가 하면은 그 받는 기쁨이 더 할 거예요.
1: 그럼요.
2: 이 방송 들으시면 또 혹시 한국에 부모님 계시거나 아니면은 또 지인분들 진짜 친한 지인분들이 있다 그러면 방송 들으시고 가까운 애치마트 들리셔가지고 팜프렛이 우리 커스터마 서비스에 있어요.
1: 있어요.
2: 거기서 이렇게 보시고 바로 거기서 작성하시면은 추석 전에 사전 예약 기간 동안에 예약을 하신 분은 추석 전에 요 상품이 갑니다.
1: 갑니다.
2: 그러니까 20일까지, 9월 20일까지가
1: 얼마 안 남았어요.
2: 사전 예약 기간입니다.
1: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저 지금 우리 방부장님 말씀하시는 동안에 지금 요거를 해봤더니 전화기로도 이게
2: 그렇죠.
1: 되네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지금 저 그거 보고 있습니다.
2: 그러니까 요거에 매장 방문하시면 판매관 안에 QR코드가 있어요.
1: 예, 예, 예.
2: 그거 이제 스캔해서 가지고 이제 주문하셔도 됩니다.
1: 예.
2: 다음은 40주년 안내해 드릴 건데요. 자, 우리 밥도둑.
1: 밥도둑은
2: 역시 간장게장이죠.
1: 아이, 입 아프시겠어요.
2: 연평도 알배기 간장게장, 요거 40주년 세일, 이거 몇 번 세일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또 나왔습니다. 18불 99 나와 있고요. 이게 정상가 37불 99고요. 리밋이 3개가 걸려 있습니다. 요거 간장게장에 또 뜨거, 껍데기에 이렇게 탁 밥, 뜨거운 밥 넣어가지고 이렇게 탁 이렇게 비벼서 드시면은, 진짜 밥도둑이잖아요.
1: 딴 거 필요 없죠, 반찬. 뭐요?
2: 또 요거 또 집에서 또 할라 그러면 또 요것도 또 좋잖아요. 요거.
1: 예.
2: 그 다음에 이게 또 연평도 꽃게잖아요.
1: 네네.
2: 꽃게장. 우리가 여기서 하려고 그러면 블루클레 가지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절단꽃게 같은 거로 가서 이제 간장게장도 하시는데, 요건 한국산, 연평도 꽃게, 알배기, 간장게장이잖아요.
1: 진짜.
2: 그냥 요것만 방송을 들으셔도 입맛이 아마 돌으실 거라고
1: 그럼요,
2: 생각이
1: 벌써.
2: 듭니다. 요거 18불 99전 40주년 세일 나와 있고요.
1: 네.
2: 요거 17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배지밀 검은콩 듀오. 요거 배지밀 너무 좋잖아요.
1: 너무 좋죠.
2: 너무 좋은데 요게 14불 99전 지금 세일이 나와 있습니다.
1: 네.
2: 근데 요거 배지밀 사시면요. 토트백.
1: 토트백.
2: 그 안에 토트백이 들어가 있어요.
1: 네.
2: 근데 아주 아기자기해.
1: 오.
2: 아기자기해요.
1: 그래요?
2: 너무 좋아요. 우리 아마 이거 방송 들으면 어디에 트레이드조 같은 데 가시면 뭐 이런 백 트레이드조에서 늘 그렇게 팔잖아요.
1: 그렇죠.
2: 그렇게 아기자기한 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40주년 세일 검은콩 두유 저렴하게 14불 99에 사시고 또 토트백도 하나 프리로 얻으시고 이게 프리로 준다 그러면 왠지 마음이 쏠려요.
1: 공짜 싫은 사람 있나?
2: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배지물은 그 우리 그렇게 찬바람 불고 할 때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아침에 네. 이렇게 네. 뭐 식사 대용으로 하셔도 너무 좋으니까요. 이렇게 네. 저렴하게 판매할 때 배지물 구매하셔가지고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이제 추석하면 우리는 이제 송편
1: 그렇죠.
2: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1: 네.
2: 중화권 사람들은 이제 문케이.
1: 문케이.
2: 문케이 세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1: 그런데
2: 한국 분들은 사실 문케이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접근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1: 좀 너무 달더라고요.
2: 그런데 한번 이것도 이제 그 우리는 이제 송편 드시고 하지만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이제 문케이크를 드신다고 하니까
1: 네.
2: 요거는 또 가족들이 이 중국 사람들은 이 추석 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나눠 먹는 전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송편을 먹듯이
1: 네, 네.
2: 그러니까 한번 이제 다른 문화권에서 추석날 먹는 그런 음식을 한번 요번 기회에 서러하게 세일하니까 문케이크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보름달 관련해서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 네.
2: 그런 음식이 많더라고요.
1: 어때?
2: 우리 한국은 네. 송편.
1: 송편.
2: 중국은 문케이.
1: 문케이.
2: 일본은 당고.
1: 당고.
2: 당고.
1: 당고.
2: 쌀. 우리 쌀 경단이라 그러죠.
1: 그래요?
2: 경단. 그거 없고요. 그럼 뭐 미국으로 지금 미국은 중추절이 없지만
1: 네.
2: 제가 한번 방송 때 문파이라고 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1: 예, 예, 예, 예.
2: 그냥 미국 사람들도 이 달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름달 큰 이런 흙에 만들어서 이렇게 먹는 문파이. 그러니까 예. 추석은 동서양의 그 보름달에 대한 그런 애정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추석 때 돌아오는데 한번 문케이크도 한번 드셔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2: 다음은 이제 저희 펫백스 에치마트에서 전자업에서만 세일하는 연기 안 나는 그릴. A1 그릴.
1: 너무 좋아.
2: 이거 너무 좋아.
1: 너무 좋아.
2: 너무 좋고, 이거 저희가 이제 데모 시식하면서 이거를 가지고 하는데,
1: 네.
2: 진짜 이렇게 탁 버튼 누르면요. 연기가 올라오는 것도 사라져버려요. 연기가 올라오다가 옆으로 싹 사라져버려요.
1: 깨갱.
2: 맞아요. 깨갱. 연기 나는 힘을 못 쓰냐 하고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이 그릴이 또 닦기도 편해요.
1: 닦기도 그게 중요해요. 그게.
2: 닦기도. 이 그릴 자체가 좋으니까 우리 고기 굽다 보면은 이게 또 눌어붙잖아요.
1: 네.
2: 눌어붙는데 거기에다가 또 닦으려고 그러면 잘 안 닦여요. 그런데 아주 잘 닦여요. 그냥 물로 다 이렇게 헹구시면은
1: 네.
2: 바로 그냥 깨끗하게. 주고됩니다. 그 다음에 온도가 너무 잘 나와요. 이런 거 보면 이런 전자제품 같은 거 보면
1: 온도 중요해요.
2: 이게 또 여기는 뜨겁고 여기는 또 안 뜨겁고 미지근하고
1: 뭐야
2: 이렇거든요.
1: 짜증나.
2: 짜증나요.
1: 그럼요.
2: 근데 이게 열이 골고루 골고루 열이 가가지고 고기를 구석댕이에다 놔도 이거 가운데 놔도 익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가운데가 이렇게 이게 뚫려 있어가지고 기름이 가운데로 이렇게 빠져나가요.
1: 지가 알아서.
2: 지가 알아서. 아이고 여기 기름 있으면은 우리 드시는데 불편하니까 빨리 빠져나가자고 빠져나가요. 그러면 그 밑에서 또 받아줘.
1: 아이고.
2: 그래서 깨끗하게 또 쓰레기통에 네. 버릴 수 있습니다. A1 그 연기 안 나는 그릴 요게 220불인데요.
1: 네.
2: 199불에 지금 세일 진행하고 있고요.
1: 네.
2: 특별히 또 요 제품 구매하시면요. 1.5파운드 상당의 생삼겹살을 프리로 드립니다. 그 요거 다 구매하시고요. 그냥 저기 우리 정육부 코너에서 생삼겹살 한 팩 들고 가시면 돼요.
1: 알겠습니다.
2: 그러면 그냥 프리로 드립니다. 네, 뭐 그릴만 있으면 그림이 떡이잖아요.
1: 그럼요.
2: 고서 드셔야지.
1: 그렇지.
2: 그래서 그렇지. 생삼겹살을 프리로 드리고 있습니다. 요 제품은요, 페펙스 에치마트에서만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페펙스만 예. 그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2: 다음은 이제 청가부 쪽 안내 드릴 건데요. 제가 오늘은 토마토를 가지고 나왔어요.
1: 아니, 아니, 나 솔직히 토마토 뭐 껍질 까서 뭐 기름에 볶으면 뭐 영양가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냥 저는 솔직히 그렇게 크게 맛있는 걸 몰랐거든요. 야, 이거 맛있네.
2: 네, 맛있어요.
1: 달아요, 토마토가.
2: 저도 그렇게 토마토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근데 이 토마토는 시 토마토는 이게 메들리 방울 토마토인데, 이게 5불99전이에요. 근데 이거 씻어서 딱 넣는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이제 컴퓨터 작업해서 손이 착 자꾸만 가게끔 돼 있어요.
1: 새우깡이야.
2: 새우깡보다도 네. 더해. 그 또 이렇게 그 사무실에 일하시다 보면 출출하시잖아요.
1: 그렇죠.
2: 그리고 토마토가 또 건강에
1: 너무 좋죠.
2: 너무 좋다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가격이 너무 좋아요. 5불 99장. 예.
1: 요게
2: 5불 99장.
1: 지금 갖고 오셨는데 이거 거저야 거저.
2: 이거. 또 이게 큰 토마토는 또 칼로 잘라가지고 또 그러면 또 그 물 흘러내리고 또
1: 맞아, 닦아야 돼.
2: 그거 먹으려 그러면 또 포크로 이거 잘 집히지도 않고.
1: 그러면 큰 거 안 나가잖아요.
2: 근데 요거는 그냥 손으로 딱 깨끗이서 손으로 하나씩 이렇게 먹고 너무 편하니까요.
1: 요거 아니 껍질째 먹어도 부담이 안 돼요.
2: 맞아요. 그 껍질이 연하니까 아주 부담이 안 되고 맛있습니다. 방울토마토 1.5파운드짜리 패키지가 5불 99전입니다. 그다음에 씨 없는 청포도 파운드에 2불 99전이고요. 금토일 한정 판매 스마트 칸드 온리세일로 전보 블루베리가 패키지에 3불 99전인데요. 아 이게 저 블루베리 제가 전보라 그래서 네네. 봤어요. 얼마나 큰가?
1: 눈가 사탕만 해요?
2: 눈가 사탕만 해요. 진짜.
1: 이야.
2: 나 좀 블루베리 보면은 저는 그렇게 이렇게 큰 거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게 조그만데.
1: 그래요?
2: 우리 와이프도 블루베리를 많이 먹어요.
1: 네.
2: 블루베리하고 블랙베리하고 이런 과일 종류를 많이 먹는데.
1: 네네.
2: 지금 이제 코스코에서 이제 사다 이제 집이 옆에 코스코에서 사다 먹는데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크더라고요.
1: 어허.
2: 눈가 사탕 표현이 딱 맞네요. 눈가 사탕만 합니다. 블루베리
1: 네.
2: 요거 3불 99전 나와 있고요. 하미멜론 파운드에 99센트. 그다음에 3파운드 패키지 로켓사가 요거 7불 99전입니다. 아 다음 주에 한번 로켓사과가 또 세일이 나오면 요거를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1: 로켓사과 이거 또 달고 맛있을까요?
2: 맛있어요. 아, 근데 사과가 아주 앙증 맞아요.
1: 아 그러니까는 부담이 없구나. 대부분 사과 하나 먹기 조금 부담될 때 있거든요.
2: 네, 맞아요. 그 아이들이 사과 먹을 때 우리 도시락 쌀 때 딱 좋아요. 그냥 딱 씻어서 그냥 하나 딱 사과 반 잘라서 넣어주면은 또 색깔 변하면은
1: 그럼 아이 괜히
2: 아, 또 그래요.
1: 그럼 보기 좋은 떡이 그래, 맛도 좋다고 그 색깔 변하면 별로 먹고 싶지 않아요.
2: 근데 이거 그냥 깨끗하게 껍질째 딱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이거 네. 로켓사가 3파운드 패키지 7불 99전이고요. 파파야 파운드에 99센트. 로메인 하트 상추 요게 3개 드린 패키지가 2불 49전인데요.
1: 네.
2: 제가 로메인 상추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미국에 가서 로메인 상추를 먹고요. 야 이렇게 맛있는 상추도 있다. 아, 제가 감탄을 한번 했었어요.
1: 진짜 이 로메인 때문에?
2: 로메인 때문에. 야 이렇게 달고 이렇게 맛있나 고소하고. 근데 사실 처음 그때 먹었을 때는 너무 맛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상추 먹으면 로메인 상추도 먹지만 그래도 한국 상추가 더 맛있더라고요.
1: 그럼요.
2: 근데 이게 제가 로메인 상추를 그래서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근데 로메인 상추 수확할 때요, 이게 배추만 해요.
1: 아, 그래요?
2: 배추만 해.
1: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지, 그럼?
2: 나머지를 다.
1: 버려요?
2: 버리는 거예요.
1: 이야, 너무 아까운데?
2: 다 버리는 거예요.
1: 왜?
2: 그리고 요거를 그대로 요거채 그냥 바로 쓸어서 샐러드를 해서 먹게끔 그렇게 제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1: 아까워. 그러게 시래기 굽게 먹어도 되고.
2: 그냥 쌈싸 먹으면 되는데 왜 버리나. 그랬더니 진짜 배추처럼 이렇게 크더라고요. 근데 실제 우리 로맨 상추 보면 진짜 좁잖아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겉에 뭐 이물질 묻은 거를 다 떼어내버리고 그대로. 사실 보면 이거는 그대로 갖다 그대로 드셔도 안 씻고 드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1: 야, 미국은 땅덩어리가 커서 인심도 좋구먼.
2: 맞습니다.
1: 다 날려버리고도 그냥, 야.
2: 그 다음에 이제 고구마, 그리고 핵고구마가 나왔어요.
1: 아, 드디어.
2: 핵고구마가 이게 라지 사이즈인데 이게 2불 99전 파운드에 지금 나와 있고요.
1: 네.
2: 파가 또 이번 주에는 또 파격적인 가격에 세일이 났는데 4개의 2불.
1: 와우.
2: 4개의 4원치의 2불인데.
1: 야, 이거 많이 사놔야겠는데.
2: 근데요. 파 제가 항상 나올 때 보면 파는 꼭 보고 오거든요.
1: 어때요?
2: 파가 실해.
1: 실해? 실한데도 네 개의 이불이에요?
2: 네. 네 번째 이불이에요.
1: 믿어도 될까요?
2: 아, 제가 이거 그래도 방송을 하는데 네. 한 지금 2년, 3년째 되잖아요. 여기서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1: 아, 그냥 한번 노래 불러봤어요.
2: 그리고 파 대파가 아주 굵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뭐 대파처럼 굵은 건 아니지만 이야. 우리 손가락 굵기보다는 그 정도 되는 아주 실하니까요. 아. 믿고 사셔도 됩니다.
1: 그러니까 이 파 때문에 오게 하는구나.
2: 맞아요.
1: 믿기. 믿기였어.
2: 그래서 저기 잘 뭐 그런 표현보다는 네. 우리가 파는 이게 기초 식자재라고 그래가지고 네네. 저희가 좀 저렴하게 팔라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어요. 뭐 파가 이제 간혹가다 원산지에 파동이 일어나서 그 부득이하게 그럴 경우도 없잖아 있지만 가격이 오를 때도 있지만 웬만하면은 진짜 저렴하게 판매를 한다. 그래서 파는 지금 이번 주에는 네 번째 2불에 판매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 빨간 피망은 파운드에 1불 99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애호박이 파운드에 1불 99전. 찰옥수수는 5개에 5불, 1개에 1불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백청도 복숭아 파운드에 2불 99전 나와 있고요. 자, 라거포도 박스 14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시없는 소바 요거 스마트카드 온리 세일로 지금 개당 4불 99전인데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이번 주까지가 이게 큰 사이즈가 나오고
1: 그래요?
2: 다음 주부터는 좀 작은 사이즈가 나와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박도 이제
1: 철이 가니까.
2: 이제 가니까 예, 예. 그런데 이번 주에 사시면 그래도 수박이 큰 수박 사실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단호박 파운드에 79센트 나와 있고요. 생강 99센트 파운드에 화이트 양배추가 파운드에 49센트 세일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일반 그로서리 상품 및 스마트카드 멤버스 온리 세일 안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스마트카드 멤버스 온리 세일 국보쌀 옐라우 15파운드가 13불 99전 나와 있고요. 예. 통통배 운하기 가바야끼가 8불 99전 하림 즉석 삼계탕 8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골든키 박스가 21불 99 나와 있고요. 헤어롱 군만두 손만두가 4불 99전. 우리 어르신들 군것질하는데 좋은 유기농장 유기농 군밤 앤드 깐밤이 9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일반 그로서리 상품 안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요. 팔도 라면 멀티팩 5불 49전 나와 있고요. 오뚜기 진라면 소컵이 6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성경 도시락김 5불 99전이고요. 산모형 완도 미역이 7불 99전입니다. 우리 산모형 미역 얘기 나오는데 우리 옛날에 우리 출산하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미역 사올 때
1: 네.
2: 미역이 이렇게 긴 거 나오셨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마트에서는 지금 그렇게 긴 거 없는데 왜 그 긴 거로 해서 똑같은 미역인데 왜 그것만 사왔나라고 또 보니까요.
1: 이유가 있어요?
2: 그것도 그냥 미신인데 네. 그냥 미신이죠. 그 긴 미역이 그러니까 산모가 네. 아프지 말고 네. 오래
1: 아 길게 건강, 오래 살아라고.
2: 그다음에 아기도 장수하라. 아.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긴 미역이 미역기가 달려 있어가지고 보통 옛날에는 미역 국 끓이시면은 삼시세끼 그것만 지금 산모들이 드셨잖아요.
1: 그렇죠.
2: 그럼 이제 가마솥에 끓이면은 이제 오늘도 끓이고 내일도 끓이고
1: 오늘도
2: 끓이면 이제 미역이 이제 퍼지잖아요.
1: 퍼지죠.
2: 근데 이 산모형 미역 미역기가 달려 있는 그대로 길게 돼 있는 거라서
1: 조금 질기는군요.
2: 조금 질겨가지고 미역을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예.
2: 아, 그래서 이제 그 산모형 미역은 긴. 다음 안내는요. 헤어룸은 소면, 우동, 짜장이 3불 99전 나와 있고요.
1: 네.
2: 한상 들기름이 5불 99전 나와 있네요. 검은콩 낫도 6불 99전이고요.
1: 네.
2: 경북 부직갱이 나물이 6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통통배 더 맛있는 이면수가 6불 99전. 호랑이보다도 더 무서운
1: 꽃감.
2: 꽃감이 10불 99전 지금 세일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로시니 땅콩이 4불 99전 나와 있는데요. 이거 로시니 땅콩, 이거 땅콩 이렇게 볶아가지고,
1: 네.
2: 여기서 방송하실 때도 네. 이렇게 출출할 때 하나씩 드시면 건강에 좋습니다.
1: 오, 이 로시니 땅콩 이렇게 맛있어요?
2: 땅콩 너무 좋아요.
1: 오, 또
2: 사야겠네. 그 다음에 K타운 카카오파이가 2불 49전, 아이들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사만코 아이스크림이 4불 99전.
1: 네.
2: 그 다음에 강동제약 비타오베 4불 99전.
1: 이야.
2: 근데 이거 광동장 비타고래.
1: 이거 너무 싼데?
2: 이거 너무 싸고
1: 지금 싼데. 이게 4불 59전이라는 거.
2: 4불 99전.
1: 이게 그러니까 5불이라는 얘기잖아.
2: 네, 5불이요.
1: 지금 몇 개가 들어가 있는데?
2: 요거 지금 몇 개가 들어가 있냐? 10개가 들어가 있는.
1: 와, 너무 싼데?
2: 예, 12개.
1: 이거 남이 집 갈 때 부담 안 들고 받는 사람도 기분 좋고.
2: 들어가 그 방문하시는 분도 네. 양손이 부끄럽지 않고.
1: 그렇지, 그렇죠. 오, 이거 너무 싼데요? 이거 왕창 사다 놔야겠네.
2: 우리 직장 생활 옛날에 한국에서 할 때 꼭 어디 거래처 가고 그러면 빈손 들고 안 가잖아요.
1: 섹세게.
2: 뭐라도 하나 들고 가잖아요.
1: 뭐라도 하나. 홍봉, 뭐 섹세기, 뭐 많죠, 뭐. 네.
2: 바카스랄
1: 바카스, 맞아요.
2: 하나 들고 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거래처 방문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거 네. 가격 너무 좋습니다. 4불 99전입니다. 다음은 수산부 쪽 안내 드릴 건데 첫 번째로 홍더미가 8불 99전 나와 있고요. 네. 연어 스테이크 8불 99전. 동태전과 파운드 2불 99전. 그다음에 가자미가 파운드 3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정육부 쪽 안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생소꼬리 패밀리팩이 파운드 13불 99전. 네. 그다음에 냉동 우조 3불 99전. 그다음에 양념 마늘 벌집 돼지 목살 스테이크 5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1: 네.
2: 이번 주는 여기까지 안내를 드릴 거고요. 한 주간도 수고하셨고요.
1: 네.
2: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금까지 라라랜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바로 월요일 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0: 김지훈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요즘 집 사려면 얼마나 다운페이를 해야 하나요? 20%를 꼭 해야 합니까? 세미나, 라디오 방송, 유튜브 등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운페이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음에도 다운페이를 얼마나 해야지 집을 사는가요? 라는 질문을 꾸준히 듣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에 있어서 아주 기초가 되는 내용인과 동시에 개개인에게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다운페이는 융자와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주택 구입에 필요한 융자를 하는 데 있어서 다운페이의 액수는 0%에서 100%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자 형편에 따라서 다운페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만 불짜리 집을 사야 하는데 융자가 80만 불까지 나올 수 있는 사람이면 20만 불 다운페이를 하셔야 하고 똑같이 100만 불 집을 사야 하는데 융자 조건이 아주 좋고 인컴이 좋으셔서 100만 불 전부 다 융자가 나올 수 있는 분이면 다운페이를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즉, 다운페이를 얼마까지 해야 된다는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조건에 따라서 다운페이의 액수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운페이의 정도에 따라서 융자 프로그램의 변화는 있습니다. 굳이 다운페이를 많이 안 해도 되지만 20%의 다운페이를 맞춤으로 인해서 더 좋은 이자나 조건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일부러라도 20%를 다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VA 론이라고 불리는 현역이나 전역 군인들에게 혜택이 있는 융자의 경우 아주 낮은 다운페이에 대해서도 좋은 이자와 조건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VA 론을 하시는 분들은 돈이 있어도 일부러 다운페이를 적게 하고 가지고 있는 자금은 다른 곳에 유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운페이의 정도는 부동산 거래에서 셀러의 마음을 잡기 위한 거래 조건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역시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00만 불에 나온 집에 어퍼가 두 개가 들어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번 어퍼는 30%의 다운페이를 한다고 하고 2번 어퍼는 0%의 다운페이를 한다고 합니다. 어퍼 가격은 똑같이 100만 불이고 다른 조건도 다 같습니다. 여러분이 셀러라면 어떤 쪽의 어퍼가 더 신뢰가 갈까요? 물론 클로징까지 온전히 간다면 1번이나 2번이나 셀러는 똑같이 100만 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만 어딘가 모르게 30%의 다운페이를 하겠다는 쪽이 더 여유가 있어 보이고 거래 중간에 발생하는 소소한 예를 들자면 인스펙션 같은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이 거래가 수월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2: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3: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 문이 막히는 순간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꺼내봅니다. 사용 설명서를 처음 읽는 사람처럼 눈으로 보고 손으로 익히며 이 순간의 비밀을 깨닫게 하소서. 말씀을 따라 한 걸음 나아가게 하소서.

김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곡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203장 찬송 함께 합니다. 박상희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천사들의 합창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예수께서는 당신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거듭나길 바라시며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덕의 문은희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자비로 그 몸 찢기시고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과 우리 주 십자가 김승철이 부르는 찬양 함께합니다.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셔도 됩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손영진의 찬양이었습니다. 박은성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었고요. 계속해서 한반도 26님께서 신청하신 찬양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노문환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그리고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아이노삽창단의 곡으로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호천사님, 배버선함조자님, 또 사랑비님, 원성남님, 똘군님, 행복한사람님. 오늘도 하루가 선물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나요? 고맙습니다. 루아흐 엘로힘 보혜사님께서는 오늘 취업에서 결정적인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중하되 담대하고 인연이 될 사람을 알아보는 눈 주옵소서. 이렇게 보내주신 것으로 보아서 면접관 아니실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비공개로 글을 주셔서 아이디를 소개하지 않을게요. 주님, 복부 림프절 발견하게 하사 수술을 위해 이달 말에 입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라파의 여호와께서 모든 과정에 개입하시고 도우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치료의 모든 과정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믿고 함께 기도드릴게요. 그리고 한미영님께서는 오늘 하루도 새날 주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 안에서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보내주셨고요. 백곰님께서는 작은 어머님의 우울증이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 고규봉님, 하나님 저의 목표 계획을 이루어 주소서, 이렇게 또 기도하셨네요. 김명수님께서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듣고파서 신청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신승희의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이화라님, 광야를 지날 때 신청합니다. 보내주셨어요. 민호기의 다시 새롭게 부르는 최덕신 앨범 중에서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기온이 뚝 떨어졌죠? 라신님께서 쌀쌀해진 날씨 환절기에 모두의 건강 지켜주시길 기도하시면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을 청해 주셨습니다. 1부의 끝곡으로 보내드릴게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잠시 후 2부로 돌아옵니다.

0: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완벽이란 이름의 무게에 치여 뭔가를 진득하게 시작하기도 전에 지치곤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찍어먹기, 일명 찍먹이라는 말은 그런 부담을 가볍게 털어내주죠. 탕수육 소스를 살짝 찍어먹듯이 삶의 여러 영역을 가볍게 경험해보는 겁니다. 즐길거리가 넘쳐나는 요즘,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맛볼 수 있죠.

깊게 파고들지 않아도 괜찮고 전문가가 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직접 해보며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알아가는 과정이죠. 어쩌면 숨겨진 취미나 뜻밖의 재능도 이렇게 가볍게 찍어먹기 하다가 발견될지도 모릅니다. 이번 주말엔 마음속으로만 품어왔던 호기심 하나를 골라 가볍게 시작해보세요. 결과보단 내가 얼마나 즐거웠는지를 기억하며 한 걸음 내디뎌보는 건 어떨까요?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리벨란테 김지훈입니다. 첫 곡으로 비발디의 사계 가을 중 1악장 알레그로를 정경화의 바이올린 세인트 루크 체인버 앙상블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찍어먹기의 줄임말인 찍먹 들어보셨죠? 탕수육과 소스에만 해당하는 말은 아닙니다. 요즘엔 마음만 먹으면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원데이 클래스로 도배를 살짝 배우거나 뮤지컬을 하루 관람하거나 숙박 없이 럭셔리한 공간을 몇 시간만 누리는 것도 모두 그런 가벼운 시도에 해당하는데요. 클래식 듣기도 저와 함께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 보시죠.

해럴드 알렌의 Come Rain or Come Shine, 소프라노 실비아 맥네어, 앙드레 프레빈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5784님, 반가워요 훈디. 어느새 집 온도가 26도네요. 아이들이 이불을 끌어다 덮는 걸 보니 계절이 바뀌긴 했나 봅니다. 빨래도 잘 안 말라서 미리 이불 빨래 하려고요. 훈디로 만나는 날들 기대하고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아, 맞습니다. 벌써 계절이 성큼 바뀌었는데요. 이 달라진 계절을 저희도 발빠르게 준비를 해봐야겠습니다. 다음 곡입니다.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 C장조 쾌헬번호 467중 2악장 안단테, 마리아 조앙 피레스의 피아노, 클라우디오 아빠도의 지휘, 유럽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 C장조 쾌헬번호 467중 2악장 안단테 마리아 조앙 피레스의 피아노 클라우디오 아빠도의 지휘 유럽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1379님 아들 5학년 때 거실에 TV를 과감히 치우고 책으로 가득 지금까지도 TV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살고는 있지만 휴대폰은 버리지 못하는 현실이네요. TV를 치운 것만으로도 굉장히 과감한 결심이셨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휴대폰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필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지만 조금 지혜롭게 사용하는 법을 함께 배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한번 노력해 봐야겠습니다.

매미소리가 창문 너머로 쏟아지던 여름, 우리는 창가에 기대어 수업보다 더 푸른 하늘을 바라보곤 했다. 종이 울리면 복도를 가득 채우던 발걸음, 운동장으로 향하던 친구들, 시원한 음료 하나에도 웃음이 터지던 오후, 별것 아닌 순간들이 유난히 반짝이던 계절이었다. 무엇이 될지 몰랐고 어디로 가게 될지도 몰랐다. 그래도 이상하게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햇빛은 눈부셨고 바람은 가벼웠으며 우리의 하루는 끝날 것 같지 않았다. 매미소리가 계절을 채우고 친구들의 웃음이 복도를 채우던 날, 우리는 그저 하복을 입은 학생들이라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니 가장 눈부신 여름 한가운데서 청춘을 입고 있었다. 언젠가 이 계절을 떠올리게 된다면 무엇을 이루었는지보다 무엇을 꿈꾸고 있었는지를 먼저 기억하고 싶다. 아직 서툴렀고 아직 부족했지만 그래서 더 진심이었던 시간. 끝을 알지 못한 채 달렸기에 더 눈부셨던 날들. 아마 청춘은 완벽했던 순간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빛나고 있던 그 과정의 이름일 것이다.

0: 쇼스타코비치 개플라이 모음곡 중 로망스, 다니엘 호프의 바이올린, 막심 쇼스타코비치의 지휘,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음악에 앞서 제가 소개한 이야기는 포레스트 웨일 공동 작가의 책 청춘이라 부르는 이름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름의 끝자락에 서고 보니 청춘과 닮은 뜨거웠던 지난 시간을 떠올리게 되죠.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지칠 줄 모르고 마치 다음이 없는 것처럼 불타오르던 여름은 청춘과 참 비슷합니다. 그런데 청춘을 꼭 나이로만 구분 지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에겐 치열했던 학창시절이나 사회 초년생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겐 뭔가를 도전하는 매 순간일 테고 다른 누군가에겐 바로 지금일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시간, 그리고 매일 마주하는 무대가 그렇거든요. 열심히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 무대에 오르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죠. 하지만 매 순간 진심을 다하기에 후회는 없고요. 다음에 더 잘해야지 하면서 의지를 불태우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진심을 건네는 용기야말로 진짜 청춘이 아닐까 싶어요. 안개꽃님, 전철 타고 보랏빛 버베나 꽃과 노란 해바라기 꽃 속에 빠져보려고 2시간 긴 여정을 떠납니다. 꽃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설레요. 와, 너무 좋으시겠습니다. 저는 버베나 꽃이라는 꽃은 처음 들어보는데 저도 괜히 궁금해지네요. 저희가 살면서 자연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많이 없죠. 사느라 바쁘니까. 하지만 이렇게 가끔씩 여유를 내셔서 자연을 마주하는 순간을 많이 만끽하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곡입니다. 그리그의 페르귄트 제2모음곡 작품 번호 55중 4곡 솔 베이그의 노래 카라얀의 지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그의 페르귄트 제2모음곡 작품 번호 55중 4곡 솔베이그의 노래 카라안의 지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작은 돛담배님 전 11년차 아름다운 당신에게 팬이에요. 늘 아침 시간에는 바빠서 듣기만 합니다. 11년째 늘 같은 시간에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제가 스페셜 DJ라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게 조금은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김정원 선생님도 그리고 아름다운 당신에게 PD님, 작가님들도 아마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은맘님, 지하주차장 헬스장 가서 운동하니까 기분이 약간 좋긴 하네요. 30분 운동할 수 있다는 게 어디예요? 방해하는 사람도 없으니 3, 40분 정도 운동할 예정이에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많이 할 필요도 없고요. 정말 하루에 3, 40분 정도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도 그리고 기분에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저도 다시 좀 운동을 열심히 해봐야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랄프 본 윌리엄스의 종달새의 비상, 장영주의 바이올린, 베르나르트 하이팅크의 지휘,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첫 곡으로는요. 김동연의 시, 이원주의 곡 연, 테너 존노, 피아노의 김정원이었습니다. 저는 스페셜 DJ를 맡은 리벨란테 김지훈입니다.

미키스 테오도라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 중 조르바의 춤, 디미트리스 크리스토룰루의 부주키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0020님, 반복되는 업무 마감 일정에 반복적으로 쫓기니 늘 긴장되고 조급한 마음으로 생활하는 것 같아요. 벗어나자니 새로운 업무는 두렵고 퇴사도 두렵고 오늘도 무사히 라고 보내주셨는데 맞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쫓기실까요? 저도 무대를 앞두고 있으면 굉장히 긴장되고 조급한 마음으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공연을 끝내고 나면 또 다음 공연이 계속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일상인 것 같은데 0020님도 또 저도 힘내서 이 일들을 계속해서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곡입니다. 멘델스존의 무언가 49번, 디장초 작품번호 109, 안단테, 요요마의 첼로, 엠마누엘 X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맨델스존의 무언가 49번 D장조 작품 번호 109 안단테 요요마의 첼로 엠마누엘 X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5847님 너무 들떠있지도 않고 너무 가라앉아있지도 않은 편안함을 주는 이 곡이 오늘따라 더 아름답게 들려요. 오늘 제 마음의 온도에 딱 맞는 느낌이에요. 와 맞습니다. 너무 들뜨지도 않고 너무 가라앉아 있지도 않은 그 딱 편안한 상태. 아, 그 상태가 좀 오래오래 잘 유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곡입니다. 푸치니의 오페라 잔니 스키키 중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소프라노 미렐라 프레니, 클라우디오 아빠도의 지휘, 라 페니체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푸치니 오페라 잔니 스키키 중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소프라노 미렐라 프레니, 클라우디오 아파도의 지휘, 라 페니체 극장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담대하라 태연님,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제 마음가짐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리라 소망해봅니다. 이미 긍정적이신 것 같은데요. 예. 그 마음가짐만으로도 이미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당연히 최선을 다하실 수 있을 거고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호아킨 로드리고의 어느 귀인을 위한 환상곡 중 1악장 아다지에토 안단테 모데라토 나르시소 예페스의 기타 루이스 안토니오 가르시아 나바로의 지휘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9759님 휴 아니 이게요 제목 연주자 등등 이름이 너무 길어서 관심을 포기하게 돼요. 그냥 듣기만 아이 그냥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관심이죠. 하지만 제목이나 연주자를 잘 모르시면은 검색해서 듣기에는 좀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아름다운 당신에게에서 이 좋은 곡들 소개해 드릴 테니까 늘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쇼스타코비치의 버라이어티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중 왈츠 2번, 마리스 얀손스의 지휘,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쇼스타코비치의 버라이어티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중 왈츠 2번, 마리스 얀손스의 지휘,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7679님, 약국에 처방전을 두고 뭐든지 있다는 가게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데 어르신 한 분이 오셨어요. 직원에게 치킨타월 어디 있어요? 직원이 어르신, 키친타월은 오른쪽에 있어요. 치킨타월이 오른쪽에 있다고? 치킨타월은 너무 빨리 써. 대화를 들으면서 살짝 직원을 봤더니 웃음을 꾹 참으면서 상품 정리를 하네요. 잠깐의 허술함이 저도 직원분도 웃을 수 있는 여유를 주시네요. 오늘 어르신이 하신 것처럼 너무 완벽하지 않아도 행복하면 되겠다 생각해봅니다. 맞습니다. 예, 완벽하지 않아도 그냥 하루하루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 아마 완벽할 수 있는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완성. 저희는 그 미완의 상태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썩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을까 싶네요.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리스트 3개의 녹턴, 사랑의 꿈 중 3번, A플랫 장조,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 미하일 루디 피아노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리스트의 세계의 녹턴, 사랑의 꿈 중 3번, A플랫 장초,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 미하일 루디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달콤 여우님, 우울했던 기분이 위안받고 있어요. 음악이 이렇게 치유를 해주는 거였구나 싶네요. 아, 어떤 일 때문에 우울하셨을까요? 정말 저도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음악을 통해서 이렇게 위안받으시고 치유를 받으신다니 너무 다행이고 또 금방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폴의 장 라신네의 창가, 존 러터의 지휘, 런던 심포니아의 연주, 캠브리지 싱어즈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폴의 장 라신의 찬가, 존 러터의 지휘, 런던 심포니아 연주, 캠브리지 싱어즈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박춘석 곡의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입니다. 베르너 토마스 미푼의 첼로, 카르멘 피아치니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박춘석 곡의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베르너 토마스 미푼의 첼로, 카르멘 피아치니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리벨란테 김지훈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요,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A단조 작품번호 54중 2악장 인터메초 안단티노 그라치오조, 레이프 오베 안스네스의 피아노, 마리스 얀손스의 지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페셜 DJ 리벨란테 김지훈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엔비디아에서 커리어를 시작해 업스테이지의 부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엔비디아 주식 아직 있으세요? 그럼 컴퓨터공학 전공하셨나요? 저는 학부 졸업한 문과생입니다. 저는 여전히 컴퓨터와만 대화하는 건 힘듭니다. 근데 이 질문을 꾸준히 하다 보면 제가 10년간 AI 업계에서 코딩을 하지 않았지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저만의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손혜인입니다. 이 뜨거운 열기를 보니까 얼마 전에 열렸던 3사 회장님의 치킨 회동이 떠오르는데요. 저는 그 회사 중 하나인 엔비디아에서 커리어를 시작해 지금은 국가대표 AI 스타트업이라는 타이틀을 갖춘 업스테이지의 공동 창업자이자 AI 교육 부문 부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경력을 듣고 나면 많은 분들이 몇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하신 질문이 그럼 엔비디아 주식 아직 있으세요? 이고요. 왜 나오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하신 질문이 그럼 컴퓨터공학 전공하셨나요? 석사나 박사까지 졸업하셨나요? 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답변을 합니다. 저는 학부 졸업한 문과생입니다. 저는 여전히 컴퓨터랑만 대화하는 건 힘듭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면서 이 AI 기술의 생태계를 만들고 확장하는 일은 너무나 재밌고 이제는 제 업이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10년 전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 일이 AI로 대체되지 않을까? 그리고 일을 시작한다면 내가 어떤 일을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지금이라도 코딩을 배워야 하나? 이 AI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AI 시대에 기술의 전문가가 아닌 문제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지금의 저를 보면 그래도 애초에 IT 쪽에 좀 관심이 있었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저는 프랑스에서 그림을 시작해서 예술가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대학 시절에 불안감에 남들처럼 이제 저도 기업에 지원을 하게 됐죠. 결과는 광탈. 광탈이란 단어 요즘도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광속 탈락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 광탈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저는 저에게 역설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회사의 질문이 아니면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서 A4 용지 한 장을 꺼내고 저에 대한 키워드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막 수없이 막 저의 작고 큰 키워드들을 써내려가는 가운데 제 머릿속에 굉장히 와닿았던 키워드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경영학을 졸업했다는 것과 제가 그림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 키워드를 조합해서 내가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나의 일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제 머릿속에는 그냥 불현듯 예술 경영이라는 키워드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존경하시는 교수님께서 그 당시 화가들을 도와주는 조합을, 협동조합을 만드셨는데 거기에 이제 지원해서 인턴으로 이제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도 출근일기를 쓰면서 저 자신에게 계속 질문을 해내려갔습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살아있다고 느끼고 무엇을 할 때 에너지가 쏟는가 그리고 어떤 일을 정말 힘들어하고 싫어하는가까지요. 근데 이 질문을 꾸준히 하다 보면 사람은 어느 순간 자기 패턴을 발견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잘하는 일은 사람을 연결하고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새로운 걸 실현해가는 일이었습니다. 이 나를 분석하는 힘이 바로 제가 엔비디아 인턴 기회를 잡고 AI 시대 한가운데로 뛰어들 수 있게 했던 유일한 나침반이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는 컴퓨터를 이기려고 코딩하는 것보다 나를 이해하고 내가 잘하는 일을 정말 치열하게 찾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10년간 AI 업계에서 코딩을 하지 않았지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저만의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를 분석하는 힘과 또 도메인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AI 시대를 어떻게 개척하고 있는지 조금 더 실제 사례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기술을 만드는데 집중을 하다가 이 기술을 생태계에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굉장히 가슴 뛰고 뿌듯한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영리 후원 기관의 사례였습니다. 이 기관은 후원 아동들의 손으로 쓴 감사 편지를 받아서 후원자에게 전달하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나는 뭘 이런 걸 더 하고 싶다 혹은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또 뽑아서 그 내용을 새로운 또 후원 기획으로 만드는 게 주 업무였어요. 근데 문제는 이 정말로 많은 이 손글씨의 데이터, 손글씨의 손편지를 번역하고 이 자료를 준비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정작 가장 시급한 아이들의 이슈를 빠르게 파악하기도 어려웠죠. 이것을 해결한 사람은 AI 개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후원 기획 담당자는 이거를 인력의 이슈가 아닌 다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고 이 손글씨로 쓴 아이들의 편지를 AI를 통해서 디지털로 전환을 하고 그 전환된 데이터를 다시 AI로 최대한 그 아이들의 뉘앙스를 살린 내용으로 번역을 해서 그 중에서도 아이들이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따로 프로그램으로 정리를 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후원자에게는 빠르게 전달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아이들의 마음을 그대로 담은 편지요. 그리고 기관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 이런 내용들이 아이들에게 빠르게 좀 도움이 되어야겠다라는 내용을 모아 또 좋은 후원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 AI가 많은 이 내용들은 해결은 했지만 결국은 한 사람이라도 더 도와주고 싶다라는 그 후원 기획 담당자의 동기가 AI 기술을 끌어와 혁신을 만든 케이스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또 교육 현장의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게요. 지금 AI 서비스는 초등학생들이 쓰기에는 용처나 내용 측면에서 아직 정제되지 않은 내용들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쓸 수 있을까? 이 선생님은 AI가 만든 내용보다 사용 환경의 안정성이라는 교육자로서의 핵심 문제를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오중 필터링 시스템과 모니터링을 갖춘 Safe AI for Kids라는 플랫폼을 개발하시게 됩니다. 아이들은 AI를 가지고 자유롭게 놀되 숙제 대필이나 혹은 악성 내용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한 AI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른으로서 놓칠 수 있는 안전이라는 문제를 교사로서 깊이 고민했기 때문에 가능한 아이디어였습니다. 또 다른 예로 하나 소개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교육기관에 많은 선생님들과 또 만들게 된 하나의 서비스인데요.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은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AI를 학생들한테도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어떤 내용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리고 어떻게 전달을 해야 할까? 저도 한 아이에도 부모로서 이 고민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는 이러한 고민들을 묶어서 만든 서비스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제작한 굉장히 많은 수백만 건의 수백 개의 커리큘럼들을 학습한 AI가 학생이 되어서 선생님한테 그 강좌에 대한 내용을 질문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 내용에 답변을 주면 그 내용에 대해서 또 피드백을 드립니다. 아,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이런 메시지로 나가면 좋을 것 같다. 기술이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진짜 해야 하는 그 가르치는 일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기업에서도 정말 많이 만나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교육을 하는 대상 중에 또 가장 많은 분들이 바로 이제 기업 안에 있는 AI 혁신팀입니다. 그 중에 가장 수요가 높은 교육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의 워크숍인데, 이 워크숍은 반복적이고 비효율적인 업무를 대체할 AI 만들기 워크숍입니다. 근데 이 많은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팀을 만났어요. 저희가 보통은 한 같은 직무에 계신 분들을 엮어드리는데, 이 팀은 저희가 부득이하게도 여러 팀이 섞인 팀이었습니다. 금융업의 법률, 데이터팀, 상품기획팀이 모여있던 팀이었는데요. 굉장히 재밌었던 것은 보통 이제 이 프로그램을 런칭을 하게 되면 초반에 아이스브레이킹 시간이 있는데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서로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 팀은 한 3, 40분을 아이스브레이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하시나 봤더니 일단 서로의 업무 병목 형상에 대해서 불만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아, 왜 법률공도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데이터 이거 뽑아달랬는데 아직도 안 왔다. 그분들이 이제 그런 대화를 하면서 이제 서로 한 3, 40분을 보낸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 과제는 궁극적으로 그 팀의 공동의 목표를 세워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 과정에서 자, 그러면 우리의 좀 비효율적인 부분을 좀 찾아내보자 라고 하면서 그분들이 세운 목표는 데이터 기반으로 법정 안정성을 갖춘 심사품을 빠르게 기획하는 어떤 업무 프로그레스를 만들자 였습니다. 그 공동의 목표 아래 서로의 도메인 전문성을 공유했죠. 그리고 이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거의 700만 건이 넘는 고객의 청구 데이터에서 중요한 정보들을 뽑아내서 가장 청구를 많이 한 정보죠. 그 정보들을 뽑아내서 빠르게 상품을 만들고 이걸 법률 공토를 할 때 비슷하게 있는 그 이전의 계약서와 상품의 계약서와 어떤 부분이 다른지 AI를 통해서 빠르게 뽑아내는 이 프로세스를 만듭니다. 이 또한 AI 기술이 여러 병목 현상을 뚫어냈지만 이 프로세스는 법률 전문가와 상품 기획 전문가가 아니었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복잡한 고려 상황이 집약된 결과였습니다. 저는 AI 생태계를 식당 운영에 비유를 하곤 하는데요. 예전에는 그 레시피를 가진 셰프들만 요리를 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그 셰프들이 굉장히 좋은 AI 밀키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주방 안팎에 다른 역할을 하는 분들도 요리를 할 수 있게 된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AI 모델을 가지고 학교와 기업, 더 나아가 사회에 안착시키는 역할 또한 중요해진 겁니다. AI 시대의 혁신은 어떻게 보면 기술을 잘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문제를 잘 정의하는 데서 시작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AI가 분명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잘 아는 세계의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혁신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위한 안전이라는 문제를 정의했고 비영리재단 담당자가 도움의 확산이라는 문제를 정의했고 기업팀이 비효율적 협업이라는 현장의 문제를 정의한 것처럼요. AI는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이자 사람이 진짜 해야 할 일을 집중하게 해주는 도우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정의하고 이 기술을 어디에 적용할지 결정하는 힘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창업한 지 10년 채 안 된 스타트업 업스테이지가 국가의 AI 프로젝트를 맡아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맡을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저희의 기술력도 좋지만 저희 팀 안에는 또 법률, 인사, 마케팅, 사업, 엔지니어 그 각각의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이 직무 안에서 AI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원팀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AI가 점점 더 똑똑해지는 시대,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사람 안에 있는 중심입니다.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가 정말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펼칠 수 있고 그걸 더 잘하기 위해서 AI를 어떻게 활용할지 그것이 저는 나만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돌아가서 여전히 컴퓨터 공학을 전공해야만 AI 업계에서 살 수 있었다라고만 생각했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본인만의 스토리, 본인의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만의 답도 다릅니다. 정답을 찾기보다는 여러분만의 답을 만들어 가시기를 저도 멀리서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업스테이지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부대내에서 수류탄 폭발 사고가 났는데요. 머리에서만 파편이 24개를 꺼냈는데요. 파편 맞아서 그런지 제가 얼굴에 주름살이 안 생겨요. 머리도 쉬지 않아요. 이거 염색한 거 아닙니다. 저는 파편이 이렇게 효과 좋은 줄 몰랐어요. 장영신 회장님께서 갑자기 전공이 뭐예요? 저 영문과 나왔습니다. 그러면 영어도 잘하시겠네요. 그래서 뭐 조금 그랬더만 누가 그랬죠? 불행의 깊이만큼 행복을 느낀다. 그 말이 맞은 것 같았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모티베이터 조소환입니다. 먼저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개 이하는 80세까지 지켜져야 합니다. 2080 지약 들어보신 분? 와우, 엄청 많네요. 혹시 이런 광고 카피도 들어보셨나요?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와, KT의 전신 KTF 쇼를 하라, 쇼! 이것도 들어보셨나요? 와우, 저는 평생 마케팅을 해왔는데요. 마케팅은 약점보다 강점을 돋보이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하더군요. 우리 인생도 마케팅과 똑같습니다. 강점에 집중해야 합니다. 2080 치약을 마케팅하겠다고 생각한 것은 경쟁사의 도움이 엄청 컸습니다. 완전한 성숙시장이었던 치약시장에 대기업 경쟁사들이 광고를 어떻게 했냐면요.

또 모든 화장품 회사들이 뭐라고 광고했어요? 화장을 바르는 걸 광고를 했어요. 근데 저는 반대로 지우는 걸 광고했죠. 우리의 강점인 화장은 목은 깊숙이 클렌징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해서 바로 1등 브랜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또벅또벅 걸어와서 이렇게 서 있으니까 멀쩡해 보이죠? 근데 오른손이 없답니다. 어? 거기? 예, 의수입니다, 이거는. 놀랬죠? 저는 충청남도 청양 칠갑산 줄기를 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애를 몇 명 낳냐면요. 무려 10명을 낳습니다. 한참을 지나서 저희 몸 상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응했다라고 생각할 때 주저하고 망설이고 주저하고 망설이다가 드디어 힘든 질문 하나 합니다. 아직도 날 사랑해?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확인돼야 살 것 같았어요. 그랬더니 그때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앞으로 고개를 두 번 끄덕끄덕 하는 겁니다. 그때 저는 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으로 정말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누가 그랬죠? 불행의 깊이만큼 행복을 느낀다. 그 말이 맞은 것 같았어요. 그때 각오를 합니다. 그래, 너만 내 곁에 있어준다면 내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 너 하나만큼은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에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내가 존재해야 하고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너를 위한 것이야. 이 사람을 위해서 이러시다. 내가 낙담할 게 아니라 이 고마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비장한 각오로 일어서기로 결심합니다. 정말 뚜렷한 인생의 목표가 생긴 겁니다. 이제 마음이 급해졌어요. 우선 먼저 오른손잡이였기 때문에 왼손으로 글씨 연습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 강점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평소 영어를 좋아했던 저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아하, 영어를 잘해서 영문과 교수가 되면 손 사용하지 않고 입으로 사용해서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와우, 몸은 아팠지만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합니다. 근데 목표가 뚜렷하니까요. 긴 문장도 세 번만 읽으면 다 외워지는 거예요. 오, 머리가 이렇게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파편 맞아서 머리 좋아진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야. 몰입하고 집중했던 거죠. 몰입하고 집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 평상시 나타나는 포텐셜 능력의 7배 아니 70배까지 나타난다고 봅니다. 엄청난 장인어른의 반대를 무릅쓰고 우리는 결혼을 강행합니다. 결혼하고 정말 대학 졸업 전에 연년생으로 애를 두 명을 낳아요. 학생 신분으로. 자동 교수의 꿈은 사라졌고 가족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취직을 해야 했습니다. 아내가 있기에 참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취직이 되지 않습니다. 어? 국가유공자 우대해 준다고 그랬는데? 어? 10점 가점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손 없는 국가유공자 본인은 싫다는 거죠. 여러 군데 취업에 실패하고 또 고민하는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야, 이거 굳이 묻지도 않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손 얘기를 할 필요 있을까? 내가 또박또박 걸어 나올 때 여러분들 몰랐잖아요. 아, 이 얘기 하지 말자. 국가유공자 증명서 떼내지 말자. 그리고 애경그룹의 면접 통보가 왔을 때 그냥 갑니다. 몰라요. 근데 면접 두손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으니까 전혀 모르는데 날카로운 면접관에 의해서 결국 오른손이 의수라는 것을 고백하고 말아요. 면접 중단. 그리고 그 즉석에서 낙방 통보를 받습니다. 살기 싫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그때 마침 인천에서 휘격까지 오는 전철이 쫙 경희대 앞에까지 오는 전철이 들어서는데 뛰어내릴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억울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세상에 시키는 대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이래서 안 되겠다. 다시 면접 장소도 저도 모르게 뒤돌아서 뛰기 시작합니다. 막 뛰어가지고요. 허가를 받으시 참시면 됩니다. 참시면 됩니다 하고 허가를 받아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누구나 다 두 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한 손으로 글씨 쓰지요. 저도 얼마 전까지 두 손이 있었지만 그때도 한 손, 지금도 한 손으로 글씨 씁니다. 누가 양손으로 펜 잡고 곧 동시에 글씨 씁니까? 비록 저는 한 손밖에 없지만 부양할 가족이 있어서 책임감도 강하고요. 어차피 어영부영 손도 없는 사람이 살 수도 없습니다. 열심히 할 수밖에 없지요. 저는 나쁜 짓 하다 손 다친 사람이 아니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꺼이 내 손을 희생한 국가 유공자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군대 안 갑니까? 쭉 저 얘기하는 거를 쭉 보던 장영신 회장님께서 용기를 가상하게 보셨던지 갑자기 전공이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저 영문과 나왔습니다. 그러면 영어도 잘하시겠네요. 그래서 뭐 조금 그렇더만. 그러면 그거 영어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오, 큰일 났어. 나도 무슨 얘기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이거 영어로 하래. 그때 망설망설망설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내리는 거예요. 성환아, 예, 영어로 말해, 말해, 말해. 말해도 어차피 그 사람들 못 알아듣는다. 기가 막힌 순간에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정들을 살펴보니까 진짜 대부분 못 알아듣는 것 같구나. 근데 한 분, 그분을 알아들었는지 가운데 계신 분은요. 얼굴이 어머니와 같이 환해지셨어요. 알았어요. 나 혼자 뽑는 건 아니니까. 그 이튿날 오후 5시 반 우측 집배원이 전부를 갖다 주는데 애경 입사를 축하합니다. 이렇게 쓰였어요. 절대 절대 절대 포기하지 말자. 그렇게 힘들게 애경에 입사를 했는데 제 인생은 왜 이러냐 진짜 산 넘어 산이야. 시키는 일이 공항 가서 이거 들고 있는 거, 피켓. 팔이 빠져. 야, 내가 이거 영문과 이거 들러 나왔냐. 회사 가면 번역이야. 그러다가 안 들 수도 없고. 그러다가 야 이거 아프긴 한데 이 두 팔 가진 사람 바꿔내들. 나는 한 손밖에 없으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피할 수는 없고. 야 이거 즐기자. 어떻게 즐겨? 운동했어요. 오, 팔이 안 아픈 거야. 운동이라고 그러니까. 아 이거 인생은 멘탈이구나.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팔도 안 아프고요.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주는 명함을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마케팅이라고 쓰였었어요. 1980년도 초 우리나라에는 마케팅 용어가 아예 있지도 않은 시기인데 이들은 다 마케팅이라고 명함에 쓰여있다 이거죠. 아 이게 미래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경영대학원의 석사과정에 주경야동으로 마케팅 공부를 했습니다. 친구들은 입사 동기들은 비아냥대죠. 야 공부해서 뭐 하려고 교수일 것도 아닌데. 친구들은 술 먹으러 가고 노래방 가고 했지만 저는 도서관으로 가고 밤에 학교로 가고 했죠. 참 피곤하고 견딜 수 없을 때도 있지만 노 페인 노 게인. 그냥 얻어지는 거 없다. 2년 뒤에 영국과 미국 두 회사가 나눠지고 저는 마케팅으로 대형 히트 작품들을 내기 시작합니다. 업계에서 이름이 나기 시작하고 급기야 국제적인 헤드헌터 콘페리사가 저를 미국 다이알사로 중역으로 스카우트합니다. 군대에서 못단 별을 만 35살에 별을 단 거예요. 마케팅 임원이 된 겁니다. 당신의 노력은 결코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이 정확히 맞았어요. 급기야 KTF의 마케팅 전략실장으로 발탁돼서 거기에서 부사장까지 올라갑니다. 최근 우리 사회 청년들은 어떻게 보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경제적인 여건, 부족한 일자리, 경쟁, 과열, 결혼, 출산. 근데 약점 있고 강점에 집중하십시오.
우리는 통상 약점에 매달립니다. 근데 살아보니까요, 약점은 잘 극복해도 2등 갑니다. 강점을 살리면 바로 1등 간다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오른손이 없다는 사실에 집착했다면 아마 이 자리에 못 서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10초만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약점을 떠올려보세요. 네. 다시 10초간 눈을 감고 나의 강점을 떠올려보세요. 이것이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 될 것입니다. 제 얘기가 여러분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힐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할렐루야, 굿TV의 세상을 보는 창, 오세의 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을 강의하고 있는 이동학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직각 삼각형과 인지심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직각 삼각형을 통해서 인지심을 강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이라고 하는 수학을 언어 삼아서 그 성경을 얘기할 수 있는지 굉장히 놀라운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수학을 언어 삼아서 성경을 얘기한다니까 혹자는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수학이란 어려운 학문을 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데 시편 19편에 보면은 1절부터 14절까지 있거든요. 자, 일반적인 신학자들이 분류하기는 자, 1절부터 6절까지를 또 7절부터 14절까지를 일반 계시하고 특별 계시 이렇게 구분하는데 자, 그거를 저는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두 권의 책을 줬대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자, 자연이라는 거대한 책을 주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자, 어느덧 계시라고 하는 성경을 줬대요. 그런데 그 자연이라는 책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담아서 기록한 것이 자연이라는 책이래요. 그런데 그 자연이라는 책을 읽어내는 언어가 수학이라고 한다면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 근거가 됐나요? 자, 그러면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자, 우리가 어떻게 수학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성경과 만남이 되는지 오늘 직각삼각형과 인지심에 대해서 강의를 할까요? 자, 오늘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 자, 강의를 떠납시다. 큐! 자, 제가 오늘 강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자, 제가 먼저 이와 같은 도형을 하나 그릴까요? 그러면 이 평면도형의 이름이 뭘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변이 하나, 둘, 세 개가 되니까 우리는 요 도형의 이름을 삼각형 이렇게 부른다죠? 자, 그랬을 때 제가 또 하나 삼각형을 그리겠습니까? 잘 좀 지켜보기 바랍니다. 아주 정성스럽게 제가 요 각에 대해 정성스럽게 그렸습니다. 그러나 나가서 요 삼각형의 이름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되죠? 그러면 대개 이 물음에 대해서 요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군요. 자, 그런데 요 대답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X 표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학생들이 제가 이 X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게 직각이 되느냐? 그랬더니 그럴듯하다. 마치 90도가 그럴듯하다.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은 본질을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위패 아주 그 지폐가 슈퍼노트가 100달러 지폐인데 그 지폐가 진짜 지폐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이게 직각이라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또다시 삼각형을 하나 그릴까요? 누가 보더라도 이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출제자가 이와 같이 여기다가 이 기호를 덧입해 줬어요. 이 기호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90도입니다를 나타내는 수학적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학생들에게 이 도형의 이름이 뭐지? 이 도형에 대해서 반응하는 대상의 부류는 두 부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이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알지 못하겠다. 무엇인지를 모르겠다. 그런데 어떤 학생은 이 도형에 대해서 자 직각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여기는 보자고요. 이 도형은 직각삼각형처럼 보이지만 직각삼각형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직각삼각형이 분명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출제자가 이와 같은 기호를 덧입해 주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직각삼각형이 아니다, 직각삼각형입니다. 이와 같이 두 부류의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아니다고 하는 사람들은 왜 직각삼각형이 아닌지,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이라고 하는 학생들은 왜 직각삼각형인지, 자, 이 땅에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을 향해서 십자가의 좌우에 두 강도가 있죠? 자, 그래서 두 방도에 대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반응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자, 그에 대해서 그러면 당신이 예수라고 한다면,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 메시아답게 내려와서 당신도 구하고 우리를 구해봐라. 자, 그런가 하면 그 예수를 영접을 하는 그 두 부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삼각형에 대해서 직각이라고 하는 이 수학적 기호를 인지하는 삼각형은 자기를 보지 않고 오직 이 90도라고 하는 건 이것을 주목하는 자 사람들은 대상들은 직각 삼각형입니다. 요거를 보지 못하고 오직 삼각형 자신만을 보는 삼각형은 여전히 직각 삼각형이 아니라고 이렇게 대답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성경적으로 한번 들어갈까요? 자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자 사라가 나오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너희들이 반드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뭐냐면 이 사라가 속으로 웃었더라. 성경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왜 웃었을까요? 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능력이라고 하는 이와 같이 능력을 부여했음에도 낳을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다시 말할까요? 수학에서 90도라고 하는 이 90도를 출제자가 여기다가 덧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제자의 의도를 보지 못하고 오직 90도이라는 그 명령어를 기호를 보지 못하고 남아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나이가 늦고 후폐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라는 속으로 웃었다. 그래서 그를 너희가 웃었다 해서 이것의 이름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삭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자, what is 자, with man 자, possible with God 자, 그러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이게 마태복음 19장 26절 또 마가복음 10장 27절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오직 여기까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나만 주목하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특히 사라는 자기만을 바라보고 그게 불가능한 일인데요. 그래서 이 출제자의 90도가 되는 이 명령어를 이것을 명령어라고 하는데요. 이 명령어를 보지 못하는 삼각형은 여전히 나는 그냥 삼각형입니다. 그러듯이 이 사라의 반응은 뭡니까? 분명히 이 90도라고 하는 이 명령어가 덧붙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오직 나만 주목하기 때문에 웃었단 말이죠. 어떻게 그 나이에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어떤 일이든지 가능하다.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들은 마음과 생각과 뜻이 무거워서 위로 가면 갈수록 이게 구부러져요. 그래서 이것이 확 무엇이냐 의문을 제시하지만 위로부터 임하는 자리에 내가 서 있을 때는 다시요. 뭐라고요? 위로부터 임하는 자리에 내가 서 있을 때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죠. 아, 무슨 일인지 무슨 말인지 알겠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할까요? 자, 전혀 내가 삼각, 직각삼각형이 될 수 없는 그 삼각형에다가 출제자가 의도한 바가 있어서 출제자가 이와 같이 사인이라는 기호를 덧입혔을 때 자, 그 기호에 대해서 삼각형은 반응이 두 가지다. 오직 그 기호를 보지 못하고 여전히 나만 주목하는 삼각형은 이 출제자의 의도에 대해서 정반대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전히 그냥 삼각형입니다. 그런데 출제자가 의도적으로 90도를 붙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나를 보지 못하고 이 삼각형에 있어서 이 출제자가 덧입혀진 이 90도라는 이 기호를 보는 삼각형은 나를 보지 않고 나는 직각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을 당당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가 자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지만 오직 나의 이전에 주목하는 사람과 이후에 변화된 나를 바라보는 사람과의 삶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 이게 직각성각형 되실 때 요거에 마주보는 이 변을 A라고 하고 나머지를 B라고 하고 이렇게 C라고 한다면 자, 여기다가 또다시 같이 요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한다면 이 삼각형에서는 직각삼각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요거에 마주보는 이 선분은 뭐라고 하냐면 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90도에 마주보는 이 변은 이제는 나는 빛변이라고 하는 이 삼각형에서 존재를 드러내는 겁니다. 직각삼각형에서 90도에 마주보는 변은 무슨 변이라고요? 빛변이라고 하는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90도일 때 마주보는 변이 빛변일 때 이 삼각형에서만 적용하는 적용법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 A를 제곱하고 나머지 B를 제곱하고 C를 제곱해서 더하면 이 결과와 이 결과가 같다는 이게 이제 수학에서는 뭐라고 해야 하냐면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 이 공식을 만약에 내가 직각삼각형이 아니라고 할 때는 이 공식을 주더라도 적용하지 못하겠죠. 왜? 내가 직각삼각형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를 바라보지 않고 이 90도를 바라보는 이 삼각형은 자, 당당하게 요거에 대해서 나는 빛변입니다. A제곱 이꼴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자, 이 공식을 줬을 때 바로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도형에서 적용하고 누리는 아주 유능한 학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한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피타고라스를 적용해서 전부 다 답을 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와 같이 너는 지금부터 내 소유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자 우리가 그거를 받은 자라고 한다면 내가 당당하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그러니까 합당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기준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다고요? 이전의 삶을 여전히 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오늘 강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삼각형을 통해서 전혀 직각삼각형이라고 하게 될 수 없는 그 삼각형에다가 출제자가 의도한 발을 이와 같이 90도 기호를 덧붙였더니 이것을 주목하지 못하는 삼각형은 여전히 직각삼각형이 아니라고 얘기할 것이고 이 출제자의 의도하는 이 90도를 바라보는 자 삼각형은 당당하게 나는 직각삼각형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지금 이와 같이 수학을 가지고 성경을 얘기한다고 하니까 우선 우리가 겪었던 성경이 어떤 거였습니까? 성경은 어려운 학문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언어고 구조이기 때문에 그 언어로서 제가 오늘 성경에 있어서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인지 자 구원의 그 기쁜 소식 복음의 진리를 듣고 그 복음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자 네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구원의 끝자리까지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라는 것을 외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은 우리에게 너는 지금부터 자유다. 종의 머리부터 풀어진 자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항상 외쳐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거든요. 그게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이와 같은 삼각형이 있을 때 선분의 길이가 하나, 두, 세 개만을 가지고 있는 평면 도형을 삼각형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이 도형은 이름은 뭐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 평면 도형을 구성하는 선분이 몇 개입니까? 다섯 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오각형. 이렇게 부릅니다. 아, 그러면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변이 몇 개다? 세 개이기 때문에 삼각형이구나. 자, 그래서 제가 다시 이 삼각형을 정성스럽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정성스럽게 그렸다는 이 정성을 보고서 우리가 누구나 여지없이 이것을 직각삼각형을 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직각이 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럴듯하니까 직각이다. 자, 우리가 그럴듯하다. 우리가 믿음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AX equal B라고 하는 이런 식을 주고 이때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은 뭐일까요?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 학생들은 어떻게 하죠? A분의 B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지없이 이거에 대해서 틀렸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반드시 이것을 만족하는 X값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막대기 밑에 A 있는 이 A가 0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할 때에만 이런 수를 가지고 이 X를 만족하는 이 식을 만족하는 X라는 것을 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게 직각삼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이 각이 90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만이 직각삼각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듯한 겉모습은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경근의 모양은 있으나 경근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 모습을 가지고 본질을 대신할 수 없다. 신앙에서도 그 겉모습을 가지고 본질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겉모습과 그 본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날마다 그것을 하나씩 주의깊게 우리가 체킹해야 됩니다. 자, 그랬으면 자 우리가 이와 예수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시의 소유라는 것을 인치시죠. 그 인치심을 받은 나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자 우리에게 선물을 두 가지 줍니다. 믿음과 성령을 주서 그 믿음으로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이끄심으로 제가 성령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당시께서 일방적으로 저에게 여기다가 직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직각을 읽어내는 삼각형과 읽어내지 못하는 삼각형 우리가 여전히 구원에 확신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구원에 확신하지 못하는 또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분명히 출제자가 이와 같이 직각이라고 하는 이 기호를 덧입힘에도 불구하고 직각을 인지하지 못한 이게 성경에 어디 나오죠? 또 나옵니다. 자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자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어떻게 잘 아시는 그 절입니까? 자 이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열심은 있다. 내가 열심은 인정하지. 그런데 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자 하나님이 의를 모르고 너희 의의를 힘써 그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호세아 4장 6절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스라엘이 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치심에 해당되는 이 직각을 덧붙였으면 이 삼각형의 반응은 나는 직각을 이 기호로 말미암아 직각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그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열심, 이게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인 얘기입니다.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그 언약을 끝까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나의 열심을 동원해서 그 언약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는 그 단계까지 올라가야 믿음이 성숙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하나님의 열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의 갈급함이 만나는 곳이 형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이라고요? 우리의 열심을 동원시켜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자기 인간의 스스로 그것을 이루려고 한단 말이죠. 그거는 우리의 의다.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 3절처럼 너희는 나에 대해서 지나치게 열심을 동원했다. 그렇지만 의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너희 의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 나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호세아 4장 6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지식이 없도다. 자, 그러면 칠판을 지우고 다시 한번 제가 어느 때 직각 삼각형이 되는지를 한번 강의를 해볼까요? 제가 이런 삼각형을 줬어요. 이런 삼각형을 주고 자, 여기와 달리 직각이라는 기호를 덧붙이지 않고 요 세 변의 길이를 A, B, C 이렇게 주고 이 삼각형에서는 A제곱, B제곱 플러스 C제곱 이퀄이라는 식을 줬었어요. 그러면 이 삼각형에 대해서 이 식은 이 삼각형을 설명하는 설명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을 보고서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라는 것을 알아먹으라는 것이잖아요. 자,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단 말이에요.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증언한 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알 수 있다고요? 예수를 알 수 있다고요. 예수를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면 진정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설명서에 해당되는 바로 이와 같은 식을 통해서 우리가 요게 무슨 삼각형이다? 자, 이 A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 A를 뭐라고 부르냐면 A에 마주보는 각을 이렇게 요 식을 보고서 내가 이렇게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요. 요 식이 의미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 A제곱에 마주보는 각이 90도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나 이게 90도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언어인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논리적 동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것을 또 다시 뭐라고 합니까? 자, 직각에 마주보는 변이기 때문에 이것을 빗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B의 제곱 이퀄 A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라고 하는 식을 줬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삼각형에서 뭐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하, 이제는 B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 B가 빗변이 되고 빗변에 마주보는 각이 이렇게 직각입니다를 나타내는 이게 수학적 언어인 거예요. 뭐가요? 이 식이요. 자, 그래서 학생들에게 가장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냐면 주어진 도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서가 나왔을 때는 이 설명서를 반드시 읽고 숙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본이 보니까 이것을 암기라는 통로로 보니까 암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신명기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가 자, 세 가지 조건이 됐어요. 자, 국민, 주권, 용토 세 개의 조건을 만족하고 자, 지금부터 여호수아로부터 자, 지금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출발했는데 사사기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사사기 2장 7절 10절을 읽어보면 어떤 것이 있었냐. 자, 반드시 다음 세대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전혀 다음 세대가 되지 않는 다른 세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자, 반드시 그 신명기는 뭐냐면 그 신명기 뜻이 신신당부를 했단 말이에요. 특히 신명기 8장에서는 어떻게 됐냐면은 너희들이 나를 잊지 말아라. 나를 잊지 말고 나를 기억하라. 뭐 신명기 총 34장까지 이런 말 있어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잊지 마라가 12번 나왔다. 그 다음에 기억하라 15번 나왔다. 그것은 중요치 않은데 신신당부에서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내 마음판에 새길 때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수학에서는 암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도형을 늘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암기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출제자가 이런 문제를 줬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요거와 요거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암기를 한 학생들은 분명히 다른 식을 줬음에도 늘 기억해서 요거에 대한 그것을 빗변이지도 않고 이것을 빗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출제자가 얘기한 것과 전혀 의도가 다르잖아요. 자, 그렇다면 또다시 얘기를 해볼까요? 자, 이와 같이 제가 원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게 AB라고 하면서 반드시 이거를 지름이라는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이 O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삼각형을 그렸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삼각형을 그렸어요. 그래서 여기가 C하고 D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서 그린 삼각형이라는 무대가 어디입니까? 이 무대는 원 안에서 원이라는 도형 안에서 삼각형을 그렸어요. 그러면 자, 이와 같이 굳이 여기다가 직각이 됩니다. 이런 식을 주지 않더라도 이 원에서의 이 도형이 줬을 때는 우리가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90도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곳곳에 자, 이와 같이 이 도형이 직각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많은 것들을 지어줬어요. 자,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거기를 보면은 자,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그 능력들이 하시면 너무 말이 어려우면 이렇게 하자고요. 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자, 창조하시고 그것을 갖다 운행하시며 모든 만물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지문이 가득하대요. 그런데 그 지문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 지문을 통해서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신 뜻이 바로 이 원이라는 도형 속에서 출제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도형을 그렸을까? 바로 이것이 90도라고 하는 것을 자, 언급하기 위해서 도형 속에서 그린 겁니다. 자, 오늘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 조금 저도 강의를 하면서 그랬어요. 과연 이 수학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성경과 특별한 만남이라는 이 만남이 진짜 특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자, 강의를 하나씩 진행시켜 보면 수학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왜 성경과 특별한 만남이라고 하는 그 만남을 얘기하는지 하나씩 그 만남의 세계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 1회, 2회를 진행시키면서 한층 더 다가가면 수학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더욱더 진지하게 말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는 기쁨을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0: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찬양은 기도와 말씀처럼 매일 먹어야 하는 밥 같은 존재잖아요. 찬양을 통해서 위로받고 큰 힘을 얻게 되는데요. 오늘 모실 분은요, 독특한 보이스로 전 국민이 다 아는 김밥송을 부르신 분입니다. 누군지 바로 여러분들 눈치채셨죠? 가수 자두사모님과 피아니스트 오하평 교수님이 뭉친 환상의 팀이죠. 마음 전파상을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2: 어떻게 저희 팀 인사가 있는데 팀 인사 한번 드려도 될까요?
1: 너무 팀 인사 듣고 싶습니다. 네.
2: 저희는요?
3: 마음을 고치고
2: 마음을 전하는 마음 전파상입니다. 예, 이걸 너무 하고 싶어요.
1: 아, 오늘 뭐 두 분 벌써 좋습니다. 네, 우리 자두사모님은 지금 김천 김밥축제 대명사인 홍보대사로 매년 맹활약을 해주고 계십니다.
2: 저 실제로 네. 오늘 이 녹화 시점을 기준으로요, 김천시 명예시민 홍보대사 예. 이제 오. 위촉을 받는 날짜가 정해졌어요. 그래서 네. 방송이 나간 이후에 예. 올해 안에 제가 아마 이제 김천 명예시민 홍보대사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거.
1: 쭉쭉 나가시네요.
2: 감사합니다. 김밥 잘 말아서 이제 천국을 누리며 김밥 천국에서.
1: 아니, 근데 참 영화도 그렇지만요. 네. 어떤 캐릭터, 관객분들이 기억해 네. 주시는 캐릭터를 만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많은 노래를 불렀어도 이렇게 기억하는 노래를 가지고 있다는 건 정말 은혜고 축복 아닌가요?
2: 맞아요. 김밥이 저한테는 가장 이제 약점 같았던 곡이고 단점 같았던 곡이고 정말 부끄럽고 네. 나의 수치 같았는데 나의 수치 변화에 찬송되게 하신 것처럼 네. 한 20여 년 넘게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가장 자랑스러운 곡 네. 또 가장 사랑스러운 곡 뭐 그런 곡이 된 것 같아서 네. 야,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1: 몰라요. 몰라요. 아, 오하평 교수님도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3: 저요? 마음전파상에서 피아노 치고 있는 오하평입니다.
1: 정말 간단하네요.
3: 네네.
2: 아니, 뭘, 리드를 안 해주면은, 정말 뭘 못해요.
1: 제가 그럼 리드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오하표 교수님에 대해서 뒷조사 한 거를 조금, 5살 때부터 피아노 건반을 튕기기 시작해서 초등학교 1학년 때 군목이신 아버지와 함께 군인교회에서 군인 아저씨들 찬양에 반주를 해주셨고요.
3: 아니, 그런 것까지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네요.
1: 뭐 저희 뭐 제작진들 네. 뭐
2: BTS는 대단합니다. 다 알아. 주님이 아시는 네. 거 다음으로 CTS
1: 대단하세요. 제작진. 대단하십니다. 어른이 돼서는 가수 이장희 선생님서부터 박기영, 스위스로 방탄소년단까지 실력파 가수들을 연주해 주신 분이십니다. 와, 교수님.
2: 많이 뺐네요.
1: 아, 그래요? 다 맞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많이 뺀 거군요.
3: 별로 사실 그런 것들 제가 자랑하지 않아가지고.
2: 제가 굉장히 좀.
1: 해주세요.
2: 멤버 해도
1: 사모님
2: 될까요?
1: 해주세요.
2: 그렇죠. 아니, 뭐, 이제 우리 BTS가 세계적이지만 이미 뭐 너무 세계적인 저희의 대표지만 네. 이 세계 투어도 또 같이 하셨고요. 네, 네. 많은 가수분들 연주뿐 아니라 우리 잘 아는 프로그램들 SNL이나 불의 네. 명곡이나 네, 네. 여러 이제 음악이 주가 되는 프로그램에서 정말 연주, 편곡 많이 하셨고 네. 저의 음악 감독 저희 프로듀서 역할도 같이 해주고 계시고 네. 후학들을 양성 중이시고 하고 있는 일이 진짜 많은데 네. 이걸 다 소개하라 그러면은
3: 그래서 피아노 치고 있는 오하평입니다.
2: 오하평입니다. 이걸로 끝을 내는 사람입니다.
1: 근데 이 정도로 소화하시려면 표정이 없는 게 맞아요.
3: 맞아요. 예.
1: 맞아요.
3: 예.
1: 표정이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3: 맞아요. 예.
2: 저 이거 잠깐 얘기해도 돼요? 네. 저희 내맥이 같이 나온 건 처음인데 네. 얘 왜 나왔는지 아세요?
1: 모르죠.
2: 선배님 뵙고 싶어서.
1: 아이 거짓말.
2: 너 얘기 안 했지?
3: 아, 말씀 안 들었죠, 아직.
2: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얘기 안 하는 거, 네가 입을 안 대니까
1: 왜
2: 내가 하는데.
1: 피부색이 조금 비슷해서.
2: 한번 너무 뵙고 싶다고, 네. 자기 꼭 하고 싶다고, 네. 그 이유가 뭐 간증이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선배님 네. 한번 꼭 뵙고 싶다고 아이, 이렇게 감사하네. 나온 거예요.
1: 왜?
3: 아, 제가 뭐 그 네. 김두한부터 다 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1: 연배가 보이기 야, 시작하는데.
3: 저기 뭐지 그거 각시탈도 좀 보고 그래가지고 네. 그때 너무 뵙고 싶었는데 네. 이렇게 본다고 하니까 너무 영광입니다.
2: 그래도 놀라지 마세요. 뚫어지게 아마 관찰. 그게 네. 굉장히 존경하고 좋았어 아마 바라보는. 네.
1: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다재다능하신 분들과 사실 같은 이렇게 느낌을 공유할 수 있는 분들 만나면 너무 좋거든요.
2: 감사합니다. 네.
1: 이게 벌써 흥겹네요.
2: 저희가 이름은 마음전파상인데 네. 사실은 가장 슬플 때 결성된 팀인데 저희에게 주신 부르심은 그 기쁨을 추구하는 거라고 저희가 네, 믿고 네.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나의 어떤 괴로움의 정도에 상관없이 나의 환경에 상관없이 네. 우리는 기쁨을 추구하는 팀이 되자 그런 음악을 해보자 해서 네. 지금도 지금 뭐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희락이 지금 뭐
1: 근데 네. 사실 요때 연령대 분들이 감성이 참 좋고 낭만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던 시대에 살았던 분들이라서 맞습니다. 저는 참 좋아요. 사실.
2: 그렇습니다. 말 좀 해.
3: 아니, 예. 예. 아주 좋습니다. 예.
2: 앞서가는 예능감.
1: 네. 네. 오늘 두 분의 케미가 기대가 되는데요. 저는 자두사모님이 저 CCM 앨범을 낼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게 워낙 음색이 특이하고 또 대중가요만 부를 거라는 선입견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셨잖아요. 근데 교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3: 네. 누나랑 처음 만난 게 사실 CTS에서 만났어요.
1: 네.
3: 찬양 프로그램에서 만났는데 네. 그때 학교 교수님들끼리 같이 연주하고 편곡해가지고 이제 그 오시는 게스트들한테 먼저 드려서 찬양을 부르는 시간이었어요. 찬양을 간증하는 시간이었는데 다른 분들은 네. 이렇게 먼저 이렇게 기존의 찬양들을 편곡해서 드리면은 네. 좀 이렇게 잘 이렇게 그냥 원래 하시던 대로 그냥 하시려고 하더는 거 같아요.
1: 예.
3: 네, 근데 누나는 이걸 다 준비해온 거예요. 되게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네. 이걸 다 준비해서 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순간에 저희 모두가 느꼈던 게 다르다. 준비가 다르다. 목소리가 다르다.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이것저것 했었죠.
2: 네. 어떻게 보면은 저도 네. 진짜 생각이 없었는데 계속해서 그 이후로 근데 왜 찬양을 안 하세요? 찬양 많이 해요. 근데 왜 CCM 앨범을 왜 안 내시는 거예요? 자꾸 이제 정말
3: 근데 다니긴 다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많이 다니긴 다니는데 그래서 어떤 그 음악들로 다니냐 하니까 왜냐면 CCM 앨범이 없는 거 아니까 보니까 다운을 받아서 한다는 거예요. 음악을 다운받아서.
2: 이게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 게 저는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을 굉장히 존중하고 전 세계에 뭐였냐면 제가 이제 한국 목회자가 아닌 이제 해외판 목회자랑 같이 있다 보니까 영어 곡들로 예배를 드리고 영어 예배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좋은 곡들이 많은 것들을 그냥 그 MR을 사서 한국어로 제가 번역을 해서 감동이 되는 찬양들을 그렇게 제가 플레이해서 부른다고 그랬더니 다운을 받아서 다니세요? 막 이러면서 그러지 말고 그냥 쓰실 수 있는 이제 좋은 음악을 만들어서 하면 어떠세요? 라고 하면서 계속 저를 푸시했고 제가 할 자신이 없다, 용기가 없다 그랬는데 그러면 아니 뭐 누가 옆에 있으면 뭐 팀을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네 그랬는데 등 떠밀렸죠. 이제 모든 사람들 그래 잘 됐다. 너희 만들어라. 팀을 만들어라. 그래서 원래는 프로젝트였던 것이 네, 어떻게 정리 여기서 받아서 해볼래? 네,
3: 프로젝트였던 것이 이제 마음 전파상 이름으로 앨범이 나오게 됐죠. 이제
1: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붙여주셨네요.
2: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가장 절망적인 때였고 다시는 소리를 낼 수 없을 것 같았던 시기였는데 이렇게 정말 화평한 친구가 그리고 사실은 천군 정말 뭐 진짜 천군 천사라고 할 뻔했다 내가. 정말
1: 천군 천사죠.
2: 네, 사실은 이분이랑 같이 작업을 해보고 싶어서 정말 많이 들서 계신
1: 많으시겠어요.
2: 가수분들이 많이 네. 계심에도 불구하고 먼저 제안을 받아서 이렇게 음악 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어떤 단초처럼 하나님이 딱 이렇게 주셔서 너무너무 네. 감사한 마음으로.
3: 사실 누나를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이 네. 누나가 워낙 대중가수의 이미지로 알려지다 보니까는 음악성, 네. 뭐 영성 이런 것들이 너무 감춰졌더라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네. 아, 이 음악성을 더 끄집어내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네. 그게 물론 이제 CCM 앨범일 수 있지만은 그래도 그 찬양 안에 담긴 영적인 것까지 해서 누나를 프로듀싱하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1: 야 너무 좋네요. 마음 전파상이잖아요. 네. 이름은 누가 정하신 거예요?
2: 요즘 친구들 전파상이라는 게 뭔지를 뭐 전파를 쏘는 줄 알더라고요.
1: 맞아요. 전당포 전파상 잘 모르죠.
2: 아시죠? 근데 네, 선배님 네, 아시죠? 네.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 그 전파사가 꼭 동네마다 있었잖아요.
1: 그렇죠.
2: 근데 뭐 세탁기가 고장나면 뚝딱 고쳐주시고 또 내지는 소리가 나지 않는 라디오 같은 거 들고 가면은 네. 조금만 만지시면 주파수 찌찌찌찌하다가 이제 그 주파수가 맞춰지면 소리가 깔끔하게 나고
1: 맞아요.
2: 그러니까 뭐든지 만능으로 이렇게 뭔가 고쳐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희 음악이 저희도 한 사람의 그런 어떤 기술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마음의 주파수가 고장난 사람들의 어떤 그 주파수가 하나님께로 맞춰져서 각자가 다르게 듣는 음성이지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과 닿을 수 있는 어떤 뭐 조그만 선율 하나라도 있으면은 그 역할을 우리가 좀 풀어내는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부터가 이제 그 고장난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가는 단계에서 만난 팀이니까 그럼 그렇게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고치실 수 있도록 주파수를 맞춰보는 그런 팀이 되죠.
1: 의미가 너무 좋네요.
2: 네, 그렇게
1: 한 다음에 탁
2: 맞아요.
1: 주파수가 맞아가지고 음악이 들리는 것처럼 사실 누구나 이렇게 방황해서 하나님의 주파수랑 어긋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다 겪잖아요.
2: 맞아요.
1: 아, 딱 맞았을 때, 아, 정말 그 잊지 못하잖아요, 영원히.
2: 그쵸.
1: 하나님의 터치가
2: 세상에서 생기는 말하는 희열 이상의 네. 깊은 그 터치는 네. 그쵸, 진짜 진한 자국으로 남는 것 맞아요. 같아요, 삶에 꽝 하고.
1: 늘 이제 그때부터 하루하루 첫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죠.
2: 맞아요.
1: 우리 자도 사모님의 찬양하는 목소리가 얼마나 남다른 달란트를 가졌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우리 마음 전파상의 찬양. 아, 이거 참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야베스의 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입니다.
1: 아, 이게 무슨 이렇게 햇살이 막 들어오는데 누군가들이 다 이렇게 숨죽여서 토끼도 뭐 다들 이렇게 얌전히 있다가 다들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다 모여들어가지고 막 신나게 얘기하면서 네, 화내시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요.
0: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편곡을 네. 할 때 항상 그런 마음, 진짜 선하신 하나님.
1: 거예요?
0: 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에 좀 집중을 하는 편이에요. 나의 환경이나 나의 상황이나 나의 상태를 표현하는 편곡들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의 어떠함이 아닌 그분의 어떠함을 담아내는 편곡을 우리는 좀 하자. 근데 그 파트 중에서도 좀 기쁨이나 희락이나 진짜 그 친밀함을 구할 수 있는 아주 친근함, 아이와 같은 마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많이 고민을 하는 편이긴 해요. 네.
1: 앉아서 노래 하실 때 조금 힘드실 것 같다라고 했는데 사실 앉아서 이렇게 몸을 움직여보기도 처음인 것 같아요.
0: 아,
1: 찬양이
0: 감사합니다.
1: 너무 신나고 또, 기뻐지는 찬양이네요.
0: 아, 저희 네, 사실 원래, 사역할 때 오프닝 곡이죠, 네. 이 곡이. 그래서 네. 원래 일어나 같이 박수를 치면서
1: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0: 마음의 문을 여는
1: 어르신들도 뭐 저도 어르신이지만 다 일어나셔가지고 박수치기 충분한
2: 약간 네. 당황하시다가 이제 듣다 보니까 아, 이 노래구나 해서 원래는 사실 뭐 이런 노래잖아요.
1: 네, 네.
2: 원콘대 주께서 나의 뭐 이런 네. 노래잖아요. 네. 그래서
1: 근데 거의 네. 뭐 재즈 같은 느낌도 들고요.
0: 사실 재즈 피아니스트예요. 많이 뺐는데도 어떻게
2: 그러게요.
0: 이렇게 또 잡아주셔서
1: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막 그 구두가 낡았는데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낡은 구두 하면서 춤추고요.
0: 역시.
1: 그 런닝에 아, 이렇게 같이 이런 CCM을 그런 분들하고 뮤직비디오 찍었으면 좋겠다. 막 쿠바 분들 나와가지고 저 쿠바
0: 한번.
1: 뭐 사우디 다 되니까요. 아, 진짜 너무 그리고 음색이 정말 독특하시네요. 또
2: 대한민국의 정말 독보적인 존재죠.
1: 야, 너무 피아노랑 잘 어우러지고 이렇게 찬양도 많은 영화로 따지면 각색이잖아요. 편곡이라고 하나요?
2: 네.
1: 편곡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장르에 대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장르로 스며들다가 이게 찬양이야? 이러면서 좋아해
0: 맞아요.
1: 줬으면 좋겠어요.
0: CCM이라고 하면은 정말 이제 컨템포러리니까.
1: 맞아요.
0: 네. 그래서 그 분야를 저희가 좀 저 구석에서 티는 안 나지만 잘 해보고 있자. 네. 예, 이런 마음이.
1: 아, 완전 스며드네요.
0: 아, 감사합니다.
1: 아, 가만히 이러고 있다가 진짜, 예. 얘가 막 혼자서.
0: 아, 저희 사실은 거의 이런 찬양도 있는데 너무... 나중에는 한번 또 저희 원로 목사님들까지 다 춤추시는 네, 네. 곡이 또 있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이 두 분이 마음 전파상을 이 결성하시면서 전국 방방곡곡 시골 구석까지 이제 찾아다니면서 집회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2: 저희

0: 연속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게 있을까요?
1: 저 역시도 이제 사모라는 호칭으로 불리우고 또 이 친구도 목회자의 이제 아들로서 저희가 네. 목회자의 아내, 목회자의 아들로 이렇게 네. 약간 목회자의 가족으로
0: 어렸을 때부터
1: 네. 네. 만난 팀인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제 크리스찬들을 고양하고 고취시킬 수 있고 크리스찬들에게 칭찬받는 크리스찬처럼 살고 있는 네. 것 같은 때가 있었어요. 네. 근데 네. 어느 날 문득 이것이 제가 어느 순간 제 바운더를 봤는데 다 목사님들, 다 거룩하신 분들인 예. 거예요.
0: 우리 그 가운데서 거룩하게 좀 라이트하게 살면 안 돼요?
1: 그렇죠.
0: 그래야 다가오기가 쉽지 않아요?
1: 맞아요.
0: 예술하시는 분들한테는.
1: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저는 그게 구별된 삶인 줄 알았는데 제가 분리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는 떡하된 세상 속에서 진짜 그 다른 가치와 그 모습으로 예수님도 분리되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아, 내가 분리된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면서 나의 언어부터 돌아봤는데 제가 이미 너무 언어를 많이 잊은 거예요. 굉장히 교회화되어 있고 이것이 복음과 어떤 상관이 있지 제가 얘기하는 거를 이제 처음 교회에 나온 친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너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 같아.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어. 근데 그 얘기에 되게 충격을 받고 내가 교회에 문턱을 되게 높이는 사람이 됐구나. 누구나 오히려. 편안하게 네.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막 자빠져 잘 수 있는 데가 교회여야지 거기서 예수님 저만 해도 사실은 알코올 중독의 끝에서 거의 술 취함 속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런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교회에 좀 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우리의 음악은 정말 친근했으면 좋겠고 네. 들었을 때 쉬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모두가 왔을 때 이게 예배인가 이게 간증인가 이게 설교인가 모르게끔 매일매일 연습하고 매일매일 노력을 합니다. 최대한 이렇게 좀 친근함을 느끼실 수 있게 하도록.
2: 생각보다 누나가 이제 아까 교회화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연예인 자두인데 사실 연예인 자두고 왔을 때는 기대하는 바가 다를 텐데 아니 가서 설교를 목사님보다 더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처음에는. 처음에 마음 정해서 만들었을 때는.
1: 저 몰랐어요, 제가 그런지 몰랐어요.
2: 그래서 제가, 나도 목사 아들인데, 내가 잘하는데, 지금 성도님 다 지금 이거 그렇게 좋아하는 거 아니다. 누나 갔으니까 좋은 거지, 좋아하는 모양을 보이는 거지, 사실 좋은 거 아니다, 지금. 그러니까, 누나 빨리 누나 노래하고, 좀 가볍게 해야 된다. 그래서, 교역자들 이렇게 좀 나오시라고 해서, 저희 이제 예수가 좋다라는 노래가 있는데.
1: 어른들도 많이 아시고, 아이들도 아는 찬양을, 좀 신나게 같이 그렇다고 저희가 너무 이제 세대 시대를 무시하고 막 하진 않고 좀 흥겹게 만들어서 네. 이제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다 모셔서 다 같이 춤을 추면
0: 약간 중간 다리 역할을
1: 예, 네, 그런 네. 시간도 좀 갖기도 하고 편안하게 또 이제 제가 제 노래도 하거든요. 김밥도 부르고 잘가도 부르고 원하시는 네. 곡들을 이제 불러드리는데 그러면서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 네. 이렇게 하면 이게 찬양인지 아닌지 모르시는 분들은 얼떨결에 박수를 치면서 가사가 참 좋다. 네. 근데 왜 눈물이 나지? 왜 감동이 되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 최대한 이제 그 마음의 문을 저희가 다 이제 좀 어느 정도 열어놓으면 이제 심으시는 거죠. 목사님이 심으시고 또 리더님들이 심으시고 네. 그래서 앞에 그냥 문 여는 역할하기 위해
2: 목사님들이 좀 깨져야지 이렇게 교회가 많이 활성화되고
1: 네. 네. 담임 목사님이 춤 한번 추시는데 치유받은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2: 네. 우리 목사님 절대 안 그럴 줄 알았다고 맞아요. 막 그러면서
1: 네. 네. 거기서 막 자유해지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이 네. 조금 라이트하게 그냥 춤 한번 췄을 뿐인데 네. 성도님들이 거기에 막 감동하셔서 그런 역사들이 실제로 일어나더라고요.
0: 맞아요. 네. 와, 너무 보기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네. 것들을 경험하시면서 다니실 것 같은데요. 사실 아이디어가 정말 너무 좋습니다. 이 마음 전파 사항이 찬양을 통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고치고 마음을 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특별히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함께 나누면서 찬양으로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괜찮죠?
1: 네.
0: 네. 자,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모태 신앙인데요.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갑자기 인생에서 변수를 만나게 되면 저만 동굴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말씀도 안 들리고 기도도 잘 안 되고 세상에 저 혼자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제 삶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럴 때가 꼭 찾아오죠.
1: 그럼요.
0: 그럼요. 요 시기를 지나야

0: 또 하나님을 진하게 또 만나는 순간이 있죠.
1: 맞습니다. 네. 되게 먼저 한번. 네.
2: 저는 별로 이렇게 안 찾아와가지고.
0: 이게 네. 이 그래프로 따지면 이렇게 평이한
2: 곳선이 있어요. 누나가 잘 압니다.
1: 그래서 이렇게 넘기는 거야. 아니 근데 저는 이 고민을 하시는 분의 믿음이 약해서나 아니면은 믿음이 결코 얕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네. 오히려 더 이제 깊고 또 맞아요. 짙은 그 본질의 믿음으로 가고 계신 그 여정이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딱 이랬을 때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한 위로가 됐는데 시편 139편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의 영이 그러니까 내가 앉는 거 내가 일어서는 거 내가 눕는 거 내가 자리하는 거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떠나더라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그것만 알면은 사실은 지금 이대로 힘이 없으면 힘이 없는 상태로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애써 모를 모습을 취한다기보다는 기쁨이라는 것도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가장 예전에는 기쁨이 되게 낮은 단계 신앙인 줄 알았어요. 되게 미숙한 단계 신앙인 줄 알고 기쁨이라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처음에 기쁘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하나님 너무 유치합니다. 좀 없어 보입니다. 좀 고난을 딛고 역경 뭐 저도 어떻게 보면은 막 심파로 갈 수 있는 이야기들은 있으니까 하나님 나도 그런 간증을 하면 좋겠는데요 라고 좀 투정도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그때 주신 마음이 따라 기쁨은 미숙한 단계 신앙도 아니고 결코 낮은 단계 신앙도 아니고 가장 무게감 있는 믿음의 선택이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그치 내가 감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사는 사람이지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슬플 때에도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을 내가 할 수 있게 되고 이 마음 전파상이 만들어지던 때만 해도 제가 정말 많은 상실과 정말 힘든 때여서 이 친구나 다른 친구들이 없었으면 저 아마 오늘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잡고 일으켜주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해주고 밥 한 숟갈이라도 떠먹여주고 씨부림 없다 그런 미음이라도 개가지고 주고 이런 어떤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온 것처럼 이분도 어떤 지금 뻗쳐오는 어떤 주변의 손길들도 마다하지 마시고 네. 좀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하시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불완전한 가운데 계속해서 덧입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 맞습니다. 네. 아멘. 뭐 이제는 뭐 네. 마음에 굳건하게 하나님 계시니까 네. 이제 내가 또 한층 믿음 안에서 성숙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도 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찬양으로 마음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어떤 곡이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1: 저희 마음 전파상의 곡 중에 6.6 제곱미터라는 네, 곡이 제곱미터, 있어요. 네. 네, 근데 6.6 제곱미터가 아주 작은 두 평의 공간이거든요. 네, 그렇게 정말 누군가에게는 삶의 터전, 어떤 분에게는 뭐 고시원 같은 좁은 방, 어떤 분에게는 앞이 보이지 않는 환경이나 상황, 이 모든 게 될 수 있겠는데 내가 가장 그렇게 답답하고 빛이 들 것 같지 않을 때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시기에 쓴 곡이에요. 오. 그래서 나지막히 이 고백이 질문을 주신 분께도 네. 나름의 어떤 하나의 일종의 좀 대답이 되면 좋겠고 오늘도 이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저희 또 두 평이니까 자두 화평, 두 평의 고백, 우리 모두의 이야. 고백이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0: 두 분이 직접 작곡하고 사모님께서 작사를 하셨다고 하니까요. 어떤 곡이지 더욱 궁금한데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정기문 교수입니다.

0: 이번 시간에는 기독교의 팽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독교의 성립에 대해서 알아봤지 않습니까? 네. 기독교의 성립할 때 바울이 이제 독자적인 신앙을 펼치면서 서쪽으로 나가서 선교 활동을 펼치게 되죠. 네. 그때 가장 큰 성공을 많이 거두게 됩니다. 신자들의 기하급수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네. 그 사건을 바울이 얼마큼 선교를 잘 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 이 에베소 데메트리오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요지는 뭐냐면 바울이 선교 활동을 펼쳐가지고 많은 신자들을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예. 그러면은 누가 큰 타격을 받냐면 에베소에 아르테미스 신전을 모시는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예. 그 아르테미스 신전을 모시는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가요. 그럼 아르테미스 신전은 방귀가 되겠죠. 거기에 장사를 하던 사람이 데메트리오예요. 무슨 장사를 했느냐?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팔고 또 예배할 때 필요한 향이라든가 동물 희생이라든가 이런 거 팔던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일거리를 잃게 생겼다. 네. 우리 굶어 죽게 생겼다. 우리 네. 무직자 된다 하고 바울을 고발해서 이제 소요를 일으킨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온 아시아 사람들 다 기독교 신자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 사람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큼 사실일까? 저는 상당히 그 초기에 이렇게 빨리 성공을 거뒀을까? 저는 의심을 갖는데 사도행전만 이렇게 있으니까 당연히 의심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번 강의에 여러 번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112년 로마의 비트니아 속주의 총독인데 이 사람이 기독교에 관한 자세한 보고서를 써서 당시 황제였던 트라이아누스에게 보냈습니다. 요게 플리니우스가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영춘씨 한번 읽어볼까요?
1: 신문을 멈추고 서둘러 당신에게 상의드립니다. 이 일은 상의를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위험에 빠진 사람의 숫자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나이와 계층, 성의 구분 없이 매우 많은 사람이 위험스럽게도 이미 이 미신에 빠져들었고 미래에도 빠져들 것입니다. 이 미신이 도시뿐만 아니라 마을과 시골들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0: 대명 씨, 이 미신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2: 바울이 말하는 복음.
0: 예, 이제 이미 112년이니까 기독교는 독립해서 별도의 종교가 됐습니다. 이 미신은 기독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니 기독교를 미신이라고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로마의 통치자니까. 로마 통치자가 보기에 이거는 황당한 교리를 설파하고 있는 신흥 종교다. 그래서 이 미신이라고 보던데 이 미신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이와 계층, 성은 남녀를 말합니다. 남녀 상관없이 도시와 시골에 상관없이 뻗어나가고 있는데 속도가 매우 빠르다. 요거 때문에 신전이 방기가 되고 로마의 전통 종교가 무너지고 있다. 이걸 누가 이렇게 기록해 놨다고요? 로마의 총독.
1: 로마 총독이.
0: 그러니까 이게 믿을 수 있는 증거죠. 그렇죠? 기독교가 뻗어나갔을 때 로마의 매우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건 매우 좋은 종교이다. 매우 감동스러운 종교다. 정말 감동을 받은 거야. 막 그래서 기독교 신자가 막 돼요. 요게 그래서 기독교 팽창이 매우 빨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거는 어떤 학자가 통계를 낸 건데 당시에는 통계란 게 없습니다. 없고 마지막 이 기독교 박해가 끝난 데가 312년인데 그때쯤 기독교 신자들이 전 인구의 약 15%가 돼요. 그래서 그냥 통계적으로 연 제일 처음에 시작한 120명이 나중에 890만 명이 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성장해야 될까 통계적으로만 이렇게 돌려본 겁니다. 그래서 연평균 뭐 3.42%지 성장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1: 복리효과.
0: 예, 복리효과인데요. 10년마다 40% 늘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312년이 되면 약 900만 명이 믿었다. 이 가장 유명한 통계입니다. 지금 현재는 가장 학자들 사이에 기독교 신자들이 몇년에 몇 명이었을까? 그러면 이 통계를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근데 초기의 통계가 조금 작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전파됐을 때 거기에 매력을 느꼈을까? 내가 기독교 신자가 돼야겠다 생각했을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1: 나는 이방인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을 갈 수 있다. 이게 너무 매력적이게 되니까.
0: 정답입니다. 네. 오.
1: 그러니까 우리도 같은 이방인이니까. 나도 이제 이렇게 기독교를 믿을 때도 같은 마음이었지 않았을까. 예.
0: 기독교가 매력을 가졌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천국에 대한 희망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한 희망이 의미가 지금과는 아주 다릅니다. 아주 다른 게 뭐냐면 여기에 그 당시에는 현세 중심 종교, 국가 중심 종교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국가 중심 종교라는 것은 국가가 임명한 관리가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종교가 국가 중심 종교입니다. 현세 중심 종교라는 것은 내세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매우 낮은 겁니다. 아직 천국, 지옥 개념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 시기의 사람들은 천국, 지옥이라는 말을 못 들어봤어요. 근데 기독교 바울이 얘기 나와가지고, 예. 이, 자기가 박해받은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나는 왜 박해를 받느냐? 유대인들한테 박해받고, 이방인들한테 박해받고, 로마로도 박해받고, 세 군데서 다 박해를 받거든요. 예. 내가 박해를 받는 것은 부활과 천사와 천국에 대한 희망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나와 같은 바리사이파, 당시 유대교회에는 이런 정파가 있었는데요. 네. 바리사이파는 바로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기독교가 가졌던, 바울이 주장했던 가장 매력적인 것은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간다. 사람이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활해서 천국에 간다는 거였어요. 현세 중심 종교는 죽음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부정한 것으로 봅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고 그 사람의 죽은 것을 만지거나 보는 것조차도 부정한 것이다 생각해요. 여기 보면 율리아누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또 나올 겁니다. 율리아누스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별명이 배교자예요. 원래 기독교 신자였었는데 배교해가지고 나중에 황제가 된 사람인데 그래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글을 많이 썼습니다. 여기 그렇게 비판하는 것 가운데 기독교 신자들은 이게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지고 보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걸 전혀 나쁜 걸로 생각하지 않는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게 얼마나 사악한 건데 그 나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당시에 그 아킬레우스라는 그리스의 영웅이 있어요. 네. 그리스의 그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일리아스라는 작품을 썼고 일리아스의 주인공이 아킬레우스고 아킬레우스는 그리스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이죠. 그 아킬레우스를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이 방문했는데 방문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은혜씨 한번 읽어볼까요?
3: 죽음에 대해서 나를 위로하려 들지 마시오. 영광스러운 오디세우스여, 나는 이미 죽은 사자들을 통치하느니 차라리 시골의 머슴이 되어 농토도 없고 가산도 많지 않은 사람 밑에서 품팔이를 하고 싶소.
0: 예, 아주 잘 읽으셨습니다. 죽음의 세계에서 왕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머슴 생활하는 것이 훨씬 좋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하데스라고 불렀는데요. 그 하데스는 천국 지역이 아니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가가지고 희미하게 유령같이 존재하는 것. 그래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없었다. 없었는데 당신들이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활한다. 부활해서 하나님이 제공하는 천국이라는 곳에 가는데 그곳에서는 무한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아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이거 참 매력적이다. 그게 큰 매력을 느꼈어요. 네. 두 번째 이유는 종교적 열정 또는 종교적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기독교 신자들이 종교적 영성이 뛰어나가지고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조금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당시 기록에는 이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병을 치료할 수 있다. 우리는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뭐 마을에 큰 곤란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이걸 처리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근데 고대 세계에는 기독교 신자들 뿐 아니라 유대교에도 이런 마술사들이 많았고 다신교 세계도 다신교 사제들도 이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처럼 이 시기에도 기독교 지도자들과 다신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서로 더 기적을 행할 능력이 강하다. 우리는 진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요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믿었어요. 기독교 지도자들은 병을 고칠 수가 있구나. 실제로 많은 병을 고쳐줬구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얘기들을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뭐 진짜로 많이 있겠죠. 기독교의 영성이 매우 뛰어난 시대였고 성령이 막 내리던 시대였기 때문에 네. 그 가운데는 상당히 사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는 사회개혁적인 요소인데요. 아가침에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고대 세계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지가 않습니다. 네. 종족의 차별, 종족별로 달라요. 뛰어난 종족이 있고 약한 종족이 있고 성의 차별, 남성, 여성이 있고 계급의 차별, 귀족, 평민, 노예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매력을 줬다. 누구에게 매력을 줬겠어요?
1: 가난한 있는 사람들.
0: 가난한 사람들, 맞습니다. 또 여성들. 이 애나 지금이나 교회 가면 여성분들이 많아요. 당시 기록에도 여성분이 많습니다. 그거는 여성들의 억압된 삶을 살고 있었는데 당시에 남녀가 평등합니다. 이게 가르쳤어요. 실제 초대교회에 따른 여성들이 성직자로 많이 활동을 했고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못지않는 역할을 하신 분도 계셨어요. 또 막달라 마리아라 그러는데요. 예, 그분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이렇게 양쪽에 서 있는 그림도 있습니다. 그만큼 위상이 높았던 거죠. 마지막 네 가지가 하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윤리입니다. 윤리. 윤리. 사람 착하게 사는 거잖아요. 착하게 사는 것 가운데 최고가 뭡니까?
1: 돕는 거예요.
0: 그렇죠.
1: 누군가에 베풀고.
0: 재산은 자기의 일부입니다. 자기가 피땀 흘려서 만든 쌓은 거잖아요. 그것을 남한테 주는 겁니다.
1: 기부.
0: 기독교 신자들은 교회가 생기자마자 그것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100년경에 로마의 클레멘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클레멘스라는 지도자가 있어요. 이분이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 편지에 쓴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영철 씨 한번 읽어볼까요?
1: 네. 예. 우리 교회 신도들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자들의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속 상태에 빠졌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자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신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0: 예, 이게 가능할까 싶어요.
1: 대단한...
0: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사례를 짧게 읽어봤고 너무 과장한 걸 거야. 그리고 뭐 어쩌다 또 이런 특이하게 신앙이 매우 강한 사람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기 거 다 다 주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굶주린 사람 줬다. 이거는 성인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기독교 신자들이 이렇게 많이 했단 말이야? 안 믿어져. 저는 속으로 제일 처음 이 사례를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례, 이런 사례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한 사람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테르툴리아누스라는 사람인데요. 테르툴리아누스는 또 나올 겁니다. 이 테르툴리아누스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한번 이렇게 돕는 것이 아니고 늘 돈을 모아가지고 기금을 조성한 다음에 그 기금을 이용해서 가난한 사람들 돕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무일 뿐 아니라 교회 자체가 우리는 그냥 교회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를 자선이라고 생각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자선단체가 되는 겁니다. 이때 그러면은 어떻게 돈을 모을 거냐. 그래서 상당히 눈물 나는 얘기인데요. 모든 기독교 신자들은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금욕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돈이 없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돈 내잖아요.
1: 네.
0: 돈이 없는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2: 못 내요.
1: 몸으로 이렇게 노동을
0: 굶습니다. 우리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돈이 없는 사람은 일주일에 2, 3일 굶어서 그렇게 모은 돈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을 이용해서 빈민 구제를 했습니다. 1세기, 2세기 사료에 이러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이렇게 살았다. 빈민 구제뿐 아니라 병자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지금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전염병에 누가 걸렸어요.
1: 네.
0: 그럼 어떻게 해요?
1: 다 보통 도망가고.
0: 다 도망가죠. 네. 네. 그 당시에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지금 팬데믹 상황인데 팬데믹은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 고대 세계부터 지금까지 주기적으로 계속 돼 왔습니다. 네. 이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알렉산드리아는 곳에서 다신교를 믿는 의사들은 다 도망가 버렸는데 기독교 신자들은 그 도시에 남아서 끝까지 다 기독교 신자뿐 아니라 비신자도 돌보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했구만.
0: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다 죽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고 기독교 신자들의 그런 모습이 가장 감명스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에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1: 네.
0: 조금 전까지 주장들은 누가 한 얘기예요? 역사관은 항상 사료를 보는데요. 네. 네. 누구와 했느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느냐, 이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네. 저 같은 경우 역사관은 항상 객관적인 거, 역사관은 거짓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거짓말이 아닌 사실. 걸 밝혀내는 거, 사실 팩트를 밝혀내는 것이 역사가 임무라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색안경을 가지고 봅니다. 야, 기독교 신자가 한 얘기니까 좀 과장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네. 이제 비기독교적 신자들의 자료를 막 뒤져보는 거예요. 근데 비기독교 신자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느냐 다 뒤져봤어요. 문헌들을. 몇 가지 문헌을 살펴보겠습니다. 플리니우스는 로마의 총독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자세한 보고서를 썼다 그랬죠. 네네. 이 보고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혜차 읽어볼까요?
3: 그들은 정해진 날에 날이 밝기 전에 모여 그리스도를 신으로 여겨 찬송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범죄에도 연루되지 않고 절도, 사기, 간음을 범하지 말며 신의를 지키자고 엄숙하게 맹세하곤 하였습니다.
0: 자기가 기독교 신자들 잡아다 조사해봤어요. 누가 미신이냐 돼가지고 애들 대체 뭘 믿는 거야? 그 봤더니 잘못이 없어. 매번 모일 때마다 교회 예배번은 매 주일이 모일 때마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범죄에 연루되면 안 된다. 절대 사기나 뭐 간음이나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항상 다른 사람 착하게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된다. 이렇게 맹세를 하고 있더라 하고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 기록을 의심할 수가 없겠죠. 네.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이 쓴 글이니까.
4: 맞습니다.
0: 그죠? 그 갈레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렌, 영어로는 갈렌인데요. 로마의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2세기 후반에 로마에 살았는데요. 예. 그때 로마에 기독교 신자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 사람도 기독교에 비판하는 글을 썼어요, 이 사람도. 기독교 신자들은 약간
4: 이상하다.
0: 과도하게 뭘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요 사람들이, 그, 기독교 신자들은 술과 이렇게 음식 이런 걸 항상 규제하고 절제한다. 그리고 정의를 추구한다. 이 사람들은 그걸 추구하는 수준이 철학자에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철학자에 도달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1: 되게 저 당시 철학자는 아주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0: 고대 세계에서 종교는 윤리와 관련이 없습니다. 고대의 종교는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받은 신이 나를 축복해 주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쁜 놈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쁜 짓을 성공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따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윤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신들은 신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신들은 온갖 나쁜 짓을 많이 하죠.
5: 맞아요.
0: 그런 신들에게 제사 지내고 복을 받는 것이 고대 종교입니다. 근데 철학자들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윤리적인 삶이 인간이 추구해야 가장 이상적인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고대의 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학자들의 글을 봐보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철학이야, 이렇게 분류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 철학이냐, 이 사람들 만나서 맨날 착하게 삽시다, 윤리적으로 삽시다, 나쁜 짓 하지 맙시다,
1: 좋은 얘기만
0: 어떤 게 착하게 사는 것이냐 이게 논의하고 그러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게 일반 종교가 아니고 하나의 철학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 못지않은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3: 네.
0: 자, 아까 지금 율리아누스 배교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신을 믿지 않는 갈릴리인들은 누구예요, 이 사람들?
4: 믿지 않는 사람.
1: 믿지 않는 갈릴리.
0: 아까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기독교 신자들이. 네. 근데 이 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배교자가 됐으니까 다신교 신자죠.
1: 네.
0: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들이라는 의미예요. 우리의 신을 믿지 않는 저 무신론자 같은 기독교 신자들은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들의 가난한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가난한 자까지 먹인다.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있다.
3: 세상에나.
0: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 네.
0: 기독교 신자들은 자기들끼리 돈을 굶어가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들 도와주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우리들 가난한 자들까지 도와준다. 근데 우리는 뭐하고 있느냐. 우리는 가난한 자들 돕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 신자들은 자기를 기록에 봐보면 우리는 매우 윤리적으로 삽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기 위해서 항상 노력합니다. 이렇게 많이 썼고 많이 또 선전을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선전이냐? 선전이 아니고 진짜다 그거는. 왜 진짜냐? 기독교에 아주 비판적이었던 사람들,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글을 썼던 사람들이 내가 기독교 신자들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맨날 하는 일이 착하게 삽시다. 범죄하지 맙시다. 남을 도웁시다. 네. 우리가 우리를 굶어서라도 남을 도웁시다. 병에 걸리면 병 걸린 사람을 버리지 말고 우리가 돌봅시다. 이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믿을 수 있는 얘기죠.
5: 예.
0: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힘이 있겠죠.
4: 맞습니다.
5: 그렇죠.
0: 네. 지금도 뭐 기독교 신자들 다 이렇게 산다 그러면 세상은 전부 다
1: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죠.
0: 아름다운 네.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가 성립되는 거죠. 뭐 그렇죠. 기독교 신자들
1: 이 되는 거고.
0: 지금까지 네 가지 주제를 살펴봤어요. 네. 왜 기독교가 이렇게 매력이 있었느냐. 천국에 대한 희망을 제시했다. 네. 종교적 열정이 대단했다. 사회개혁을 요구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살았다.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네. 이건 제가 공부해서 제시한 겁니다. 네. 근데 저보다 공부를 훨씬 잘한 석학 중에 석학에 계신데 네. 그분이 기본이라는 사람입니다.
4: 기본이라는
0: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 제국 쇠망설한 아주 유명한 책을 쓴 사람입니다. 계몽시대 역사가인데요. 이 사람도 계몽주의는 상당히 기독교의 비판적인 사조입니다. 네. 로마 제국이 왜 멸망했느냐? 기독교 때문에 멸망했다. 이렇게 주장한 역사가입니다. 근데 로마사를 다루다 보니까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기독교의 팽창이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기독교가 팽창한 원인이 이 다섯 가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 다섯 가지 가운데 네 개는 제가 제시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5: 네.
0: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 글을 먼저 보고 연구를 한 것이 아니고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니까 똑같더라는 네. 얘기예요. 결국은 누구나 공부를 하게 되면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5: 네.
0: 모든 역사가 누구나 공부해도 똑같은 결론에 도달할 거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6: 네.
0: 뭐 그래서 기독교가 팽창했던 원인을 봐보면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좋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네.
0: 오늘 강의한 것 중에서 질문 있으신지.
2: 배교자 같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0: 예.
2: 이제 그렇게 이제 조사를 해서 기독교는 이렇다 저렇다 하기 전에 이제 그 왕한테 나쁜 사람들이다, 미신이다라고 했지만 이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되게 윤리적으로도 좋고 되게 자기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고 심지어 아까 말씀하신 배교자 율리우스라는 사람은 우리는 이 사람들을 돕지 않고 그러고 있다. 우리는 뭐 하고 있는가라고 했잖아요.
0: 예.
2: 결국에 그 사람은 기독교를 배신하고 이렇게 간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런 걸 보고 다시 이제 기독교를 믿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0: 감동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기를 했었는데 또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또 다른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태어났을 때 자기가 가진 생각을 벗어난다는 것은 무척 힘든 얘기인데 로마 세계의 대부분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 그 신들을 잘못 숭배하면 우리는 큰 재앙을 받는다. 그거 배운 사람들이에요.
1: 네, 무섭지.
0: 자기가 제우스 신을 철저같이 믿고 있었는데 제우스 신 안 믿고 하나님 믿으려고 그러면 제우스 신이 나한테 벌 줄 것 같단 말이에요. 그 관념을 대부분 사람들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빨리 성장하긴 했지만 대본에 한 번에 그냥 우리 다 기독교 신자가 되자 그건 아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메들리 방울 토마토 팩당 5불 99, 로메인 하트 상추 팩당 2불 49, 헤어룸 군만두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할인 즉석 삼계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0: "오직 예수교회 민정재 목사가 전하는 구속사 강해입니다. 구속사 강해는 성경에 기록된 창조와 타락, 그리고 회복과 완성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민정재 목사의 구속사 강해를 통해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구속사 강해 청취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구속사 시리즈 제9권, 신묘한 영광의 비밀, 성막과 언약의 내용 중 성막의 건축 과정에 대해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첫 번째로 성막 건축의 책임자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부살렐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중에 주어진 가장 큰 임무 중 하나는 바로 성막 건축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많은 물질과 최고의 재료, 그리고 최고의 기술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성막 건축의 책임자로 부살렐을 세우셨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째, 부살렐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자였습니다. 부살렐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 말씀 볼 때,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살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이것은 성막이 하나님의 그늘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원한 안식처와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예표로 나타낸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살렐을 소개할 때마다 그의 할아버지 훌과 아버지 우리의 이름이 함께 언급되고 있는데, 그의 조부 훌은 출애굽 후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에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투에서 지고 손이 올라가면 이기었으므로 모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함께 받들었던 그 훌이었습니다. 따라서 부살렐은 그의 조부 훌과 부친의 경건한 신앙의 터전 위에서 하나님께 지명된 인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여 부르신 것은 성막을 짓기 위하여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 말씀 볼 때,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히브리 원어로 볼 때 이름으로 부르시고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자기의 소유로 삼거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거나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기 위해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성막 건축이라는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 이 부살렐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둘째로 부살렐은 하나님의 신을 충만히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의 말씀 볼 때,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만하게 하여라는 것은 채우다, 가득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말레의 강조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성령을 넘치도록 가득 부어주셨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은 부살렐은 지혜와 총명과 지식, 그리고 여러 가지 재주를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는 히브리어 호크마로서, 이것은 창조적인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명은
3: 히브리어 테브나로서 제작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의 해결 능력을 의미하고 있고, 그리고 지식은 히브리어로 다아트로서 일의 진행과 완성에 필요한 경험과 기술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주는 히브리어 멜라카로서 이상적인 것을 실제화 그리고 구체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술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2: 출애굽기 36장 1절 말씀 볼 때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최고의 기술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 결과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의지와 인간적인 재능과 그 경험으로는 결코 완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는 마음을 흡족하게 부어주실 때에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지혜가 풍성해지며 그 결과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완벽하게 준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살렐은 성막의 공교한 일을 완수한 자였습니다. 출애굽기 31장 4절과 5절 말씀 볼 때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교한 일은 히브리 원어로 볼 때 고안, 기묘한 일, 고도의 노련한 기술이 요구되는 일을 뜻하고 있습니다. 부살렐은 성령을 충만히 받아 이 공교한 일을 연구하고 실제로 금과 은과 놋과 나무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8장 22절 말씀 볼 때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막의 복잡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차질 없이 완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공교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홀리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살렐과 함께 성막기구 제작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오홀리압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6절 말씀 볼 때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오홀리압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장막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일평생 삶의 터전으로 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부모의 간절한 신앙관이 반영된 이름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장차 이어질 성막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막이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홀리압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첫째, 오홀리압은 부살렐과 함께 동역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6절 말씀 볼 때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먼저 부살렐을 총감독으로 세우시고 다음으로 오홀리압을 그를 돕는 조수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6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게 되면 이제 내가 그에게 단지파에 속한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조수로 붙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성막 건축 책임자로서 출애굽기 35장 34절에서는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동시키다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직역해 볼 때 그의 마음에 넣어주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셨다라는 것은 감정적인 느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마음에 그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불어넣어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특별히 지혜를 불어넣어 주신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지혜를 주셨으며 또한 그들만 일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에
3: 성막 건축을 위해 자원하여 모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르친 모든 내용은 마음대로 구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한 것이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기술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자였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5절 말씀과 출애굽기 36장 1절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는 오홀리압에게 총명과 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6절 하반절 말씀 볼 때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네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혜로운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학함으로서 이것은 재능과 기술을 가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기술을 가졌더라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 성막을 완성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는 불완전하고 어리석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지혜는 무익하고 헛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 결과에 있어서 완벽하기에 그것을 보는 이들에게 감격과 기쁨과 흡족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 건축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감동과 지혜로만 진행되고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출애굽기 35장 35절 말씀 볼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성막을 짓는데 조각하는 일, 공교로운 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 그리고 짜는 일, 그 외에 공교로운 일을 연구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가리켜 모세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라고 출애굽기 36장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연구하여 성막의 모든 성물들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아름답게 구현해 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름 없는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건축의 일을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도와서 성막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6절 또 36장 1절과 2절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명하신 그대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서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실 때 무엇이든 능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부족한 줄 알고 지혜를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신다고 야고보서 1장 5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책임자로 세우시고 수많은 지원자들의 헌신을 통하여 각종 성막 기구를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막 건축 작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가지고 있는 재능이 뛰어나더라도 성령의 충만을 입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을 충만히 받을 때 그 마음은 간절해집니다. 그 마음은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지혜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 말씀 볼 때 마음에 원하는 이라는 표현은 그의 마음이 그를 들어 올려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부살렙과 오홀리압을 비롯한 일꾼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막 건축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총동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섬세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창조적인 작업을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성물들을 완성하고 각종 기구들을 조립하여서 마침내 출애굽 제2년 1월 1일에 성막을 완성하였던 것입니다. 성막 건축의 일체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간섭하심으로써 성막이 조금의 차지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성막의 완성입니다. 성막의 완성은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성막의 식양을 계시하시고 다음으로 모세가 받은 그 계시대로 성막 기구들을 제작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성막을 조립하여 봉헌하였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 식양에 대한 계시의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증거계로부터 시작하여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성막 건축 담당자까지 각 식양에 대한 계시의 순서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증거계에 대한 계시를 먼저 주시고 다음으로 성소에 들어가는 기구들인 진설병 상과 등대에 대한 계시를 주셨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성소에 들어가는 분향단에 대한 계시가 진설병 상이나 등대와 같이 주어지지 않고 제사장 위임식 계시 다음에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향하는 것이 제사장의 중요한 사명이며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의복과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계시와 함께 주어진 것이 바로 분향단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막에 관한 계시인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와 유사한 표현이 총 7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6번은 성막 건축과 관련된 내용이고 나머지 한 번은 안식일 규례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신 창조 섭리를 생각나게 한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기 35장부터 39장에는 성막 기구들의 제작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시대로 성막의 기구들을 제작하였습니다. 실제 제작하는 모습은 출애굽기 35장부터 3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만든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앙장과 덮개 그리고 성막을 세우는 널판이었습니다. 즉 성소와 지성소의 지붕과 벽을 먼저 만들고 휘장과 문장을 만든 후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갈 증거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성소에 들어갈 진설병 상과 등대 그리고 분향단을 만들고 성막들에 비치할 번제단과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막들 즉 울타리를 만들고 제사장 의복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의 모든 부분을 다 제작한 다음 모세에게로 가져왔고 모세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막 식양에 대해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였기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확하게 빠짐없이 제작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의 모든 성물과 부속 기구들의 검사를 마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9장 42절 43절 말씀 볼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피라매 모세가 그 피란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0: 있었던 것입니다.
1: 이 말씀은 마치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을 보시고 지으시던 일을 마치신 후 복을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막의 건축 과정 역시 하나의 창조 과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가르쳐준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막의 조립과 봉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그 기구들의 식양을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완성된 기구들을 어떤 순서에 따라 어떻게 조립할 것인지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성막 봉헌 절차에 대해 명령하신 내용이 기록되었고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3절에는 실제로 모세가 성막을 세우고 봉헌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이 완성되자 구름이 회막에 덮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 말씀 볼 때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서두에 그 후에라는 표현 이것은 영어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에서 히브리어 와우 계속법을 살려서 번역했는데 그 번역한 것은 그러자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고대하시다가 성막이 완성되자 즉각 응답하시어 그 회막 위에 임재하셨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성막 건축의 목적이 성취되는 순간이라 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자 모세는 이를 인하여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사실 구름 기둥은 에담에서 처음 나타나서 광야 노정에 계속 함께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막이 완성되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은 것입니다. 성막을 덮은 구름은 자연현상에 의해 일시적으로 생성되고 소멸하기를 반복하는 그런 구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과 민수기 9장에서는 구름이 덮인 곳이 바로 성막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 번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영광은 히브리어로 카보드로서 영광, 존귀, 명예, 그리고 가치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무겁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카바드에서 파생되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존귀와 영예 또는 하나님의 가시적인 현현을 가리킬 때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강력한 빛이나 불, 구름, 번개 등 자연 요소들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유대인들은 쉐키나라고 불렀습니다. 이 쉐키나는 살다, 거주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샤칸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즉,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 제작을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직접 만나고 함께 거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이 세워지자 그곳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친히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백성과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은 성막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진 전체를 덮었습니다. 민수기 14장 14절 말씀, 하반절 말씀 볼 때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0: 불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 위에 섰으며라는 표현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 백성을 구름으로 덮어주시고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편 105편 3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덮개란 히브리어로 마사크로서 주로 어떤 물건을 보이지 않게 가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빛을 차단시켜서 이스라엘 진 전체를 덮어 보호하셨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성막에 임하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임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하는 40년 동안 내내 그들을 보호하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내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 볼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라는 표현을 직역해보면 그들의 여행길 내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인도를 믿고 계속적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1절 말씀 볼 때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또 이사야서 48장 17절 말씀 볼 때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또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 볼 때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해하며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의 축복이 오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구속사 강의는 휘선 박아브라 목사님의 구속사 시리즈 제9권 신묘한 영광의 비밀 성막과 언약궤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 구속사 5분 메시지를 입력하시면 내일 5분 동안 구속사 시리즈 말씀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1: 오직 예수교회 민정재 목사였습니다. 오직 예수교회 올해 표현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응답받아 구속사를 성취하는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입니다. 오직 예수교회는 구속사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찬양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한 신앙의 회복이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1980 갤러스로드 비엔나 버지니아 22182이며 문의는 240-753-5321로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메들리 방울 토마토 팩당 5불 99, 로메인 하트 상추 팩당 2불 49, 헤어룸 군만두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할인 즉석 삼계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폴스처치에 있는 워싱턴 비전교회 김찬영 목사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온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워싱턴 비전교회입니다.
1: 갈라디아서 2장 우리 1절부터 5절 통해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가 무엇인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곁에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할 수가 있는 용기가 생기고 또 느려도 반드시 반듯하게 목표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사랑을 받는 사람은 주변에 나누어 주게 되고 또 그 받은 사랑은 이렇게 나비 효과가 되어서 놀랍다라고 우리 박상미라는 어떤 작가가 그런 글을 소개한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나를 믿어준다면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꽤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는 걸 봐요. 그래서 여기서 세 사람이 나오는데 바나바와 바울과 누구 나오죠? 디도가 나와요. 디도가. 근데 이 세 사람을 보면은 얼마나 서로를 의지하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인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4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4장에 그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누구라?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던 그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사람이 되는 바나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구브로에서 난 레이 사람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사도들은 바나바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사람, 그 이름이 자기 부모가 지어준 게 아니었어요. 요셉이라는 이름이 부모가 지어준 이름인데 바나바라는 것은 그 사도들이 그의 삶을 보고 그 삶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것을 보고 위로의 아들이라 그 의미로 바나바라라고 전해져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정말 고통스럽고 힘겨울 때가 초대교회. 이제 막 예수가 태어나서 예수님으로 통해서 그 기독교가 세워졌을 때에 그게 수많은 많은 그런 고난이 따라왔고 핍박이 따라왔을 때에 그 초대교회를 세우고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줬던 사람, 그 사람이 요셉,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아마 바나바는 아마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를 이렇게 빨리 영접을 한 것 같아요. 아마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 거기에 계셨을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거기에 전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그런 초대교회 때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기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던 그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위로했던 사람이 바나바다. 그리고 특별히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자기가 가졌던 많은 물질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밭을 팔아서 그 밭을 판 그 대가를 그 값을 사도들에게 갖다 주었다. 그래서 사도들이 초대교회를 세워갈 때 큰 틀이 되었고 아마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이제 예수를 만났다고 증거하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도무지 믿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답답할 거예요 아마. 네, 자기는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으로 통하여 자기가 구원받은 것 그리고 예수가 정말 복음이라고 가서 증거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는 오히려 예수를 핍박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너가 그 고통을 줬던 사람이 아니냐 하고 믿어주지를 않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는 그 고향에 가서 몇 년 동안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 자기는 거 기도하고 사도로서 준비하기 위해서 갔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혹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를 영접해 주지 않고 그가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목회에 대한 좌절 때문에 몽골에 다소라는 그 고향집에 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우리 뭐 역사적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으니까 몰라요. 솔직히 몰라. 그렇지만 그런 이유도 있을 수도 있겠다는 것.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 있을 때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디옥이란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너무나 풍성해지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몰려오고 예수 앞에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 안디옥 교회 담임처럼 보냈던 사역자가 누구냐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거기 가서 목회를 시작하는데 그들이 점점 성도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가 다소라는 곳에 가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 곧 뭐 세상 말로 예수쟁이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 그곳이라고 처음으로 거기에서 이렇게 불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람의 역할은 그것 같아요. 바나바는 초대교회 때 아마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기쁨과 사랑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을 세워내는 거예요. 바나바가. 한 사람에게 그 사랑을 주고 그 사람에게 이루를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누구를?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바나바의 사랑을 받고 그 많은 사랑을 누렸던 그가 이제는 뭐냐면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래, 디도를. 그러니까 이제 이 디도를 사랑해서 이 디도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을 받았던 사람. 그렇죠? 그래서 이 디도라는 사람은 그리스에 있는 크레타라는 어떤 작은 섬, 큰 섬이 있었는데 그 섬에 감독으로 세워져 나중에. 누구를 통해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 거대한 바울이라는 사람을 세우는데 큰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은혜를 나누는 역할을 했다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 디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선한 그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을 받는 어떤 것은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누기야 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많이 받았어요. 우리 함께 있다는 것 자체도 너무나 귀하고 소중해요. 장로님도 봐도 언제나 우리에게 긍정적인 이야기, 또 장로님도 큰일 이야기, 교회에서 하는 일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 일들 다 하는 일들. 그것이 서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나누는 거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면 오늘 바나바가 그 사랑을 받고 바울에게 전해줬고 바울이 그 사랑을 디도에게 전해줬던 것처럼 나로 통하여 어느 누군가에게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 보스턴에서 한 성경 공부 그룹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이 대답이 아직도 내가 잊을 수가 없이 한 25년 가까이 넘었는데 거의 30년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때 보면 성도들에게 물어봤어요. 성경 공부하는 그 모든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정말 가장 인생에 가장 소중한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라고 그러더라고. 예수 믿을 때. 뭐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잖아요. 뭐 결혼할 때도 있고 뭐 자녀를 낳을 때 할 수 있는데 자기들이 아마 성경 공부하다가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그 선생님이 누구였다고요? 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당신들이 언제 제일 아마 인생에 가장 소중한 날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럼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어떤 그 날이었다면 여러분들이 평생에 가장 고마운 사람 누굽니까? 라고 그랬어요. 또 한 사람 빼고 저기 있는 모든 사람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나누는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 오늘 말씀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사랑을 나누면서 또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본 우리 디도는 함께 생활했던 사람이라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사랑을 우리가 전하면 우리들에게 알려준 건 하나가 뭐냐면 복음이란 게 도대체 뭐냐 하는 복음이란 복음. 복음이란 것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어떤 조건과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복음이라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를 내가 자유로운 권리로 책임지는 자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많은 은혜, 그 은혜를 이제 우리가
2: 자유로운 권리로 책임을 지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게 예수 안에서 살려. 그냥 우리가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자격과 조건을 이루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바 많은 그 은혜, 그 은혜로 받은 모든 은혜에 자유가 있는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고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3절 읽어볼까요? 3절 자,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대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복음의 진리가 있는데 그것을 앗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디도라는 사람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고 굳이 강조를 해요. 근데 사도행전이나 또 다른 데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반대하는 건 아니야. 디모데는 데리고 가서 할례를 받게 해요. 사도행전 보면. 그런데 디도는 받게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신앙이 이랬다 저랬다냐? 그거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할례라는 어떤 것으로 통하여 예수를 믿고 안 믿고 또 하나님의 그 앞에서 부흥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할례라는 것은요 엄청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하나였어요. 우리가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언약이 담겨 있는 것이 이 할례였어요. 창세기 17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으면서 너의 자녀들이 앞으로 할례를 받아라. 그것이 너가 나의 백성인 것을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에 대한 약속의 표시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을 하면서 모세가 죽을 뻔한 적이 있잖아요. 모세가. 죽을 뻔한 이유가 뭐였어요? 자기 자녀들에게 할례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피에 잔잔하면서 그 표피를 끊어서 내면서 그 아내가 남편을 살려내잖아요. 모세를. 그러니까 그만큼 할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는 정도로 중요한 표시였어요. 옛날에. 그게 몇천 년 동안 그렇게 흘러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디도에게는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받지 않게 합니다. 또 이 할례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나 언약도 담겨있지만 또 하나는 유대인들의 공동체 의식이 거기에 담겨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우리 하은이가 이제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으면 공동체 의식이 거기에 담겨있는 거예요. 부모는 내가 자녀를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다는 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하은이가 앞으로 잘 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고 키운다는 것이 담겨있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데리고 가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때 친척이나 거기에 있는 장로들과 함께 하면서 할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온 가족들이 기도하면서 저가 또한 우리 유대인의 공동체에 들어왔다. 그 이야기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할례라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우리의 언약의 백성인 표시가 아니다. 어떤 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믿는 것이 이제 언약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수없이 그걸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초대교회는 누가 중심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유대인들이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 있는 그 교회가 있는 유대교회 안에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렇죠? 분리가 안 됐어요. 함께 있었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연속성을 그들이 보여줘야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율게 말하기는 그것이 아니다. 그걸로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자유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뭔가를 열심히 해야만이 하나님께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무엘상, 사무엘하 우리가 읽어가면서 보면 왕들이 어떻게 해요? 왕들이 자기의 자식들을 그 흰놈의 골짜기라고 나중에 여러분들 함께 우리 성지순례 가면 거기에 큰 성전이 이스라엘 성전이 있고 그 앞에 이렇게 계곡이 하나 있어요. 계곡이 있는데 거기가 흰놈의 골짜기라고 그래요. 근데 그 계곡에서 자기 아들들을 불에다가 태워서 번제로 드리기도 막 그래요. 상상이 가세요? 그런 짓을 한다는 게. 자기의 자녀를, 나의 자신도 드리기 어려운데, 자기의 자녀들을 그대다 태워서 하나님을 드리기도 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짓을 안 하거든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는 불교나 유교나 그런 것처럼, 뭐, 일천번제를 드리고, 뭐, 어떤 제사를 드리고, 그런 걸로 돼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4절 다시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행실 때문이라.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이 말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가 있는데 그것을 억압해서 우리를 종으로 다시 삼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 그 자유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자유는 방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율법에서 자유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렇게 한두 장만 넘겨볼까요? 자, 5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의인을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곧 자기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왜 다시 그 일로 다시 돌아가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또 우리가 자유가 있는 것은요. 죄와 사망에서의 자유함이 있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느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치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고통당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는 자유함 있는 게 두려움에서 자유함이 있어요. 두려움에서.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갖고 살지 않아요. 우리가 저기 오카노 목사님이 했던 그 제자훈련에 보면은 로마서 8장을 다 외워야 하지만 8장이 상당히 길거든요. 다 외워야지 우리에게 그 제자훈련을 마쳤다고 해줘요. 근데 8장 1절과 2절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한번 시간 되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보면 그 앞으로 좀 더 지나가면 로마서에 보면 8장 이렇게 8장 1절과 2절 우리는 어떤 자유함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249절 8장 1절 2절 로마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다시 말하면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는 결코 정죄함이 우리에게 없다. 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세계라고 우리가 벌받을 어떤 것을 정죄함 그것까지도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자유함이에요. 그쵸? 아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중에 하나는요, 사랑인 것들 사랑.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으로 타라 그래요. 종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토록 바울이 말해놓고 또 뭐라 하냐면 종으로 돌아가라는데 그 종은 뭐냐? 서로 사랑 안에서 종을 되어라. 서로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겨주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돼. 아마 몇 달 전에 그 아마 유튜브나 어떤 그 짤에서 엄청 인기가 있었던 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한국에 있는 조그만 어린아이가 상사한테 전화를 했던 이야기예요. 혹시 여러분 보셨을 수도 있을 건데 어떤 꼬마아이가, 그 딸아이가요, 상사한테 전화를 해요. 아빠 핸드폰에서 몰래 찾아갖고 그 부장님한테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혹시 보셨어요? 그렇게 전화를 하는데 뭐냐면, 안녕하세요 하고 그 어린아이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부장님과 전화를 하면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 누구누구 딸인데요? 하면서 그 아버지가 그 일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라 하냐면, 아빠가요, 그 어느 회사에서 야외를 간대네요. 그런데 야외를 가는데 아빠가 오빠만 데리고 가고 나는 안 데려간대요. 하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장님이 그걸 보면서 너무가 재밌어갖고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다 듣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부장님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겠다. 부장님이 오히려 그 아빠를 불러서 너 회사가 장난이냐? 어떻게 해서 네 딸이 회사에 전화하게 하고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 라고 야단 치고 아빠를 혼낼 수도 있는데 이 부장님은 다른 선택을 해. 사랑으로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에게 전화를 하면서 막 웃어요. 왜 전화했니? 하면서 웃어주면서 그래? 그러면서 그 아이가 뭐라냐? 아빠가 오빠만 데리고 나는 안 데리고 간대요. 그러니까 부장님이 아빠도 못 가게 하고 오빠도 못 가게 해주세요. 얘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장님이 깍깍 웃으면서 아빠도 못 가게 하고 오빠도 못 가게 한 것보다 너가 함께 가면 어떻겠니? 라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래요? 하면서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그 회사 사람들 즐거웠지만 그것을 들었던 아마 대한민국의 수많은 몇백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까지 여기서 들을 수 있었으니까. 그 몇백만이 그걸 통해서 흐뭇해하고 즐겁게 만든더라. 누구? 그 부장이 한 사람의 선택이. 이것을 야단을 칠 수도 있지만 이것을 기쁨으로, 행복으로, 사랑으로 그것을 보듬어주니까 많은 사람이 그 회사에 어떻게 보면 그 가정에 그 꼬망이 아이가 행복하게 만들었고 그 함께 스피커폰으로 들었던 그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행복했고 또 그것을 우리가 유튜브로 들었던 우리 온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그걸로 행복해지더라고요. 한 사람의 선택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하느냐. 어떤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이야기를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당신이 참 너무 귀한 일했어 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고맙다고 이렇게 저기 좋아요 하고 이렇게 해갖고 보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이 아프리카를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가서 그 사람이 길을 잃고 좀 어려웠어. 그러고 나서 거기에 있는 한 그 젊은 청년이 그 사람을 도와줬어요. 그 사람을 도와줘가지고 길을 찾게 하고 여행하는데 좀 편안하게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여행, 그 유튜버 여행하는 사람이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프리카 사람에게.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지. 근데 이 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람이 많은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그 사람이 경제적인 자유함을 얻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 나라에서. 그냥 부유한 사람들은 부유하고 또 박사학위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을 권리를 누리는데 그 어려운 삶 속에서 자라왔던 그 사람들은요, 공부만 해도 그 사람들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가난 속에서 허덕이고 살아가죠. 근데 이 유튜버가요, 그것을 보면서 그 청년을 초대를 해요. 어딜 초대한 줄 아세요? 한국을 초대해요. 그래서 유튜버가 그 한 사람에게 내가 당신이 한국에서 유학해서 박사하게 될 때까지 내가 모든 경비를 대주겠다고. 그래서 당신이 돌아가서 그 나라에 가서 당신 꿈을 꾸면서 펼치는 살라고 그래요. 근데 나는 그게 너무나 감동스럽더라고요.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살아가는데 그 한 사람을 데려다가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인생이 한 사람만 바뀔까요? 그의 가족들은 삶이 다 바뀔 거고 아마 마을 사람들이 그가 돌아가서 그 나라의 어떤 역할을 한국에서 그들이 보기에는 선진국이라는 한국에서 배움을 가지고 그것을 공부를 다 마치고 돌아가는 그날 아마 그 나라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 사람은요 작은 일일지 몰라요. 너무나 작은 일일지. 그렇지만 그 작은 일로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지를 바꿔버리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어떨까 해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가 있다. 자유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율법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누며 살 수 있는 그 자유함. 오늘 바나바라는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랑을 세울 수 있도록 돕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디도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들이 우리 중에 있는 어떤 한 사람들에게 그런 자유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냐 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내가 자유함을 가졌다고 해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그에게 선을 이루도록 덕을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자유함을, 그 자유를 써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들이 그런 자유를, 사랑의 자유를 나눈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워싱턴 비전교회 김찬영 목사의 말씀이었습니다. 폴스 철치에 있는 워싱턴 비전교회는 495에서 루트 7으로 나와 마샬 하이스쿨 건너편에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주일 오전 10시,

0: 뉴욕 우리 교회의 시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증인되는 공동체 뉴욕 우리 교회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뉴욕 우리 교회의 조원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1: 모세의 오경에서 희망,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설교를 35번째 오늘 합니다. 네, 민수기는 오늘 마지막 9번째입니다. 이제 신명기만 그러면 남게 됩니다. 최근에 그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오디세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3000년 전 고전의 작품인 오디세이를 천재적인 영화감독인 크리스토퍼 놀란이 재해석해서 상영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호르메스의 대서사시인 오디세이는 주인공 오디세이아가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10년은 트로이 전쟁을 치루었고 우리 성지순례 튀르키예로 가신 분은 이스탄불 바로 밑에 트로이를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그 트로이 목마가 있었죠. 네, 그 곳에서 10년 동안 트로이 전쟁을 치루었고 또 전쟁이 끝난 직후에 10년 동안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억으로는 이 오디세이 책은 3000년 전에 추정으로 기록된 걸로 아는데 2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첫 번째 권의 뒷부분에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에 상당히 많은 분량과 또 초점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 오디세이아는 이제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는 10년 동안의 이야기를 그리는데 10년 전쟁, 10년 귀향, 그래서 토탈 20년 동안의 시간을 이 책은 담고 있습니다. 마침내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늙은 거지로 변장을 합니다. 오랫동안 집을 비웠던 왕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무도 그게 왕인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젊었던 20년 전 오디세우스가 떠나기 전부터 키웠던 사냥개가 있는데 이젠 병들어 쓰러져 이제 거의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 개만 가장 먼저 이 변장한 주인을 알아봅니다. 상당히 깊은 감동의 포인트입니다. 귀향은 장소에 돌아오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고향에 갔는데 돌아온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돌아다닌 이 오디세우스는 떠났을 때와 같은 사람이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놀란 감독이 주목했던 포인트입니다. 바다와 폭풍과 수 없는 어려움, 전쟁을 지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떠났던 그대로였을까? 길은 사람을 바꿉니다. 성경에도 긴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 민족 전체가 길을 걸었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곧장 약속의 땅에 도착하려면 3주 정도면은 사실 여유롭게 걸어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지나서 허기졌던 순간들에 하나님 만나를 먹기도 했고 또 목말랐던 순간에 물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게 익숙해지면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반역을 꾀하기도 했으며 깊은 용서를 받는 체험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 3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들이 40년 동안 지나온 길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한눈에 그 앞이 펼쳐 보여집니다. 앞을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앞을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에 뒤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너희가 어디서 떠나는지 기억하라. 어디를 지나왔는지도 기억하라. 어디에서 머물렀는지도 샅샅이 기억하라. 왜 하나님은 오늘 민수기 33장에서 그 많은 지명들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적지까지 걸어왔던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목적지만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지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행진한 대로에 그들이 40년 동안 함께 걸었던 길의 노정은 이러했다 하고 기록합니다. 모세는 도착지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떠났고 어디를 지나왔는지 전부 다 기록하게 했습니다. 민수기 33장은 단순한 여행 안내서가 아닙니다. 한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던 그들의 삶의 기록입니다. 3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직후의 3절부터 그 지명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라암셋을 떠났습니다. 숫곳에 진을 쳤습니다. 에담에 진을 쳤습니다. 비아히롯을 지나갔습니다.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엘림에 머물렀습니다. 또다시 떠납니다. 르비님, 시내광야, 기브롯 핫다와 하세롯, 린마, 림몬베레스. 낯설고 발음하기 어려워 성경을 읽다가 민수기 33장에 오면 빨리 넘어가고 싶은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 하나하나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왜입니까? 그곳에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라에서는 물이 있어서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엘림에서는 반면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일흔 두 그루가 있었습니다. 쉼과 물을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르비딤에서는 아예 마실 물이 없어서 백성이 모세와 싸웠습니다. 다투었습니다. 시내에선 언약의 말씀을 그 다음에 받았습니다. 어떤 곳은 기적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은 원망의 자리로 이어졌습니다. 어떤 곳은 풍성했었고 또 어떤 곳은 아무것도 없었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좋았던 기억이 있는 장소만 기록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자리도 기록하게 했습니다. 목말랐던 자리도 기록하게 했습니다. 원망했던 자리도 기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걸었던 장소만 기록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넘어졌던 자리까지 우리의 길에 포함시키도록 하셨습니다. 민수기 33장 안에는 42곳의 정거장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40년을 이들은 끝없는 방황을 했다라고 결론하지 않았습니다. 출발하고 머문 곳들 하나하나의 이름들을 전부 죄다 기록에 남기게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지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태어났던 곳, 내가 공부했던 곳, 내가 첫 직장을 갔던 곳, 서울, 부산, 뉴욕, 퀸즈. 어떤 이들에게는 학교의 이름이, 어떤 이들에게는 병원에 사랑했던 사람과 마지막 작별을 했던 어떤 병원의 병실, 어떤 이에게는 처음 내가 일했던 가게가, 또 어떤 이에게는 처음 내가 감격하며 예배드렸던 교회가. 우리 인생의 지도를 펼쳐보면 장소마다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처음 울었습니다. 거기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거기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빨리 지나가 버리고 싶은 자리가 있습니다. 지우고 싶은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33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자리도 기록해라. 거기도 삭제하지 마라. 거기도 네 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도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움직이지 않는 시간도 길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길을 너무 쉽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면 잘 되는 것이고 멈추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승진하면 앞으로 간 겁니다. 사업이 잘 되고 커지면 앞으로 간 것입니다. 병이 나오면 앞으로 간 것입니다. 반대로 몇 년째 같은 곳에 있으면 불안해집니다. 왜 나는 아직 여기 있을까? 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이 40년 동안은 계속 걷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구름이 머물면 이스라엘도 머물러 있어야 되었습니다. 그 머문 기간이 이틀도 한 달도 때로는 몇 년도 오랜 기간이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들은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면 움직였습니다. 하나님 머무시면 머물렀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선 걷는 것도 순종이지만 멈추는 것도 순종이었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순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움직인 것만 여정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때문에 머무는 것도 여정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오래 머물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취업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립니다.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오랫동안 닫힌 문 앞에 기다립니다. 자녀가 내 마음속에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관계가 좀 회복되기를 기다립니다. 몸이 나아지기를 기다리는 마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같은 곳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머물러 있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나무는 겨울에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게 멈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땅 속의 뿌리는 한겨울에도 다음 봄을 준비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동시키기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이동하는 게 33장에 담겨있는 의미가 아닙니다. 머물게도 하셨습니다. 움직이지 않게도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이 땅 해서 저 지점까지 어떻게 해서든 빠르게 도착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길 위에서 사람을 빚고 계셨습니다. 애굽을 나온 사람은 자유인이 되었죠. 그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누구도 명령하에서 노예처럼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분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몸만 애굽에서 나왔지만 바로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마음속에서 꺼낼 애굽이 훨씬 많았다는 걸 그들은 성경 안에서 보여줍니다. 출애굽, 해방이란 이 엄청난 사건은 고작 하루 남짓 걸렸지만 애굽을 사람의 마음에서 빼내는 데에는 아주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광야가 필요했습니다. 신학교 4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신학생들은 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신학생들이 의무적으로 교회에 가서 전도사로 섬겨야 되는데 지방으로 저희 세대에서는 잘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사역을 합니다. 금요일까지 공부하고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 사역을 합니다. 저도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수도권에 있었습니다. 4학년 때 저 군산 더 넘어인 옥구라고 하는 곳에 아주 농촌 시골에 있는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의 첫 어른 설교는 21살 바로 그 교회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날은 저희가 학교 수업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수업이 있기 때문. 그런데 이례적으로 목사님께 출타를 하신다고 주일날 저에게 의향을 물어보시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뭐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네, 제가 하죠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 인생의 어른들을 향한 세 번째 설교였습니다. 하필 그 설교가 광야는 은혜를 품고 있었습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컴퓨터로 쓰지를 않고 손으로 써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설교를 준비해서 수요일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저 시골까지 내려갑니다. 그 여정은 학교에서 터미널로 가서 터미널에서 익산까지 완행버스를 타고 익산에서 군산으로 가서 군산에서 2번 버스 1시간에 한 대 오는 그 버스를 기다려 타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한 6시간을 걸려서 갔습니다. 예배 시간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타고 가면서도 설교를 쓴 거를 계속 보며 긴장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장로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니, 설교하러 왔죠. 아니 설교는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는데요. 그때 순간 당황한 제 마음은 지금도 아주 선명합니다. 나는 어제 저녁부터 엄청나게 준비를 해서 이 엄청난 과정을 거쳐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왔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부탁한 걸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분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수업이 또 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그 벽만 찍고 다시 똑같이 버스를 타고 자정 넘어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그 2번 버스, 1시간에 한 대 있는 2번 버스가 들어가는 길을 열대자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방공용 쌀을 강탈하기 위해 만든 마을인데 그게 한 열대자 된다고 해서 차가 두 대가 못 지나갑니다. 열대자 된다고 해서 그거를 걸어서 한 1시간가량 걸어가야 됩니다. 그걸 아니 너가 설교자가 아니야. 너 집에 가. 뭐 이런 뉘앙스로 듣고 거기를 걸어오는데 너무 풀이 죽었습니다. 난 지금 뭘 한 건가? 나는 지금 뭘 준비하고 왜 여기에 왔는가? 허무했습니다. 허탕이죠. 그런데 그 열대자를 다시 돌아가며 걸어가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는 이모작을 합니다. 봄에 보리를 심고 또 빠른 시기에 벼를 심습니다. 보리 푸른 보리밭이 양쪽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 원고를 꺼내서 그 보리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광야는 은혜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점에 한복판입니까?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지만 어디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삶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민수기 33장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행간의 메시지는 그 어디이든지 길 위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빚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길 위에 있습니다. 도상 위에 있습니다. 더욱 움직이고 있지 않다고 길에서 벗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셨다면 머문 자리조차 길이 됩니다. 민수기 33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마라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르비딤도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장소도 지우지 않았습니다. 몽땅 다 모두 길 안에 넣으셨습니다. 과거를 미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처받은 것은 아팠다고 말하면 됩니다. 돌아간 길은 돌아갔다고 인정하면 됩니다. 잘못했던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하면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마침표를 찍지는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직 우리의 길을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길을 펜을 들고 오늘의 민수기 33장처럼 여전히 쓰고 계십니다. 오디세우스가 긴 여행 끝에 돌아왔을 때 늙은 아르고스 사냥개가 그를 알아봐 줬습니다. 그때 이 감독의 아마도 연출은 이 고향의 진정한 의미를 감동적으로 관객에게 전달하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 끝에도 우리를 알아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람들은 내 얼굴이 달라졌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늙었네, 이제 힘이 빠졌네, 왜 이렇게 변했나, 다 잊어버렸군. 내가 가진 것이 예전과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니까. 내가 처음 출발했던 날도 안다. 마라에서 울었던 날도 안다. 르비딤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 폭폭한 마음으로 부르짖었던 너도 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직 길 끝나지 않았다. 나는 너를 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속도와 자꾸 나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길이 돌아갔다고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오래 머무르고 있다고 하나님이 잊으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을 잃지 않은 것입니다. 나를 빚으시고 나를 붙들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나오는 모든 자리를 길로 만드십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빚어가십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걸으십시오. 걸어야 할 때는 걸으십시오. 머물러야 할 때는 머무르십시오.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십시오. 오늘 걷고 있는 이 길 위에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빚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길에서 사람이 된다. 길에서 사람이 빚어집니다. 그 길 위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알아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지나오는 모든 자리를 기억하시고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길에서조차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주와 함께 걷게 하시고 걸어야 할 땐 믿음으로 걷게 하시며 머물러야 할 때는 조급해하지 않게 실패와 우회로마저 은혜의 재료로 사용하셔서 길을 지나며 더욱 사랑하고 용서하며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주옵소서. 어디에 있든 길이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민족 또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민족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까지 뉴욕 우리교회 조원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셨습니다. 메스페스 성전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이른비 예배는 오전 8시, 큰비 예배는 오전 11시로 실시간 유튜브로 방송됩니다. 늦은비 예배는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으며 실시간 유튜브로 방송됩니다. 메스페스 성전 주소는 53-71, 72 플레이스 메스페스 뉴욕 11378이며 교회 웹사이트는 www.nyurichurch.org입니다. 전화번호는 718-565-6555, 718-565-6555입니다. 이상으로 뉴욕 우리교회 시간을 마칩니다.

0: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꿈꾸고 나누고 진행자 정준영입니다. 우리가 흔히 삼국시대를 생각하면 한반도 안에서 펼쳐진 영토 싸움을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시선을 조금만 넓혀서 바다 건너 대륙을 바라보면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역동적이었던 우리 역사의 한 장면이 펼쳐지죠. 바로 바다를 건너 동아시아 해상 네트워크를 지배했던 대륙의 백제 전성기 시절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백제의 아침을 열었던 건국 초기 역사를 함께 짚어봤다면 이제 마침내 정점에 올라서 대륙의 시선을 넓혔던 백제 제1의 영웅 그 시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백제사의 가장 찬란한 한 페이지를 생생하게 풀어주실 분이죠. 아사달 역사 연구의 강사이자 아사달 역사 유튜버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이충복 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네,
2: 우리가 그 삼국시대 하면 이제 뭐 고구려가 이제 엄청 강성했고, 예, 또 맞는 그렇죠. 얘기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고, 예. 또 맞죠. 최초의 민족 통일이니까. 근데 백제에 대해서는 좀 뭐 등한시한 건 아닌데, 백제가 어떤 그 모습이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하는데, 예. 백제가 먼저 시간에 그 해상 백제의 어떤 700년 해상 백제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한편으로 또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이 대륙 백제였다고 그렇게 일컬을 수가 있는데요.
1: 대륙 백제.
2: 네, 그래서 한반도 내에 국한된 백제가 아니었고
1: 예.
2: 대륙을 호령하던 백제였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1: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갖춰진 백제가 아니라
2: 네.
1: 우리가 말하는 대륙이라는 것은 중국,
2: 네,
1: 그 아시아 대륙을 향해서
2: 네, 중국을 얘기하죠.
1: 예, 대륙을 향해서 예.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백제.
2: 그래서 현재도 지금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 한반도 위치가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지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있는 상태에서
1: 예.
2: 우리가 그 삼국시대에 대륙을 호령했던 고구려 또 예. 이어서 백제의 그 상황을 살펴보는데 그 백제가 갖는 백제사에 대한 서론적인 내용을 잠시 소개하고
1: 예.
2: 본연의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아,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백제 네. 그 초기
2: 네.
1: 건국의 어떤 시초가 어떻게
2: 됐는지 얘기해서 언급이 안 됐던 상을 좀 더 보충적으로.
1: 아, 예, 알겠습니다.
2: 그래서 한반도 사관의 족쇄에 묶인 거인 백제다 이렇게 봐야 돼요.
1: 한반도 사관의 족쇄에 묶였다.
2: 네, 그래서 아. 대륙을 바라보는 관점을 계속 살펴봐야 되고
1: 예.
2: 대륙의 역사를 찾아서 새롭게 백제사를 복원해야 될 우리 후손들의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잃어버린 대륙의 역사를 복원함으로써 700년 해양제국의 대역사를 읽어낸 그 찬란한 백제의 웅지 기상을 예. 오늘 사는 우리가 되살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백제사가 이축됐던 그 이유를 본다면은
1: 예.
2: 백제 몰락 이후에 신라가 줄기차게 백제 역사를 축소해서 한반도에 내에 한정시켰다는 그런 내용으로서 지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까닭에 우리는 백제의 진짜 얼굴을 알 수 없게 되었는데 단언컨대 역사학자 입장에서 단언컨대 대륙 백제 역사가 없는 백제사는 반토막의 백제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따라서 지금까지 쓰여진 우리 모든 백제사는 반토막의 백제사이기 때문에 그 내용 속에서는 백제의 크기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백제를 거인의 역사로 인정하는 일이고 백제의 발에 묶인 한반도 사관이라는 족쇄를 풀어서 반도 사관이 아닌 그런 대륙 사관의 우리 대한 사관으로의 면모를 통해서 백제사를 엿봐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1: 알겠습니다. 예.
2: 그 백제의 그 건국 이후에
1: 예.
2: 온조왕, 다루왕, 기루왕, 개루왕.
1: 예.
2: 그 개루왕의 이치적인 역사가 백제사의 또 하나의 어떤 신호적인 그런 상으로 기점을 봐야 돼요. 왜냐면요. 백제 4대왕 개루왕에서 5대 초고왕.
1: 예.
2: 8대 고위왕 이렇게 나오는데 초고왕 계열과 초기의 초중기 상황으로 넘어가면서 백제 역사 속에서 고위왕 계열의 왕권 다툼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돼요.
1: 왕권 다툼이 네, 치열하다.
2: 네, 그래서 고위왕 계열 예. 나중에는 그다음에 원래 초고왕 계열.
1: 아 혹시 뭐 이렇게 가문이 다른가요?
2: 예. 근데 왕족 원래 가문이요? 백제사의 그 삼국사기의 기록에는 예. 모두 개루왕 다음에 초고왕 계열로 연결됐다고 하는데 예. 거기 내용의 역사 삼국사기의 소개 내용을 보면은 너무나 이치적으로 연대적인 상황으로 계산이 안 맞아요. 그런데 다 초고왕 계열로 연결됐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죠.
1: 네.
2: 그래서 그 내용의 분란 사항이 결국은 왕권 다툼의 사항에서 상대방을 죽이는 그런 상태로 연결된 것이 백제사의 초기에.
1: 아.
2: 그래서 그걸 잠깐 소개해야 되는데 우선은
1: 예?
2: 4대왕 개루왕 다음에 왕으로 즉위한 사람이 초고왕이에요. 5대 초고왕.
1: 5대 초고왕.
2: 그다음에 예. 6대 구수왕.
1: 6대가
2: 구수왕.
1: 구수왕?
2: 네, 7대가 예. 사반왕.
1: 아, 그러니까 초고왕, 구수왕, 사반왕.
2: 사반왕인 게 7대왕이죠.
1: 예.
2: 7대왕인데 사반왕의 그 묘의 의미가
1: 예.
2: 모래 반쪽이라는 뜻이에요. 사반, 모래사자.
1: 아, 사반이라는 뜻이. 네,
2: 모래사자에다 아, 반이라니까
1: 아니다.
2: 사반왕의 모래사자의 반이라는 뜻이니까 모래 반쪽이라는 의미예요.
1: 왜 그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2: 근데 이제 사반왕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고위왕인데 예, 8대 고위왕인데 고위왕. 대단한 왕이에요. 영걸이고
1: 예, 고위왕.
2: 네, 아주 오랫동안 왕으로 있었죠. 234년부터 286년이니까
1: 예.
2: 52년간 왕으로 있었는데 그 사반왕을 그 제거하고 왕으로 즉위한 사람이 고위왕이에요.
1: 아 그러면은 이제 초고왕 계통에 초고왕 구수왕 그다음에 사반왕까지는 계속 이렇게
2: 이어졌죠.
1: 이어지다가 직계혈통으로
2: 네.
1: 이어지다가
2: 네.
1: 고위왕 때부터 이제 사반왕을 물러내고
2: 네, 고위왕이 왕이
1: 그리고
2: 된 거죠.
1: 고위왕이 왕이 됐다.
2: 하여튼 뭐 그 네. 당시에 된. 왕권 행사 내용에서 대륙으로 진출을 다시 시도하고 그 거점을 다시 확보하고 뭐 또 안쪽으로는 윤령을 반포하고 고위왕은 엄청난 영걸이면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대단한 대륙 백제로서의 기초를 다시 잡아요.
1: 아,
2: 대단한 업적이 있어요.
1: 이제 8대 왕 고위왕 네. 때부터 다시 네. 백제의 역사를 네. 좀 강화시켰군요. 네.
2: 그런 상황으로 네. 이제 나가서 대단한 백제로서의 부상을 다시 네. 일으켰는데
1: 예.
2: 그 고위왕이 결국 그 다음 왕이 9대 책계왕이에요.
1: 책계왕.
2: 네.
1: 고위왕 다음엔 책계왕.
2: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10대가 이제 또 이제 그 분소. 아들이 있었어요. 분소왕.
1: 분소왕.
2: 네. 분소왕이 있었는데 분소왕 다음에 왕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 근초고왕의 그 아버지.
1: 근초고왕의 아버지.
2: 응, 11대 비루왕이 왕이 돼, 11대로.
1: 비루왕.
2: 네, 아. 그러니까 조금 전에 10대 왕을 또 제거하고.
1: 아, 반복되는 왕이 네, 탄환이
2: 서로의 어떤 그런
1: 안력
2: 속에서. 물론 예. 그 10대 왕이 대륙으로 진출해서 그 낭랑의 자객에 의해서 죽은 건 사실이에요.
1: 네.
2: 분소왕이 10대가.
1: 네.
2: 근데 그 다음에는 분소왕의 아들이 왕으로 즉위돼야 되는데 그걸 밀쳐버리고 그 아까 얘기했던 누구죠?
1: 네.
2: 11대 비류왕.
1: 비류왕.
2: 그 비류왕의 묘호도 비류백제의 그 비류와 이름이 같잖아요. 표현.
1: 아, 네.
2: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하튼 그렇게 해서 비류왕이 즉위하고 또 비류왕 다음에 왕이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아까 10대 분소왕의 어린 아들이었던 그 계왕이 있어요. 계왕.
1: 계왕.
2: 그 사람이 네. 12대 왕으로 즉위해요.
1: 아, 근초고왕이 아버님.
2: 아버님 비류왕 다음으로 즉위한 사람이 원래 원초적인 상황으로 그 초고왕 계열로 이어졌던 그 상황으로 다시 적어댔다가 다시 고유왕 계열로 다시 왔다는 얘기죠.
1: 아.
2: 그게 예. 12대 계왕이에요.
1: 예.
2: 근데 왕위로 있었던 기간이 2년뿐이 안 돼요. 삼국사 기록에.
1: 얼마 안
2: 그래서 계왕을 이렇게 죽이고.
1: 예.
2: 죽이고 왕이 된 것이 근초고왕이에요.
1: 아.
2: 이런 왕위 다툼이 서로의 관계에서 고유왕 계열과 원래 초고왕 계열의 그쪽으로 연결됐던 상황으로 이렇게 분열이 있었다. 왕이 다툼이 있었다. 이런
1: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면은
2: 네.
1: 예. 일단 초고왕, 네. 구수왕, 뭐 사반왕, 네. 그다음에 이제 고위왕 계통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네. 되고
2: 바뀌어졌다가 고위왕 계열을
1: 책계왕, 뭐 네. 분소왕, 계왕, 그다음에 네. 이제 비류왕으로
2: 예. 네. 그러니까 분소왕에서 계왕이 바로 왕이 이어진 게 아니고
1: 네.
2: 분소왕의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은 거기 11대 비류왕이에요.
1: 아,
2: 근초왕이.
1: 예.
2: 그 왕이 다툼에서 자기가 끼어들었다는 얘기죠.
1: 네. 아.
2: 원래 우린 초고왕 계열이니까.
1: 그 다음에 계왕, 이제 이렇게 네,
2: 그래서
1: 되는군요.
2: 그런 상황으로 이어나가 이제 그 계왕을 제거하고 이제 근초왕이 그 비류왕 11대 아버지 다음에 13대로
1: 네.
2: 왕으로 즉위해서 이런 왕이 다툼이 치열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는데 고유왕도 사실은 그 삼국사기에는 나도 초고왕의 동생이다 이렇게 나와요. 아하. 근데 말이 안 돼. 왜냐면, 예. 그 고유왕이 52년간 즉위했고, 책계왕이 또 뭐 한 20년간 즉위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그 있었던 그 사람들 중에서 고유왕이 만약에 그 초고왕의 동생이었다면, 나이가 68세에 왕, 그 즉위해서 또 52년간 왕으로 재위를 했으면, 120살까지 살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네. 여하튼 이 층으로 전혀 맞지 않는 얘기. 네. 그 다음에 그쪽 상황 속에서도, 근처왕 계열 속에서도 이야기가 연결이 안 돼, 삼국사기 기록에는.
1: 네.
2: 그렇다면 여하튼 왕이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렇지만 고유왕의 입장에서는 초고왕 계열의 그 후손은 맞지 않는가. 이렇게 직계였던 아들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런 네. 상황 속에서 여하튼 근초고왕 계열, 나중에 근초고왕 계열과 이 고유왕 계열은 계속 왕이 다툼의 중간 사항들이 계속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는 상태로 아, 연결되고.
1: 초고왕 계열과 이제 고유왕 계열이 네. 네. 계속 이제 네. 네. 부딪히면서 반복해서 네. 네. 왕이 찬탈을 하게 되고 네. 왕이 탈환을 네. 이제 하게 됐다.
2: 그런데 네. 이제 그 점에서 강조되는 게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고유왕 계열이든 네. 근초왕 계열이든 대륙백제로 진출한 상태에서 대륙을 장악해서 아주 전성기까지 맞이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한 것은 맞아요. 고유왕이 이제 진출을 하는 시도를 예. 해서 장악을 하고 예. 그걸 갖다 다시금 장악된 상태에서 완전 전성기의 대륙백제를 맞이한 것은 근초왕 계열이에요.
1: 예.
2: 그래서 그 왕 계열의 사람들이 결국은 대륙백제를 형성하는데 또는 대륙백제를 장악하는데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상당히 역할들을 많이 했다는 것은 맞는 얘기죠.
1: 예, 결국 이제 중국의 그렇죠. 예, 대륙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2: 네.
1: 당시에 뭐 요서 지방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쪽으로 진출했다라는 기록들은 있잖아요.
2: 기록들은 예. 엄청나죠.
1: 네, 그런데
2: 특히나 중국 측 기록에.
1: 네, 근데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아무래도 이 삼국의 역사가 신라 네. 중심으로 쓰여졌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죠. 축소가 됐다라는
2: 그렇죠.
1: 거고.
2: 네, 그 상황의 네. 바탕을 우리는 삼국사기에서 보는데
1: 네.
2: 삼국사기 기록 속에 연결된 백제사의 내용을 보면은
1: 네.
2: 아까 고유왕 계열과 근초왕 계열에서 이렇게 다툼이 있었던 상황에 그 연대 나이를 맞춰보면 전혀 안 맞는 오류가 발견된다는 얘기죠.
1: 아.
2: 그런데도 우리는 그
1: 삼국사기를 그냥 그대로
2: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 속에 아. 안겠죠. 그래서 우리의 백제사를 다시금 복원한 상태에서도 우리가 재정립되는 우리 역사관이 나와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1: 예. 예. 예. 백제가 단순히 한반도 안에 머물지 않고 이제 대륙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네. 그리고 해상 네트워크가 굉장히 있었나 봐요.
2: 있었죠. 예.
1: 아무래도 그렇게 예. 구축을 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2: 그 원동력은 원래부터 고구려에서 이탈해서 백제를 건국하는 상황에서 이동의 경로를 볼 적에도 발해만 그다음에 우리 황해바다 다 건너오는 상태로 시작된 내용 속에서 시작의 해상 백제를 상황 속에서는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고
1: 네.
2: 그다음에 나중에 또 이축된 상황에서 다시 고유왕 때부터 대륙으로 진출한 상황 속에서 그 지역을 이렇게 장악했다는 상황은 대단한 어떤 조선 기술이나 이런 어떤 사항들이 아. 초기부터 이렇게 이루어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삼국 시대는 대륙을 이렇게 장악한 상태의 삼국이 아니고 해상으로의 진출도 이미 이루어진 대단한 나라였다고 봐야죠. 고조선 시대부터.
1: 예. 아무래도 뭐 백제가 선박 기술이 네. 좀 있었나 보네요. 네. 그러면.
2: 그렇죠.
1: 네.
2: 뭐 원래 그게 이제 고구려 선박 기술이고 그게 고조선 선박 기술이에요, 사실은.
1: 아.
2: 그러니까 대단한 그 우리나라의 시작부터가 엄청난 문명과 그다음에 국가의 어떤 사항들이 이루어진 나라였는데 그 바터를 이어진 뭐 홍익 정신, 다물 정신에 이어진 상 속에서 이루어진 상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고. 네.
1: 예. 아무래도 뭐 우리가 나중에 먼 훗날이지만 조선 때 네. 그때 뭐 거북선 이 네. 거북선
2: 만들어졌잖아요.
1: 예 만들어진 것들을 보면은 다 서해안 쪽을 중심으로 그렇게 네.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2: 네.
1: 백제 그 선박 그 기술이 그렇죠. 이 정도일 줄이야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 이제 대륙을 점령할 정도로 대륙의 그 영향력을 끼칠 정도로 항해와 어떤 천문 관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기술들이 있어야지 안정되게 선박을 구조할 수 있고 네. 해양 쪽으로 이렇게 진출할 수 있을 텐데 네. 그런 기술이 있었다라는 거군요.
2: 그렇죠. 네.
1: 자, 백제. 네. 그러면은 바다를 지배했다라는 것은 군사력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문화와 외교에도
2: 그렇죠,
1: 네. 특별한 어떤 네. 예, 중심이 있었다라는 뜻인데
2: 네. 네.
1: 대표적으로 아무래도 우리는 백제하면 일본을 생각하거든요.
2: 네, 그렇죠. 일본.
1: 네, 일본을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 일본에 전달된 뭐 칠지도 뭐 이런 것들 보면은
2: 근처 광대에서 나오죠.
1: 예, 네. 그런 거 보면 이제 백제가 일본에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네. 건데 네. 그 대륙에는 어떤 식으로 그 문화라든지 외교적으로 영향력을 미쳤나요?
2: 그 영향력을 미친 것을 보면은 백제사의 역사를 보면은 중국의 남조와 애교 관계를 수립한 것이 계속 나오잖아요.
1: 남조와
2: 남조.
1: 아, 북조 남조 이럴 때 그때.
2: 저게 남조의 그 동진, 그다음에 송나라, 제나라, 양나라, 진나라 여기와 가장 밀접하게 애교 관계를 수립한 나라가 백제예요.
1: 아,
2: 전 시대를 네. 통해서. 그래서 네. 그 애교 관계라는 것이 바다 건너 그 애교 관계가 수립된 것이 처음엔 아니고.
1: 네.
2: 같은 대륙에 있는 인접된 나라 속에서 연결됐던 거예요, 사실은요.
1: 아, 원래는 대륙에서부터 예, 같이 예, 이렇게 예, 외교 예, 관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2: 인접한 나라의 남조와, 남조는 이제 양쯔강, 양자강 남쪽이고,
1: 예.
2: 양쯔강 북쪽은 중원 땅은 동쪽으로 다 백제가 장악하고 있었다고 봐야 돼요.
1: 아, 이미 장악하고 네. 있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중국 대륙의 네. 일부분이 백제 땅이었다. 땅이죠.
2: 그리고 북쪽으로 요서, 북쪽으로는 고구려 땅이고,
1: 아.
2: 요서 이쪽, 남쪽으로는 백제 땅. 그 진평군이 거기에 있었고, 백제의 요서군이 거기 있었다는 그 기록이 다, 중국의 기록 다 있잖아요. 우리 땅, 백제 땅으로.
1: 아.
2: 그러니까 그게 우리 백제사의 어떤 복원적인 사항의 새로운 역사의 내용들이 제시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1: 중국 대륙 일부가 백제 땅이었다라는 이 주장. 이거, 네. 이거는
2: 주장이 아니라 다 기록에 남아 있는 거죠.
1: 아, 실제로 있는.
2: 예, 실제로 있는. 그런데 네, 우리는
1: 내용이다.
2: 우리 측은 주장을 안 하고 있는 거죠.
1: 어, 왜 안 하고 있나요, 이걸?
2: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식민상황이고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을 안 한다는 그런 역사학자들의 내용들이에요.
1: 말씀하신 대로 중국 어떤 남조와의 이런 관계,
2: 그럼요.
1: 이런 것들도 어떤 공식 그 역사서에 명확히 기록이 돼야지만 이게 네. 인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2: 그렇죠. 인정이 되죠.
1: 네. 네. 네. 근데 분명히 기록은 있다라는
2: 그렇죠.
1: 거군요.
2: 있죠, 당연히. 네.
1: 그런데도 주장을 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뭐 중국 눈치를 봐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
2: 그러니까 강단 사학에 의한 식민사관 중국을 눈치를 보는 동북공정에 대응을 안 하는 대학의 현대 강단에 있는 그 학자들,
1: 네.
2: 교수들 책임이고. 그걸 또 그렇게 하지 않는 상황이 또 정책을 담당하는 또 그런 나라의 책임이죠.
1: 아, 좀 아쉽네요. 책임이죠. 어쨌든 백제는 우수한 선박, 뭐 네. 항해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네. 해양 강대국으로서
2: 이제
1: 중국 대륙의 네. 일부분들을 이제 또 이미 점령했었던
2: 네.
1: 그리고 부역의 뭐 유민들과의 어떤 이미 기본적으로 관계가 있었고 이런 무역과 어떤 외교 중심적으로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그렇죠. 나라였다라는 것. 네. 네. 네. 그런데 뭐 이거는 뭐 중국 왕조의 어떤 착오나 과장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2: 그런데 한 군데 역사책에서 이렇게 나온다면 그렇게 그 시대 그 역사책이 이렇게 오류로 이렇게 기재된 것이 다 이렇게 했는데 곳곳에 나오니까 여러 군데 다.
1: 아, 그 역사의 기록이 네, 중국 곳곳에 기록이. 있다.
2: 네, 네. 나라별로 다 있으니까.
1: 아, 그 기록을 검증하면 이렇게
2: 분명히
1: 교체 검증하고 이러면 분명히 알 수 있을 텐데
2: 중국하고도 대립된 상태에서 역사 논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전혀 안 한다는 게 문제죠.
1: 예. 오늘 어쨌든 이제 네. 백제의 전성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2: 네.
1: 백제가 전성기를 갖게 돼요. 그리고 전성기라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함께 나눴었지만 한강 유역 그 유역을 지역을 지배했을 때 그때 전성기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2: 말 그대로 삼국사기의 내용 속에서만 반도 내의 역사로만 일컬을 적에.
1: 아.
2: 근데 그게 결국은 대륙을 장악했던 그런 상태 속에서도 결국 전성기는 맞아요.
1: 네.
2: 왜냐하면 백제가 전성기가 4세기인데 대륙 백제로서 그 중국까지도 차지한 상태의 근처고왕 때니까. 그 시기는 맞아요.
1: 그러니까 4세기 근처 고왕 때 이미 대륙에 영향력을 네. 미쳐서 그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네. 한강 유역을 네.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네. 거. 그래서 뭐 시기적으로는 맞지만
2: 네.
1: 한강 유역을 점령했다고 그래서 그것만을 가지고 이제 뭐 전성기다라고 말하기는 네. 조금 네. 아쉽다.
2: 네. 네. 그렇죠.
1: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초 고왕 이야기를 네. 나눴으니까 그런데요. 근초 네. 고왕.
2: 네. 근초 고왕 하면은 그 왕의 묘호가 근초 고왕이에요.
1: 아, 묘호가.
2: 그러면 네. 무슨 얘기냐면 초고왕의 아주 후손이다 그런 얘기. 초고왕의
1: 아,
2: 가장 가까운 직계다 이런 얘기.
1: 아, 가장 가까운 직계다.
2: 근데
1: 초고왕 계열에
2: 근초고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근초왕의 아들도 네. 이름이 부여수고 근초왕은 부여군데 근초왕 다음 대왕이 근구수왕이잖아요.
1: 아.
2: 14대가. 근데 아, 근구수왕도 네. 보면 초고왕의 아들이 구수왕이었어요.
1: 예.
2: 구수왕인데 거기도 이제 구수왕에 가장 가까운 직계가 나다 이렇게 근구수왕 이렇게.
1: 아.
2: 그러니까 고유왕계를 누르고 결국 왕위를 쟁탈해서 결국 그들을 몰아내고 왕권을 다시 이었는데 우리가 너들보다도 초고왕을 마주 바로 이렇게 이어진 직계다 그런 표현의 내용이 이제 근초고왕 근구수왕의 묘호의 내용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사실은.
1: 네. 그러면 그 구수왕의 네. 어떤 가장 가까운 이제 그런 직계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근구수왕 뭐 초고왕의 이제
2: 가장 직계가 가장 근초왕인데 이런
1: 근초고왕. 아
2: 그걸 어느 내용에서 보면 삼국사 기록에서도 나중에 보면 21대 백제 계류왕이 있어요.
1: 예, 계류왕.
2: 계류왕을 있죠. 별도의 묘호로 근계루왕이라고 했어요. 근계루왕. 그럼 멀리 계루왕은 누구죠? 4대왕이 계루왕이잖아요.
1: 네.
2: 계루왕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별도의 묘호가 근계루왕이네. 나는 그 초고왕 전부터 있었던 계루왕이 아주 직계로 연결되는 가차운 인척이다. 이런 식의 내용을 묘호로 남기잖아요.
1: 아.
2: 그러니까 그런 상 속에서 왕이 됐더니 그런 상태로 연결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하면서 다만 삼국사의 기록 속에서는 너무나 이렇게 이치적인 어떤 그 계산이 안 맞는 그런 상황에 왕권 이어지는 상황의 내용들이 남아있다는 그런 한계성을 느끼면서
1: 네, 네 알겠습니다.
2: 근초고왕대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1: 예, 근초고왕. 근초고왕이 이제 네. 대륙 백제의 전성기였다라고 네. 하는 어떤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2: 그렇죠. 그래서 근초고왕은 346년에 왕으로 즉위해요.
1: 예.
2: 그 개왕을 죽이고 개왕을 죽이고 그다음에 이제 375년까지 재위하는데 삼국사 기록에 처음에 346년부터 20년간은 그 기록이 전혀 남아있질 않아요.
1: 어, 기록이 없습니까?
2: 삼국사기 기록에.
1: 아, 네.
2: 삼국사기에.
1: 예, 삼국사기에만.
2: 예,
1: 네.
2: 예. 근데 제2 21년부터 기록의 내용이 본격화돼요.
1: 다시.
2: 예. 어. 그럼 왜 20년 동안은 그럼 왕 노릇을 안 했느냐? 이게 아니잖아요.
1: 그렇겠죠.
2: 또 전성기 때 왕인데.
1: 그렇겠죠. 네. 예.
2: 그래서 삼국사기 기록의 한계성을 우리가 느끼면서 고 20년 동안은 한반도 내 백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륙에 가서 활동했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
1: 아 한반도 내에서 활동한 게 아니라 대륙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그 네. 내용들이 역사적으로 네. 좀 이렇게
2: 삼국사기 기록에는 한계를 느끼고
1: 없다.
2: 삼국사기에서 만약에 대륙을 아. 지배했던 백제가 이런 내용들이 다 소개됐다면은 백제 역사가 엄청 부상이 됐겠죠. 그때 삼국사기를 기록한 김보식은 누구죠? 경주 아, 김씨의 네. 신라의 후예들이에요. 그래서 백제가 이렇게 깎아 내린 거예요. 그걸 그대로 답습하는 상태로 삼국사기의 기록 상태로 우리가 반도 중심의 사관, 식민사관 내용으로. 신라는, 아니, 일본은 한반도 지배하는 거 그게 정당화 시키려면 역사의 상황을 그대로 깎아 내려야 되잖아요. 그걸
1: 네.
2: 그대로 우리가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 한계성. 예.
1: 알겠습니다.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 이거 예. 다시 봐야겠네요.
2: 다시 봐야 되고 그 전에 아. 기록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또 일제시대 때 많이 없어졌잖아요. 20만 건이.
1: 예.
2: 그리고 조선시대도 엄청 또 우리 손으로 없애버렸잖아요. 그걸 다시 찾아서 지금 기록들이 일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사실.
1: 네.
2: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는 연구해 보면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1: 예.
2: 연구도 안 하고. 그다음에 중국 기록에 많은 기록이 보이는데 우리는 식민사관에 정착하고 중국은 또 자기의 패권적인 상황 속에서 동북공정 속에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야심 속에서 한반도에 있었던 그다음에 그 한반도가 아닌 중원에 있었던 만주에 있었던 대한의 역사를 갖다 이렇게 완전히 그 깎아내리는 상태에 나가는 것이 그런 현대 상황이죠.
1: 예.
2: 대단한 어떤 그런 우리
1: 삼국사기가 쓰여졌던 시기가 이제 이미 백제가 멸망한 이후로 한
2: 고려시대죠. 고려시대 예. 1145년
1: 예. 500년 전 가까이 예. 됐으니까 예. 아무래도
2: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전 기록도 있는데 그 우리 손으로는 보고는 안 합니다.
1: 아.
2: 거기다 백제 역사도 엄청난 역사였다. 그래서 근초고왕은 그러니까 대륙에 20년간 있으면서 그 후반부엔 돌아오는데 그럼 대륙에 있을 때는 그 동백제 서백제를 다 다스리는 왕인데
1: 예.
2: 그 반도 내에 있는 동백제는 어떻게 다스렸냐?
1: 네.
2: 그 근초고왕 때는 애척 그 부인이 진씨의 진씨
1: 아.
2: 백제의 8대 귀족성인데
1: 예.
2: 그 집안들이 이쪽 반도 내 백제를 갖다 다스렸던 분조 형태라고 봐야 돼요. 분조.
1: 아, 처가댁에서 다스렸군요.
2: 분조.
1: 그러니까. 아.
2: 근데 아주 잘 이렇게 궁합이 맞는 상태로 잘 유지되던데 그 전에 고유왕 계열도 마찬가지로 대륙을 지배하고 반도를 지배하는 상태에서 거기에 분란 사항이 나타난 것이 고위관계의 후반부예요.
3: 아,
2: 책격, 예. 그다음에 그 분서왕. 그래서 예. 개왕이 그 비류왕이 왕위를 찬탈했다가 다시 그 고위관계로 연결됐다가 다시 또 근처왕에게 결국 죽고
3: 예.
2: 다시 근처왕계로 넘어가는데 아마도 고위관계에서는 서백제, 대륙백제와 동백제, 한반도 네 백제 사항의 그 이원화된 그 백제 운영을 끝부분에 가서 고유한 그 후의 왕들에 의해서 이게 분열되는 것 같아요.
3: 네. 네
2: 그래서 근처국 왕계에게 결국 당했던 것이 고유한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3: 그러니까 영역을 네. 이렇게 영역을 나눠서 정치를 했던 거군요. 네. 이제 분조라는 것은 네, 그 이제 나눌 네, 그렇죠. 예, 나눴다 그리고 정치를 조정했다라는 네, 네, 네. 이런 이야기.
2: 그게 우리나라 임진왜란때 조선시대도 나오잖아요. 광해군 네. 때 그 선조가 도망가면서 자기 세자였던 광해군에게 이름해서 그 정권을 네. 잡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분조 형태인데 삼국 시대부터 이미 분조 형태가 운영됐다고 아, 봐야죠.
3: 뭐 이런 식으로 왕비의 어떤 그런 가문 쪽으로 이렇게 네. 정치를 하게 되면은 사실 이런 것들이 분조가 형태로 이루어지면은 부패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2: 그런 네. 문제들은 약이 됐겠죠. 근데 초기에 네. 근초고왕 때, 그 다음에 근구수왕 때,
3: 네.
2: 그때까지는 잘 운영된 동백제사백제 아. 운영 상태에서 분조 형태에서도 잘 이루어졌고. 대외 관계에서의 일본.
3: 예, 일본.
2: 칠지도인데, 그때 일본을, 다만 그게 이제 고구려 관계 토대왕에 의해서 계속 고구려가 강성해지면서 백제에서도 문제가 네.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봐야죠.
3: 아, 고구려가 이제 남진 정책을 예, 이제 예. 하게 되고, 또 신라가 사실은 뭐 또 배신하게 되고 한강 유역을 제탈하는 데 있어가지고 백제가 또 실패하게 되는 어떤 그렇죠. 일들이 나중에 이제 이루어지게 예. 되는데, 그러므로 결국 이제 뭐 신라와의 나당 연합으로 백제가 예. 멸망하게 된다. 네. 예.
2: 그래서 근초고왕 하면은 백제전성기 때 상황에서 언급해야 될 사항이
3: 네.
2: 대화 이렇게 속국에 다스리는 상태에서 내린 하사품이 칠지도라는 검이었죠. 예.
3: 예. 그 칠지도 아직 돌려 못 받았죠?
2: 거기 있죠, 일본에.
3: 일본에 아직 네, 있죠? 네,
2: 그렇죠,
3: 예. 일본에. 아, 아쉽네요.
2: 백제가 꾸준히 사신을 교환했던 그런 증명적인 사항의 그 칠지도.
3: 네.
2: 육참호라고도 하는데 이제 좌우 칼날이 세 개씩 가지 칼이 있으니까
3: 네. 본 칼까지 해서
2: 칠지도. 예,
3: 칠지도.
2: 이것을 예. 뭐 일본은 또 식민사관에 의해서 자기들이 받은 것이 아니라
3: 백제를 지배했다 뭐 이런
2: 백제를
3: 식으로
2: 백제를 이렇게 뭐 지배했다는 상으로 역이용하는 그런 임나일본부의 상으로 또 사용하기도 하죠.
3: 여하튼 아, 너무 아쉽네요.
2: 네 그런 게 있고요. 네.
3: 예 오늘 백제 전성기 얘기를 나누면서 네. 아 재밌는 거는 이제. 백제가 계속해서 왕권 어떤 그 내부적으로 탈환했던 그런 내용들 그리고 네. 분조 형태로 또 이렇게 네. 또 예, 운영했다라는 부분들 예 해상 강국으로서 또 일본까지 네. 또 영향력을 네. 미쳤다라는 거 예
2: 근중왕 시대 그 세계 역사
3: 예.
2: 세계 역사가 어떤 잠깐만 소개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예
2: 근중왕 시대 중국은 5호 16국 시대가 시작됐던 그런 시대에서 중국 대륙으로의 진출이 가능 라고도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고
3: 예.
2: 엄청난 대륙 백제로서의 전성기를 누렸고 서양에서는 로마의 그 콘스탄티누스 2세가 결국 로마가 동서로 분열되는 시기였네요. 보니까 4세기다.
3: 예.
2: 게르반 민족의 대이동이 크게 이루어지면서 그 로마가 이렇게 분열되는 그런 상태로 이루어졌던 게 이제
3: 4세기경
2: 백제 네. 전성기 권치광 때라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예, 이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3: 예. 예. 한반도를 넘어서 그 요소 지역들 또 동아시아 해상까지 무대로 삼았던 근초고왕의 그 대륙 진출 이야기 아직 사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가 다 담을 수는 없었고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 웅장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거친 바다를 길로 삼아서 세상으로 나아갔던 백제인들의 그런 개척정신 그리고 넓은 안목 오늘날로 말하면 글로벌 시대를 먼저 예 살았던 우리의 민족 조상들 그 백제 이야기 오늘 함께 나눴는데요. 이 흥미진진한 백제 이야기 다음에도 백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나요?
2: 생각해봐야 될까요?
3: 아, 생각해보시고 네, 예 진도, 오늘 백제 알겠습니다. 백제 전성기 이야기 알차게 채워주신 이춘목 간사님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꿈꾸고 나누고였습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성경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0: 제37편 다윗의 시.
1: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럼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0: 제38편 다윗의 기념하는 시.
1: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하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에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0: 제3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1: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존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0: 제40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2: 지체하지 마소서.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메들리 방울 토마토 팩당 5불 99, 로메인 하트 상추 팩당 2불 49, 헤어룸 군만두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할인 즉석 삼계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K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0: Welcome aboard.
1: 이비트인은 영어.
2: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이비트인은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0: Hello and welcome back. 저는 Jennifer Clyde입니다.
2: 자, 매일 여러분이 신청을 해주신 주제로 영어 말하기 연습을 해보는 참여형 말하기 방송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주제도 여러분이 사연으로 올려주신 내용인데 MBTI 검사에 대한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0: 음흠.
2: 와, 이걸 드디어 하는군요. 저는 이거 옛날부터 좀 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예전에 해보니까 ESTJ가 나오더라고요.
0: 네. Okay, so what exactly is ESTJ?
2: 그 일 열심히 좀 하는 스타일 이런 거래요.
0: That's you.
2: 네. 오. 우리 제이브 선생님은 안 해보셨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방송 전에 빨리 해보시라 해서 해봤어요, 지금.
0: Right.
2: 뭐가 나오셨어요?
0: 저는 my personality type is advocate, INFJ.
2: INFJ.
0: Yeah. 네.
2: 약간 보니까 불의를 못 참고 선의의 어떤 수호자. 약간 이런 성향이시래요. 근데 그럼, 약간 맞아.
0: 그러게요.
2: 지난 15년 동안 이분 저기 불의를 못 참는 분이에요.
0: It's interesting.
2: 그러니까 부당한 일에 대해서 참지를 못하시더라고요.
0: I'm introverted, intuitive. Feeling, judging,
2: 맞아요.
0: assertive.
2: 정말 맞는 것 같은 그런 성향이 맞습니다. 제 것도 아까 읽어드리니까 딱 선생님이네요. 그러시더라고요.
0: Yeah.
2: 자, 이 MBTI를 이제 성격 유형 판단하는 데 많이 씁니다. 자, 물론 이제 너무 맹신하거나 도가 지나치게 적용하는 거에 대한 부작용도 있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균형 감각 있게 방송을 할까 생각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성격 유형 검사 자체를 잘만 활용하면 여러 가지 장점도 있다는 건 팩트이기 때문에 오늘 올려주신 사연 내용을 그대로 영어로 바꿔보면서 성격 유형 이야기는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연습을 해볼게요.
0: And of course we'd like to thank listener 아인슈페너 정치자님 for posting up this topic.
2: 네, 좋은 주제 감사드립니다. 자, MBTI 성격 유형 검사 영어로 들어볼게요.
3: Talk about MBTI personality type test. MBTI personality type tests are all the rage these days. You can get immediate results by filling out a questionnaire on your phone, so anyone can easily take the test. That's why people ask about each other's MBTI type when they meet friends. Many people include their MBTI type on their social media profiles. The MBTI test uses four categories to divide people into 16 personality types. The four categories differentiate between introversion and extroversion, sensing and intuition, thinking and feeling, and between judging and perceiving. Because these types of personality tests are so popular, many companies incorporate them into their marketing. For example, businesses often market their products using fashion, makeup, or food preferences based on MBTI types. However, certain side effects can occur when people live and die by these personality tests or apply them excessively.
2: MBTI가 뭐의 약자인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0: All right. So MBTI is for Myers-Briggs Type Indicator, short for that.
2: 이거 만드신 분들 이름이죠? 우리 자매 방송인 규티형 청취 방송에서 언급을 했는데 이 Myers-Briggs가 엄마하고 딸이래요.
0: Mother, 네, daughter.
2: 두 분이 연구자신데
0: 네. 그러니까
2: 이분들이 만든 성격 유형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Myers-Briggs Type Indicator Personality Type Test 어쨌든 성격 유형 검사인데 요즘 뭐 큰 인기잖아요. 자, All the Rage라는 표현 오랜만에 써볼게요.
0: MBTI personality type tests are all the rage these days.
2: 이거 많이 나왔던 표현이에요. 요즘 뭐 인기를 누리고 있다. All the rage these days. 자, 그냥 휴대폰에 설문에 답만 하면 됩니다. 한 10분 정도 걸리죠? 네.
0: Roughly.
2: 아까 한 10분 정도 걸리신 것 같아요.
0: Yeah, yeah,
2: 저 기다렸잖아요.
0: Yeah.
2: 선생님 뭐 나오나 궁금해하면서.
0: 괜찮아요.
2: 오케이. 자, 그러면 설문조사에 답을 하다.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0: First of all, 설문조사는 questionnaire라고 하거든요.
2: Mm-hmm.
0: 답을 하다, answer a questionnaire 가능하고요.
2: Mm-hmm.
0: You could also fill out a questionnaire.
2: 그러니까 여러 개의 항목을 채워서 뭔가의 서류를 작성할 때는 fill out.
0: Fill out 맞아요.
2: 신청서 작성. 같은 거 작성할 때. 작성이 fill out이에요.
0: 근데 뭔가 어디에 빈칸이 있어서 그 빈칸에 뭔가를 써야 돼요. 그럴 때는 fill out이 아니라 fill in이에요. 그 빈칸에 뭐를 적어 넣는 거니까.
2: 오, 요거. Yeah. 자, 빈칸을 채울 때는 you fill in the blank 이니 맞는데 빈칸을 막 채워서 전체 서류나 신청서를 작성하고 완성할 때는 you fill out the form.
0: Right. Or even a questionnaire. Okay. To, I guess, come up with results for a survey or 그렇죠. a report.
2: 설문지에 답을 하다. 우리 어디 가서 이제 문진표 같은 거 작성하잖아요. Uh-huh. You're filling out that form.
0: Yes.
2: That health questionnaire. Okay. 자, 설문조사 발음 다시 한번 도와드릴게요.
0: Questionnaire.
2: Questionnaire.
0: Questionnaire.
2: 뒤에 강세 주시고. 자, 즉시 이런 거를 하면 바로 결과 나오죠. You can get immediate results. S 붙임이라는 경우는요. 자, 그래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다시 한 번요.
0: You can get immediate results by filling out a questionnaire on your phone so anyone can easily take the test.
2: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이런 얘기 나오면 너 안 해봤어? 빨리 해봐. 그래서 카페에서 막 하고 그러잖아요.
0: That's why people ask about each other's MBTI type when they meet friends.
2: 쉽게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금방 그 자리에서 해보는 경향이 있어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서로 MBTI 물어보고 그렇게 해보는 경우가 많다. That's why people ask about each other's MBTI type when they meet friends. MBTI type까지 해주면 MBTI 성격 유형, 그 type이라는 단어를 같이 붙여주세요. 자, 그 다음에요.
0: Many people include their MBTI type on their social media profiles.
2: 저도 인스타 프로필에는 올려놓진 않았는데 클럽하우스 프로필에는 그냥 뭐 왜 올려놨는지 모르겠는데
0: I was about to ask
2: you why. ESTJ라고 써놨어요. 사람들이 저를 파악하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0: Like FYI, I am.
2: 저는 뭡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필이라고 하죠 영어 발음이요.
0: Profile.
2: Profile.
0: Profile. 네.
2: So social media profile 자체에다가 본인의 MBTI를 올려놓는 경우도 있다. Many people.
0: Many people include their MBTI type on their social media profiles.
2: Okay.
0: The MBTI test uses four categories to divide people into 16 personality types.
2: 16가지 성격 유형으로 나뉜다라는 건 알고 계실 것 같고요. MBTI 지금 제니퍼 선생님 읽으실 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the 정관사를 the로 읽으셨습니다. 철자상으로는 M이지만 읽을 때 에, M, MBTI이니까 the가 맞아요. 그 정관사 동그라미 쳐놓고 the라고 써놓을게요. The MBTI 테스트를 읽으셔야 됩니다. 그 뒤에 전치사 into도 꼭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뭐뭐로 구분한다 할 때 into. 자, 문장 전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0: The MBTI test uses four categories to divide people into 16 personality types. The four categories differentiate between introversion and extroversion, sensing and intuition, thinking and feeling, and between judging and perceiving.
2: 단어들 뜻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장 우리가 평상시에 막 쓸 문장들은 아니기 때문에. 자, 네 가지 항목이 뭐뭐냐. 외향과 내향 할 때. 자, 일단 내향이 뭐죠?
0: Introversion.
2: 외향은?
0: Extroversion.
2: 이건 성향을 부르는 말이고 실제 내향적인 사람은 뭐라고 하나요?
0: Someone is an introvert.
2: Introvert.
0: Introvert. 네.
2: 외향적인 사람은?
0: Someone is an extrovert.
2: Extrovert. 그럴 때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자, 감각과 직관은요?
0: Sensing and intuition.
2: 그렇죠. Sensing and intuition이 이게 직관이에요. 사고와 감정은 thinking and feeling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판단과 인식을 할 때는
0: judging and perceiving.
2: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글자들이 이제 앞글자를 따서 ESTJ, INFJ와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뭐 단어들만 참고로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런 성격 유형 검사가 크게 유행을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것을 마케팅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사연에 올려주셨습니다. 영어로 그대로 바꿔볼게요.
0: Because these types of personality tests are so popular, many companies incorporate them into their marketing.
2: What is incorporate?
0: It means to include in something.
2: Okay. They add it.
0: They add it. They include it. Yes.
2: Incorporate 하면 병합 같은 거예요. 뭘 갖다가 쓴다는 얘기죠. 활용하고 포함시켜 쓴다. 마케팅에 이것을 접목해서 쓰는 경우가 있다. 그냥 뭐 사람들 사이에 성격 유형 파악하는 용도로 쓰겠지만 이걸 마케팅에 쓰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건 좀 특이합니다.
0: Yeah.
2: 다시 한번요.
0: Because these types of personality tests are so popular, many companies incorporate them into their marketing.
2: Okay.
0: For example, businesses often market their products using fashion, makeup, or food preferences based on MBTI types.
2: 그러니까 뭐 특정 성격 유형에 맞는 패션, 혹은 메이크업, 혹은 식품, 식단, 뭐 이런 걸 하나 봐요.
0: 아.
2: 근데 이제 맞는 게 만약에 제 성격 유형에 딱 맞는 뭔가 제품이 설명 이렇게 막 추천이 돼 있으면 제가 더 사고 싶을 것 같아요.
0: Yeah.
2: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소비자의 심리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자, businesses 이건 사업체들을 말하겠죠. Often market their products. Market을 이렇게 동사를 쓸 수도 있죠. 판매하다의 의미로. Using fashion, makeup, or food preferences based on MBTI types. 이거를 이용해서 마케팅에 활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요.
0: For example, businesses often market their products using fashion, makeup, or food preferences based on MBTI types. However, certain side effects can occur when people live and die by these personality tests or apply them excessively.
2: Side effects는 다 아실 거고요. 부작용을 말하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뭘 좀 목숨 걸고 하다의 표현이 있어요. 영어로 뭐라고 하죠?
0: Live and die by something.
2: Live and die.
0: Live and die.
2: 자, 저희 지금 입지형 책에 live or die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쓰이는 용례들이 인터넷에 검색은 됩니다. 그렇지만 원래 표현은 live and die가 맞으니까 우리가 이걸 좀 추정을 할게요. Live and die로 가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연습해 주세요. 맹신하다라는 얘기죠. 네, 이거에 정말 목숨을 거는 거예요.
0: You would live by it. And you would also die by it.
2: 이거에 정말 모든 걸 거는 것처럼 이렇게 맹신한다거나 apply them excessively, 과하게 좀 적용을 하고 그러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가 되겠죠. 문장 다시 한번요.
0: However, certain side effects can occur when people live and die by these personality tests or apply them excessively.
2: 자, 전체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 Talk about MBTI personality type tests. MBTI personality type tests are all the rage these days. You can get immediate results by filling out a questionnaire on your phone, so anyone can easily take the test. That's why people ask about each other's MBTI type when they meet friends. Many people include their MBTI type on their social media profiles. The MBTI test uses four categories to divide people into 16 personality types. The four categories differentiate between introversion and extroversion, sensing and intuition, thinking and feeling, and between judging and perceiving. Because these types of personality tests are so popular, many companies incorporate them into their marketing. For example, businesses often market their products using fashion, makeup, or food preferences based on MBTI types. However, certain side effects can occur when people live and die by these personality tests or apply them excessively.
0: Pattern practice.
2: 자, 입지형 공부하시다 궁금한 점 생기시면요. 오픈 단톡방에 입지형 쳐보시면 공식 단톡방 4개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EBS1004입니다. 자, 세 가지 패턴을 연습을 해볼게요. 곧바로 결과가 나오다라는 말할 때 immediate results. 자, 이 표현입니다.
0: You can get immediate results on your phone so anyone can easily take the test.
2: 그렇죠. 주로 이런 경우는 result의 복수 형태의 s를 붙입니다. 자, 요즘 사람들이 곧바로 결과를 확인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0: People these days are so accustomed to getting immediate results. People these days are so accustomed to getting immediate results.
2: 바로 뭔가 나오는 거 익숙해져 있잖아요. 며칠 기다리는 게 힘들죠. 이제는 자, 제품을 판매하거나 영업하다 market 자체가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시판하다 정도로 봐도 되고요. Market이 동사예요.
0: Businesses often market their products based on MBTI types.
2: MBTI 성격 유형별로 제품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회사는 제품 영업을 하는 방법을 정말 잘 알고 있다.
0: That company really knows how to market a product.
2: 어떻게 시장에 내다 팔고 이런 걸 잘한다. Market a product. 우리는 제품을 마케팅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
0: We need a strategy to market our product.
2: 자, 그 다음에요. 무엇을 너무 맹신하다. Live and die. And로 고쳐서 연습할게요. 이것도요. 정식 표현이 그거니까요.
0: Certain side effects can occur when people live and die by these personality tests.
2: Okay. 자, 잡지에서 읽는 그런 내용들을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된다. 해볼까요?
0: You shouldn't live and die by what you read in magazines.
2: You shouldn't live and die by what you read in magazines. 그렇게 해서 연습을 꼭 해주세요. Good job, everyone.
0: 다이얼로그 프랙티스.
3: Have you ever taken an MBTI personality test?
4: Sure. My result was type ESTJ.
3: Really? You must be very responsible and plan in advance for everything.
4: That's right. I also have a tendency to be a bit of a perfectionist.
3: You don't mince words when you talk, do you?
4: That's right. I think that's a pretty accurate description of my personality.
2: 자, MBTI 성격 유형에 대한 대화입니다. 자, ESTJ라고 하니까 이렇게 성격을 묘사하네요. 세 번째 줄에.
0: You must be very responsible and plan in advance for everything.
2: 책임감이 강한 건 알겠고, plan in advance.
0: 그렇죠. 미리미리 이제 모든 계획을 짜놓는 거죠.
2: 준비를 미리미리 하는
0: yes.
2: 스타일이구나. Mm-hmm. 그랬더니요.
0: That's right. I also have a tendency to be a bit of a perfectionist.
2: 약간 완벽주의 성향이 있다. 이거 좋네요. I have a tendency to be a bit of a perfectionist. 약간 완벽주의.
0: You don't mince words when you talk, do you?
2: 이게 무슨 말인가요?
0: Mince, 뭔가를 막 잘게 다지다라는 말이잖아요.
2: Okay.
0: If you mince words, it means that you're speaking very bluntly and very directly.
2: 네, 그래서 직설적으로 말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Mince words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자, 그랬더니 정확한 성격에 대한 묘사라고 하면서 accurate description이란 말을 붙였죠. 자, 대화 잘 활용해 보시고 18페이지에 5개의 영작 꼭 해보시고요. 3번과 4번을 영작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3번 영작하실 때 live and die로 영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입지영 이벤트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입지영 공부하는 모습들 사진으로 찍어서 사연과 함께 올려주시면 책에도 많이 실어드리고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입지영 단행본 책 선물 보내드릴게요.
0: 입지영 방송은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2: Right, that's it for today, everyone.
0: Have a great day. We'll catch you again tomorrow.
2: Goodbye.
0: Bye-bye.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 삶의 찬양 이성훈입니다. 해가 기우는 각도가 조금 달라졌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실 깊숙한 곳까지 내리꽂히던 햇살의 모서리가 이제는 한결 부드럽게 누워 벽을 타고 내려앉았습니다. 낮 동안 골목길에서 들려오던 매미 울음소리 기운도 조금씩 잦아들고 해질녘 창문을 열어두면 어느 구석에선가 작은 풀벌레 소리가 그 빈자리를 조용히 메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어떠셨어요? 이번 여름도 참 무더웠는데요. 이 긴 여름 묵묵하게 건너오신 여러분의 모습이 마음에 밟힙니다. 이번 한 주 어깨를 짓누르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운전대 위에 얹은 손에 힘을 빼보는 시간. 한겨울에도 아를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는 그런 계절로 조금씩 들어서고 있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뜨겁던 볕이 있었기 때문에 들판의 이삭은 속을 채우고 떫기만 하던 열매는 가장 고운 빛으로 연그러갑니다. 오늘 이 여름의 끝자락에 서 계신 여러분께 이 시간이 시원한 바람 한 점 같은 휴식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내 삶의 찬양 출발해 보겠습니다. 한부영 길

언덕배기에 자리 잡은 어느 오래된 과수원에는 유난히 볕을 맨몸으로 받아내는 늙은 사과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주변에 큰 숲도 없고 시원한 그늘을 드리워줄 바위 하나 없는 메마른 비탈. 여름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해 가뭄은 지독했습니다. 땅은 이내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고 나뭇잎들은 목이 말라 오그라든 손처럼 바스락거렸죠. 과수원을 돌보던 젊은이는 타들어가는 나무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발을 구릅니다. 이러다가는 꽃망울을 맺었던 자리마다 새까맣게 타버리고 말 텐데 나무에 천막이라도 둘러 그늘을 만들어주고 매일 물을 길어다 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때 평생 농부로 살아온 그의 아버지가 아들의 거친 어깨를 가만히 다독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무를 가만히 지켜보렴. 나무는 지금 마르고 있는 게 아니라 더 깊은 곳을 찾고 있는 중이란다. 아들은 물기 없는 나뭇가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땡볕 속에서 나무는 그저 침묵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자 사과나무는 실뿌리를 있는 힘껏 뻗어 돌 틈을 지나고 바위를 내둘러 땅속 그 수십 척 아래에 숨겨진 차가운 암반수를 향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타는 듯한 떼약볕을 건드며 제 살갗을 단단하게 여미고 뿌리가 길어올린 가장 순수한 물을 가슴 깊은 곳에 가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맘때쯤이었습니다. 햇살의 끝이 둥그러지고 밤공기에 차가운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던 늦여름의 끝자락. 그 척박한 언덕의 사과나무 가지마다 그 어떤 과수원에도 보지 못한 짙고 붉은 빛의 사과들이 탐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나무를 단련시킨 것은 부드러운 그늘이 아니라 피할 곳 없던 그 여름의 떼약볕이었다는 것을요. 그 가뭄의 시간 동안 나무는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뿌리를 더 깊숙이 내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네 삶의 궤적도 이와 참 닮아있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에도 남들보다 더 뜨거운 햇볕 아래 맨몸으로 서 있는 것만 같은 날들이 있었고 도대체 언제쯤 이 더위가 끝날까 우리를 힘들게 했었던 그 시간들 말이죠.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우리 안에서는 쉽게 뽑히지 않을 깊고 단단한 뿌리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계절을 건너며 우리는 비로소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만큼 누군가의 그늘이 되는 사람으로 여물어가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언덕 위에 사과나무가 말없이 품어낸 그 푸른 인내처럼 뜨거운 계절을 지나온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남모르게 연그러가는 귀한 열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 자주 눈앞에 보이는 성과에 늘 마음을 빼앗기죠. 여름 내내 땀 흘려 뛰어왔는데도 가을의 문턱에서 손을 펴보면 쥐고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허탈해지기도 하고요. 남들은 저만치 앞서서 뭔가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것 같이 보이는데 나는 왜 여전히 빈손처럼 느껴질까 스스로를 책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절의 섭리는 결코 조급하게 열매를 맺으라 다그치지 않잖아요. 열매 맺는 때가 나무마다 다 다른 거 아시지요? 우리 모두의 때는 그처럼 서로 다르지만 반드시 열매 맺는 시간이 옵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에는 이런 따뜻한 약속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뙤약볕이 쏟아져도 마르지 않는 샘가에 우리를 심어두셨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 그러니 남들은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기도와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여러분 하루하루의 그 묵묵한 열심이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의 영혼을 분명히 더 깊고 넓게 자라게 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여름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전 방영했던 드라마 제목처럼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제주말이 폭삭 소가수다라고 하지요. 이번 뜨거운 여름을 건너오시느라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폭삭 소가수다. 지금 윤복희 선생님의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이 노랫말의 영감이 이사야 41장 10절이었다는 거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윤복희, 여러분.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날 위로해 주지? 여러분,

어느덧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땅의 풀 한 포기, 작은 들꽃 하나도 허투루 버려두지 않으시고 때를 따라 단비를 내리시며 계절을 빚어내시는 그 신실한 손길이 이번 새로운 한 주에도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의 삶을 가장 포근한 품으로 감싸 안고 계신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새로운 한 주간 여러분 더 깊어지시고 더 성장하시는 귀하고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다음 주 더 깊어지는 계절과 함께 따뜻한 이야기, 좋은 찬양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사랑은 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지금까지 내 삶의 찬양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자, 11시 땡 가면은 K-Radio 라디오 생활백서에서 생활의 지혜를 알뜰하게 배워가세요. 라디오 생활백서 오늘은요, 제가 GPT한테 물어봤어요. 너 땡땡땡에 땡땡땡 아니? 이렇게 답을 줬는데 여러분 한번 맞춰보실래요? 오늘의 게스트 마지막 가는 길 아무 준비 없이 떠날 순 없죠. 땡땡땡 있어서 뉴욕 뉴저지 한인들의 장례 절차를 잘 도와줍니다. 다음 문장, 장례식장부터 추모예배, 매장 화장 등 복잡한 마지막 절차를 가족 대신 가족처럼 차근차근 챙겨주는 곳. 마지막이에요. 특히 한인들에게 익숙한 한국식 장례 문화 그리고 미국의 장례 절차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한다는 점이 특징. 자, GPT가 얘기해 준 이것은, 아니 이 사람은 누굴까요? 정답은?
1: 예, 안녕하세요. 김민호 장례원의 김민호 원장입니다.
0: 어서 오십시오. 아, 제가 처음에 이제 질문했더니 굉장히 딱딱하게 해줘서 좀 재밌게 해봐 그랬더니 이게 재밌다고 GPT가 한 거네요.
1: 저는 제가 검색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처음 듣네요.
0: 그래요?
1: 예. 얘기는 들었었거든요. 어떤 분들이 장례식 할 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런 기계나 이런 주택이 좀 문외한이에요. 잘 몰라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써본 적이 없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장례 때문에 챗GPT나 이런 식으로 물어봤더니 저를 추천해 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뭐 아직 챗GPT한테 뭐 준 게 없는데 뭐라도 줘야 되나 해가지고 예, 참 그래서 신기하네요.
0: 네. GPT한테 뭐 줄 필요는 없고요. 저한테 주시면 되는데요.
1: 예, 알겠습니다.
0: 네. 아마 진짜 저처럼 많은 그 한인분들이 검색을 하니까 얘가 이제 인식을 해서 알려주는 걸 테니까 이렇게 막 물어보는 많은 분들이 진짜 이분들한테 뭘 줘야 될 것 같은데. 김민호 장례원, 네.
1: 뭐, 열심히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0: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진짜 진심을 다해서 철저하게 꼼꼼하게 일처리 하시는 분이세요. 자, 김민호 장례원의 김민호 원장님과 함께 오늘도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뭐, 그, 노동절이어서 연휴였는데, 이발을 하셨어요.
1: 예, 뭐,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예전 유학생 때부터 이용하던 이제 미용실이 이제 플러싱이 있으니까 제가 딴 데 이사 갔더라도 이제 그래도 방송 때문에도 오고 그렇게 하니까 꼭 이제 들려서 하고, 그러니까 나이를 들면 뭘 잘 안 바꾸는 것 같아요.
0: 그쵸.
1: 제가 좀 고지식한 것도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하는데 또 그런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 좀 남들이 보기엔 답답할 수도 있어도 또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이렇게 좀 고지식하게 밀고 나가는 부분이 좀 맞지 않나 또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0: 네. 남들이 답답하다 그러나 봐요.
1: 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왜 꼭 그렇게 하냐. 근데 뭐 저는 제가 세운 이런 처칙 같은 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웬만하면 좀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0: 네. 일에 있어서 철칙이라 하면?
1: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 직업이 옛날에 이제 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당연히 알겠지만 그냥 장의사,
0: 네.
1: 뭐 시체 닦는 사람, 네.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지금은 이제 피너럴 디렉터라고 부르지만 옛날엔 이제 언더데이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 좀 이렇게 약간 밑으로 보는,
0: 네.
1: 이렇게 지금이야 이제 뭐 비즈니스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그나마 좀 좋게 봐주시는데,
0: 네.
1: 뭐 한국도 그렇고 그래도 이제 예전 분들은 뭐 시신 만지는 일,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뭐 꼭 이렇게 뭐 자랑스럽거나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다른 직업에 비해서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저는 좀 열심히 하려고.
0: 네.
1: 그게 이제 뭐냐면 저는 돌아가시는 분을 직접 만지는 인간은 고인분 모시고 오는 거 깨끗이 씻겨드리고 닦여드리는 거, 뭐 약품 처리해드리는 거, 그 다음에 옷 입혀드리는 거, 그러니까 그런 분과 어떤 저의 이제 업계에서도 사실은 뭐 2대째, 3대째 이제 좀 억지로 이렇게 하는 분명히 분들이 있어요. 저희는 뭐 미국 친구들도 많이 있고 뭐 네. 한인분들도 있고 근데
0: 억지로?
1: 예, 억지로. 네. 왜냐면 가업이니까.
0: 네.
1: 그리고 사실은 또 부모님 입장에서 본인들 되게 어렵게 세워놓은 이런 장례식이, 장례식장 같은 것들 그냥 한순간 없어진 게 좀 안타까울 수도 있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저야 뭐 저나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둘 다 이제 라이선스 갖고 학교에서 만났지만 저희는 부모님들이 이런 일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좋아서 이렇게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20년이 후쩍 지난 것 뿐인데,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사실은 그냥, 그러니까 의외로 또 많은 분들이 저희는 깨끗하게 양복 갈아입고 상담하지 않으니까 그것만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0: 네.
1: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2세나 3세들이 이제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업을 이어받아서 정말 고인분 하나 만지지도 않고
0: 네.
1: 정말 쳐다보지도 않고 모셔오지도 않고 그냥 정말 딱 상담만 하고 라이센스만 따가지고 이제 뭐 장지를 나갈 때나 뭐 보면은 뭐 장지도 안 나갈 때도 있지만 아무튼 네. 그렇게 하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일을 한다 그러면 그래도 만약에 고인분 만지는 게 싫다, 고인분 만지는 게 좀 마음에 들지 않고 막 그렇다 그러면은 제 기준으로는 이 일을 하지 말아야죠.
0: 네.
1: 이 일을 하지 말고 저도 이제 늘 다짐하고 저랑 저희 와이프랑 늘 다짐하고 있는 게 저희 아들한테, 저희 자제들 애들한테 절대 이 일을 이렇게 강제로 시키지 않을 거고 저희는 네. 저희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저희가 몸, 그러니까 체력이 될 때 만약에 제가 너무 힘들어 더 이상 고인분을 모시고 그렇게 하지 없다 그러면 그때는 뭐 깔끔하게 이제 뒷선에서 물러나서 물론 이제 꼭 고인분을 모시는 게 꼭 일만 전부는 아니지만 왜냐면 상담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뭐 좀 나이가 들었어도 제가 뭐 한 70 이렇게 됐어도 상담을 해드리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정리하면서 근데 지금 아직 제가 젊고 아직 지금 20여 년 동안 계속 고인분 모시고 왔고 앞으로도 계속 고인 모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되게 어떻게 보면 고지식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특히 여기서는 한국에서는 저는 이제 유가족 분들 보는 앞에서 직접 염을 했거든요.
0: 네네.
1: 근데 이제 지금은 여기서는 이제 그런 약품 처리나 그런 화학 약품들 때문에 유가족 분들이 이렇게 고인분 모시고 오는 부분들 아니면 그러니까 제가 뭐 널싱홈이나 집에서 직접 가서 모시고 오지 않는 이상 병원 같은 데서는 유가족을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모시고도 사실 큰 상관도 없고
0: 네.
1: 그리고 고인분의 약품 처리하는 거 시켜드리는 것도 그런 시설 때문에 이렇게 유가족 앞에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유가족분들이 알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고인을 모시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뭐 정말 막말로 대충 해도 되고 아무나 시켜도 되고 누가 네. 했는지도 모르고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래도 보이지 않아도 새벽이나 밤이나 뭐 낮이나 그냥 제가 기회 된다 그러면 그냥 꿋꿋하게 저랑 제 와이프랑 늘 같이 이제 고인분을 모시고 있고
0: 네.
1: 옷도 입혀드리고 메이크업도 저희가 해드리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0: 네. 아, 김민호 장례원의 김민호 원장님의 김민호 장례원 운영 철학이랄까요? 함께 또 얘기를 살짝 나눠봤습니다. 자, 지금은 라디오 생활 백서 함께하고 있고요. 그럼 잠시 쉬어가도록 해드릴게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20년 훌쩍 들으셨는데 26년 경력의 김민호 장례원입니다. 유가족 중심으로 장례 문화를 선도하는 김민호 장례원의 김민호 원장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번호만 먼저 알려드릴게요. 347-256-6976번입니다. 347-256-6976번입니다.

0: 백서.
1: 오늘 라디오 생활백서는 김민호 장례원의 김민호 원장님과 함께 얘기 나눕니다. 어찌 보면 장례라는 게 슬픈 얘기지만 지금 하기 때문에 눈물기 없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얘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2: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뭐 태어나는 건 순서 있어도 가는 거는 순서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되게 이런 말 생긴 것 자체가 분명히 누군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 근데 저는 그런 실상을 너무 많이 보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만약에 10분을 장례한다 그러면 사실은 5분 정도는 이제 당연히 나이 들어서,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나이 들어서 돌아가셨다는 분들이 사실은 80을 넘어야지 그래도 좀 고개가 끄덕거리고, 옛날 네. 제가 처음 장례했을 때만 20여 년 전만 해도 사실은 70대만 넘어도 되게 네. 좀 장례식이 컸었어요. 또 네. 호상이라는 말도 나올 정도인 거 80은 당연히. 근데 지금은 만약에 앞자리가 그냥 70 정도 되시는 분들이 돌아가신다 그러면 그래도 좀 너무
1: 적다 하시죠. 예, 진짜.
2: 왜냐면 지금은 네. 80 중반 뭐 100세 분들도 너무 장례식을 많이 하고 그래서 막 상주분들도 막 진짜로 70 중반. 왜냐면 부모님이 100세가 넘으면 상주분들도 70대 중반이에요.
1: 네.
2: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사실은 근데 또 그 다섯 분은, 정말 나이가 천차만별이에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제 그런 것들이 불의의 사고도 있고, 네. 뭐 저희 다 알다시피 이제 어떤 이제 질병들, 특히 이제 암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그걸 너무 보다 보니까 정말 저보다 어린 분들이 돌아가시는 경우도 너무 많고,
1: 네.
2: 저 또래도 너무 많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사실은 예를 들어 만약에 암이 걸리셨다 그러면 그래도 물론 너무 슬프지만 그래도 이제 며칠 남았습니다. 뭐 몇 달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로 의외지만 남자분들은 정말 전날 너무 골프 잘 치시고
1: 네.
2: 집에서 주무셨는데 아침에 이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1: 네.
2: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1: 예.
2: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늘 열심히 이렇게 좀 살려고 하는 거죠.
1: 네. 아니 실제로 우리 뭐 가족 중에 누가 한 분 돌아가시고 나면 참 한동안 마음도 아프고 생각도 많아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현장에서 실제로 가족처럼 이렇게 모시면서 항상 바라보니까 늘 마음이 이렇게 좀 삶을 새롭게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2: 예, 그런 것도 당연하고 저는 또 많이 울어요. 예, 좀 이렇게 그러면... 좀 이렇게 프로페셔널만 안 되는데 원래 뭐 어떤 분들 이렇게 프로페셔널 뭐 울지도 말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인분 모실 때는 너무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조차도 옆에 있을 때는 되게 차갑다고 별로라고 할 정도로 좀 집중하는 편인데,
1: 네.
2: 근데 이제 장례,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고인, 그러니까 제가 제일 긴장하는 게 고인분을 처음으로 유가족분들 보여드릴 때, 왜냐면 네. 저희가 약품 처리해드리고 깨끗하게 옷 입혀드리고 관해서 이제 저희 장례원 모셔두면 이제 유가족분들 올 거 아니에요.
1: 네.
2: 오면은 처음을 볼 때 그때까지가 사실 저희는 제일 긴장인데요. 왜냐면 늘 아무리 저희가 최선을 다하더라도 고인분의 상태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약품이랑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물론 이제 편해 보이시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저희가 잘한다 하더라도 또 살아계셨던 모습과는 다를 수가 있잖아요.
1: 그쵸.
2: 또 가족분들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까지 사실 제일 긴장이 되고 그게 이제 해서 가족분들이 만족하거나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또 불만을 좀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당연히 다 제가 한 일이니까 받아들여야 되고 근데 그래서 그게 긴장이 좀 풀리고 이제 보통 이제 장례식이 끝나면 가족분들이 이제 울거나 그럴 때면 아니면 이제 중간에 예식 중간에 이제 저희가 오비추리가 아니고 이제 뉴노 알러지 같은 건 이제 뭐 가족분들 생각해서 얘기 나누고 그럴 때 보면은 뭐 손자 손녀 갈 수도 있고 자제분들을 할 수도 있고 친구분들 할 수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옆에서 저는 이제 장례식 진행하는 사람과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보다 보면은 저도 많이 뭐 이렇게 눈물도 많이 흘리고 또 요즘에는 네. 좀 많이 바뀐 게 슬라이드 쇼라는 걸 굉장히 많이 해요. 장례원 안에서. 그래서 저도 보기 되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살아온 옛날 어릴 때 사진부터 해서 막 이렇게 지나고 나이가 먹는 사진들을 그 보면은 아, 이런 분들이 참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가족분들이 또 오손도손 모여서 예식하기 전에 이렇게 보면서 저희도 그거 보면서도 또 이렇게 얘기 듣고 있으면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참여하진 않죠. 근데 저희는 이제 디렉터이기 때문에 그 뒤에 물러나서 뭐가 필요한 것들이 없나 이렇게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런 거 얘기 듣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 한 분의 인생을 되게 축약해서 보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그런 감동되는 부분이나 그런 것 보면 좀 눈물도 많이 흘리고
1: 네.
2: 그렇게 해서 했을 때 이제 다 끝나고 났을 때 서로 정말 같이 약수도 하고 감사합니다 인사도 하고 또 포옹도 하고 참 그게 이제 반복이 되니까 사실은 그게 없다 그러면은 정말로 너무 힘들 직업일 것 같은데 또 그런 장례식 한 분 한 번 모실 때마다 몸은 힘들고 하지만 또 그렇게 감사해주고 그러면 또 유가족분들이 감사합니다 그럼 전 늘 말씀드리는 게 저한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고 전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아무리 뭐 방금 뭐 챗GPT 얘기하고 뭐 리뷰가 좋고 켠다고 하더라도 제가 아무리 너무 잘하고 뭐 길고 뭐 날뛰고 한다고 그러더라도 가족분들이 맡겨주지 않으면
1: 그쵸.
2: 저는 사실 지금도 되게 신기하거든요. 아니 이분들이 날 뭘 믿고 이렇게 전화해서 나한테 장례식을 맡길까 정말 가끔 뭔가 뭐 엊그저께도 와이프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저는 사실 신기해요. 저를 뭘 믿고 저한테 전화해서 자기가 가장 정말 왜냐면 결혼식 장례식 정말 큰 행사잖아요. 이걸 망치면 엄청 정말 큰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그 장례식장 팀장을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실수하면은 정말 그 유가족분들 앞에서 무릎 꿇어서 막 뺨도 맞고 정말로 옛날 분 좀 이렇게 무식해 좀 터프해셔가지고 네. 막 뺨도 맞고 오죽하면 제가 장례식장에서 이제 면접 볼 때 그
1: 네.
2: 이제 병원 원장님 저한테 질문했던 게 만약에 유가족분들이 때리면 어떻게 할 거냐 농내 같지만 정말
1: 뭐라고 답하셨어요? 그래서
2: 맞아야죠. 그때는 이제 워낙 어렸으니까 그때는 뭐 이제 어렸으니까 맞아야죠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 현실로도 일어나더라고요. 뭐 본인들끼리도 막 싸워요. 옛날에는 본인들끼리도 막 주먹짐 하고 막 가족분들끼리 왜냐면 가족들이 모이니까
1: 네가 여기 왜 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2: 그런 거 엄청
1: 드라마.
2: 많아요. 네네. 그런 거 엄청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보다 더해요. 그러니까 드라마는 많이 오히려 순화된 거고 현실은 더 많은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참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그런 감사한 거 믿고 맡겨주시는 그거 하나 보면서 계속해 나가는 거거든요. 예.
1: 말이라는 게 그 어떤 뭐 목소리나 뭐 이런 건 내용 이런 걸 떠나서요. 그 안에 그 믿음 이런 게 마음 같은 게 느껴지거든요. 김민호 원장님 뭘 믿고 나한테 맡긴 하셨는데 음성을 들어보시면 믿음이 간다 이 말이 절로 나올 것 같아요. 번님이 지금 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2: 아,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자, 일단은 우리 김민호 원장님한테 제가 이제 슬픈 얘기인데 눈물기 빼고 얘기하자 하면서 말씀드린 이유가 전 상조회, 뭐 상조보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미국에서 뉴욕, 뉴저지에도 한인들이 하는지 궁금해서 제 옆자리에 계신 분한테 물었거든요. 시부모님 나이도 있으시니까 혹시 가입했느냐 그랬더니 안 했다. 그리고 그런 얘기는 말로 꺼내기가 참 마음이 좀 그죠. 저도 예전에 신랑이 그거를 준비할 때 참 마음이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네.
2: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뉴욕과 뉴저지 그러니까 뭐 타주는 모르겠지만 뉴욕과 뉴저지는 상조회가 있어요. 뉴욕 노인 상조회, 뉴저지 노인 상조회라고 있고 그러니까 같은 회사는 아니에요. 다른 회사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어보면 무조건 나이가 된다 그러면 가입할 수 있다 그러면 가입을 하라고 해요.
1: 한인 근데, 노인 상조회.
2: 예, 뉴욕 한인 노인 상조회, 뉴저지도 뉴욕 노인 상조회 따로 있고, 그 다음 뉴저지 같은 경우 뭐 상록회에도 이렇게 이런 장례식을 준비해주는 그런 게 있는데, 기회가 된다 그러면 저는 나이 제한이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무조건 가입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물론 그냥 외국 회사에서, 외국 큰 보험회사에서 그냥 뭐, 라이프 인슈런스 그런 거 당연히 있죠.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은 그런 게 없으신 분들인데, 좀 장례비가 걱정이 된다 그런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꼭 가입하라고 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한국의 상조회랑 좀 이렇게 같이 생각하세요.
1: 네.
2: 근데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한국의 상조회 물론 뭐 제가 현역에 있을 때랑은 좀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현역에 있어서 한국에 있었을 때랑 하고 지금도 한 보면은 예를 들어 한국은 제가 만약에 장례비로 500만 원, 말도 잘 안 나오네요. 500만 원짜리 이제 상조 상품을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예를 들어. 그래서 그거를 나눠서 뭐 매달 뭐 만 원이면 2만 원 이렇게 내는데 뭐 1년 정도 내면 당연히 500만 원을 다 차지 않았을 거예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면 나머지 예를 들어 잔금이 400만 원이 남았다. 그럼 그걸 내야 돼요. 내야지만 상조에 가입했던 뭐 예를 들어 뭐 염을 해준다든지 뭐 수의라든지 뭐 장례 장의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해준 서비스예요.
1: 네.
2: 근데 이 뉴욕과 뉴저지에 있는 상조에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정확한 금액들이야 이제 뭐 제가 거기 직원이 아니니까 뭐 정확히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여기는 가입을 하면 물론 어떤 분들은 사실은 뭐 의료 확인서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분들은 사실은 뭐 이렇게 아픈데 불구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입한 지 뭐 1년 안에 돌아가시면 뭐 상조금이 없고 이런 그런, 규범은 있거든요.
1: 네.
2: 그런 거 자세한 거는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제가 아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총 장례비가 뭐 15,000불이 나온다고 해서 가입을 하셨고 그 다음에 뭐 그 상조에서 정한 뭐 2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그 매달 나오는 금액을 그 금액도 사실 되게 적어요. 보통 1년에 50불에서 100불 사이예요. 그러니까 한 달 내는 비용이.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적은 비용이거든요. 그걸 내면 그 기간이 지나면 예를 들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5년만 이상만 부으면 상조금 100만 5천불 다 탈 수 있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사실은 한 달에 100불을 내더라도 5년을 내면은 15,000불이 안 되잖아요.
1: 그쵸.
2: 그럼 한국처럼 생각하면 나머지 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정말 상부 상조의 생각으로 그냥 서로 십시일반 모아 돈을 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간만 넣으면 나머지를 그냥 상조금 다 받을 수 있어요.
1: 그냥 진짜 상조회네요.
2: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상조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가입을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아 우리는 뭐 정말로 상조금 낸 것만큼 오래 가입 뭐냐면 20년 30년 가입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그 정도 냈으면 사실은 받을 금액하고 비슷해지거든요. 근데 저는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인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인들이 한 달에

0: 들어갈 수 있는 나이가 있어요. 뭐 자세한 거는 상조에 전화해 보시면 되겠지만
1: 네.
0: 자격이 되신다 그러면 저는 100%. 100%. 그리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되게 저희가 코로나 때 어려웠잖아요.
1: 그렇죠.
0: 그때 네. LA나 이쪽에서는 막 상조회가 되게 많이 있었는데 뭐 돈을 이렇게 안 주고 이렇게 문 닫아 그런 것도 저도 소식은 들었었거든요.
1: 네네.
0: 잘은 모르지만 들었는데 뉴욕 뉴저지에는 상조회는 그 코로나를 다 겪어냈어요.
1: 다 이겨냈어요?
0: 예, 다 야. 이겨내서 아직도 건재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 보더라도 아, 여기는 재정적으로 꽤 문제가 없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자신 있게 제가 직원도 아니지만
1: 네.
0: 가입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1: 네. 이게 뭐 연령 제한이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GPT한테 물어봤을 때는 뭐 62세에서 82세 사이
0: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네. 근데 저 자세한 내용은 상조에 이제 뭐 이렇게 좀만 저희 업소록이나 그거 찾아보면은 상조에 뉴욕도 그렇고 뉴저지 그러니까 뉴저지 사시는 분들은 뉴저지 상조에 가입하는 게 맞을 거고 뉴욕 사시는 분들은 뉴욕 상조에 가입하셔 가지고 한번 물어보셔서 나이 되신다 그러면 가입하시는 거 저는 정말로 추천드립니다.
1: 네. 약간 다른 얘기지만 가족이 뭐 자식이 부모님 들어드리고 이런 것도 되나요?
0: 아, 그럼 당연하죠. 오, 네, 네, 당연하죠.
1: 네. 자, 요렇게 뉴욕과 뉴저지에 각각 한인 상조회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일정 기간 이렇게 돈을 내고 매달 내다가 도움을 받을 때는 그냥 도움을 받으시면 되니까 한국하고는 완전 큰 차이가
0: 완전 다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한국처럼 네.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오늘 김민호 원장님과 함께 여러 가지 얘기들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쯤 하면은 궁금하셨을 거예요. 김민호 장래원 어디에 있을까? 문의전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김민호 장래원은 본원이 있는 뉴욕 라클랜드 카운티에서 장래 가능하고요. 뉴저지 주소입니다. 1601 팰리세이즈 에비뉴 포트리에 있고요. 웨체스터 장래원 주소입니다. 64 애쉬포드 에비뉴 답스페리 웨체스터 카운티입니다. 상담하시고 나서 원하시는 곳에서 어디서든 장래가 가능합니다. 김민호 장래원의 상담 전화 347-256-6976번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 꼭 벌어지고 나서 상담해야 되는 건 아니죠?
0: 미리 연락 주셔서 사실 나쁠 건 없습니다.
1: 네. 근데 미리 연락을 해서 한참 통화를 하면 힘들지 않으실까요?
0: 제가 알아서 좀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1: 이쯤 하면, 네, 되겠거니. 보통 그러면은 진짜 아무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전화하면 시간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전화드리면 될까요?
0: 한 5분에서 10분이면 끝날 것 같아요.
1: 아, 그러면 뭐 한번 번호 알려드릴게요. 네. 347-256-6976번입니다. 아, 그리고 저기 북 뉴저지 쪽에, 예, 파크리치 쪽에 새로 오픈 어떻게 잘 준비되어 계세요?
0: 열심히 정말 그 뼛속부터 갈아엎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된 건물이라서 열심히 고치고 있습니다.
1: 네. 왜냐면 이쪽에 지역에 계신 분들은 얼핏 듣고서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서.
0: 실제로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네. 근데 열심히 준비해서 정말 올해 안에는 꼭 오픈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네. 김민호 장래원의 김민호 원장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0: 생활 백서. 김민호 장례원의 김민호 원장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유용 유전자 상조회가 있어서 가능하면 가입하는 편이 더 좋다. 이거를 이제 여러 번 지켜보셨다. 이런 말씀을 나눠 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진짜 워낙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갑작스럽게 일을 당하고 난 가족분들 뭐가 제일 뭐랄까요? 막막한가요?
1: 보면. 저한테 네. 이제 그 앞에 저희가 광고하기 전에 좀 이렇게 상담 얘기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건 뭐냐면 본인분들이나 아니면 자제분들이 이제 나이가 좀 이제 있으시니까 이제 그 나이가 있다는 거는 요즘 이제 기준으로 하면 제가 보기엔 80, 90 네. 정도 넘으신 분들이 이제 본인분들이나 아니면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이 이제 전화를 먼저 하는 거.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반은 뭐냐면 우리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좀 이렇게 몹쓸 병에 걸려서 좀 이제 병원에 있으시거나 널싱홈에 계시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의료진들이 얘기를 해줘요 보통 네. 아 이제 좀 장례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이제 짧게는 뭐 정말 당일 아니면 길게는 한 몇 주 정도에서 이제 어떤 장례가 벌어지는데 첫 번째는 이제 좀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예전에는 사실은 얼굴을 보고도 많이 상담을 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여러 곳에서 좀 이렇게 다니고 하다 보니까는 좀 그거는 많이 좀 힘들어요. 그 대신 이제 상담 전화 상담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만의 이제 노하우를 계속 이제 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지 어떻게 좀 해야지 좀 모든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네.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연락 왔을 땐 전 딱 이것만 물어봐요. 혹시 만약에 본인분이나 아니면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매장을 하실지 아니면 화장을 하실지 생각해 두셨냐고.
0: 이게 왜 중요할까요?
1: 왜냐면 네. 만약에 매장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장지를 미리 구매를 해 두셔야 돼요.
0: 미리? 예. 얼마나 미리요?
1: 아니요. 미리 구매하시는 게 왜냐면 장지를 구매하는 게 사실은 쉬울 것 같아도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마다 취향이란 게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산 속에 있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깔끔하게 공원처럼 뭐 비석이 올라와 있지 않고, 그러니까 한국분들이 뉴욕에서 많이 가는 곳은 예를 들어 뭐 파일론이라는 장지 같은 경우는 비석이 없이 다 이렇게 누워 있어요. 네. 깨끗하게 관리도 잘 돼 있고. 그럼 반면 또, 묵화동산이란 저기 좀 롱한데 끝쪽에 있는 곳은 또 비석이 또 다 서 있어요. 네. 또 그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누저지는 사실 더 다양해요. 네. 산세에 있는 그 장지가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평지에 있는 장지가 있고 또 도심에 있는 장지가 있고서 그런 것들을 만약에 내가 매장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런 거는 미리, 왜냐면 장지값은 매년 올라요.
0: 아, 예.
1: 장지값과 그 다음에 이제 장례식을 할 때 이제 그 땅을 파줘야지만 관을 묶어야 하잖아요. 그 두 개의 비용은 매년 오르기 때문에 장지도 우리가 이제 물론 어떤 분들은 장지를 샀는데도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화장하신 분들이 요즘 많이 계시거든요. 네. 왜냐면 뭐 이사 가는 분들도 계속 탓주로 그런 경우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저는 일반적으로 매장을 한다 그러면 장지는 미리 구매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화장하시는 분들은 뭐 한국 분들은 뭐 당연히 뭐 낙골당을 간다고 생각은 하시는데 낙골당은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지만 네. 내가 이 화장된 유골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저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서 왔으니까 한국으로 보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0: 네.
1: 아니면 따로 뉴욕 뉴저지는 뭐 수목장 공원이 있는 건 아니지만 뭐 뒷마당에다 이렇게 뿌려서 하면 그것도 하나의 수목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저는 뭐 저희처럼 뭐 집에 보관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장 뭐 한두 달 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을 얘기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냥 매년 오르니까.
0: 네.
1: 그리고 또 그때 가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는 딱 그래서 이제 5분에서 10분이면 끝나는 이유가 매장인지 화장인지 결정을 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매장이면 장지 구입, 화장이면 이 화장된 유골을 어떻게 물론 다 중에 마음이 바뀔 수 있잖아요.
0: 네.
1: 그러더라도
0: 미리
1: 네. 이렇게 생각해 두시고 그래서 만약에 본인분들이 전화했다 그러면 지금 저한테 전화했으니까 이 전화번호를 자제분한테 줘라. 왜냐면 자제분들이 미리 물어보진 못한다. 우리 정서상 본인들이 나는 예를 들어 매장을 할 거고 장지 땅 사놨고 그다음 땅 디드 있잖아요.
0: 네.
1: 땅 문서랑 그다음에 예를 들어 저한테 전화했으니까 지금 뭐 제 연락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만 주면은 장례식의 90%는 준비가 끝났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그 나머지 10%는 뭐냐면 누군가가 돌아가셔야지만 장례 일정을 잡고 어떤 식의 장례식을 할지 그때 결정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네. 미리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왜냐면 돌아가시지 않은데 우리는 월요일날 저녁에 장례하고 화요일날 뭐 장례,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딱 그렇게만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만 얘기해 두면 거의 대부분, 아, 그렇네요. 하고 그냥 고개 끄덕끄덕 거리시면서 그냥 전화를 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5분이면, 5분에서 10분이면 통화가 끝나요.
0: 네.
1: 근데 이제 그, 이제 나머지 절반 이제 어떤 질병이나 아니면 노안이셔서 뭐 널싱홈에 계시더라도 이제 의료진들께 얘기를 하거든요. 뭐 이렇게 준비하셔야 돼.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정말로 짧게는 정말로 오늘 전화했는데 오늘 저녁에 연락 오신 분도 계시거든요.
0: 네. 그럼
1: 아니면 보통 한 달 안에 길어야 한두 달 안에 이루어지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자세하게 똑같이 얘기는 해요. 매장하실 건지 화장하실 건지 그리고 매장하셨던 그러면 장기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웬만하면 저는 이제 만약에 왜냐면 저한테 전화를 했다고 해서 저랑 장례를 꼭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면 여러 군데 전화해 볼 수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1: 좀 더 네.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처음 전화 왔을 때는 제가 환자분이나 돌아가신 분에 대한 뭐 인적사항 이런 거 전혀 물어보진 않아요. 그냥 큰 틀만
0: 네.
1: 매장하실 건지 화장하실 건지 뭐 어떻게 저희가 도와드릴 건지 이런 것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만약에 장례원을 정하셨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서 이제 환자분에 대한 정보라는 게 이제 뭐 성함, 뭐 성별,
0: 네.
1: 그다음에 어디에 계신지.
0: 네.
1: 왜냐하면 어디에 계신지가 중요한 게 뭐냐면 병원에서 돌아가신 거랑 널싱홈에서 돌아가신 거, 그다음에 집에서 돌아가신 게 다 달라요. 해야 되는 절차들이.
0: 아,
1: 예를 들어서 네. 병원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돌아가셨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뭐 병동으로 가서 고인물을 모시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는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0: 네.
1: 돌아가시고 나면은 보통 한두 시간 가족분들한테 시간을 주고 유가족이 떠나면 병원에서 이제 트랜스포팀이 고인분을 안치실로 옮기고
0: 네.
1: 담당 의사가 사인을 하고 유가족이 선택한 장례원이 병원이랑 연락해서 언제 고인분을 모시고 나오는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0: 네.
1: 어떤 분이 오늘 돌아가셨다고 해서 뭐 바로 몇 시간을 모시고 그런 게 아니라 뭐 짧게는 반나절, 길게는 하루 정도 뒤에 그렇게 모시고 나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려야 유가족분들이 알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잘 모르면 저희가 병동에서 모시고 온다고 생각하면 저희만 기다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0: 그쵸.
1: 그런 것들 행동 요령을 미리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너싱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병원처럼 안치실이 있는 너싱홈과 그다음에 병원처럼 병원 아니고 그냥 정말 안치실이 아예 없는
0: 네.
1: 너싱홈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은 사실은 안치실이 없는 너싱홈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0: 네.
1: 이런 것들은 보통 소셜워커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가족분들한테 물어본대요. 입주할 때 너시면 들어올 때 혹시 장례원 결정한 곳이 있냐. 그래서 연락처를 많이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연락처를 달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안치시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면 보통 이제 뭐 1인실도 있고 2인실도 있고 뭐 4인실도 있을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대로 그냥 고인물을 둬요.
0: 아?
1: 예.
0: 그 다 4인이면 다른 분이 계시잖아요.
1: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장례원에서 모시고 나오길 원해요.
0: 네.
1: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1시간, 2시간에서 모시고 나가야 됩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유가족한테 설명을 드리고
0: 네.
1: 저도 최대한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모시고 가려고 물론 연락이 온다 그러면 저희가 물어보는 게 뭐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 널싱홈이면 널싱홈에서 보신 분들 뭐 다 오셨습니까? 뭐 어떤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마지막으로 임종 예배라는 것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0: 네.
1: 것들 시간을 드리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최대한 이제 제가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낮에 이제 뭐 장례식 중이면 제가 못 가잖아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진짜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는 저희 트랜스포팀을 보내서 왜냐면 모시고 나와야 되니까 먼저.
0: 네.
1: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집에서 돌아가시는 경우는.
0: 네.
1: 집에서 돌아가신 게 정말 너무 다반사의 종류가. 그게 뭐냐면 그냥 노안으로 주무시다가
0: 네.
1: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어제 장례 치른 분들 같은 경우는 어르신인데 넘어지셔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0: 갑자기요?
1: 예. 얼어서 계시고. 그래서 그럴 경우는 아니면 이제 하스피스인데, 하스피스 케이스인데, 하스피스 같은 경우는 하스피스 이제 그런 병동처럼 병원처럼 있는 곳이 그런 시설에 계신 분도 계시고, 하스피스 에이전트를 끼고 집에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런 경우는 만약에 하스피스, 집에서 돌아가셨지만, 하스피스 에이전트가 있는 분들은 경찰을 부를 필요 없이 그냥 하스피스 에이전트만 부르면 하스피스 에이전트에 속해 있는 간호사나 의사가 누가 와서 이제 사망 선고를 해주고 그 사망 선고 끝나면 저희가 장례원이 가서 집에서 모시고 나오는 거고
0: 네.
1: 만약에 어르신들이나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은 우리가 보기엔 그냥 노안이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그럴 때는 다 사고사예요. 일단은
0: 네.
1: 그럼 다 경찰을 불러야 돼요. 경찰이 와서 유가족한테 어르신 뭐 어떤 약 먹었는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 주치가 있으면 주치한테 연락을 해서 이러이러한 분이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네가 뭐 사망 인나서에 뭐 사인을 하겠냐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어르신들 넘어오셔서 뭐 어디 쪄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은 외부에 상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서 아, 어르신들이 다리에 힘없어 넘어 돌아가셨다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경찰들 보기에는 누가 밀었을지.
0: 어, 그러네요. 예.
1: 그러니까 이게 관점이 되게 다르죠. 들어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행동 요령 때문에 만약에 장례원을 저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고 어디서 돌아가신지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디테일하게 물어봐요.
0: 네. 그러니까
1: 저를 정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그래서 상담 시간도 훨씬 길어지고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특히 누저지는 제가 장례원이 한인타운에 있으니까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시간이 되신다 그러면 장례원에 오셔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장례원 오셔서 이제 상담을 다 해놓죠. 그럼 저희는 이제 딱 기다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네. 돌아가실 분들이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새벽이든 아무런 그게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장례원을 이제 선택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환자분의 이름, 성함, 어디 계신지 뭐 생년월 그런 것도 이제 다 만들어 놓고 정해 놓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한국 분들 일반적으로 병원, 널싱홈, 집이 세 곳에서 가장 많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행동 요령 같은 것도 물론 이제 지금 제가 방송에서도 어떻게 할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좋지만 또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면은 머리가 정말 새하얘지거든요.
0: 진짜 뭐부터 뭘 예, 어떻게 막 이런
1: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 실제로 정말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처음 제가 전화 받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0: 아유.
1: 예, 그래서 그때는 좀 이렇게 설명되기 좀 어렵지만 그래도 좀 차분하게 최대한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좀 하는 경우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 어르신이 있거나 아니면 뭐 널싱홈에서나 아니면 좀 이렇게 어떤 병 때문에 좀 이렇게 치료를 받고 계신데 좀 날짜가를 좀 준비해야 되는 분들은 그래도 뭐 저를 선택할 이유는 없어요. 저를 선택할 필요성도 없으시고 하지만 이렇게 전화를 주시면 제가 그 상황에 맞게끔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방송에서 할 때는 이렇게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오거나 오더라도 답변을 잘 못해드린 게 되게 이렇게 개인적이고 케이스마다 너무 달라요.
0: 그렇죠.
1: 저도 장례식을 그러니까 미국에서만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거든요. 제 이름을 걸고 장례식 한 것도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물론 대부분의 한 70% 80%들은 저희가 했던 경험에 의해서 대부분은 다 진행이 돼요.
0: 네.
1: 하지만 나머지 20, 30%는 또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네. 정말 케이스마다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내용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전화했을 때는 일반적인 것도 벗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0: 네.
1: 시간이 되신다 그러면 전화를 해서 왜냐면 방송에서 자기 개인사를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0: 그렇죠.
1: 제가 그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전화를 하셨을 때는 좀 개인적인 거를 저도 좀 디테일하게 물어보고 왜냐면 좀 더 저 뭘 알아야 제대로 답변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이 좀 되게 중요해서 미리 전화하는 거는 제가 고인분을 모시고 있을 땐 전화를 거의 1시간, 2시간 못 받아요. 하지만 연락처 남겨주시면 바로 전화해서 또 답변해 드리니까 미리 전화하시는 건 사실은 정말 하나 손해볼 게 없습니다.
0: 네. 뭐 지금 앞서 살짝 말씀하셨습니다. 그 장례식 중에는 전화를 못 받으니까 전화가 연결이 안 되는 순간도 있는데 그 순간에 왜 전화 하려놓고 안 받아 이렇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1: 그렇죠. 그렇게 오해는 해주지 마시고 그러니까 네. 전화 제가 만약 못 받는다 그러면 아, 못 받는 상황이 있구나 하고 이해해 주시면 특별히 진짜 한 시간 늦어도 두 시간 안에는 바로 제가 콜백을 다 드렸던 것 같아요.
0: 네. 그 본인 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상담하면서 울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1: 아니요. 그분들은 오히려 늘 하시는 말씀이 네. 뭐냐면 자식들한테 폐 안 끼치려고 내가 좀 알아둬야겠다.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자제분들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매장할지 화장할지 그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괜찮으시고 제가 만약에 마음에 든다 그럼 제 연락처까지 슬쩍
0: 네.
1: 한번 드리라고 그러면 다 준비되셨다고 그럼 네. 제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0: 네. 누군데 이름이 뭐지 하셨던 분이 있다면 김민호 장례원의 김민호 원장님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전화번호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347-256-6976번입니다. 김민호 장례원 뉴욕 라클랜드 카운티 뉴저지 또 웨체스터 장례원 있고요. 상담하시고 어디서든 장례 가능합니다. 347-256-6976번입니다. 아까 그 장지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 뭐 어디에 모실지 이거 결정을 못해서 막 일이 늦어지고 이런 경우도 있었나요?
1: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면 사실은 여러 장지도 구경할 수 있고 그게 있어요. 장지가 마음에 들어도 내가 살 수 있는 땅, 그럼 장지가 넓잖아요.
0: 네.
1: 살 수 있는 땅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0: 아, 예.
1: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장지 같은 걸 문의 오면 저희는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 그냥 아, 한국 분들이 많이 가는 장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그냥 말씀드린 그게 다고 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꼭 장지에 직접 전화해서 세일즈를 만나서 내가 직접 살 수 있는 땅이 어딘지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네. 장지라는 게 이게 야외잖아요. 사계절이 다 달라요. 아, 봄에 갈 때, 여름에 갈 때, 가을에 갈 때, 겨울에 갈 때.
0: 네.
1: 어떤 분들은 나무 밑에 그늘이 있는 걸 좋아하세요. 왜냐면 그래야 우리 손자 손녀들이 자식들을 방문했을 때 그늘에 좀 앉아 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아 그늘 지면 이거 잔디 잘 안 자라. 이거 아. 뭐 습기 있어.
0: 예.
1: 너무 달라요.
0: 그럴 수 있네요.
1: 너무 너무 달라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장지를 미리 구매하시는 거 좋고, 그러니까 물론 돌아가신 다음에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 앞에 말씀드린 그런 초이스가 거의 없어요.
0: 급하게 그냥
1: 맞아요. 그러니까 되긴 되는데 초이스가 네. 없기 때문에 물론 그냥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나중에 뭐가 마음에 좀 그 내 가족을 방문할 때마다 그게 계속 거실릴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마음에. 예.
1: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미연에, 그러니까 잘 선택하고 요리조리 이렇게 고르고 했는데도 이게 뭐가 마음에 안 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급하게 결정을 얼마나 또 그게 더 많이 있겠어요.
0: 네.
1: 그러니까 만약에 장지를 하시는 분들은 좀 미리 보시고 결정을 해두시고 구매까지 하시는 게 그런 선택적인 것도 훨씬 더 폭이 넓어지고
0: 네.
1: 가격도 훨씬 더 왜냐면 가격이 떨어지는 건 없어요.
0: 네, 해마다 가격은
1: 매년 오르기 때문에 네. 미리 구매하시면 정말 단돈 100불이라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0: 장지를 구매해두면 거기 관리하는 관리 비용이 뭐 해마다 들고 이런 건 없나요?
1: 보통 장지마다 다 달라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인포메이션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지를 사무실에서 가서 이제 가끔 어떤 분들이 개인 거래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한테 뭐 장지를 뭐 팔아줄 수 있냐 아니면 네. 어떤 분들이 나한테 장지를 살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되냐 한다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실제로 한국 분들이 이렇게 본인들끼리 누가 아무개가 아무개가 장지 뭐 샀다 이렇게 했다고 한글만 써서 나중에 저한테 저 장지 샀습니다 이렇게 딱 주세요.
0: 네.
1: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0: 아,
1: 왜냐면 그거는 네. 장지 사무실에는 그런 것들이 없고 그냥 처음에 구매하신 분 그분 이름으로 모든 게 돼 있어요.
0: 네.
1: 물론 쓸 수는 있어요. 왜냐면 그 대신 본 장지의 오너한테 뭐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뭐 추가 서류를 받아오라고 뭐 사인을 받아라고 해서 쓸 수는 있지만 가끔 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만약에 본인분이 장지를 사시는 분이거나 장지를 판매하시는 개인 거리를 판매하시는 분들은 꼭 장지에 가서 그 땅 문서까지 새로 다시 이제 살 사람이든 팔 사람들 이렇게 본인 이름으로 다 바꿔서 좀 완벽하게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조언을 드리는 편입니다.
0: 네, 혹시 그 장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장을 하신 분들도 계신가요?
1: 저희가 이제 윤년이라 그러죠. 그럴 때마다 이제 가끔 이제 이장 개장 요즘에 이제 그 영화 때문에 뭐 파묘라고도 많이 하는데
0: 네.
1: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거는 좀 장례식이랑 다른 게 뭐냐면. 꼭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꼭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보통 그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뭐냐면 본인분들이 이제 벌써 나이가 이제 꽤 되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분의 부모님들을 이제 내가 이제 우리 자식들한테 폐 안 끼치려고 좀 정리하고 가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열어보시는데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요.
0: 얼마나 많이.
1: 그러니까 저는 네. 또 일반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장례비가 만불 들었다 그러면 이장 개장할 때도 만불 듭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장례식은 사실은 장례 비용에 들어가는 모든 웬만한 비용들은 그러니까 화장하면 화장장 비용, 네. 매장이면 매장하는 장지 비용 빼고 나머지는 장례원이 다 유가족한테 차지하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네. 사실은 조금 저렴하게 해드릴 수도 있고 좀 더 더 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0: 그 이제 비용 문제도 궁금하긴 한데 질문 올려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요 먼저 말씀드릴게요. 화장한 유골을 찾아서 우체국을 통해서 타주에서 보내오는 유골을 많이 받습니다. 방금 원장님이 집에 모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뉴저지에서도 가능한가요? 집에서 얼마 동안 모실 수 있냐 이런 질문.
1: 기간은 상관없어요. 저도 저희 가족분들 그리고 또 작년에 저희 어머니 한국에 돌아와서 모시고 왔을 때도 그냥 지금 계속 모시고 있습니다.
0: 그냥 계속.
1: 예, 그리고 되게 네. 설명을 잘해준 게 뭐냐면. 합법적으로 쉬핑으로 보내는 건 우체국을 통해서 보낼 수 있어요.
0: 예.
1: 예, 우체국을 통해서만 보낼 수 있고 직접인가 내가 모시고 뭐 비행기를 타거나 아니면 운전해서 타주 가는 거 아닌 이상은
0: 네.
1: 저희가 여기서 한국으로도 유골을 많이 보내드리거든요. 우체국을 통해서만 저희가 합법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모시는 거는 전혀 뭐 어떤 뭐 1년 안에 뭐 딴 데를 해 그런 거 전혀 없고 집에서 네. 그냥 계속 모시고 있어 상관없습니다.
0: 뒷마당에 나름대로 그냥 수목장 해도 상관없는
1: 그게 바로 한국분들 생각하는 수목장인 거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
0: 네. 자, 답변이 됐을까요? 네. 메리 골드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었습니다. 아까 어디까지 얘기하죠? 저는 이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싶어서 어쨌든 그래서 이장이 비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든다.
2: 예, 그래서 네. 왜냐하면 이장은 여러 업체가 껴야 돼요. 그게 네. 뭐냐면 장지에서도 새로 땅 파줘야 되는 비용도 이제 또 추가가 될 거고 그다음에 네. 만약에 비석이 있었다 그러면 비석을 이제 안 쓸 거잖아요.
0: 그쵸.
2: 그럼 그 비석도 또 이렇게 폐기해야 돼요. 그 아, 폐기해야 되는 비용도 들고.
0: 쓰레기통 그냥 버리면 안 돼요?
2: 아니죠, 아니죠.
0: 안 돼요.
2: 예, 그 따로 폐기하는 것도 그리고 간혹 가다가 한국 중에서 메탈관을 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메탈관으로 화장할 수가 없으니까 또 관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업체가 끼기 때문에 비용을 산정해드리고 되게 좀 어렵고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0: 야, 메탈관을 썼을 때 화장을 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은 뭐 상상도 못했네요. 자, 김민호 장례원의 김민호 원장님과 함께 오늘도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김민호 장례원 상담 전화입니다. 347-256-6976번입니다. 347-256-6976번입니다. 원장님 이제 가실 때가 됐는데 항상 밥 든든하게 챙기시고요. 건강 챙기면서 일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2: 예, 감사합니다.
0: 김민호 장례원의 김민호 원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Welcome aboard.
1: 이비트인은 영어.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이비트인은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0: Hello and welcome back. 저는 Jennifer Clyde입니다.
1: 자, 매일 여러분이 신청을 해주신 주제로 영어 말하기 연습을 해보는 참여형 말하기 방송 입지영입니다. 자, 오늘 주제도 여러분이 사연으로 올려주신 내용인데 MBTI 검사에 대한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와, 이걸 드디어 하는군요. 저는 이거 옛날부터 좀 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예전에 해보니까 ESTJ가 나오더라고요.
0: Okay, 네. So what exactly is ESTJ?
1: 그 일 열심히 좀 하는 스타일 이런 거래요.
0: That's you. 네. 오.
1: 우리 제이브 선생님은 안 해보셨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방송 전에 빨리 해보시라 해서 해봤어요, 지금.
0: Right.
1: 뭐가 나오셨어요?
0: 저는 my personality type is advocate, INFJ.
1: INFJ.
0: Yeah.
1: 네. 약간 보니까 불의를 못 참고 선의의 어떤 수호자. 약간 이런 성향이시래요. 근데 약간 맞아.
0: 그러게요.
1: 지난 15년 동안 이분 저기 불의를 못 참는 분이에요.
0: It's interesting.
1: 그 부당한 일에 대해서 참지를 못하시더라고요.
0: I'm introverted, intuitive. Feeling, judging,
1: 맞아요.
0: assertive.
1: 정말 맞는 것 같은 그런 성향이 맞습니다. 제 것도 아까 읽어드리니까 딱 선생님이네요. 그러시더라고요.
0: Yeah.
1: 자, 이 MBTI를 이제 성격 유형 판단하는 데 많이 씁니다. 자, 물론 이제 너무 맹신하거나 도가 지나치게 적용하는 거에 대한 부작용도 있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균형감각 있게 방송을 할까 생각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성격 유형 검사 자체를 잘만 활용하면 여러 가지 장점도 있다는 건 팩트이기 때문에 오늘 올려주신 사연 내용을 그대로 영어로 바꿔보면서 성격 유형 이야기는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연습을 해볼게요.
0: And of course we'd like to thank listener 아인슈페너 정치자님 for posting up this topic.
1: 네, 좋은 주제 감사드립니다. 자, MBTI 성격 유형 검사 영어로 들어볼게요.
2: Talk about MBTI personality type tests. MBTI personality type tests are all the rage these days. You can get immediate results by filling out a questionnaire on your phone, so anyone can easily take the test. That's why people ask about each other's MBTI type when they meet friends. Many people include their MBTI type on their social media profiles. The MBTI test uses four categories to divide people into 16 personality types. The four categories differentiate between introversion and extroversion, sensing and intuition, thinking and feeling, and between judging and perceiving. Because these types of personality tests are so popular, many companies incorporate them into their marketing. For example, businesses often market their products using fashion, makeup, or food preferences based on MBTI types. However, certain side effects can occur when people live and die by these personality tests or apply them excessively.
1: MBTI가 뭐의 약자인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0: All right. So MBTI is for Myers-Briggs Type Indicator, short for that.
1: 이 만드신 분들 이름이죠? 우리 자매 방송인 기트형 청취 방송에서 언급을 했는데 이 Myers-Briggs가 엄마하고 딸이래요.
0: Mother, 네, daughter.
1: 두 분이 연구자신데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만든 성격 유형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Myers-Briggs Type Indicator Personality Type Test 어쨌든 성격 유형 검사인데 요즘 뭐 큰 인기잖아요. 자, All the Rage라는 표현 오랜만에 써볼게요.
0: MBTI personality type tests are all the rage these days.
1: 이거 많이 나왔던 표현이에요. 요즘 뭐 인기를 누리고 있다. All the rage these days. 자, 그냥 휴대폰에 설문에 답만 하면 됩니다. 한 10분 정도 걸리죠? 네.
0: Roughly.
1: 아까 한 10분 정도 걸리신 거예요.
0: Yeah, yeah,
1: 저희 기다렸잖아요.
0: Yeah.
1: 선생님 뭐 나오나 궁금해하면서.
0: 괜찮아요.
1: 오케이. 자, 그러면 설문조사에 답을 하다.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0: First of all, 설문조사는 questionnaire라고 하거든요.
1: Mm-hmm.
0: 답을 하다, answer a questionnaire 가능하고요.
1: Mm-hmm.
0: You could also fill out a questionnaire.
1: 그러니까 여러 개의 항목을 채워서 뭔가의 서류를 작성할 때는 fill out.
0: Fill out 맞아요.
1: 신청서 작성. 같은 거 작성할 uh-huh. 때. 작성이 fill out이에요.
0: 근데 뭔가 어디에 빈칸이 있어서 그 빈칸에 뭔가를 써야 돼요. 그럴 때는 fill out이 아니라 fill in이에요. 그 빈칸에 뭐를 적어 넣는 거니까.
1: 오, 이거. Yeah. 자, 빈칸을 채울 때는 you fill in the blank. 인이 맞는데 빈칸을 막 채워서 전체 서류나 신청서를 작성하고 완성할 때는 you fill out the form.
0: Right. Or even a questionnaire. Okay. To, I guess, come up with results for a survey or 그렇죠. a report.
1: 설문지에 답을 하다. 우리 어디 가서 이제 문진표 같은 거 작성하잖아요. Uh-huh. You're filling out that form.
0: Yes.
1: That health questionnaire. Okay. 자, 설문조사 발음 다시 한번 도와드릴게요.
0: Questionnaire.
1: Questionnaire.
0: Questionnaire.
1: 뒤에 강세 주시고. 자, 즉시 이런 거를 하면 바로 결과 나오죠. You can get immediate results. S 붙임이라는 경우는요. 자, 그래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다시 한 번요.
0: You can get immediate results by filling out a questionnaire on your phone so anyone can easily take the test.
1: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이런 얘기 나오면 너 안 해봤어? 빨리 해봐. 그래서 카페에서 막 하고 그러잖아요.
0: That's why people ask about each other's MBTI type when they meet friends.
1: 쉽게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금방 그 자리에서 해보는 경향이 있어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서로 MBTI 물어보고 그렇게 해보는 경우가 많다. That's why people ask about each other's MBTI type when they meet friends. MBTI type까지 해주면 MBTI 성격 유형, 그 type이라는 단어를 같이 붙여주세요. 자, 그 다음에요.
0: Many people include their MBTI type on their social media profiles.
1: 저도 인스타 프로필에는 올려놓진 않았는데 클럽하우스 프로필에는 그냥 뭐 왜 올려놨는지 모르겠는데
0: I was about
1: ESTJ라고
0: to ask you why.
1: 써놨어요. 사람들이 저를 파악하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0: like, FYI, I am.
1: 저는 뭡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필이라고 하죠, 영어 발음이요.
0: Profile.
1: Profile.
0: Profile. 네.
1: So social media profile 자체에다가 본인의 MBTI를 올려놓는 경우도 있다. Many people.
0: Many people include their MBTI type on their social media profiles.
1: Okay.
0: The MBTI test uses four categories to divide people into 16 personality types.
1: 16가지 성격 유형으로 나뉜다라는 건 알고 계실 것 같고요. MBTI 지금 제니퍼 선생님 읽으실 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the 정관사를 the로 읽으셨습니다. 철자상으로는 M이지만 읽을 때 에, M, MBTI이니까 the가 맞아요. 그 정관사 동그라미 쳐놓고 the라고 써놓을게요. The MBTI 테스트를 읽으셔야 됩니다. 그 뒤에 전치사 into도 꼭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뭐뭐로 구분한다 할 때 into. 자, 문장 전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0: The MBTI test uses four categories to divide people into 16 personality types. The four categories differentiate between introversion and extroversion, sensing and intuition, thinking and feeling, and between judging and perceiving.
1: 단어들 뜻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장 우리가 평상시에 막 쓸 문장들은 아니기 때문에. 자, 네 가지 항목이 뭐뭐냐. 외향과 내향 할 때. 자, 일단 내향이 뭐죠?
0: Introversion.
1: 외향은?
0: Extroversion.
1: 이건 성향을 부르는 말이고 실제 내향적인 사람은 뭐라고 하나요?
0: Someone is an introvert.
1: Introvert.
0: Introvert. 네.
1: 외향적인 사람은?
0: Someone is an extrovert.
1: Extrovert. 그럴 때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자, 감각과 직관은요?
0: Sensing and intuition.
1: 그렇죠. Sensing and intuition이 이게 직관이에요. 사고와 감정은 thinking and feeling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판단과 인식을 할 때는
0: judging and perceiving.
1: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글자들이 이제 앞글자를 따서 ESTJ, INFJ와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뭐 단어들만 참고로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런 성격 유형 검사가 크게 유행을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것을 마케팅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사연에 올려주셨습니다. 영어로 그대로 바꿔볼게요.
0: Because these types of personality tests are so popular, many companies incorporate them into their marketing.
1: What is incorporate?
0: It means to include in something.
1: Okay. They so, add it.
0: They add it. They include it. Yes.
1: Incorporate 하면 병합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갖다가 쓴다는 얘기죠. 활용하고 포함시켜 쓴다. 마케팅에 이것을 접목해서 쓰는 경우가 있다. 그냥 뭐 사람들 사이의 성격 유형 파악하는 용도로 쓰겠지만 이걸 마케팅에 쓰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건 좀 특이합니다.
0: Yeah.
1: 다시 한 번요.
0: Because these types of personality tests are so popular, many companies incorporate them into their marketing.
1: Okay.
0: For example, businesses often market their products using fashion, makeup, or food preferences based on MBTI types.
1: 그러니까 뭐 특정 성격 유형에 맞는 패션, 혹은 메이크업, 혹은 식품, 식단, 뭐 이런 걸 하나 봐요.
0: 아.
1: 근데 이제 맞는 게 만약에 제 성격 유형에 딱 맞는 뭔가 제품이 설명 이렇게 막 추천이 돼 있으면 제가 더 사고 싶을 것 같아요.
0: Yeah.
1: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소비자의 심리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자, businesses 이건 사업체들을 말하겠죠. Often market their products. Market을 이렇게 동사를 쓸 수도 있죠. 판매하다의 의미로. Using fashion, makeup, or food preferences. Based on MBTI types, 이거를 이용해서 마케팅에 활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요.
0: For example, businesses often market their products using fashion, makeup, or food preferences based on MBTI types. However, certain side effects can occur when people live and die by these personality tests or apply them excessively.
1: Side effects는 다 아실 거고요. 부작용을 말하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뭘 좀 목숨 걸고 하다의 표현이 있어요. 영어로 뭐라고 하죠?
0: Live and die by something.
1: Live and die.
0: Live and die.
1: 자, 저희 지금 입지형 책에 live or die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쓰이는 용례들이 인터넷에 검색은 됩니다. 그렇지만 원래 표현은 live and die가 맞으니까 우리가 이걸 좀 추정을 할게요. Live and die로 가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연습해 주세요. 맹신하다라는 얘기죠? 네, 이거에 정말 목숨을 거는 거예요.
0: You would live by it? And you would also die by it.
1: 이거에 정말 모든 걸 거는 것처럼 이렇게 맹신한다거나 apply them excessively, 과하게 좀 적용을 하고 그러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가 되겠죠. 문장 다시 한 번요.
0: However, certain side effects can occur when people live and die by these personality tests or apply them excessively.
1: 자, 전체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Talk about MBTI personality type tests. MBTI personality type tests are all the rage these days. You can get immediate results by filling out a questionnaire on your phone, so anyone can easily take the test. That's why people ask about each other's MBTI type when they meet friends. Many people include their MBTI type on their social media profiles. The MBTI test uses four categories to divide people into 16 personality types. The four categories differentiate between introversion and extroversion, sensing and intuition, thinking and feeling, and between judging and perceiving. Because these types of personality tests are so popular, many companies incorporate them into their marketing. For example, businesses often market their products using fashion, makeup, or food preferences based on MBTI types. However, certain side effects can occur when people live and die by these personality tests or apply them excessively.
0: Pattern practice.
1: 자, 입지형 공부하시다 궁금한 점 생기시면요. 오픈 단톡방에 입지형 쳐보시면 공식 단톡방 4개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EBS1004입니다. 자, 세 가지 패턴을 연습을 해볼게요. 곧바로 결과가 나오다라는 말할 때 immediate results. 자, 이 표현입니다.
0: You can get immediate results on your phone so anyone can easily take the test.
1: 그렇죠. 주로 이런 경우는 result의 복수 형태의 s를 붙입니다. 자, 요즘 사람들이 곧바로 결과를 확인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0: People these days are so accustomed to getting immediate results. People these days are so accustomed to getting immediate results.
1: 바로바로 바로 뭔가 나오는 거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며칠 기다리는 게 힘들죠, 이제는. 자, 제품을 판매하거나 영업하다, market 자체가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시판하다 정도로 봐도 되고요. Market이 동사예요.
0: Businesses often market their products based on MBTI types.
1: MBTI 성격 유형별로 제품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회사는 제품 영업을 하는 방법을 정말 잘 알고 있다.
0: That company really knows how to market a product.
1: 어떻게 시장에 내다 팔고 이런 걸 잘한다. Market a product. 우리는 제품을 마케팅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
0: We need a strategy to market our product.
1: 자, 그 다음에요. 무엇을 너무 맹신하다. Live and die. And로 고쳐서 연습할게요. 이것도요. 정식 표현이 그거니까요.
0: Certain side effects can occur when people live and die by these personality tests.
1: Okay. 자, 잡지에서 읽는 그런 내용들을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된다. 해볼까요?
0: You shouldn't live and die by what you read in magazines.
1: You shouldn't live and die by what you read in magazines. 그렇게 해서 연습을 꼭 해주세요. Good job, everyone.
0: 다이얼로그 프랙티스.
2: Have you ever taken an MBTI personality test?
3: Sure. My result was type ESTJ.
2: Really? You must be very responsible and plan in advance for everything.
3: That's right. I also have a tendency to be a bit of a perfectionist.
2: You don't mince words when you talk, do you?
3: That's right. I think that's a pretty accurate description of my personality.
1: 자, MBTI 성격 유형에 대한 대화입니다. 자, ESTJ라고 하니까 이렇게 성격을 묘사하네요. 세 번째 줄에.
0: You must be very responsible and plan in advance for everything.
1: 책임감이 강한 건 알겠고, plan in advance.
0: 그렇죠. 미리미리 이제 모든 계획을 짜놓는 거죠.
1: 준비를 미리미리 하는
0: yes.
1: 스타일이구나. Mm-hmm. 그랬더니요.
0: That's right. I also have a tendency to be a bit of a perfectionist.
1: 약간 완벽주의 성향이 있다. 이거 좋네요. I have a tendency to be a bit of a perfectionist. 약간 완벽주의.
0: You don't mince words when you talk, do you?
1: 이게 무슨 말인가요?
0: Mince, 뭔가를 막 잘게 다지다라는 말이잖아요.
1: Okay.
0: If you mince words, it means that you're speaking very bluntly and very directly.
1: 네, 그래서 직설적으로 말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Mince words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자, 그랬더니 정확한 성격에 대한 묘사라고 하면서 accurate description이란 말을 붙였죠. 자, 대화 잘 활용해 보시고 18페이지에 5개 영작 꼭 해보시고요. 3번과 4번을 영작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3번 영작하실 때 live and die로 영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입지영 이벤트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입지영 공부하는 모습들 사진으로 찍어서 사연과 함께 올려주시면 책에도 많이 실어드리고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입지영 단행본 책 선물 보내드릴게요.
0: 입지영 방송은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1: Right, that's it for today, everyone.
0: Have a great day. We'll catch you again tomorrow.
1: Goodbye.
0: Bye-bye.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9월호 여섯 번째 페이지. 역사 나들이 하기 딱 좋은 계절이 다가오면서 제철을 맞이하신 분입니다. 잡지사의 가을 전어, 요즘 국내외로 동분서주하고 있는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1: 자, 오늘은 요즘 서울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의 역사를 우리 박광일 선생님께서 알려주신다고요?
2: 네, 이 지역은 원래부터 뜨거웠는데 요즘에 더 뜨거워졌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바로 용산입니다.
1: 용산의 역사군요.
2: 그렇습니다. 아. 지금 이제 용산공원 또는 용산국가공원 이렇게 이름을 부르게 되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서울에 있으면서 서울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 그 기간이 무려 한 120년?
1: 120년이나 됐어요.
2: 110년? 요 정도가 되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니, 내가 못 가는 그런 땅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 면적이 대략 또 300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평형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한 90만 평 정도가 된다고 한다 그러면, 아니, 그렇게 또 넓은 땅이? 여의도만한 땅이잖아요.
1: 네, 뉴스에서 흔히 말하는 여의도 면적이 거의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2: 그렇죠. 예, 예, 예. 이제 그런 곳을 못 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 공간이 갑작스럽게 비게 되면서, 그러니까 용산의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옮겨

0: 옮겨가게 되면서 그 활용 문제를 놓고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력을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1: 좋습니다. 역사의 맥락에서 용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은 언제부터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된 걸까요?
0: 네, 용산이라고 하는 지명 자체는 우리나라 이제 용이 들어가 있는 지명과 연결해서 볼 때는 여러 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서울에서 이제 용산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크게 이제 그 지명이 생기게 된 배경을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이제 백제 초기에 한강에서 용이 나왔다. 용 두 마리가. 그런데 그 지역이 지금의 용산 일대다. 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기록 속에 남아 있어서
1: 두 마리는 나왔대요.
0: 네, 두 마리랍니다. 예. 그래서 예. 용산이라는 지명이 이제 붙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대체로 지금의 이제 용산 나중에 조선 시대 그 행정구역상으로는 용산방이 되게 되는 데는 지형의 역할이 컸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지형.
0: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서울이라고 하는 한양이라고 하는 도읍지가 만들어지는데 네 개의 산이 이제 영향을 끼치거든요. 네. 백악, 남산, 그다음에 낙산, 그다음에 인왕산
1: 이렇게 도성길 따라서 쭉 있는
0: 네, 28.7km를 둘러싸고 있는 근데 그 인왕산이 쭉 내려오면서 한강까지 연결되는데 아주 느릿한 능선으로 이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 느릿한 능선을 멀리서 바라보니까 용이 이렇게 길게 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동네를 이제 용산이라고 불렀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지리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택리지라든지 동국여지 비고, 동국여지 승남 이런데 이제 여기에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네. 저거를 돌려서 생각해 보면 한강에서 한양 도성까지 가는 최단거리이기도 합니다. 용산이라는 지명이 그러니까 예. 한강이 길게 뻗어 있는데 한강에서 한양 도성이 숭례문이 됐던 아니면은 뭐 서대문이 됐던 가장 가까이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어딜까라고 본다면 저 용산을 기점으로 해서 가는 길 그러니까 저 산줄기 바로 밑에 길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은 이제 용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한강을 끼고 있고 한양 도성과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지명이겠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 도성과 물길을 최단거리로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위치였다는 건데 그럼 조선시대도 이미 뭐 물류의 중심지 역할을 했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조운선이라든지 뭐 군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병참들이 전부 다 용산에 도착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인근에 있었던 한강진에는 늘 관선, 그러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배가 늘 대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특히 군량, 군수물자를 관리하던 군자감, 그러니까 이제 경감이라고 불렀었는데 이 경감도 용산 일대에 있었기 때문에 용산은 일찌감치 물류기지인데 특히 어떤 군사와 관련된 또는 어떤 국가 운영과 관련된 기지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1: 네, 그러네요. 그랬던 용산이 그럼 언제부터 군사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한 걸까요?
0: 아무래도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중심지가 한양 도성이라는 영역에 자리를 잡고 있다면 이와 관련된 군대들이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외국군이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짧은 시기지만 고니시하고 가토의 부대가 용산 근처에 주둔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 네.
0: 이 일대가 이제 군사적인 공간으로 바뀌게 되는 데는 외국인들의 영향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당시 한양 안으로는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럼 한양 밖에라도 성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달라.
1: 시장을.
0: 예, 이제 이걸 개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거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로 이제 서양 선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좀 편하게 생각했던 게 양화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만들어 달라고 했지만 일본 사람들이 볼 땐 양화진은 한 블럭 넘어에 있는 좀 먼 공간이에요.
1: 용산에 비해서?
0: 그렇죠. 그러니까 땡겨서 어디 쪽에다 게시를 만들어 달라고 하냐면 용산에다가 게시를
1: 일본인들이
0: 만들어 달라고
1: 예.
0: 합니다.
1: 예.
0: 그러면서 용산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인들이 개발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기에 일본인들이 이제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남산의 뒤쪽
1: 그러네요.
0: 으로 예. 올라가서 자리를 잡게 되면서 그 블럭이 이제 일본인들의 거주 블럭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1: 그런데 용산에 가장 먼저 들어온 외국 군대는 의외로 일본군이 아니었다면서요?
0: 네. 우리 근대 역사를 보면은 이제 너무 일본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네. 모든 외교 군사적인 문제를 일본과 이제 빗대어서 위기 상황이다라고 파악을 하는데 사실은 1894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청나라가 조금 더 위협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용산에서 가장 먼저 들어와 있던 부대도 임오군란 이후에 오장경이 이끌고 있었던 한 5천 명 정도의 부대가 서울 한 4, 5군데에다가 주둔을 하게 되는데요.
1: 군대가.
0: 네. 그런데 그 중에 한 두 곳 정도가 지금의 용산 일대, 뭐 둔지미 이런 그다음에 남단,
1: 둔지미?
0: 네, 그러니까 이런 곳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용산 일대 영역하고 겹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자리를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청일 전쟁 때는 아무래도 일본이 조금 공세적으로 밀고 나가잖아요.
1: 그렇죠.
0: 1894년에
1: 네.
0: 이때는 이제 일본군도 이 용산, 만리동, 공덕동 일대에 이제 포진을 하게 되는데 이 상황은 일본으로 볼 때는 한반도도 중요하지만 뭐 리순이라든지 다른 곳에서의 전투도 중요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를 잠시 주둔하는 정도로 거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용산이라는 곳을 일본인들이 특히 일본 군대가 중요한 장소라는 것들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은 분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1: 네.
0: 이런 과정 속에서 용산의 결정적인 그러니까 이 지역의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 운명을 바꾼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0: 바로 철도예요.
1: 철도가 깔리는군요.
0: 그렇죠.
1: 아, 용산이 네, 철도가 깔렸어요.
0: 나중에 이제 지도를 서울 지도를 한번 펼쳐서 보면은 인천하고 지금의 그 서울역 정도 사실은 그때 이제 서대문역이라고 하는 곳이 중심지였으니까 지금의 서대문 쪽 광화문 서쪽 그쪽을 이제 좌로 쭉 이으면. 네. 길이 어디로 연결이 돼야 되냐면 여의도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1: 일직선으로 가려면
0: 그렇죠.
1: 예.
0: 그렇게 여의도를 마포하고 여의도를 넣는 그러니까 지금 마포대교를 지나는 게 인천하고 서울의 일직선입니다.
1: 네.
0: 근데 문제는 여의도라는 섬이 있으니까 여기에 다리를 놓기 굉장히 어려워요.
1: 살짝 우회해야 되는
0: 우회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1: 예.
0: 그러니까 그때 그 경인철도를 어떻게 놓을까다가 일직선은 아니지만 오히려 한양 도성에 조금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노량진 용산에다가 철도를 놓자, 즉 철교를 놓자라고 하면서
1: 네.
0: 여기 한강철교가 만들어져요.
1: 한강철교.
0: 그러면 이제 이 한강철교가 만들어지는 도착 지점에
1: 네.
0: 일종의 이제 그 종착역이 생기게 되는데
1: 네.
0: 처음에는 서대문역을 염두에 뒀지만 자연스럽게 서대문역은 너무 내륙에 치우쳐 있거든요.
1: 예.
0: 그게 조금씩 조금씩 내려와서 결국은 용산역이 거점이 되고 용산역을 거점으로 만드니까 나중에 이후에 만들어지는 철도들은 전부 다 어디를 기점으로 하냐면 용산을 기점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경부선,
1: 예.
0: 경의선 전부 다 용산 기점.
1: 그렇지, 그렇지.
0: 그러니까 이 용산이라고 하는 곳이 물류를 넘어서서 근대 철도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1: 한강철교 엄청 오래된 거네요.
0: 진짜. 1900년. 그래서 지금 한강철교를 예.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1: 네.
0: 하늘에서 찍은 항공사진을 보면 네 개의 철교가 지나고 있는데
1: 네.
0: 아직도 1900년에 만든 철교가
1: 우와.
0: 쓰이고 있습니다.
1: 몰랐습니다.
0: 네. 이런 면에서 이제 용산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단순하게 한강이라는 영역을 넘어서서 인천, 나중에는 부산 또는 만주에서 오더라도 처음 만나는 곳이 용산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1: 네.
0: 이런 과정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용산 일대가 좀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북적북적 외국인들이 모이게 되는데
1: 네.
0: 여기에 이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건이 또 하나 일어납니다. 바로 1904년 러일 전쟁입니다.
1: 러일 전쟁?
0: 네.
1: 아, 그럼 이때부터 일본의 군사 기지가 들어서는 건가요?
0: 그렇죠. 앞에까지는 잠시 주둔하는
1: 네.
0: 목적으로 썼다고 한다 그러면 네. 러일 전쟁 때 이른바 한일 의정서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대한제국은 일본에 전쟁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의정서 안에 들어가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그 의정서에 따라서
1: 네.
0: 뭘 요구를 하냐면은 우리 대규모 군사기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서울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은 대규모 군사기지를 지을 만한 땅이 없습니다.
1: 그런가요?
0: 용산밖에 없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뭐 지으라면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0: 왜냐하면 그 규모가
1: 산도 있고 막 그래서 그런가?
0: 그 규모가 거의 천만 제곱미터. 평형으로 치면 300만 평.
1: 야, 크게도 요구했네.
0: 요구를 한 거죠.
1: 예, 예, 예, 예.
0: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대한제국 정부가 아무리 한일 의정서고 지금 뭐 그 수만의 일본군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1: 네.
0: 그 정도는 무리다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은 여기저기 뺐는데도 불구하고 한 115만 평 정도의 부지를 일본군이 쓰도록 만들어냅니다.
1: 네.
0: 그러니까 러일 전쟁이 끝났으면은 1905년이 끝났으면은 돌아가야 되잖아요.
1: 그럼요.
0: 그럼 군사기지 쓰다가 반환하면 되는데
1: 네.
0: 근데 일본으로 볼 때는 우리가 대한제국을 지켜주겠다. 우리 여기에다가 군사를 주둔시키겠다. 당시 표현으로는 주차라는 표현을 씁니다.
1: 주차.
0: 그래서
1: 네.
0: 대한제국 그러니까 한국주차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1: 네.
0: 이 주차군이 들어갈 기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아까 그 기지를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1906년부터 기지 건설에 들어가서 1909년에 1차 공사를 마치고 1913년에 대략의 공사를 끝내게 되는데요.
1: 네.
0: 그러니까 여기에 단순하게 이제 군부대를 만드는 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나중에 러일 전쟁이 만주 놓고 싸운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결국은 만주까지도 염두에 두는 군사시설을 서울 한복판에 즉 용산에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1: 서울 한복판 용산 그 넓은 공간을 아까 처음에 우리가 120년 가까이 못 들어갔다는 게 이때를 시작으로 봤기 때문에
0: 이제 이때부터를 보면은 거의 120년이 되는 거고요.
1: 그러네요.
0: 그다음에 기지가 완성된 것으로 보면은 한 113년 정도니까 그걸로 보면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지금 우리가 많이 쓴 신용산이라는 지역도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0: 그렇죠. 여기에 뭐 둔지미, 그다음에 만초천, 그다음에 용산방 여러 지명들이 있었지만
1: 네.
0: 일본이 여기서 용산군 기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 일대를 가리키는 원래 우리 지명 더하기 조금 더 넓은 뜻으로 이 일대를 가리켜서 용산이라고 쓰기를 시작했는데 이제 그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사령부를 조금 안쪽으로 옮겨서 짓거든요. 내륙 쪽 그 저기 남산 쪽으로.
1: 네.
0: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그 한강철교가 지나던 곳이 용산이라고 불렀는데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거기도 용산이라고 자기네가 군사기지를 만든 거예요.
1: 원래는 용산이 아니었겠네요.
0: 그렇죠.
1: 애초에는.
0: 그러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갑자기 용산이 막 유명해진 게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1: 네.
0: 여기는 구용산이 되고 일본군 기지가 들어선 그 일대는 신용산 이렇게 이름을 갖게 되는데요.
1: 네.
0: 앞에서 만들었던 이 한국주차군 사령부 기지를 만들었었잖아요.
1: 네.
0: 이게 이제 1908년 전까지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남산 한옥마을에 있었습니다.
1: 한옥마을 쪽이요?
0: 네. 그 한옥마을이 이제 그 조선군 사령부, 주차군 사령부가 빠져나가고
1: 네.
0: 한참 뒤에 또 거기 국정원.
1: 그쵸.
0: 네. 네. 남산 중앙정보부가 네. 들어가기도 했던
1: 예.
0: 이제 그런 곳이기도 하고 또 거기 군 사령부도 있었거든요.
1: 예.
0: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1: 네.
0: 아무튼 그 장소에서 빠져나가서 이제 주둔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군사 전략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뭔가 활용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1: 네.
0: 1915년 이후부터는 주차군이 아니라 그냥 한국의 군대를 주둔시키는 쪽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들 군대를 가리키는 이름이 조선군이에요.
1: 네.
0: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 조선군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 이게 우리 독립군이랑 뭐 이런 군대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부대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1: 네.
0: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용산 뭐가 되냐면은 조선군 사령부가 있는 곳이라고 해서 그 두 개의 상주사단 가운데 19사단이 자리를 잡았던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자, 일본의 사단이 들어서게 된 용산인데요. 일제강점기 용산 기지는 단순히 조선을 통제하는 기지에 그친 게 아니었다?
0: 그렇습니다.
1: 말씀인가요?
0: 예. 왜냐하면은 그 이 정도 사단을 두고 조선을 이제 통제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만주사변이 일어난다 그러면 관동군이 활동을 하잖아요.
1: 네.
0: 근데 이 조선군은 일본 내각의 지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군사활동을 하면서 나중에 만주사변 같은 데 같이 관여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 일본이 용이한 군사작전을 할 수 있는 부대를 만든 것이 조선군인데 그중에 이제 24단, 19사단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1: 내륙
0: 거고요.
1: 내륙 침략의 어떤
0: 맞습니다.
1: 발판.
0: 교두보라고
1: 예.
0: 볼 수가 있는 거죠.
1: 네.
0: 그러면서 동시에 한반도에 두 개의 사단이 있다는 얘기는 역설적으로 한국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언제든지 무력으로 진압당할 수 있다. 단순하게 경찰력이 아니라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그 억제력은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1: 네.
0: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뭐 우리가 그 일제 강점기를 바라볼 때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일본 군의 어떤 감시라고 하는 것들이
1: 네.
0: 굉장히 조선 사람들을 압박했겠구나라는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1: 네.
0: 이 용산 일대 군대 또 조선 군의 상황들이 태평양 전쟁 때 크게 바뀌게 되는데요.
1: 네.
0: 태평양 전쟁이 이제 급박하게 펼쳐지니까 일본은 용산에 있던 사단을 1942년에 뉴기니 전선으로 보내버립니다.
1: 아, 뉴기니로.
0: 네. 그리고 그 나남에 있던 사단은 나중에 필리핀과 미얀마 그 전선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 이후에 한국의 두 개 사단 정도가 더 창설이 되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그 급하게 창설된 사단들이에요.
1: 예.
0: 그 사단들도 전부 다 태평양 전쟁 전선에 보내게 되면서 그러면서 용산군에서 일본군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1944년 이후에는
1: 네.
0: 여기가 징병된 한국 청년을 훈련시키는 장소
1: 네.
0: 또는 나중에 연합군의 포로 수용소 이런 곳으로 쓰게 되면서 일종의 대우 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내내 용산은 그러니까 1905년 또는 건설을 시작했던 1908년 9년부터는 거의 우리가 손을 댈 수 없었던 그런 지역이었다. 그리고 전쟁과 굉장히 밀접한 공간이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 예. 하지만 일본이 패전한 뒤에도 용산은 시민들에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미군 기지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0: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 군정이 들어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무장 해제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미 군정은 들어오는 당일 바로 일본군들한테 대전으로 이동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1: 대전으로요?
0: 네, 왜냐면 대전에서 다시 이제 부산으로 보낸다는 생각을 철수해라. 했기 때문에
1: 예.
0: 그래서 이제 대전으로 가라는 얘기는 결국 서울에 있었던 일본군이 모두 빠져나간다라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1: 네.
0: 미군이 그 장소를 그대로 접수를 해서 쓰는데 미7사단이 이제 들어와서 용산에 있었던 일본군 기지를 그대로 이제 쓰게 되는데요.
1: 네.
0: 그렇지만 이제 1948년 9년 지나면서 미군들도 대부분 철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요 정도 분위기라면 용산이 비록 거의 한 50여 년 정도 일본군 기지였지만
1: 예.
0: 군사 기지였지만 민간 영역으로 돌아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던
1: 있었겠죠.
0: 참에
1: 예.
0: 한국전쟁,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1: 아, 그러면서 미군이 본격적으로.
0: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까지 동아시아 전쟁을 조금 이렇게 느슨하게 봤다가 냉전이 열전으로 바뀌게 되면서 결국은 방어체계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미군이 쓰던 이 용산 기지를
1: 네.
0: 정식 미군 기지로 이제 쓰기 시작을 하게 되고요.
1: 예.
0: 1953년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되면서 한미 군사 동맹의 틀에서 용산은 미군의 핵심 군사시설. 그러니까 여러 곳에 캠프가 있지만 그 모든 곳을 아우르는 사령부, 미8군 사령부는 어디에 있다? 미군에 있다.
1: 네.
0: 아니, 용산에 있다.
1: 용산에 있다.
0: 이렇게 예. 되면서 또 그렇게 되니까 여전히 이제 그 뭔가 이렇게 이태원 쪽 지나가다가 청파동 쪽 지나가다가 딱 보면 저기 담장이 쭉 있고 여기는 약간 이국적이지만 들어갈 수 없는
1: 그러네요.
0: 그런 예. 땅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정말 한 110년 넘게 서울 한복판에 거의 100만 평 가까운 외국군의 기지가 들어서 있었다는 게 세계 전체로 봐도 굉장히 특수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예. 패전국이 아닌 다음에는 이렇게 큰 대규모 기지가 수도 한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서울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가 시간 지나면서 뭔가 불편함, 뭐 여러 가지 뭐 건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로를 놓는다든지 하다 보니까 뭔가 불편함이 느껴졌을 것 같고요.
1: 예.
0: 그리고 이제 80년대부터 약간 그 민주화에 대한 욕구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저 용산기지 다른 데로 철수해도 되지 않느냐. 굳이 곧 서울에 있을 필요가 있느냐. 다른 곳으로 옮겨가자라는 논쟁이 벌어지고
1: 네.
0: 정치 쪽을 담당하는 정치인들로 볼 때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어떤 호응과 또 여러 가지 당위성 면에서 이제 이 용산기지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미국 역시도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89년에
1: 네.
0: 용산기지 일부를 반환을 합니다.
1: 아, 89년에?
0: 네. 89년에 반환을 하는데,
1: 네.
0: 그 반환 부지가 이제 1990년대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1989년에 용산기지 일부를 민족공원으로 만들겠다는 우리 정부의 방침이 나오니까, 1990년에 일부 부지를 이제 반환을 하게 되는데요.
1: 아, 89년부터 민족공원으로 만들겠다는
0: 우리 쪽에서의 방침이 나왔어요?
1: 방침이
0: 나오니까, 미국은 그 다음에 일부 영역을 이제 반환을 하게 되는데,
1: 예, 예.
0: 그 반환에서 만들어졌을 때, 서울에서 굉장히 제가 서울에 살고 있었으니까
1: 그렇죠.
0: 굉장히 놀랐어요. 네. 우리 용산 갈 수 있는 거야?
1: 네.
0: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부만 갈 수 있대요.
1: 네.
0: 그럼에도 굉장히 크게 반가웠던 느낌이
1: 사건이네요.
0: 있었고 네. 사실은 그때 반환됐던 것들이 약간 애매한 뉘앙스의 공원이 만들어집니다.
1: 애매한 뉘앙스의 공원?
0: 용산 가족공원.
1: 용산 가족공원?
0: 네. 그리고 나서 그 시기에 이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그 문화계의 초미의 관심이었던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총독부에 그대로 둘 것이냐.
1: 아, 그렇죠. 조선총독부에 있었죠.
0: 네. 예. 그런데 이때 90년에 이 부지가 반환이 됐으니까 굉장히 넓은 땅이 만들어졌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 부지에 국립중앙박물관을
1: 들어선 거구나. 그래서.
0: 그렇습니다.
1: 예.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지에서도 이제 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용산공원의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뜨거워진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그래서 2003년 이후에 이제 한미 간 기지 재배치 계획, 그러니까 이제 용산 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합의가 됐고요. 원칙적으로는 2008년까지 모두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2018년까지 이제 조금 연장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완전히 이제 이전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여기에는 이제 우리 쪽의 요구뿐만 아니라 미군 측에서도 약간의 작전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라고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미군은 이제 대북 억지력이라는 것들이 컸다라고 하는데 예. 이 이후에는 동북아 전체를 좀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굳이 서울 한복판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논의 속에서 미군 역시 이것을 수긍한 것으로 보여지게 되고요.
1: 네.
0: 그러면서 이제 2018년 주한미군 사령부가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옮겨가면서 이제 주한미군의 평택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1: 네.
0: 이제 그렇다면은 이렇게 넓게 비어 있는 공간, 미군 기지가 있던 공간을 앞에 조금은 이제 뭐 가족공원으로도 쓰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박물관으로도 썼지만 이 넓은 곳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논의가 사실은 이제 2005년, 6년부터 본물일듯이 나오게 됩니다.
1: 예.
0: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다가 민족공원을 만들자고 했으니까
1: 네.
0: 그럼 그 취지에 맞춰서 여기에다가
1: 네.
0: 역사관, 박물관, 과학관 이런 거 짓자라고 주장했던 분들도 있고
1: 예.
0: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니 공원이라고 했으면 민족공원에 민족에다 방점을 찍지 말고
1: 예.
0: 공원에다가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거 아니냐.
1: 예.
0: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 특히 서울 사람들 녹지가 부족한데 여기를 녹지, 숲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어떤 공원처럼 꾸며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지 굳이 여기를 채우려고 하느냐.
1: 아하.
0: 이런 상황이 여태까지 일반적인 상황이었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최근에 갑자기 여기에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네. 예. 주택이 들어설 거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조금 더
1: 뜨거워졌죠.
0: 뜨거워졌고 용산을 바라보는 시선을 본질적인 부분까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1: 그렇죠.
0: 계기가 예. 되지 않았나
1: 생각해야 되는
0: 그런 예.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그럼 마치면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여러 요구와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 일단 용산 기지에 대한 정체성을 보통의 시민들, 그러니까 연구자들을 제외하고는 그것이 어떤 공간인지를 잘 모른다라는 게 1차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도 큰 규모의 땅이 반환이 되었으면은 이제 그 안에 어떤 시설이 있고
1: 네.
0: 그 시설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 네.
0: 개인적으로 1990년 전후에 일제강점기의 흔적이라고 해서 각 도시에서 옛 건물들을 다 헐어버린 적이 있어요.
1: 아.
0: 그런데 그걸 조금 놔뒀으면 지금 네. 여러 가지 기념관, 역사관 또는 문화공간으로 해서
1: 네.
0: 다크투어리즘의 장소이기면서 동시에 근대 역사를 바라보는 중요한 장소가 됐을 텐데
1: 네.
0: 그 역사 유적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1: 그냥 다 치욕의 공간으로만
0: 치욕의 공간으로만 했으니까. 그러다가 예. 아차 싶어갖고 그 이후에는 건물들을 다시 보존하면서 지금은 적절한 역사 공간으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일본군의 역사와 미군의 역사가 남아있는데
1: 네.
0: 놀랍게도 전 세계에서 일본군의 역사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1: 그런가요?
0: 그렇죠. 왜냐하면 일본 안은 여러 가지 폭격당했고
1: 네.
0: 그다음에 외국에 이렇게 오랫동안 큰 규모의 군대가 주둔한 적이 없습니다.
1: 그렇겠네.
0: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군국주의 일본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1: 네.
0: 1945년 이후에 한국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나라가 미국이고 그다음에 그 중심에 한미동맹이 있고 그럼 미군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1: 네.
0: 그 부분들을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금 찾아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근데 그 공간들을 예를 들어서 다시 뭐 헐거나
1: 네.
0: 아니면 다른 용도 그냥 그걸 별도로 가르쳐주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한다 그러면은
1: 네.
0: 어떻게 보면 역사가 묻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1: 지금까지는
0: 거죠.
1: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못 들어갔기 때문에 같은 성격의 그런 역사적 흐름이 쭉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예. 자, 조선시대 한강의 물류 거점에서 또 일본군 기지, 미군 기지까지 긴 역사가 겹겹이 쌓여있는 공간, 그 역사적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용산공원의 역사, 박광일 선생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용산에는 남영동이라는 동네가 있죠. 남영역도 있고요. 남영은 말 그대로 남쪽의 군영, 남쪽에 있던 군부대라는 뜻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지금의 용산 일대에는 군사시설이 많이 있었고 특히 이 지역에 훈련도감의 분영이 설치되면서 남영이라는 이름이 생겼다는데요. 조선군이 있던 용산에 훗날 청의 군대, 일본의 군대, 그리고 미국의 군대까지 주둔을 했다는 사실이 참 신기하면서도 어떤 역사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공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튜브에서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한 서울 지하철 시리즈를 찾아보시면 용산을 관통하는 1호선, 4호선, 6호선에 얽힌 역사 이야기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메들리 방울 토마토 팩당 5불 99, 로메인 하트 상추 팩당 2불 49, 헤어룸 군만두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할인 즉석 삼계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보금통일을 위한 남북소통 프로젝트
2: 오! 달려!
1: 네, 안녕하세요. 평안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오자유 MC 배우 송근우입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남북 통일 가족 여러분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남한 패널에 새로운 얼굴이 오셨는데요. 우리 배우 김대명 씨. 네.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안녕하십니까. 저 배우 김대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과 자유를 향한 여정을 함께하게 돼서 되게 행복하고요. 저도 앞으로 이 여정을 함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파이팅하겠습니다. 와!
4: 이거 싸운다는 거 아니에요?
3: 아, 그렇잖아요. 이제.
4: 나도 코스튬 만들고 싶다 이렇게.
3: 드릴게요.
4: 야, 멋져요. 개성 있는 연기와 외모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대명 씨, 아, 너무나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런데 네. 사실 북한은 머리 스타일,
5: 머리 스타일?
4: 헤어 스타일,
5: 네.
4: 옷 마음대로 못 입잖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 이렇게 머리를 묶고 계시잖아요, 우리 대명 씨가. 네. 이런 헤어스타일 북에서 가능합니까?
6: 혁명화 대상이죠. 혁명화 대상이죠. 이제 남자가 저렇게 하면은 이거 나 상상 태어나서 저런 사람 머리를
4: 북에서 없어요?
6: 단 한 번 남자가 저런 거.
1: 남자가
7: 홍길동이 있었잖니.
8: 근데 사북에서
9: 그건 사북에서 건 거지.
10: 아. 아니면 여자들도 묶인들의 그 똥머리를 너무 예쁘게 똥머리를 묶었어. 와.
3: 야. 아 그러면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머리가 길면 이제 잡혀가는 건가요?
6: 그럼요.
9: 아니 뭐 여자도 머리 길면 뭔가 처벌 대상인데 남자가 머리 긴다, 남자 꽁지 머리 하고 다니는 거를 제가 북한에서 본 기억이 없습니다.
6: 아니 기를 수 있는데 약간 그 정신 질환이 심각하게 있어서
4: 맞다.
6: 더 이상 사회적으로 통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머리 꽂는 거랑 같은 거예요.
4: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기요.
3: 아, 저 정신하겠습니다.
1: 아니 우리 대혁 씨가. 배우시잖아요.
9: 네.
1: 그러니까 모든 걸 지금 액션을 배우러 하고 계세요. 리액션이. 그죠? 자, 우리 북한이 정말 이렇게 들어볼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혹시 대명 씨는 이런 북한에 대해서 들어본 게 있으세요?
3: 저는 그, 제 고등학교 때, 그 교회 다닐 때, 네. 제 거기 있었던 친구가 탈북을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6: 오, 네. 만나보셨군요.
3: 그래서 예, 네, 만나봤는데, 이제 지금은 연락은 안 되지만, 네. 그때 그 친구의 되게 눈빛이 좀 되게 강렬했거든요.
4: 아~
3: 네, 그런 것도 있었고 제가 초등학교 때 네. 탐구 생활이라고 해서 이제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책 제목이 아직도 기억나요.
1: 어떤 거예요?
3: 내가 체험했던 인민학교 이야기라는 여금주 선생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1: 네네.
3: 그거를 세 권짜리를 이제 읽고 독후감을 썼었는데 그 내용들이 그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지만 좀 되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런 기억이 있어서 되게 좀
1: 그래서 우리 대명 씨 오늘 같이 한 시간 하시면서 네네. 뭐 분명히 궁금한 게 분명히 있으실 거니까 네네. 질문도 하시고 네네. 오늘 재미있게 한번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네,
1: 자, 그렇다면요. 남한 가족만 새 얼굴이 있냐? 아니죠. 탈북 가족들 중에도 새 얼굴이 있습니다. 장미 한 송이 장미 예 장미
4: 아이고 어르신들 장미, 아이고 어르신들
1: 자 우리 장미 씨를 소개합니다.
11: 안녕하세요.
1: 장미
11: 네 저는 2020년 1월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장미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4: 장미 야 아니 정말 한 떨기에 아리따운 꽃송이 장미처럼 정말 아름다우신데 이 눈매 보세요. 어머 이게 입술이 이렇게 쫙
10: 미스코리아 같은 느낌.
6: 감사합니다.
10: 네, 너무 네. 환영한데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네. 굉장히 엘리트라고.
4: 오~ 네.
10: 어, 들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맞아. 겸손의 미덕이 아니에요.
4: 아, 아니에요?
10: 아, 미덕이 아니에요. 네, 네. 직접 말씀해 주시죠.
4: 드러내야 돼.
11: 저는 북한의 리과 대학을 다녔어요.
5: 의과요?
11: 리과 대학.
6: 리과 대학.
4: 리과.
11: 북한 말로 리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보아하지만 한국의 카이스트 같은 대학교예요. 네.
6: 북한에서 리과 대학은 TV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 대학이에요. 3대 대학이 있다면 첫 번째가 김일성 대학이죠. 우리는 서울대처럼 네, 네, 네. 간부출로 가고 싶다면 그쪽으로 쫙 가는 거고요.
5: 네.
6: 그 다음에 가는 게 김태공대가 있어요.
5: 네.
6: 그래서 공대가 이제 그쪽으로 가고
5: 네.
6: 그 중에서도 정말 초 엘리트들이 소수 정예로 가는 게 이과 대학.
10: 아, 진짜?
6: 네.
10: 그 중에?
6: 그렇죠. 서수 정예.
10: 그러니까 주옥 씨가 가려고 했던 그 리과 대학.
6: 그렇죠.
10: 안 갔잖아?
6: 네.
5: 안 간 거야? 안 간 거야?
10: 안 갔어.
5: 안
10: 갔어.
6: 저는 이과 대학 안 가고요. 한동대로. 네. 아니야. 아니, 그렇죠.
10: 사실 네, 장미 씨가 나온 그 다니던 리과 대학이 네. 정말 그 엘리트들 중에 엘리트가 가는 곳. 그렇게 거기를 나오면 앞길이 아주 그냥 창창하고 고속도로였을 텐데 근데 그걸 다 버리고 탈북을 하신 거 아닙니까?
4: 와, 너무
10: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11: 제가 공부를 잘해서 리과대학교에 간 건 맞지만 사실 북한에서 여자들이 공부 잘하는 게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5: 왜요?
11: 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대학교를 졸업한다고 한들 저희는 장마당으로 결과적으로는 가게 되거든요. 네, 연구소로 배치를 받기는 해요. 근데 연구소에서 준 월급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어쨌거나 장마당으로 가서 장사를 하는 길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여자의 꿈을 응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과적으로는 제 스스로 한계를 좀 느낀 것 같아요.
1: 자, 우리가 우리 장미 씨의 얘기를 이제 더 궁금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지만 우리 장미 씨 이야기 조금 더 미뤄뒀다가 이따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 주제 알아봐야죠. 남북극장 나와주세요.
10: 어? 이게 뭐야? 잠깐, 어머, 김혜민 결혼합니다. 어머, 이 언니 사내 번지기 같았는데 드디어 결혼하네요. 한번 청첩장 열어봐야지.
7: 잠깐만. 내가 봐서 미안한데 이거 청첩장 맞아 이거?
10: 왜?
7: 이거 링크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10: 어? 그러네.
7: 아, 너 큰일
10: 났어. 웬일이야, 나 완전 깜빡 속을 뻔했네. 아, 야, 좀 사이버 사기가 사친다더니.
7: 그러니까 조심하고. 그러니까 요즘 요 스미싱하고 피싱이 많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잖아.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10: 아니 어떻게 누가 어떤 인간이 이렇게 자꾸 비법을 저장하는 거야.
7: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알았지?
10: 알았어.
7: 사이버 범죄 잘 알면 피할 수가 있어. 그래서 오늘 내가 준비를 했지.
10: 뭔데?
7: 남북한의 사이버 범죄. 빠밤.
5: 야.
10: 처음 봤는데 잘하시네요.
7: 아시죠? 예. 오, 진짜 좋아.
1: 대명 씨도 같이 해주셨어요.
10: 예. 팀인 줄 알았어요.
1: 아, 팀이니까. 한번 나중에 한번 이렇게 세 명이서 만들어보시죠.
10: 세 명이서.
1: 예. 우리 선정 씨가 엄청 지금 당황하신 거예요. 그죠? 사이버 범죄라는 게 지금 우리가 이 현재 상황에서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10: 알면서도 당하니까.
1: 그러니까. 진짜 이따가 또 자세하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건데요. 자, 오늘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죠. 어떠한 북한 말들이 숨겨져 있었는지 두 개의 단어 어떤 게 있었을까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6: 그 사내 번지기 같다는 건 남자 같다는 얘기예요.
1: 아, 사내 번지기.
6: 네. 너 왜 이렇게 사내 번지기 같이 노냐? 그 남자분 되게 같이 노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좀 지역마다 다른데 평안도 쪽에서는 도퍼리라고 그래요.
10: 도퍼리.
6: 이거 도퍼리 같은 거 있거든요.
10: 손머슴.
6: 손머슴아 같이 논다는 거 이거 도퍼리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또 함경도 쪽으로 가니까 또 이렇게 사내 번지기
1: 같은 뭐. 단어로 여러 해 말이 나오네요. 네.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까 비법?
6: 예,
1: 비법은 뭐 그냥
6: 불법.
1: 불법이에요,
6: 이게? 예, 예. 비법 행위,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네. 비법이라고 하는데.
10: 아, 비법이 아니라 비법.
6: 네. 비법 행위.
10: 아, 비법 행위.
6: 네.
10: 불법.
1: 비법. 자, 이거 두 가지 또 오늘 단어를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남북극장에서 보셨잖아요. 요즘 심심치 않게 사이버 범죄 소식을 접할 수 있는데요. 스미싱, 그리고 피싱, 더더군다나 국제금융 해킹 사건까지. 아. 정말 남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8: 미국 법무부가 17일 북한 해커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12: 지난 10년 새 최악의 해킹 사건을 일으킨 사이버 불량 국가로 북한이 지목된 가운데
13: About 2 hours ago, Bybit experienced a hack on our Ethereum cold wallet. Overall, around 400,000 Ethereum, which is about $1.5 billion. This could be the largest hack in the history of our industry.

0: 이 북한이 해킹 범죄, 그죠? 정말 나날이 대담해지고 있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죠. 무려 15억 달러.
1: 아,
0: 2조 원 이상의 그 가치의 가상화폐를 탈취를 했다는데요. 상상.
1: 아유, 상상이
0: 되십니까?
1: 어마어마하죠.
0: 그죠? 네.
1: 2조 원이면 사실 우리나라 한 해 그 국방비 예산이거든요. 네. 그럼 이런 금액을 한 번에 탈취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해킹이 가능할 수가 있었을까요? 수법이 뭔가요? 궁금하네요.
2: 그 제가 이렇게 통계가 나온 걸 봤는데 네. 이렇게 국가적으로 그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퍼센트더라고요. 네. 북한이 세 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3: 도덕질 한 게 제일.
2: 그러니까 그 뭐 어쨌든 암호화폐와의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북한이 그걸 가지고 돈을 엄청 해킹해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북한이 플랫폼도 만들고 해가지고 막 거기서 무기도 판매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것도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다라는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북한이 어쨌든 지금 일경제라고 하는 경제가 다 마비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2경제, 군수경제 안에 그 해킹을 아마 포함시키고, 그래서 총총치국 산하에 있는 해커들이 대규모로 이렇게 나가서 해킹하는 거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1: 아니, 해킹은 명백한 범죄인데 나라를 가리지 않고 정보를 유출하고 돈을 빼돌리는 북한의 그 뻔뻔함. 아, 정말 무섭네요. 네. 강력한 대북 체제를 하고 있는 미국도 당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4: 근데 이게 북한이라는 나라가 워낙에 그 합법적인 일보다 불법적인 일을 하는데 국가가 묵인해주잖아요.
1: 맞아, 맞아.
4: 그러니까 국가가 뒤에 있기 때문에 누구의 그것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잖아요. 강력한 산업으로 키웠기 때문에 눈 감고 앙호하는 상황이니까 그 어떤 불법적인 일이 자행돼도 그 사람들이 북한의 국적이기 때문에 사실 떳떳하게 뭔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피해액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2021년에도 무슨 안다리엘이라는 또 안다리엘이라고 하는 그룹이 미국의 그 의료기관과 컴퓨터를 해킹했어요. 병원을 해킹하면 뭐가 나올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병원에는 그 고객이 어떤 그 개인 데이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정보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본인들이 딱 해킹해가지고 암호화시키면 그 병원에서 환자들을 보고 돈을 내주고 하는 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거꾸로 제의를 하는 겁니다. 그 딱 암호를 걸어놓고 있다가 우리가 당신의 서버를 해킹했으니까 10만 달러 줘. 그렇게 하면 이거 풀어줄 거야.
1: 아...
4: 그러니까 병원은 이거를 풀지 못하면 이 병원을 운영할 수가 그쵸, 없으니까 그쵸. 풀어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삥 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삥 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항상 그 돈을 받고, 그러니까 해킹을 하는 주요 목적이 외화벌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1: 아... 야...
0: 장미 씨, 제가 그 여쭤보고 싶어요. 닉과 대학을 나오셨으니까.
2: 네.
0: 거기에 분명히 네. 해킹에 관한 그런 뭐, 뭐라고 하지? 교육 같은 거?
2: 네.
0: 하지 않아요?
2: 아니, 그런 건 하지 않아요.
0: 네. 그럼 어떻게, 이런 해킹 조직이 생겨난다는 건 분명 무슨 교육 체계가 있을 거니까.
2: 네. 근데 저희가 7개의 학부가 있는데, 네. 거기서 기본 수학과하고 컴퓨터과학과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0: 네.
2: 기초수학을 엄청 가르쳐요. 해석수학, 복서수, 함수론, 기하학. 그러니까 기본 기초가 다져진 상태에서 새로운 기술들을 배우고 접목하는 건 좀 쉽지 않을.
5: 아,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듣는데 네, 네. 이게 진짜인가? 사실인가라는 네, 네. 생각이 드니까
1: 이것도 참
5: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인가? 이게 좀 어안이 벙벙한데
0: 네, 네.
5: 어떻게 보면 이 북한이 이렇게 첨단 기술을 동원할 수 있는 게 참 믿어지지 않는 것 같고, 이 해킹 기술이라는 이 기술이 어디까지 이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한데.
3: 최근에 북한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해킹을 넘어서 AI 기술까지 동원해서 사이버 공격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IT 기업 같은 걸 보면 비대면 면접을 보는데
0: 네.
3: 가상의 인물을 면접 보게 해서 미국 대기업에 취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인물을 네. 사용해서 정보를 뽑아내고 해킹하고. 근데 이거 얼마 전에도 엄청 큰 기사화 됐어서.
1: 그 북에서 가능하다고요?
3: 야, 그게?
1: 북한에서?
3: 그러니까요, 네.
0: 아까 제가 그 영상을 우리 다 같이 보셨지만, 이제 윤아 씨한테 좀 여쭈고 싶은 게, 그 북한이 이제 해킹을 한다고 하니까, 그 예를, 뭐, 우리가 안보를 위해서 뭐 어디 강연도 많이 다니고 하시잖아요? 저 아까 화면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2: 아까 화면 보면 그들을 잡을 방법이 있느냐? 그거는 굉장히 슬림하다라고 영어로 원어는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슬림하다는 건 확률이 없다는
0: 네,
2: 얘기죠.
0: 네,
2: 거의
0: 네,
2: 있죠.
0: 네, 네.
2: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쟤네들 지금 밖에 있질 않아요. 학원 다 들어갔죠, 안으로. 그 밖에다 가만 놓겠습니까, 김정은이? 그러니까 들어가서 이제는 아마 인재 양성하겠죠. 후배 양성하고. 근데 저는 저런 걸 볼 때마다 아, 드디어 이제 올 것이 왔구나라고 느끼는 게 저희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현역에 있을 때 그 인민무력부에서 이렇게 군관들 모아놓고 대회를 많이 해요. 그때 김정일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총알전쟁이 아니다. 앞으로는 정보전이고 전자전이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부대 안에서도 이렇게 그 전자전 부대를 키울 때 대한 그런 얘기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지금 뭐를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토대는 김정일이 다 닦아놨어요. ICBM도 마찬가지로 김정일이 그 지미 카터 대통령 들어갔을 때 김일성은 그 핵 포기하겠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김정일은 그에 반발로 그 행사장에 나오지도 않았대거든요. 자기는 뭐 러시아에 가네 어디 가네 하면서 그 김정일 자체는 아 자기는 미국 못 믿겠다. 나는 앞으로도 그냥 내 저거대로 핵을 가지겠다. 결국은 그 핵을 쭉 추진해서 김정은이 가진 거거든요. 저는 이거 해커도 나름 그거라고 보고 있는 게 이미 다 양성을 해놓은 걸 김정은 대회 와서 드디어 이제 빛을 보는구나 그렇게 보고 앞으로 쟤네들은 뭐 은행을 못 터니까 비트코인은 엄청 털어낼걸요? 어, 돈이 없잖아요. 어떡할 거예요?
0: 네. 해킹을 하겠죠. 그렇죠. 네. 정미 씨는 어떠셨어요? 어,
6: 저는 해킹 얘기를 들으니까 네. 첫 번째로는 너무 부끄러워요. 항상 안 좋은 일에 북한 이름이 거론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고향을 북한에 둔 사람이지 네.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두 번째로는 좀 놀라움을 느껴요.
0: 놀라움을 느껴요? 네. 네.
6: 북한에 이렇게나 실력이 출중한 해커들이 많다고? 예. 네. 어, 저도 거든 교육을 받았는데, 이렇게나 실력이 출중하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구심 플러스 놀라움을 느껴요. 어,
0: 동시에 두 가지의 네. 감정을 느끼는구나.
7: 네. 아니, 이렇게 북한이 이렇게 해킹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8: 그러니까 그 북한의 해킹을 시작한 지가 10년이 넘는데, 작년 기준으로 북한 해커들이 응친 액수가 무려 최소 13억 달러. 최소 13억 달러. 네, 그런데 이제 2023년 한 해에는 6억 6천 달러. 그러니까 네. 결국은 2024년과 2023년을 봤을 때 해마다 그 액수가 두 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래요.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 화면에서도 북한은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열악하지만 불특정 분야에서는 월등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프리카나 중동 나라들 보면 정말 못 살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들이 어떻게 보면 마약이나 이렇게 조폭들이나 그런 소굴들이 발전했잖아요. 북한도 똑같은 거예요. 경제는 세계 바닥이지만 그 속에서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길은 해킹밖에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직접 가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앉아서 컴퓨터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아까 우리 장미 씨가 말한 것처럼 이과대학, 대학 안에서 그런 걸 배워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수재나 천재 같은 애들을 발탁을 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 대한 모든 봉급은 최상을 해줘요. 부모들이 다 평양에 와 살게 하고 그 아이들한테 잘해주는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먹고 사는데 아무런 근심이 없고 내 부모들이 내 덕에 호강하는데 왜 충실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당에서 지시한 걸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타이틀이 좋아요. 우리가 이걸 하는 건 범죄가 아니다. 조국과 인민을 부강하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세뇌가 당하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도덕질을 해도 이게 영예로운 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이런 것들이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거예요. 외화 학법. 출로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0: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참 한쪽엔 가슴이 답답한 마음이 드네요. 이렇게 북한에서 활동하는 해커들이 이런 프로그램 교육들을 철저하게 받은 엘리트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혹시 장미 씨 주변에 네. 해커가 있으세요?
6: 아, 근데 사실 있다 할지라도 네. 모를 것 같아요.
0: 모를 것 같죠.
6: 네, 사실 저희 오빠가 프로그래머다 보니까
0: 아, 그러세요?
6: 오빠 네. 친구 중에 네. 그 프로그래머로 해외에 나갔다 온 친구가 있어요. 네, 저희 집에 막 기념품 사가지고 왔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근데 어쨌든 열심히 일을 했다. 근데 그 일을 한 돈은 받지를 못하고 국가 계좌로 입금이 됐다는 아이고야.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는 받은 돈이 없고 국가가 알아서 정산을 해줬는데 돌아올 때쯤에 네. 받은 돈이 20%만 정산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0: 20%. 네.
6: 그래서 그 20% 받은 돈에서 막 친구들 선물 사고 부모님 선물 사고 네, 또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해보는 게 아마 그 친구도 나가서 그 비슷한 일을 하지 않았을까? 네. 그 친구도 그 북한에서 과학고라는 학교가 있는데 또 거기서도 일반이 수재반이고 2반부터 5반까지는 보통반이에요.
0: 네네네. 네,
6: 그 수재반 출신이거든요. 그럼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본인은 뭐 외화벌이를 했다고 하는데 모르죠 네. 속내는.
7: 아 그러니까 했네요. 다음은 외화벌이 한 게.
4: 저는 장미 씨가 하는 이야기가 네. 좀 이해가 되는 게 이과대학을 졸업하고 종합대학 뭐 이렇게 수재들 저 해커를 할 수 있는 수학과를 졸업한 데서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7: 네.
4: 저 특정하게 어떤 수학이나 알고리즘을 잘 분석할 수 있는 어떤 그 수학적 기호를 잘 읽을 수 있는 사람이면 기초적인 지식이 탄탄하잖아요. 그러면 해외에 나가서 애들 네. 실습시킨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피싱 파일을 열지 말아라. 어떤 위험한 파일을 열지 말아라. 이런 말 하잖아요. 네. 결국은 허공에다가 괜한 그 쓸데없는 메일을 보내가지고 그 낚시 그 파일 심어야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돈을 받아야 먹고 사는 생업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받아야 그런 일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북한은 노동력이 공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해외라고 파견만 해주고 정말 개돼지처럼 좀 밥만 먹여주면 아파트 지하 1층, 5층 이런 데 아예 7명, 8명이 들어와서 컴퓨터를 쫙 놓고 그 안에서 밥을 먹으면서 하루 종일 일하고 낮가밤이 바뀌어가지고 감금시켜고 그리고 왜 탈북 못하냐 그러면 3명씩 나와서 이렇게 시장 보고 돌아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무료하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남는 게 뭡니까? 시간과 인건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거기다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저는 이과 쪽도 아니고 저는 문과 쪽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자상히는 몰라도 제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인터뷰를 수많이 했기 때문에 들어보니까 우리가 너무 북한의 어떤 해커를 우리가 너무 부풀려서 바라보는 게 아닐까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1: 안타깝고 불쌍하네요. 네, 조금 이야기를 바꿔서 장미 씨가 네. MZ세대잖아요. 네. 2019년에 탈북하셨고 네. 저도 이제 오후 자유를 하다 보니까 감을 잡았어요.
0: 어떤 거요?
7: 감 잡았어.
1: 한국 드라마 보고 오신 거죠. 아,
0: 드라마 보고 이제.
1: 탈출을 꿈꾸는.
7: 맞나요?
6: 네. 대학교 때 한국 드라마 많이 봤어요. 저는 뭐. 저기 유나 언니처럼 뭐 성승원이 뭐가 싶어 탈북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성승원이 나한테 영향을 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국 드라마 너무 봤고 드라마를 통해서 아 세상은 너무 자유롭구나. 그리고 뭐 한국뿐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로 그냥 뭉쳐서 돌아가는 거예요. 북한만 왕따인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 세상이 참 그리웠어요. 동경을 했습니다.
7: 야, 이렇게 좀 사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에 대한 동경을 마음만으로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탈북,
6: 네.
7: 탈북이라는 행동을 이제 옮겨야겠다라는 생각은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서
6: 네.
7: 하지 않았습니까? 그 네. 계기가 뭡니까?
6: 조건은 갖춰져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라마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 정신 상태가 이미 네, 한국으로 네, 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저희가 웨딩 프로덕션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고급 결혼식을 주로 했었죠. 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0: 아, 북한에서요?
6: 네.
7: 북한에서 웨딩 사업을?
0: 평양에서요?
6: 아니요, 저희 그 청진에서 했었어요.
0: 아,
6: 네.
0: 네네네.
6: 네, 근데 그때 돈을 좀 많이 벌다 보니까 그 갑자기 그 현타가 오는 거예요. 뭐라 할까? 북한에서는 돈을 많이 벌어도 그거를 네. 쓸 데가 없어요. 또 그리고 불안함이 항상 존재했었는데 저희 아빠 세대 때 활동했던 분들 중에 살아계시는 분이 없었어요. 아빠 세대가 그 외화벌이를 했었거든요. 근데 조금만 잘 나가면 국가가 와가지고 너희 안기부 돈 받아먹었지 이러면서 아이고. 잡아갔어요.
7: 아.
6: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보다 보니까 아, 이렇게 돈을 막 벌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도 저 수순을 밟지 않을까? 그런 네, 우구감이 위기감이 있었고 그리고 막 삶이 보람차지가 않았어요. 너무 헛됐어요. 이게 딱 그때 오빠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먼저 네. 탈북을 했었거든요. 전화가 왔던 거예요. 네, 네. 탈북하지 않으려니? 저희 오빠는 또 뭐 한참 생각하다니 아이 나는 탈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러면서 거절을 했대요.
0: 어 사랑하는 여인이
6: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흔히 말하는 공돌이라고 하잖아요. 네. 공부만 한 사람들. 예. 이쯤 시간이 제로입니다. 네. 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막 잠을 못 잔 거죠. 심장이 네. 너무 뛰어갖고 네. 탈북을 하자. 네 그렇게 설득을 해서 탈북을 하게 되었어요.
7: 같이요? 같이?
6: 네 가족이 다 같이.
0: 오, 네. 다 같이.
1: 올케 우리가 갈게.
7: 그때 장미 씨가 몇 살이셨어요?
6: 29살이었어요.
0: 29살.
6: 네.
0: 세상에. 김대웅 씨 얼굴 보세요. 지금, 야, 저게 가능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5: 영화를 보지
0: 보고. 영화 보고 싶은 막 이런 말들.
5: 드라마 보고 싶다고 하는데, 저도 네. 지금 한편에 드라마를 보는
1: 듯한. 그쵸. 네,
0: 그러니까.
6: 산에서 온 사람들은 삶이 다 드라마예요.
0: 그러니까. 네. 완전 관전자 입장에서 지금 보고 계세요, 이렇게.
5: 그래서 이게, 이 감시를 피해서 강을 건너고 또 산을 넘고 국경을 넘으신 거잖아요.
0: 네.
5: 와닿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좀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어떤 건 좀 여쭤봐도 될까 해서.
6: 중국까지는 무사히 왔었는데, 네. 그때 저희가 도중에서 저희를 그 차에 태우고 청도로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정확하게 지명은 기억이 안 나는데 가끔 거기서 휴식을 했어요. 그래서 저 원래는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차 안에 꼼짝 말고 있어라라고 했는데 제가 지시를 따르지 않고 밖으로 나왔어요. 네.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제가 공안차가 오는 거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이렇게 머뭇대다가 다시 그 공안차를 보자마자 돌아서 왔어요. 네. 근데 공안차 역시 저를 본 거예요.
1: 아이고.
0: 아, 네. 왜 갑자기 날 보고 돌아서지? 뭐 이런 네, 느낌. 네.
6: 그래서 네. 그 순간에 아 내가 차로 가면 저희 부모님도 있고 그리고 다른 탈북민들이 있을 텐데 네. 다 잡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에서 산으로 향했어요.
5: 와, 역시 이과대야.
7: 가족을 살리기 위해
5: 역시 이과대야. 이 두뇌가
7: 경우의 수.
5: 경우의 수.
6: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좀 이게 산 쪽에 산턱에다 차를 세워놓고 휴식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산 쪽으로 향했어요. 산 쪽으로 향하면서 아 이제는 오빠도 못 보고 엄마도 못 보겠구나라면서 마음속으로 그냥 작별 인사를 했어요.
0: 네.
6: 근데 차가 계속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기왕 잡힐 거.

0: 야,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자기들이 잘못 생각했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자, 그러면 장미 씨에게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당시 이제 탈출했으니까, 네. 자, 나에게 자유가 왔다. 네. 이걸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그 자유란 어떤 의미셨어요?
0: 그러니까 한국에 오기 전에 저는 에펠탑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는 게 서원이었어요. 아~ 저한테는 그게 자유였어요.
1: 아~
0: 네, 네, 어떤 뭐 에펠탑이 아니라 그게 자유의 상징처럼 네, 저한테 네네.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늘 나는 프랑스에 가서 에펠탑에서 사진을 찍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한국에 와보니까 일상이 그냥 여행이고 프랑스에 네. 가는 건 일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자유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자유는 나한테 편안합니다. 예, 누구 와서 뭐 건드리지도 않고 내가 뭐 무직으로 있어도 말 안 시키고 예, 또 열심히 일해서 또 야, 너 뭐 이제는 그만 일해, 너 집으로 가야 돼 이렇게 나를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주는 편안함, 그게 자유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1: 와, 지금 한국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2: 있어요? 그러게 궁금하다.
0: 지금
1: 네.
0: 1년 전까지는 광고회사에서 영상 만드는 일을 했었고 지금은 네. 제가 칼럼을 쓰고 있어요.
1: 칼럼을.
0: 네.
2: 웨딩 사업은 안 하세요?
0: 아, 네. 웨딩 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1: 한국에 오셔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계시는
0: 네,
1: 거죠?
0: 네.
1: 예, 예, 자유를 누리고 있으니까.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계시는
2: 네,
1: 거죠.
2: 네.
1: 이게 자유를 누리고 있으니까
2: 네. 이제 그렇게 얼굴도 막 네. 피더라고요.
1: 얼굴도 피시고
3: 그러니까 미소가 항상 아, 있더라고요.
1: 그러니까. 네. 이렇게 저희 이제 응원합니다.
2: 네.
1: 자유 실컷 누리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북한의 해킹 현 주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북한뿐이 아니라 남한에도 네. 분명 해커가 있습니다.
3: 있죠. 네. 있겠죠.
1: 네. 우리 하윤 씨 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2: 그 옛날에 그 방송 유재석 님이랑 그 뭐 그 분이 나왔던 어떤 방송에서 화이트 해커가 나왔습니다.
4: 네.
2: 그리고 우리가 우리한테도 엄연하게 화이트 해커가 존재하고요.
4: 네.
2: 관련된 뭐 특정 학문 하시는 분들 또 네. 교육도 합니다. 그래서
4: 아,
2: 예, 이분들이 네. 필요하다면 사이버 공격을 할 수 있고요. 네. 우리도 그런 해커의 어떤 능력은 무한하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우리는 해킹을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고 법을 더 강조하는 나라고
4: 네.
2: 천하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너 이렇게 해라고 했을 때 내가 양심에 찔리거나 이게 위법이 된다면 우리는 거절할 수 있잖아요.
4: 네.
2: 그래서 우리는 이 불법이라는 이거에 엄청나게 그 좀 싫어하죠. 그래서 네. 국제법을 준수하는 어떤 그 제한적인 그 가치만 우리가 딱 하고, 그러니까 방어용 위주의 어떤 그 해커만 해커라기보다 방어용 위주의 어떤 것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좀 보태자면.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대학생이 해킹하는 능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3: 오.
2: 북한이 헛소리를 막 하고 이러니까 너무 열받아가지고 우리 일반 대학생들이 그 북한의 사이트를 해킹했어요.
3: 오.
2: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댓글창 닫아버린 사건도 있고요.
5: 아, 성희한네
2: 어마어마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해킹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어떤 기술이라든가 우리의 어떤 IT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3: 아, 맞습니다. 이게 사실 정상 국가라면 사이버 공격으로
4: 네.
3: 도둑질을 하지 않지요.
5: 삥 뜯지
3: 않지요. 도둑질하지 않지요. 사실 뭐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궁금한 게 이.

0: 북한 해커들의 정체. 아하. 야, 이게 상당히 궁금해요.
1: 궁금해요.
0: 정체. 도대체 너희들 정체가 뭐니?
2: 넌 누구니?
0: 궁금하다고.
2: 네, 그러니까 북한 해커라고 하면 많이 들어봤던 게 아마 라자루스 그룹.
1: 네, 라자루스 들어봤습니다.
2: 일명 히든 코브라.
1: 아. 히든 코브라.
2: 라고 하는데 북한 내에는 정찰 천국. 네. 그 중에서도 3국 있고요. 3국 안에 3국과 110 연구소가 있다고 야. 합니다.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을 키우는데 네. 뭐 많게 보는 분석은 한 6, 7천 명 정도.
0: 6, 7천 명.
2: 뭐 이 정도가 안 되더라도 3, 4천 명은 될 것이다. 라고 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금융적인 해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네. 인력을 동원해서 온갖 첩보 활동도 하고 정보 뜯어내고 필요한 모든 활동, 이야기했던 외화벌이 활동도 하고 하면서 네. 최대의 그런 사이버 인력들을 계속해서 공장처럼 돌리고 있는 거죠. 총 정치국 안에서.
3: 그 평양에 미림대학이라고 있거든요.
2: 그렇죠.
3: 그 미림대학에서 이 해커들을 키워낸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미림대학에 있는 애들이 사실은 대학생들이 아니라 네. 그런 해커 조직을 만들어내는 예. 학교다라는 얘기가
2: 맞아요. 맞아요. 미림대학, 압록강대학 네. 그런 대학들이 있는데 여기는 계급 자체가 군인이에요.
3: 네. 그래서
2: 저희 오빠도 그 국방대학 그쪽 출신이어서 네. 저희 오빠도 거기서 컴퓨터 공학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는 것이 압록강대학으로 편입이 되거나 네. 바로 아스콤이라고 하는데 기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4: 네. 그래서
2: 이걸 빼내는 데도 상당히 큰 노력이 필요했어요.
3: 맞아요, 맞아요.
2: 거기를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오거든요. 네. 다 군인 별 하나씩 달고 들어갑니다.
3: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막 해킹하면 해커면은 막 그 집안은 잘 살겠네. 그나마 정은이가 좀 잘 살게 해주겠다.
2: 아니, 얼굴도 뭐
3: 그런 바빠요. 생각을 해주는데 그 자식 뺏기는 거거든요.
2: 그러면
3: 바뀐 구역에 위수 구역에다 가둬놓고 자기 정권에 필요한 돈을 털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머리 좋게 태어나는 것도 어찌 보면 정말 부모 입장에서는 예, 뺏기는
5: 거예요. 아까
3: 거야.
5: 얘기 들어볼까 무슨 라자루스?
1: 라자루스.
5: 이름도 네. 특이하던데 그런 구름명은 누가 짓는 거예요?
2: 아니 그러니까 뭐 구름명 그렇게 짓는다기보다는
3: FBI하고 CIA에서 붙여준 이름도 있거든요. 그게 뭐
2: 특정 어떤 코드 때문에
3: 네, 맞아요. 네. 그게 이제 뭐 라자루스 뭐 이런 식으로 북한은 자기네 이름 저렇게 안 짓겠죠. 북한은 자기네 이름 저렇게 안 짓겠죠. 북한답게 지으려면 북한답게 지으려면 뭐 총폭탄 막 핵폭탄 이렇게 짓겠죠.
1: 뭐 근데 강냉이 자유 뭐. 맛있는 보리밥
3: 미국에서 달아주는 이름이 많다더라고요.
1: 아, 네. 이 라자루스 말고도 그 김숙희?
2: 네.
1: 김숙희 뭐 이런 게 있다고 들었는데 뭐 그런 해커들도 뭐 그 그룹마다 그런 특징이 있나요? 이름처럼 뭐 특징 같은 뭐 특성이라든가
5: 김숙희?
6: 그러니까 이름을 들어보면 뭐 라자루스, 블루노로프, 네. 김숙희, 안다니엘 등은 이제 사실 북한 당국과 연결된 그런 해킹 조직이잖아요.
4: 네, 네.
6: 라자루스는 이제 주로 금융 분야 공격을 주도하고 김숙희라는 그런 조직은 네. 정보 수집.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공공기관도 해킹 당했잖아요.
4: 그렇죠.
6: 그리고 병원도 해킹 당했고 네. 그리고 탈북민들이 정보도 다 빼내갔다 맞아. 해가지고 엄청 많았죠. 그런 것들은 이게 김숙희라는 그런 조직이 하고 라자루스는 그냥 해킹, 금융적인 이런 걸 각자 자기 분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4: 네.
5: 아니 북한의 생활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 10년 전 모습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왜? 근데 해킹 분야에 있어서는 이렇게 앞설 수가 있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1: 특화된 네. 조직 아닌가 싶긴 한데요.
6: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 정보당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네. 북한의 해킹 부대가 1986년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에서 5년 과정으로 전산요원을 배출해서 군 관련 보직에 배치하면서 시작이 된 게 시발점이다.
1: 아~
6: 이렇게 우리 당국이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총참모부 아래에 전자총찰국이 있고 네. 그 아래에 또 사이버지도국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던 기술정보국 121국인데
1: 네.
6: 여기서 복무하는 사람들에 인해서 이렇게 뛰어난 천재 인재들을 선발해 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1986년 맞는 거예요. 김일성이 살았을 때부터 그 근원지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유나 씨가 얘기한 것처럼 김정일 때 좀 더 바탕을 베이스를 깔고 김정은 때 그 빛을 보게 된 거죠.
3: 맞아요.
6: 역사가 있는 거죠.
3: 제가 운이 좋아요.
7: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 프로그램 서자반이 꾸려졌어요. 그게 2005년 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서 특출한 재능을 보인 학생들은 또 다시 전문화된 그런 곳으로 가요. 거기가 금성학원 프로그램 반.
1: 프로그램
7: 네.
1: 반을
7: 네. 알려드려요? 네, 있어요. 금성학원 프로그램 반이라고 네. 전문 컴퓨터 코딩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네. 네, 거기에서 학생도 우리 배출이 되죠. 양성이 되죠.
0: 아, 저도 이렇게 화면 보면 그 컴퓨터 언어 있잖아요. 엄청 복잡하잖아. 무슨
5: 외계 외계
0: 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지 했는데
2: 저희 오빠가 고등학교 때 저기 네. 1고등에서도 저기 컴퓨터반이었거든요. 그리고 대학교도 그쪽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배운 기술을 아직까지 여기 와서 그걸로 취직해서 살아가는데 한국에서 더 공부 안 해도 될 정도로
0: 아.
2: 이미 오기 전에 무슨 시어나 같은 건 이미 다 마스터를 했고 코딩을 너무 잘하니까 여기 와서도 막 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0: 다 배웠으니까.
2: 다 배웠으니까.
5: 이제 뭐 가르치지.
2: 그렇죠.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아스컴으로 들어가면 전문 해커가 되는 거고 네. 다행히 돈을 써서 빼냈기 때문에 여기 올 수 있었던
5: 그치.
2: 거죠.
5: 그렇지.
6: 근데 북한이 이게 이제 말하는 게 이런 게 대중화가 안 됐다는 거죠. 아. 이렇게 특출하게 잘하는 학교. 그리고 일고등학교라는 게 도마다 있는 영재 학교예요. 거기 들어가기도 힘들고 또 거기서도 특출한 아이들만 이렇게 완전히 다 배우는 거지 일반 학생들은 컴퓨터 만지도 못 본 아이들이 있어요. 시골 아이들 같은 경우는.
0: 그게 한번 지난번 우리 봤잖아요. 이렇게
6: 네.
0: 종이 위에다가
6: 키보드 네, 맞아요. 그리고 연습을 하고 있고.
0: 공부했다고. 예.
1: 네, 컴퓨터 자듯이.
0: 네 맞아요. 네, 타자 이렇게 생겼다고 네. 컴퓨터가 없어요.
1: 없어요.
0: 종이 위에다 그림 그리고 하는 거니까.
7: 제가 2019년에 탈북을 했잖아요. 네. 그때 그 대학생들한테는 다 컴퓨터가 있었어요. 북한은 워낙에 전기 사정이 좀 어려워가지고 데스크는 사용을 하지 않고 다 노트북을 사용해요. 그래서 대학생들은 다 노트북을 갖고 있어서 더 이상 희귀한 물건은 아니었어요.
2: 저희 집에서 네. 노트북은 있었어요. 오빠 대학생이 되니까 노트북을 집에서 장만을 했고요. 그때 중국 돈으로 한 2천? 뭐 좋은 거나 5천 원까지 했었던 것 같아서.
0: 브랜드는 어디예요? 궁금해요. 그 제품 브랜드.
2: LG 거... 다 있었는데 중고로 들어왔는데 러워는 떼고 그래서 LG 거를 비싸서 못 썼던
0: LG요?
2: 것 같고 네 그리고 오, 중국 걸 제일 많이 썼어요. 레노버. 레노버 저는 레노버 썼는데 레노버는 거의 대중적으로
5: 토시바 썼는데
2: 토시바 레노버를 아, 진짜 아, 많이 썼어요.
0: 토시바
1: 토시바 네 이거 토시바 네.
0: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이잖아요.
5: 네.
0: 한민족이 이 수학 굉장히 잘하는 거 아시죠? 특히 우리나라 올림피아드 수학 나가면 뭐 1, 2위 막 석권하는 거는 거의 밥 먹듯이 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북한도 같은 민족이니까 이런 수학 과학 분야에서 엄청난 뛰어남을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보면 여기 이과대학 나오신 분이시고 그래서 아 정말 궁금한 게 좀 있거든요. 유나 씨. 북한에 과연 어떤 사람들을 수제라고 보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게 좀 알았다고 해야 되나? 이 사람은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3: 저는 그냥 수제하면 생각나는 게
0: 네.
3: 이렇게 뭐 4살, 5살 때부터 국가가 관리한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거든요.
5: 네.
3: 그러니까 그걸 아예 어린 나이 때부터 북한은 보고 있어요. 옥화생 네. 관리하듯이.
0: 네, 네.
3: 그러다가 이제 절차적으로 뽑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머리 좋고 수제하고 우리가 공부할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 뽑아가니까.
5: 와.
3: 결국 뽑아가니까. 그래서 뭐 제가 그때 북한에 있을 때 들었던 건 우스갯소리지만 네. 김정일 책상 옆에 5살짜리 뭐 영재가 있대요.
5: 아.
3: 그런 얘기 들었지. 근데 엄청 뭐 아예 이게 너무 영특하고 뭐 이래가지고 네. 뭐 개보고 뭐 물어본대요. 막 장군님이 야 이거 빨간 버튼 눌러 까만 버튼 눌러 말어.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5: 5살 꼬마한테.
3: 근데 걔가 이제 점도 그렇게 잘 본다는 거예요. 무당이라는 거예요 얘가.
5: 야.
3: 그래서 막 엄청 영재가 있대. 장군님 그 승용차 맨날 같이 타고 다닌대요.
5: 진짜 영재.
3: 그런 얘기도 막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4, 5살 때부터 뽑아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지방에서는 그 영재 수재 이런 애들은 다 위로 그냥 뽑혀 올라간다 정도로만 알고 있지 그렇게 주변에서 쉽게 보지는 못했어요.
0: 그럼 우리 그러면 혹시 장미 씨
7: 네.
0: 혹시 그러면 아까 우리 올림피아드 뭐 이렇게
7: 네.
0: 하듯이
7: 네.
0: 이런 대회 같은 것도 뭐 참가하거나 주변에 그러신 분 없으셨어요?
7: 오빠가 참가를 해서
0: 오빠가요?
7: 상을 네 받았어요.
0: 친오빠가?
7: 네. 베이징 ICTC 프로그램에 네. 참가를 해가지고 네. 네, 상을 받았어요. 네.
5: 북한 신분이었어요?
7: 네. 그래서 저희 아빠는 정말 오빠를 대견하게 생각을 했죠.
0: 네,
7: 어쨌든
0: 네.
7: 그때 오빠 나이가 19살이었는데
0: 19살.
7: 네, 대학교 2학년 때 정말 어린 나이에 네. 오빠가 외국에 갔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경사가 났다 막 경사 그랬죠. 났다. 근데 오빠가 돌아왔는데 친구 아버님 선물 다 사가지고 오면서 부모님 선물 하나 안 사가지고 오셨더라고요.
4: 그날 땐 그래요. 원래 친구가 소중해.
7: 네. 네, 그래서 아빠는 정말 아들을 대견하게 생각했는데 아들은 그냥 네. 부모님 앞으로 빈손으로 오더라고요.
4: 아, 네. 오히려 나 가서 입상했잖아. 아빠. 이거
5: 엘리트 뭐 하노. 아니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그 우리 장 씨 오빠도 엘리트잖아요. 네. 수제 중에. 네. 그런데 이렇게 뭐 대회 같은 데 나가서 영재가 되면 네네. 혜택 같은 게 있으면
8: 그러게
4: 그렇죠. 좋잖아요.
7: 혜택, 그렇죠. 혜택이 1도 없었어요. 1도 없었어요.
4: 1도 없었어요. 네.
7: 그리고 저희 오빠가 베이징 갈 때도 저희 부모님이 돈을 다 대주셨어요. 그러니까 베이징에 가면 용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빠는 용돈을 받고 생활을 못하겠다 해갖고 저희 부모님이 돈을 다 대주셨고 가서도 정말 외국을 마음껏 여행할 생각에 좀 들떠 있었어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뭐 그 같이 따라갔던 친구들이 막 이렇게 팔을 껴안으면서 헌눈 팔지 말라. 예.
4: 감시를.
7: 예, 그렇게 딱 얘기를 네. 하더래요.
2: 이게 혜택이라는 게 뭐 우리가 생각한 물질적인 그런 보상, 포상이 그게 아니라 네. 명예를 준 거예요. 기회를 준 거죠. 해외를 나갈 수 있는 기회.
5: 그럼 뭐
2: 그게 그거를 어찌 보면 일반 사람에게 판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 그 기회를 따내기 위해서 집에서 돈을 모아서 다 해야 되고 그 기회를 일반 그냥 주민 돈을 모아서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이 오히려 돈을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1: 그러면 해커들이 어떤 대우나 혜택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너희는 우리를 통해서 밖에 나갔다 왔다라는 그런 어떻게 프레임을 씌우는 그게 혜택인 거네요.
2: 네.
5: 그게 혜택이에요.
8: 뭐 그런 것도 있지만 확실히 해커라고 해서 그 비트코인을 훔치고 해킹을 밖에서 하는 애들 있잖아요. 네. 어쨌든 우리 여런데 알려져가지고 나름 실리콘밸리의 어떤 그 IT 어떤 그런 수주를 받아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은 수당을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탈북을 해라. 왜 북한으로 돌아가면 후회하지 않냐.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중국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할 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메일을 넣다 보니까 막 답답함을 토로해요. 그래서 저한테 요구하는 게 김정일의 요리사 이런 책 있잖아요. 그리고 네. 탈북민들이 북한 실상에 대해서 북한 기득권이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해서 쓴 태영호 공사님 책, 그다음에 그 고용환이라는 그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그분들의 책을 읽고 싶은 거예요. 네. 하지만 그들이 컴퓨터 파일에서는 영리하게 자식신들이 볼 수 있지만 책을 가지다 읽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파일로 있으면 자신에게 제공해 줄 수 있냐 이런 제가 요청을 받아서 관련 부분에 제가 했는데 그때 제가 물어보라는 걸 그때 물어봤거든요. 돈 받냐? 줍니다. 어느 만큼 일한 것에 대한 몇 퍼센트의 그 수수료를 줘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할당량을 채우면 밥도 먹을 수 있고요. 그런데 그 할당량을 못 채우면요. 밥당번을 해야 되고 밥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게 어찌 보면 자본주의적으로 일한 것만큼의 어떤 가치를 부여하니까 애들 다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네. 자신은 받아들이고 고향에 부양할 부모님이 계시고 자기는 돈을 어느 정도 지금 수당으로 한 3년 정도 모았는데 이 돈을 가지고 북한으로 돌아갈 것이며 그리고 그럼 돌아가면 뭐가 있냐 정찰청국은 정찰청국에서 상급으로 그냥 진급합니다. 그러면서 나름 정치보이 조직이라든가 다른 관련돼서 좀 센 사람으로 올라가면서 확실하게 그 정신적인 어떤 혜택도 주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는 내가 밑에서 밑바닥에서 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거느리고 그 사람들을 해외로 파견해 줄 수도 있고 정찰청국에서 그래서 자신이 뇌물을 받는 안정적인 어떤 직군이 올라갈 수 있는 지위도 자기들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자유를 누리러 남한으로 가고 싶지만 이 번 돈과 앞으로 북한에 들어가서 이 지위를 얻으면 먹고 사는데 사실 지장이 없기 때문에 다 자유가 없이 사는 건 알지만 부모님을 위해서 눈 꾹 감고 참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4: 살기 위해서. 네. 이게 근데 이 해커들이 물론 뭐 금융이나 뭐 이런 군사 정보 이런 걸만 노리는 건 아니고요. 개인들의 그 통장 뭐 이런 것들 개인 정보 이런 거를 노리는 사이버 범죄. 여러분 뭐 링크 많이 받아보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혹시라도 눌러보신 적 있으세요?
5: 아, 겁나서 못 누르죠.
4: 못 누르죠? 네,
2: 저
4: 못
2: 눌렀다가.
4: 눌렀다가.
5: 눌렀다가.
2: 아니, 언니한테, 친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4: 네네.
2: 천종아. 네. 또 보이스피싱 당한 것 같아. 확인해보라고.
4: 네.
2: 그랬더니 엄청난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가. 제 이름으로 문자가 간 거예요. 사람들한테. 한 300명한테.
4: 뭐라고요?
2: 저희 어머니가. 네.
5: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셔서 별세하셨습니다. 네. 발인 뭐 어디 뭐 이렇게 뭐 기초 그 뭐 뭐라 그러지? 구조, 부고장, 네. 부고장이 300명한테 저의 지인들한테 날아간 거예요. 네. 이게 왜 날아갔나 싶었더니, 저도 그걸 받았어요. 다른 사람한테, 저희 지인한테 받고, 그걸 눌렀어요. 네. 왜냐면은, 거기를 가려면 병원을 알아야 되니까 네. 눌렀어요. 근데 이게 병원은 안 나오고, 그 분의 존함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뭐 설치에 나온대, 이게. 아, 설치를 누른 거야.
8: 눌렀다. 어떻게.
5: 설치는 설치가 안 돼요. 그랬다가 그 다음날 네. 그 사단 난 거예요. 제 이름으로 그 클릭했더니 저의 정보가 털린 거죠. 여기저기서 전화하고 난리가 나고 선정이가 너 맞아? 너 정말 너희 어머님이나 아버님 돌아가신 거야? 또 전화 갔어요. 어디야 선정 오빠 지금 갈게 바로. 그래서 전화 온 거야. 나 아니야 이거 진짜 미안한데 당했어. 스미싱 당했다고. 부고장 잘못 나간 거라고. 그래서 전화해서 그 시티즌 플런이라는 악성 앱을 제거하는 거죠. 경찰서에 갔더니 그 얘기 해주더라고요. 다행히 악성 앱이 있었던 거야 딱 잡고 그 네. 부고장을 이제 없앴죠.
4: 자, 여러분들 함부로 설치하지 마세요. 네? 이거 설치하면 큰일 나. 아니, 모르는 거 하지 마세요.
9: 저도 경험이 있는데 제 딸이 있잖아요. 집에서는 항상 반말해요. 저하고 제 와이프한테는 항상 반말을 해요. 근데 깨깨오톡을 딱 하잖아요. 전체가 다 존댓말이에요. 근데 와이프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오면서 뭐라 했냐면 엄마 나 지금 뭐 하는데 돈이 필요해. 좀 빨리 보내줘.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는 눈치를 딱 친 거예요. 평상시에 존댓말을 하니까 갑자기 반말을 해.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 안 받더래 처음에. 그래가지고 전화 바꿔서 나중에 넌데 엄마한테 이렇게 전화 보냈어 이게 아니라 엄마한테 이런 게 왔더라. 근데 너 원래 존댓말을 하는 스타일인데 카톡으로 반말을 썼다. 너 아닌 줄 알았다. 그게 보이피싱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2: 근데 문자도 문자지만 저희는 엄마가 갑자기 막 저한테 전화 왔어요. 야 이거 괜찮냐고. 저 무슨 소리 했더니 엄마한테 전화가 왔더래. 와서 네. 제가 엄마 나 지금 잡혀있는데
8: 목소리 똑같고
2: 보내주지 않으면 안 놔준대. 더 네. 빨리 보내줘.
9: 그러니까요.
2: 내가 울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게 그 연령대가 그 이제 좀 그렇겠지만 전화기 너머 여자 목소리면 다 20대면 다 딸처럼 들리거든요.
5: 네. 부모 양자니까.
2: 울고 막 보니까. 그래서 엄마가 근데 딱 들어도 딸 목소리 같으니까 막 진짜인 줄 알고.
9: 진짜죠.
2: 네. 그래서 다시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네.
9: 근데 오히려 그때 또 전화가 또 안 되니까 더 네. 불안하실 수도 네. 있는 거죠.
1: 이 말 들어보니까 저는 제 친구가 네. 네. 이 친구가 이제 전화가 왔는 어머니 전화번호로 전화 받았는데 네. 그쪽에서 어머니 저입니다. 네. 뭐 지금 지하철에 갇혀 있으니까 좀 돈 좀 주십시오. 이 친구가 어? 그래서 너 지금 어딘데? 지하실입니다. 지하실에서 뭐 하는데? 지금 제가 구타당하고 맞고 돈을 보내줘야 됩니다. 이 친구가 그래서 너가 이라고 그랬더니 네. 제가 나 내가 네 아닙니다 제가 나 내가 네 아직도 그 핸드폰에 그 음성 파일 있어요.
9: 아 진짜로요?
10: 아버지 나 지금
11: 네
10: 납치범들한테 지하실로 붙들려와 있어요.
11: 지하실에 끌려갔다고?
10: 네 곧박 주면서 돈 가지고 오면 날 풀어준다면서 아니면 뭐 그 콩팥 뜯어버린다면서 막 곧박 주고 있어.
11: 콩팥 뜯는다고?
10: 네, 납치범들이 막.
11: 너 이름이야?
10: 네, 아버지 대행이에요.
11: 야, 내가 X인데 너 누구야?
10: 아버지 나 X이라고요.
11: 너 어디야? 한자 불러봐. 내가 X인데 너 자꾸 누구 얘기하는 거야?
10: 나 X이라고요.
5: 아니 사이버 범죄는 네. 저도 당한 적이 있어서 그렇죠. 언제 어떻게 당할지 정말 맞아요. 모르는 거예요. 교묘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네. 네. 근데 어떻게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요? 제발 좀. 네.
8: 근데 이게 항상 그 피해라는 건 뭔가를 보냈을 때 우리가 덥석 물어서 그걸 설치를 해야 그 다음에 시작이 되는 거거든.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을 터주는 역할을 우리가 링크를 통해서 어서 들어오세요. 셀프 진입하세요. 열어주는 거 하잖아요. 네. 관공서에서 교육할 때 의심되는 파일은 일단 담당자에게 연락하고 그리고 하라고 합니다. 그거 클릭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5: 네. 진짜. 네.
4: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주의를 기울이면 피할 수 있거든요. 뭐 사이버 범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비밀번호 같은 거 자주 바꾸고 귀찮다고 해서 그냥 안 바꾸지 마시고 자주 바꾸시고
5: 맞아.
4: 수상한 문자라든지 메일
0: 말씀하셨지만 절대 열면 안 됩니다.
5: 그쵸.
0: 아셨죠? 그리고 매일 또 누구나 한 번씩 당할 수 있으니까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5: 맞아요.
0: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5: 조심하십시오. 명심.
1: 클로징인가요? 아,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9: 네, 이런 이야기를 사이버 범죄로 따지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고 하나님 늘 우리에 충만해 계시면 사실 틈이 없어요. 근데 그 틈을 살짝 주는 순간 쓱 스며드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범죄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범죄 자체도 우리가 우리 상태 씨가 말한 것처럼 정말 보완 철저. 이거는 말씀으로 무장되고 그죠? 우리 영성을 키워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알아야 막을 수 있고 또 알아야 대처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남북한 이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대명 씨, 네 오늘 이야기 나누시고 또 질문 같이 받고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오늘?
1: 그 제가 트루먼 쇼라는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9: 네, 아,
1: 이게
9: 네.
1: 그 선생님들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 이게 뭔가 하나의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선 트루먼 쇼 같은 거예요.
9: 아.
1: 내가 공부를 잘하게 태어났네? 그러면 관리하고 모든 게 다 읽을 수 일수적이 다 보이는 것 같으니까 네.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자유라는 게 얼마나 되게 좀, 참 마음이 참 그렇네요. 네.
5: 소중하죠. 네. 네. 나는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네.
0: 소중하죠, 자유.
1: 반성하게 됩니다.
12: 반성이요?
1: 네, 반성하겠습니다.
9: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아, 예. 자, 우리 장미 씨 네.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7: 저도 이런 저원 프로그램에 참가를 해서 네. 많은 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요. 네. 또 자유를 향한 여정에 네, 저도 네. 함께 동참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기쁩니다. 네. 네.
9: 감사합니다. 자, 기술은요. 잘 쓰면 분명 약이 됩니다. 근데 잘못 사용하면 뭐가 될까요? 독이 되죠. 네. 이 북한이 사이버 위협 국가라는 타이틀 하루빨리 벗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다음 주에 또 좋은 소식 갖고 찾아와야죠. 마지막으로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13: 오! 자유야!
9: 수고하셨습니다.
5: 수고하셨습니다.
9: 남한에서는 9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5: 부모님에게는 네. 또 지원 채워드려야 합니다.
9: 그렇죠. 네.
5: 부부의 날도 있고.
9: 아, 부부의 날도 있고.
5: 스승의 날. 스승의
9: 네.
5: 날도 있고.
9: 네, 네.
5: 핏살 떨리는 탐장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 날.
14: 북한에서는 가족이 모이면 집이 더 생기잖아요.
5: 그래, 맞아.
14: 밥 숟가락을 더 얹어야 되잖아, 상에.
15: 송년의 날은 없는데, 송년절은 네. 있어요. 저는 한이 맺힌 날이에요, 그날.
9: 왜요?
15: 봐요. 정말 장난 아니에요.
16: 부모님들이 이렇게 일찍 돌아가실 줄 알았더라면 한 번만이라도 저를 낳아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이성민입니다. 누구나 본인이 원하는 이상형 배우자 예. 스타일이 있잖아요. 아, 예. 뭐 착하거나 아니면은 뭐 선하거나 얼굴이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죠?
1: 아,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조건들도 중요한데
2: 네.
1: 신앙인들은 믿음이 같지 않으면 갈등이 심하지요. 근데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두 사람이 사귀다가 아내의 신앙 때문에 예수 믿던 형제들이 있어요.
2: 그렇죠, 그렇죠.
1: 그 사람들을 보면, 예. 야, 복 있는 사람이다.
2: 예. 응?
1: 결국 아내 만나서 예수 믿게 된 거, 그거 예. 정말 큰 복이다라는 생각을 하지요.
2: 오늘 그런 간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3: 80년대 다양한 코미디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사랑을 받았던 개그맨 김창준 집사. 복음을 모른 채 살았으나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 교회에 다닐 것을 약속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만난 뒤 이제는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다는 김창준 집사의 진솔한 고백을 들어봅니다.
2: 네, 미남 개그맨 김창준 오라버니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4: 할렐루야. 국민집사 김창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2: 집사님이세요, 아직?
4: 아, 아직 집사입니다.
2: 네.
4: 장로가 좀 곧 돼야 되는데.
2: 네네.
4: 네, 제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2: 아하, 예. 예.
4: 아직 그 신앙적으로 성숙이 안 돼가지고.
2: 아하.
4: 조금 성숙하면 그때 네. 했다고 그랬습니다.
2: 예.
4: 죄송합니다.
1: 근데 우리 집사님 유재석 닮음꼴로 인기가 아, 있으시다면서요?
4: 아니, 근데 그 요즘에 가면은 네. 유재석이 닮았다고.
2: 아.
4: 어, 지난번에도 뭐 커피숍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떤 젊은 애들이.
2: 예.
4: 어, 날 쳐다보더니 가다가 젊은 애들이 아직 저를 잘 모르거든요.
2: 그렇죠, 그렇죠. 예,
4: 나이 드신 분은 좀 아는데. 네네. 근데 지나가다가 나를 보더니 다시 뒤를 쓱 오더니 나를 또 이렇게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2: 네.
4: 그래서 어우 젊은 애들이 나를 아네. 그래서 기분 좋았더니 가면서 그런 거야. 야 유재석이 아닌데 이런 거야. 유재석이 닮았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1: 그러니까 멀리서 오면 유재석.
4: 예, 예. 근데 예전에는 재석이가 신이 때는 예. 나를 닮았다는 얘기를 들었대는데
2: 예.
4: 지금은 이제 재석이가 인기가 좋으니까.
2: 그렇죠.
4: 거꾸로 돼가지고.
2: 예.
4: 네 그렇게 됐습니다.
2: 예.
1: 그런데 뭐 한창 때 모습이나 별 다를 예. 바가 없어 보이시는데
4: 네,
1: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4: 요즘에 저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만날 때마다 뭐하고 지내느냐.
1: 예.
4: 그래서 뭐 한 20년 전에 하던 거 계속하고 있다.
2: 어.
4: 뭐냐 그러니까 놀고 있다. 네, 그런데 사실 뭐 노는 건 아니고요.
2: 네.
4: 제가 나름대로 이제 영국도 이제 대학에서 영국을 전공했으니까 네. 영국도 하고 또 중대원대 또 뮤지컬도 하고.
2: 아.
4: 네. 그리고 또 이제 방송도 이제 간간히 하고.
2: 그렇죠.
4: 또 이제 개그맨이니까 이제 행사 MC 같은 거.
2: 네, 예.
4: 그런 것도 하고.
2: 예.
4: 또 나름대로 그래도 소소하게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2: 근데 제가 좀 한참 전에 뵙고 뵙는데 네. 얼굴도 그렇고 몸매도 그렇고 되게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나 봐요.
4: 아, 그렇지 않습니다. 몸매
2: 뒤에서 관리. 뒤에서 보면 청년이에요.
4: 아, 뒤에서 보면 청년이에요?
2: 예예. 예.
4: 저는 뒤에서 보면 청년이고
2: 예.
4: 앞에서 보면 50대고
2: 예.
4: 오장육부를 보면은 90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좋게 봐주셔가지고 저보고 이제 뭐 몸매 관리를 잘한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2: 예, 모델하셔도 되겠어요.
4: 아 근데 몸매 관리는 잘 안 하시고요.
2: 예.
4: 네 그냥 집에서 아파트 관리만 하고 있어요.
2: 개그맨 아니랄까 시니어 모델 뭐 이런 거 도전해보지 그러세요?
4: 아 제가 모델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2: 네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4: 아주 그 좋게 말씀해 주시는데
2: 네.
4: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말이죠.
2: 네.
4: 그 시니어 모델협회에 가입을 해가지고
2: 아 진짜?
4: 아 그럼요. 그래가지고
1: 어.
4: 아 여가선영을 좀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2: 네, 네.
4: 시니어 모델협회에 가입을 해서 지금 한 9개월 동안
2: 네.
4: 3개월에서 9개월 동안에 그 교육을 받았어요.
2: 아, 진짜?
4: 네,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마지막 단계 런웨이 과정인데
2: 아하.
4: 이제 런웨이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한번 모델 활동을 할까 지금 생각하고
2: 있어요.
4: 네. 9개월 동안 열심히 배웠습니다.
2: 아,
1: 그런데 너무 날씬하세요.
2: 그러니까.
4: 아, 그러세요?
2: 네. 네.
4: 아, 감사합니다.
1: 그러니까 너무 날씬하세요.
4: 제가 보기에는 뭐 저기 아직 숨겨진 살이 좀 있긴 한데.
1: 근데 굉장히 오래전에 TV에서 네. 이렇게 뵀었는데
4: 네.
1: 굉장히 빨리 데뷔하셨지 언제부터 활동이 시작되셨나요?
4: 저는 1982년도에 데뷔를 했습니다. MBC로 네. 데뷔를 했는데.
1: 네. 몇 년째 지금?
4: 그러니까 82년도면 몇 년째죠? 제가 뭐 저기.
2: 지금 43년, 네? 42년 정도 된 거죠?
4: 아, 그렇게 됐습니까?
2: 제가 80년 데뷔인데 45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는 많으시지만, 네가 후배세요.
4: 어, 벌써 40년이 넘은 겁니까?
2: 그럼요.
4: 어, 이거 예. 자고 나니까 그렇게 됐네. 예. 그래서 저는 MBC에서 네. 데뷔해가지고 이제 그 일요일 밤에 대행이제 청춘 만세 뭐 그런 프로그램 출연했다가 나중에 SBS를 이적하면서 우리 이성미 집사님하고 코미디 전망대도 같이 하고
2: 이제 그래도 예.
4: 제가 또 개그맨이지만 또 유행어도 하나 있습니다.
2: 뭐죠?
4: 아는 사람은 안다니까 이건데 또는 그냥 아는 사람만 알고 있습니다.
2: 가수들 노래 내려대듯이 예.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4: 그렇죠. 송대관 씨가 저기 뭐 쨍하고 했더라고 해서 쨍하고 했었잖아요. 예. 저는 이제 유행어대로 된 거예요. 예.
2: 네. 근데 아는 사람만 안다니까.
4: 안다고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또 CF도 몇 개 찍고
2: 아,
4: 그랬습니다.
2: 진짜. 네.
4: 근데 요즘에 이제 아는 사람만 알고 있습니다. 예. 아는 사람은 안다니까 이거 했습니다. 네.
2: 근데 원래 개그맨 이 질문 제일 많이 하는 거지만 네. 원래 개그맨이 꿈이셨어요? 아니면 하다 보니 개그맨이 되셨어요?
4: 하다 보니까 개그맨이 됐죠.
2: 아 진짜? 네, 원래 저는, 꿈은요?
4: 저는 제가 대학에서 연극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연극 배우 하면서 이제 일반 영화 배우나 네, 그런 거를 좀 하고 싶었죠.
2: 아 진짜? 네,
4: 어렸을 때부터도 영화 배우를 해야겠다. 항상 거울 보면서 나는 영화 배우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2: 예.
4: 어떻게 우연히
2: 예.
4: 우연히 그냥 개그맨이 되다 보니까
2: 어떻게 우연이요?
4: 아니 근데 제가 그 예전에 방송국에 한번 놀러 갔었는데 네. 그 PD 선생님이 예. 저보고
2: 예.
4: 개그맨 하면 어떠냐고 그냥 무작정 그러더라고요.
2: 아 진짜?
4: 갑자기 뜬금포를 딱 날린
2: 네.
4: 거예요.
2: 네.
4: 아니 왜 나는 배우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개그맨 얘기를 하는데 나를 왜 개그맨이라고 제가 이렇게 웃기게 생겼습니까?
2: 아니죠.
4: 아, 그것도 아닌데.
2: 저는 개그맨이 웃기게 생겨야 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웃기는 사람이지 우스운 사람은 아니잖아요.
4: 오랜만에
2: 웃기게
4: 봤는데요,
2: 생기거나 좀. 이런 것보다 네.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 네. 재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4: 그럼요.
2: 근데 그게 보이셨으니까 개그맨을 하라 그렇게 했죠.
4: 그럼 제가 하다 보니까 저는 예. 뭐 재능이 없는 줄 알았더니 하다 보니까 개그맨으로서부터 재능은 좀 있더라고요.
2: 예.
4: 일단 아이디어를 하잖아요. 우리 아이디어 해결하잖아요. 꽁트 할 때. 근데 아이디어를 제가 제일 많이 냅니다. 네.
2: 맞아요.
4: 머리가 번쩍번쩍합니다.
2: 네. 네.
4: 뭐 제자랑 같지만은 아이디어를 또 많이 내고
2: 네.
4: 또 그 스피드가 빨라가지고 언어 스피드가 빨라가지고
2: 네.
4: 스피드 개그는 남들보다 좀 그래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5: 근데 개그맨들을 보면은요. 네. 저 똑똑하지 않으면 못할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해요.
2: 아 근데 그쪽 뇌만 발달했지.
4: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 제가 그 들은 얘기가 있는데
2: 예.
4: 어느 그 박사님이
2: 예.
4: 권위자라는 거야. 그래서 곤충 박사다 그러면 곤충에는 완전히 권위자네요.
2: 예.
4: 근데 그것만 박사지 다른 거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2: 집에서 그쵸.
4: 예, 집에서 그 번호도 못 돌린다는 거예요.
2: 그러니까 예.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어릴 때 김창준 집사님은 어떠셨어요? 되게 총기발랄한 아이였어요? 아니면 집에서 좀 뭐 화목한 가정도 있고 네. 약간 왜 그런 불우한 가정도 어느 쪽이셨어요?
4: 네. 저는 약간 뭐 화목한 가정보다는 약간 좀 불우한 쪽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뭐 어렸을 때도 그렇고 청소년 때도 그렇고 그 화목한 가정을 갖기에는 아버지가 아, 그때 당시 그 월남이라고 했죠. 지금 베트남인데
2: 예, 예, 예,
4: 월남이
2: 예.
4: 이제 기술자로 파견을 나갔는데 한 몇 년 계시다가 돌아오셔가지고
2: 예.
4: 또 이제 저는 그때 인천에 살고 있었고 아버지는 이제 부산에서 직장 회사 때문에 거기서 근무를 하셨는데
2: 네.
4: 아버지는 그냥 1년에 한 번
2: 예.
4: 뭐 주말에 만나는 사람들은 주말 부부라 그러잖아요.
2: 예, 예.
4: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는 연말 부부였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많으면 두 번 그리고 오시니까
2: 예.
4: 아버지를 뭐 볼 틈이 없는 거죠 언제. 그리고 어쩌다 한번 오시면은
2: 예.
4: 모처럼 만에 오셔가지고 저 아들을 보면은 창준아 그래 뭐 그동안 공부는 잘하고 있었니?
2: 어떻게 지내니?
4: 네 물론 예. 공부는 못했지만
2: 예.
4: 그래가지고 어떻게 지내고 있냐 뭐 이런 얘기를 좀 물어보고 그러는데
2: 학교 생활은 어떠냐 뭐 이런 거?
4: 그런 거 전혀 안 물어보셨어요. 그냥 식사만 하시고
2: 예.
4: 하루 주무시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2: 어머.
4: 아이고. 아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를 봤을 때 저분은 도대체 무슨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고
2: 그러네.
4: 무슨 사연이 있길래
2: 그러니까.
4: 저렇게 아들을 보고도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핑 하고 가시나. 그러니까 마음속에 상처가 많았죠. 아버지 때문에. 아, 원망도 그렇죠. 좀 생기고.
5: 원망도 생기고. 네,
2: 그렇죠.
5: 그런데 그렇게 어렸을 때는 원망하다가도 조금 성인이 되어지면 네. 좀 아버지를 좀 이해하는 마음도 생기고 하잖아요. 네, 네. 혹시 아버님과의 관계를 좀 나중에 좀 좋게 가지셨어요?
4: 그럴 틈도 없었던 게요. 제가 이제 그 대학교 다닐 때 네. 엄마하고 아버지가 이제 부산에서 사셨는데 네. 예전에는 그 연탄을 많이
2: 떼웠잖아요.
4: 겨울에 연탄을 떼었는데 두 분이 갑자기 그 연탄가스로 진짜? 중독이 돼서 돌아가신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는 가수 속에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았었는데.
2: 그렇죠.
4: 아버지가 갑자기 그렇게 되시니까 뭐, 화해라든가, 뭐 또 이렇게 뭐 어떤 대화를 나눌다든가, 그런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는, 아, 이걸 아버지를 원망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그래도 날 낳아주신 아버지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해는 하면서도. 그래서 저는, 지금 만약에 아버지를 한번 만난다, 네. 만날 수 있다면 내가 아버지한테 꼭 묻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2: 뭐요?
4: 아버지, 왜 제 머리를 한 번도 안 쓰다듬어 주셨어요? 하, 정말, 그거 한번 꼭 묻고 싶습니다.
2: 근데 사실, 그거 별거 아닌데, 그죠? 그거, 그 사랑을 못 받고 크신 거잖아요.
5: 네, 그렇죠. 자녀에게 가장 소중한 건 부모에 대한 사랑입니다.
2: 근데 이제 그러면 내가 보고 자란 아버지 상이 있어야 네. 내가 뭔가 아버지가 됐을 때 좀 느낌이 있는데 네. 전혀 없으셨잖아요.
4: 전혀 없죠, 그러니까. 제 기억 속에는 거의 아버지는 네. 없어요.
2: 그럼 지금 아버지가 되고 네. 어쨌거나 여태 이제 자녀들을 네. 키우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어떻게 아버지의 상을 만드셨어요?
4: 그러니까 이제 저는 우리 아버지가 네. 오히려 저한테 그냥 반면 교사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게 나는 우리 아버지나 우리 엄마처럼 그런 부모는 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자식들한테 항상 다른 건 못해도 내가 물질적으로 뭐 풍요롭게는 못해줄지언정 사랑만큼은 그냥 내가 죽는 날까지
2: 퍼다 날르자
4: 퍼다 날러서 네. 푸짐하게 갖다 주자 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지금도 하나쯤 딸이 둘인데 큰 딸이 32살이고 작은 딸이 30살인데 네. 내가 진짜 딸 바보도 아니고 그냥 그냥 너무 딸들한테 바둥바둥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침에 이제 우리 작은 딸이 그 바로 집 앞에 역으로 탄현역으로 이제 가면 걸어서 한 10분 가요. 네. 근데 그걸 아침마다 7시에 일어나서 제가 태워다 주잖아요. 그리고 퇴근해서 또 7시에 정말. 아빠 나 7시에 도착이야 데리러 와 그러면 또 그냥 바로 또
2: 셔틀버스네.
5: 완전히 딸바보시네 정말. 네.
4: 맨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딸이면 그냥 바들바들 막 떠오는 거라서
2: 너무 좋아요?
4: 네 너무 좋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 놀래요. 왜 그렇게 사느냐. 근데 저는 그렇다고 내가.
5: 행복하신 거죠.
4: 네. 뭐. 그게 저는 행복인데 네. 그렇다고 부모한테 그런 것 때문에 내 상처받은 것 때문에 자식들한테 한다고 그걸 또 일일이 설명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 누가 뭐 뭐라고 해도 나는 그냥 내 뜻대로 자식들한테 내가 죽기 전에 많은 사랑을 심어주자.
2: 주고 가자. 네,
4: 작은 거라도 네. 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2: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은 욱하거나 네. 우울하거나 네. 양면을 갖고 있는데 개그맨 그렇죠. 생활을 하면서는 어느 쪽이셨어요? 저는 우울은 전혀 못 찾았었는데.
4: 아니야 우울증은 많이 있었죠.
2: 아, 진짜요?
4: 아, 그럼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예. 이제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니까 이제 거의 내가 이제 혼자 독립군이 됐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4: 누구한테 의지할 수도 예. 없고 또 경제적인 도움도 받을 수도 예. 없고 자기가 혼자 다 살아야 되니까 예. 물론 동생도 있고 누나도 있었지만은 제가 모든 걸 혼자 해결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거 굉장히 그거 외롭죠.
2: 네.
4: 예, 뭐 어디 가서도 그렇고 또 먹는 것도 있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오갈 데도 없고
2: 네.
4: 그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누나네 집에 얹혀 살았죠. 제가.
2: 네.
4: 그럼 좀 매형하고 누나한테 이제 얹혀 자고 신세를 많이 쳤는데 네.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2: 그렇죠.
4: 그 제가 개그맨 하면서 시인 때 이제 서울로 이제 전철 타고 다니려고 딸이 돼서 이렇게 다 스크린에 쏴가지고 뭐 하는데 예, 예. 예전에는 꼭 성경을 들고 다녔죠.
2: 그렇죠, 그렇죠.
4: 책을. 예. 근데 이거를 못 들고 가겠더라고.
5: 이 들고 다니는 거 자체.

0: 교회 오셨다고. 그래서 축복 기도도 해주시고 네. 또 거기 교회에서 하는 분들이 또 많이 환대해지고 네. 그러니까 또 기분이 또 괜찮더라고요.
1: 괜찮아요.
0: 괜찮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매주는 못 가고
1: 띄엄띄엄
0: 한 주 갔다가 네. 우리 녹화를 격주로 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저도 교회를 격주로 갔습니다. 그래서 3주에 한 번 어떨 때는 또 귀찮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또 잘 갈 때는 한 두 주 연장으로 가고 뭐 그렇게 해서 가다 보니까 이제
1: 내 마음 가는 네, 대로
0: 가는 대로 갔다가 네, 네. 근데 와이프가 고마운 게 우리 와이프는 그거를 당신이 해빠졌어 뭐 이런 거를 스트레스를 안 주고 그냥 내비둬요. 더 무서운 여자야. 네,
2: 굉장히 지혜로우셨네.
0: 예예 예, 무서운 여자죠 그러니까. 오히려 막 빨리 가 뭐 이랬으면 네.
1: 더 안 갔을 텐데. 네,
0: 더 안 갔을 텐데 그냥 내비두는 게 이게 작전이었던 것 같아요.
2: 더 예. 눈치 보게 되고.
0: 아, 눈치를 더 보게 되고.
1: 그러니까 집사님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0: 나를 아는 거죠.
1: 그렇죠.
0: 또 가라고 막 뭐라고 그러면 네. 인간이
2: 더 튈까 봐.
0: 어찌고 뒤집어질까 봐 살살 달래서 보내려고 이제.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찍어 뒤집어질까봐 살살 달려서 보내려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 작전을 잘 짠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점점 11조도 또 뭔지는 모르지만 또 교회에서 11조도 내게 되고 감사원금도 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서울 집사가 되네. 그러다 보니까 또 안수 집사도 되고 뭐 나중에 이제 발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2: 가랑비에 우쩌졌네요.
1: 그러죠. 그렇게 된 거예요.
2: 네.
1: 지금 와이프가 모태신앙인데 지금은 그냥 모태신앙이 아니고 모태신앙이 돼갖고 지금 두리뭉실한데 오히려 내가 조금 나아졌어요.
3: 더 열심히.
1: 네, 더 열심히.
2: 아, 진짜?
3: 나중에 모태생들. 근데 그게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1: 아, 그렇죠.
3: 그러니까 은혜가 스며들어온 거잖아요.
1: 네, 네.
2: 전 갑자기 궁금해진 게 하나 있어요.
1: 뭔데요?
2: 처음에 가서 기도하는 거. 그거 진짜 어색하거든요.
1: 어색하죠.
2: 어떻게 처음에 시작을 하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1: 아,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기도가 이제 이거 뭐 식사 기도부터 또 이제 교회 가면 또 교회 기도를 하잖아요.
2: 그렇죠.
1: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고 그냥 멍 때리고 있었죠. 그냥 가만히 이렇게 딱 눈치고 이렇게 하면 하고 그랬는데 이 기도를 이제 그렇다고 기도가 이 꼭 무슨 어떻게 뭐 멋있게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뭐 이런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저는. 또 연예인이고 개그맨인데 기도를 하면 또 나름대로 또 그냥 잘했다 이런 얘기 들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기도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1초도 안 걸려, 끝났다. 하나님, 저 오늘 제가 교대에 왔는데 예배를 드리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끝!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것도 몰랐으니까.
2: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이제 서서히 이제 교회 다니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배우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기도가 또 이게 솔찬이 재밌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또 방언도 갑자기 터지고.
3: 그러니까
1: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우리말로 기도하면은 뭐 10분, 20분 뭐 하다 보면은 할 말이 없는데 방언 기도는 또 그냥 뭐 밤새고라도 하니까.
2: 그렇죠, 그렇죠.
1: 그래가지고 이제 방언 기도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 기도 재미가 생겨가지고 내 구구절절이 하고 뭐 예전에는 그냥 기도해도 꼭 내 기도 맛에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그 영역이 넓혀져갖고 가족 기도도 하고 주위 사람들 기도도 하고 네, 그렇게 점점 해서 이제 그 기도하는 재미가 이제 많이 드러나요.
2: 그럼 기도하면 뒤에 따라오는 게 응답이잖아요.
1: 응답이죠.
2: 응답이 계속 있었어요.
1: 아, 있었죠. 응답이 없으면 이거 지쳐서 못하죠.
2: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기도하면 또 이렇게 잔잔한 응답이 와요. 또. 또 어떨 때는 또 생각지도 않은 그 시간과 공부를 초월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그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게 툭 하고 날라와요. 근데 그 지난 봄에도 그냥 갑자기 그냥 뭐 기도하고 그러는데 뜻하지 않은데 그냥 2천만 원짜리 뭐 행사 하나 그냥 목돈 다 들어오고. 근데 그게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이제 갑자기인데 하나님은 이제 그 예비를 하신 과정에서 저한테 2천만 원을 이렇게 툭 던져주셨겠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기도가 이제 계속 하는데 응답이 안 오는 것도 있어요. 아, 미치겠더라고요. 지금도 하는데 안 오는 게 있어요. 벌써 뭐 몇 년을 했는데도. 그래도 보면은

0: 그거를 이제 포기하면 안 된다. 아, 요게 그 사탕 같더라고요. 포기하면 안 된다. 예,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포기하면 안 된다.
1: 예, 예.
0: 끝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4년, 5년 기도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아직 안 오는 것도 있어요.
1: 예, 예.
0: 근데 아, 계속 안 오면은 예. 기도하다가 지쳐서 못 하잖아요.
1: 그렇죠.
0: 중간중간에 잔챙이들. 뭐 아니요 큰 거 이런 또 응답을 주셔요.
2: 응답 주시니까 네. 또 계속해서
0: 제가 주일날 교회를 가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한 하나님 감사헌금 또 드립니다. 네 뭐 대가는 안 바라고 그냥 드립니다. 그것도 한 5만 원 내면은
1: 네.
0: 그 죄는 꼭 몇십 배로 50만 원 100만 원 돈이 들어와요 또. 아 그러니까 이거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재미를 하는 거예요 제가.
1: 네. 하나님하고 아주 가까우신.
0: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자부심을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제 기도하면 들어주신구나. 나를 좀 생각해 주는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0: 그래서 그, 야, 그래서 교회 가는 것도 헌금 내는 맛을. 그것도 하나님이 또 보답해 주시니까. 기복신앙은 아니고요.
1: 그렇죠, 그렇죠.
0: 기복신앙은 아니고, 저는 이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조금씩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좀 알아가는 과정이
2: 맞아요.
0: 생기고
2: 그런 체험이 네. 없이는
0: 네, 체험이
2: 그렇게 체험의 종교니까
0: 네, 네 그럼요. 네.
1: 지금은 그러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하세요?
0: 아, 뭐 기도죠 뭐.
1: 아니 승질 나는 일 있으면 사람하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싸우거나
0: 네.
1: 뭐 욕을 하거나
0: 네.
1: 이런 거 안 하고 하나님한테 바로 일로 바치세요?
0: 그렇죠. 아니 왜냐면 사람들한테
1: 예.
0: 스트레스 받고 뭐 인간관계에서 뭐 안 되는 예. 일 있고 안 좋은 예. 일 있고 그러면은
1: 예.
0: 이거를 사람들한테
2: 예.
0: 넋두리하고
1: 예.
0: 어 괜히 그 화풀이하고 그러면은
1: 예.
0: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해봤자 나만 손해 결국은. 내가 고민 있다 화났다 뭐 얘기해봤자 그 소문만 나요. 소문만 나고 그럴 필요가 없고
1: 그러면
0: 그냥 내버려두고 하나님한테 예. 가서 예. 기도합니다. 그래서 부부 싸움을 어쩌다 했다.
1: 아하.
0: 아니면 또 대인관계에 있어서 싸웠다. 뭐 이런 일이 있어서 정말 미치겠다.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조용히 그냥 안방에 들어가서
1: 예.
0: 기도하고 그대로 다 일로 바칩니다.
1: 이런저런
0: 애들
1: 일이
0: 때문에
1: 있었습니다.
0: 싸우는데
1: 예.
0: 와이프가 다음부터는 좀 남편의 말에 좀 순종하게 해주시죠. 그리고 애들이 또 어떨 때는 말을 안 듣습니다.
1: 예.
0: 화가 너무나 나서 아빠한테 따지고 대드는데 좀 그런 걸 좀 가라앉히십시오. 또 제 저 지인 중에 누구 아무개가 있는데 얘 때문에 전 아주 그냥 죽이고 싶습니다 이놈을. 그렇다고 제게 죽을 수는 없으니까
1: 예.
0: 하나님 어떻게 제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게 기도하고 모든 걸 하나님한테 그냥 다 그냥 하고
2: 있는 거 솔직하게
0: 네,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네.
1: 그게 제일 네. 좋죠.
0: 예.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그게 결국 나한테 다 돌아와서
1: 그쵸, 그쵸.
0: 네, 절대 그거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기도를 이렇게 매일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게 저는 제가 뭐 믿음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습관적으로 해요. 습관적으로. 그리고 또 안 하면 불안해 죽겠어요. 안 하면은.
1: 기도가 습관이 되는 게 쉽지 않거든요.
0: 네, 운전하다가도 자다가도 중화적으로 하고.
2: 거룩한 습관.
1: 네. 멋있네요.
0: 네. 아니, 멋있게 봐서 좋은데. 고래처럼 합니다. 그냥 안 하면 불안해가지고 제가 좀 불안 장애가 있거든요.
2: 그래?
0: 불안 장애가 있어요.
2: 그래?
1: 진짜?
0: 아, 그 코로나 때
1: 예.
0: 한 몇 년 돌다 보니까
1: 예.
0: 그때 코로나 한 4년 됐거든요. 그때 보면은 여름에는 반바지하고 반팔 티셔츠로 살고
1: 예.
0: 겨울에는 그냥 추리닝 하나 갖고 그냥 살았어요.
1: 예.
0: 4년 동안은
1: 예.
0: 그럼 만나는 사람도 없잖아요. 만나지도 못하겠으니까
1: 그렇죠.
0: 일도 없고
1: 예.
0: 그러니까 수입이 줄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와가지고 그래도 그 코로나 몇 년 동안에 제가 자격증을 5개나 땄잖아요.
2: 어떤 자격증?
0: 5개. 우울증, 대인기프증, 고소공포증, 허언증, 의처증. 5개를 땄습니다.
2: 그러면 그 코로나 기간 어려운 시기를
0: 네.
2: 기도도 했겠지만
0: 네, 네.
2: 또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으셨어요?
0: 네. 극복은 이제 이게 기도를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도
2: 네.
0: 이게 모든 것이 그게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번쩍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릴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힘든데 저는 뭐 극복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때 우리 손자가 있었어요. 손자가 이제
1: 결혼을 일찍 했나 봐요?
0: 아니요. 저는 늦게 했는데 우리 딸이.
1: 딸이.
0: 네.
1: 몇 살 했어요?
0: 27인가 8이라고 지금 32살이니까. 그 손자가 지금은 5살이고
1: 아하.
0: 얼마 전에 또 손녀 딸을 낳는데 지금 5개월 됐어요.
1: 너무 이쁘겠다.
0: 네. 아유, 뭐 예술이죠 뭐.
1: 네. 네.
0: 그때 코로나 시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예. 그때 손자가 돌 지났을 때예요. 얼마나 이쁜지.
1: 예.
0: 그 제가 손자를 다 키웠습니다. 우유도 먹이고 또 똥 싸면은 똥도 내가 다 치워주고 우리 딸이 아빠 밤에 내가 재울게 그러면 아 안 돼 다치하지 마 내가 재울 거야 방에 들어가서 우유 먹이면서 밤에 또 내가 재우고 거의 걔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손자 키우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일이 없고 막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신 상태가 안 좋을 때 얘가 힐링이 되는 거야 키우면서 손자를 키우면서 기쁨을 주는 거야.
1: 사람을 키우는 일이 네. 얼마나 큰 일이에요. 네,
0: 그러니까 기쁨을 주고 네. 그리고 손자는 어리니까 뭐 돈 달라는 소리를 안 하잖아요. 그냥 나만 놀아주면 좋아하니까.
2: 그리고 잘 웃고.
0: 네, 잘 웃고. 그 그냥 그 키우면서.
1: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만 하면 되니까.
0: 그러기만 하면 되고. 물론 그 과정은 힘들어요. 힘들고 그런데.
1: 그렇죠.
0: 맨날 내가 업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 그러면서 키웠는데 거기에 정신을 쏟다 보니까. 다른 거는 신경 쓸 틈이 없는 거야. 아, 내가 일이 없어서 괴롭구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까?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예, 개그만 집중을 하니까 그런 어떤 우울증이라든가 스트레스가 싹 사라지고 마음속에 기쁨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1: 하나님이 때를 맞춰서 예. 아이를 주셨네요. 예.
2: 그리고 이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게 그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니까.
1: 아.
0: 너무 사랑하면 안 되는 거 아니가 또 하나님 외에는 사랑하지 말라고 또 하나님 외에 너무 사랑하면 우상이라고 그래서 또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뭐 내 새끼니까
2: 예. 예.
1: 아 이쁜 걸 어떻게 해요
2: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네. 또 손주 사랑하는 것도 틀려요
1: 다르니까 네.
2: 뭐 물론 하나님 더 사랑하시잖아요
1: 네.
0: 손녀가 지금 뭐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손녀가 나니까 또 더 이쁜 거죠
1: 그렇죠?
0: 더 이뻐가지고
1: 계속 바로, 키우세요?
0: 아, 이제 베트남에 가 있으니까
1: 근데
0: 한국에
1: 있어요.
0: 또 얼마 전에 이제 네. 딸이 이제 베트남에서 살고 있는데 네, 네, 네. 얼마 전에 또 왔어요 네. 와가지고 이야 이거 또 손녀 딸이 얼마나 이쁜지 그냥 네. 5개월 됐는데 아니 똥을 싸면 똥도 이렇게 이쁜지
2: 그렇게 손주들을 이뻐하시는데 네. 그 손주들에게 어떤 유산을 좀 이렇게 물려주고 싶으세요?
0: 네, 제가 그 예전에 그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거기 교회 다니는 목사님이 신방을 한번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장모님도 오시고
1: 네.
0: 저 제 아내하고 그 목사님 오셔서 신방을 한다 해서 신방을 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설교 말씀 쭉 하시면서 다른 건 몰라도 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설교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내가 그때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이 양이면 재산을 물려줘야지. 아니 그놈의 신앙을 물려줘서 뭐 하시려고 목사님은 저런 말씀을 하시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이 신앙을 물려준다는 게 자식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큰 딸하고 작은 딸은 이제 뭐 교회도 다니고 있지만은 손자 손녀는 아직 어리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자 손녀를 보면 항상 제가 손잡고 기도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손자가 5살 되니까 내가 이제 식탁에서 저는 기도한 게 아니고
1: 예.
0: 그냥 뭐 생각하냐고 목 때리고 식탁에서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은 어? 할아버지 기도하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 할아버지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려고 아침에 너 어디 거 나가면 할아버지 어디 가? 아 교회 가야지. 그러면 아 할아버지 기도하러 가는구나. 이제 내가 걔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니까
1: 예.
0: 제가 맨날 기도를 하고 보기만 하고 손잡고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
1: 예.
0: 손자 20살 때 되면은 500억 현찰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맨날 그렇게 기도하면 예. 할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야? 뭐 500억 현찰 부자가 무슨 말이야? 그냥 부자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맨날 기도를 해주니까 얘가 그런 걸 느끼는 거야. 이제 아 이게 기도를 할아버지가 맨날 해주는구나. 할아버지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하니까 일단 5살이니까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아 그래도 이게 신앙으로 좀 이렇게 물려주는 게 얘가 이제 머릿속에 인식이 가는구나. 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딸들보다는 손자 손자에도 내가 맨날 기도하면서 얘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이제 물려주고 싶습니다.
2: 그런데 손주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잖아요.
0: 네.
2: 그 축복한 대로 되어져요.
0: 그렇습니까?
2: 그럼요.
0: 네.
2: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들도 마찬가지로 네. 야곱도 자식들에게 다 이렇게 축복해주겠잖아요.
0: 네.
2: 그 축복이 그대로 네. 이어져요.
0: 아, 그런가요? 그럼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죠?
2: 너무 잘하고 계시죠.
0: 네, 감사합니다.
1: 그러면 지금 손자, 손녀는 네. 다 베트남에 있어요?
0: 네, 그렇죠. 사이가 그 회사 주재원으로 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지금 5년째 베트남 호치민에서 살고 있습니다.
1: 그러면?
0: 네.
1: 손주들한테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영상편지 하나 할까요? 네.
0: 손자는 김노은이고 손녀는 김노아. 로아나 로아야 할아버지가 너희들하고 가까이 있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맨날 할아버지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운 나라에서 아프지 말고 할아버지가 너희들 더운 나라에서 혹시 냉방병이라도 걸릴까봐 오만 잡병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맨날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할아버지 기도 덕분에 너희들이 냉방병 안 걸리고 건강에 잘하고 있는 거야. 할아버지가 너희들 맨날 기도하고 열심히 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알았지? 그래. 할아버지가 너희들 엄청나게 사랑한다. 아멘 해야지.
1: 자, 그러면 바로 아, 옆에 있는.
2: 예, 무서워하시나, 아내분에게.
1: 제일 어려워.
0: 사랑하는 차선 집사님. 네. 오늘도 내가 저 고TV에 녹화를 한다니까 내가 운전해줄까? 아, 그런데 너무 고마웠어. 그래서 내가 혼자 갈 수 있으니까 괜찮다고 이렇게 왔는데 그래도 당신이 없었으면 내가 오늘날 이렇게 예수 믿고 멀쩡한 인간이 돼서 살지는 못했을 거야. 그 당신의 옆에서 항상 말없이 내조해지고 기도해지고 그런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뭐 내가 잘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지만은 정말 내가 뭔가 당신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게 많이 있는데 그것도 참고 지금까지 살아와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하나님 다음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앞으로도 죽는 것까지 편안하게 건강하게 잘 살자. 할렐루야.
1: 아, 네. 예.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예? 네. 손자, 손녀들.
0: 방송이나 좀 좋다는 인터도 했습니다.
1: 아니, 그러니까, 손자, 손녀들 할 때, 할 때는 되게 웃음 띈 얼굴로 하다가.
2: 갑자기 긴장하셨어.
1: 예, 사모님한테 할 때 되게 근엄하 네. 하면서 약간 네. 움찔움찔 하시는데요? 네.
0: 뭐 괜히 말 잘못하면 또, 밥상에 반찬이 안 올라오고, 또 무슨 또 막말을 들을까봐.
2: 아하. 네. 네. 예.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직업 특성상 네. 연예인들은 네. 다른 사람과 좀 이렇게 비교도 하게 되잖아요. 네, 네. 네? 조금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네. 잘 나가는 친구들 보면 네. 좀 마음이 좀 어렵지 않을까. 네, 네.
0: 저는 이거 비교하는 병이 있어요.
1: 아,
0: 좀 심해요. 좀. 네, 비교병이면 그 남들하고 비교를 하면 그건 곧 불행이라고 그러는데 네. 근데 마음속에 기도하면서도 자꾸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애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사는 거는 완전히 뭐 그냥 엉망으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진급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잘 나가는 거야. 나는 기도도 아니고 계속 하는데 왜 저럴까? 저 사람은. 나는 뭐야? 교회 다니고 기도도 하고 그것도 하나님 사람이라고 자부도 하는데 왜 이렇게 살까? 이게 자괴감이 오는 거예요. 네, 그럼 방송을 또 보면은 어떤 애들은 그냥 매일 그냥 편안하게 방송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네, 네. 저는 그냥 못하고 있잖아 또 네. 이게 비교가 자꾸 되다 보니까 이게 스스로 네. 이 마음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이제 나는 이제 안 되는구나 이런 마음까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야 이거 그러면 이제 모든 걸 포기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비교병이 맨날 생겨. 요새 텔레비를 안 보고 사람도 이제 웬만하면 안 만나요. 자꾸 만나면은 쟤 놈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어떨까? 이렇게 비교하게 되니까.
1: 진짜. 네.
0: 그러니까 이게 심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하루빨리 이거 비교하는 병을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2: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네. 나와가지고 네. 광야에서 불행했던 이유가 네. 비교했기 때문이거든요. 애굽에서 생활과 네, 네. 광야에서 생활과
0: 네, 네.
2: 뭐 애굽에서는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호기도 먹고 네. 마늘도 먹고 했는데 네, 네. 응? 여기서는 맨날 그냥 만나만 뭐 먹으니까 네, 네. 그거에 대해서 네. 비교해서 불평했거든요.
0: 아, 맞아요.
2: 그러니까 네, 그 네. 비교는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 네, 중에 네, 하나이거든요.
0: 네, 네.
2: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네. 그냥 뭐 악인도 잘 되게 하시고
0: 네, 네.
2: 뭐 네. 악인도 잘 되게 하세요. 네. 근데 악인의 결국은 네. 망하는 거거든요.
0: 네.
2: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극복할 수 있게끔 조언해 주고 하시는 분 안 계신가요?
0: 근데 제가 뭐 자존심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꼭 누구한테 얘기하기도 어렵고 네. 또 그런 거 얘기하면 또 추접스럽잖아요 또. 네. 그러니까는 상담할 수도 없고 네. 말할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만 그냥 가끔 가다가 얘기하고 털어놓고. 그렇다고 그거를 또 일반적인 사람들이 나한테 뭐 야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입장이 되는 사람도 없고 근데 딱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네. 제 아내거든요. 네. 그 얘기하면은 내가 가끔가다 자주 얘기하면 그것도 짜증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0: 가끔 한마디 텔레비 보다가 아 쟤는 말이야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는 거야? 어 그러면 날 쳐다봐요. 당신 지금 나이가 몇 개야 이제 옛날에 한만큼 했으면 됐지 쟤네들은 젊은 애들이고 당신 나이가 지금 몇 개인데 옛날에 그만큼 했으면 됐고 이제 지금은 이제 가만 찌그러져 있어 불평하지 말고
2: 왜 그들과 비교해
0: 뭐, 예, 예. 뭐 비교할 사람이 따로 있지 뭐 비교를 하고 그래 오히려 그냥 그래서 제 아내한테도 말도 못하고
1: 네.
0: 그냥 그나마 내가 해소하는 거는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2: 기도하면서
0: 예, 기도하고 그러면은 그냥 좀 마음에 좀 편해져요. 그냥.
1: 아, 그래요. 네.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나이를 먹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거든요.
0: 네. 네,
1: 한 발 한 발 하나님 네. 앞으로 가는 네. 길이어서 어떠세요? 나이 먹어가는 게 서글퍼요?
0: 저는 서글프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게 자고 나면은 저는 내가 자고 났는데 60이 넘을 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1: 근데 전혀 외모는
2: 와, 아직 젊어 보이세요.
1: 너무 짱짱해가지고
0: 네. 외모는 좀 젊어 보이는데
1: 네.
0: 근데 외모가 젊어 보여서 뭐 나쁠 건 없는데
1: 네.
0: 나이를 생각하면은
1: 나이를
0: 생각하면은 내가 이렇게 나이를 많은가? 아니 어저께가 월요일이었는데 벌써 주말이야? 어저께가 5월 1일이었는데 벌써 6월 1일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유 가만있어봐. 다음 달이면 또 추석이 다가오고, 이제 연말 다가오고, 크리스마스 하고 또 1년이 가네? 그것도 나이가 한 살 더 먹네? 이게 나이 가는 게 자꾸 이제 서글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지를 입을 때 있잖아요.
1: 네.
0: 바지를 입을 때 자꾸 넘어져. 그 바지를 입을 때 하나, 가랑이 살짝 쭉 집어넣으면은 한쪽에 이제.
1: 흔들거려.
0: 흔들어서 넘어지고.
1: 네.
0: 이게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1: 그렇죠.
0: 아, 이제 나이를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에도 자꾸 넘어지고.
1: 그럴 때는 앉아서 입으면 티 안 나요.
0: 앉아서 입어도 돼요?
1: 그럼요. 저도 비틀거리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생각했어요. 아, 나 젊었을 때는 서서 바지 두 개 다 입어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느 날 비틀거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앉아서 입으니까 네. 괜찮아요.
0: 네.
1: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네. 내 마음가짐도 바뀌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네.
0: 아, 그 좋은 얘기입니다.
1: 네, 그 저는, 어쨌거나 방송을 정말 열정적으로 했던 시간이 있었잖아요.
0: 네.
1: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만나면, 아, 요새 뭐 하세요? 이런 거 되게 상처받으실 것 같아가지고.
0: 그 말을 제일 듣기 싫죠.
1: 그죠?
0: 또 그거를 내뱉는 사람들은 네, 또 그런 네. 말을 또 왜 해? 그냥.
1: 네,
0: 그냥 네. 그런가 보다 하고 있어야지.
1: 그쵸.
0: 요새는 텔레비전에 안 나와요. 이런 네, 얘기하면은 네. 할 말이 없잖아요.
1: 예.
0: 머리가 딱 쓰는 거야.
1: 예.
0: 뭐 안 나와도 괜찮은데.
1: 예.
0: 그런 얘기 들으면은 괜히 이제 그 열등 의식이 있잖아요.
2: 네. 우리 집사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네. 궁금해.
0: 우리 하나님은 정말 한 치의 오차가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뭐 제가 기도할 때 응답받고 또 어떨 때 보면은 제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이신 것 같아요. 똑고 낭떠러지 절벽에서 한 발만 이렇게 하면은 떨어지는 낭떠러지에서 딱 응답해 주시고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여호와 이레라고. 그래서 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한 치의 오차 없이 나 개인의 김창준 집사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오차 없이 모든 것을 또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은 어떨 때는 좀 마음이 불편하고 우울하고 슬플 때도 있지만은 그런 마음을 상기하면서 자꾸 머리에 이렇게 되새기면은 또 그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2: 네. 네,
0: 생활의 활력도 되고
2: 네.
0: 또 이렇게 이겨나가는 힘이 생깁니다.
1: 앞으로 기도 제목과 할 일은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0: 제가 지금 그 코믹 선곡을 하나 만들려고.
1: 아, 진짜요?
0: 코믹 선곡을 해서 지금까지 교회에 보면은
1: 예.
0: 뭐 이렇게 신앙 간증이나 부흥 집회들을
1: 예.
0: 많이 하잖아요.
1: 예.
0: 이제 이렇게 연예인들, 개그맨들이 예. 나와서 코믹 성극을 한 거는 없대요.
1: 예, 예, 예.
0: 탤런트 배우들은 이제 성극을 이제 뭐 많이 하는데, 예. 개그맨 코미디언들이 하는 건 없었대요.
1: 예.
0: 그래서 그걸 지금 제가 대본을 하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코믹 성극을 만들어서
1: 예, 예.
0: 성도들한테 화끈하게 예. 그냥 웃음을 줘서 스트레스도 예. 해소해지고,
1: 예.
0: 또 그 속에 또 이제 예수님을 복음을 전파하고,
1: 우와.
0: 또 전도도 할 수 있는 사람 또 전도주간에 또 가서 공연해가지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가을하고 또 그게 잘 되면은
1: 예.
0: 미국이나 이제 해외 공연도 하고 그러려고 그래서 코믹 성극을 지금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어가지고
1: 예.
0: 지금 제가 지금 대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 우와. 네. 저는 앞으로 코믹 성극을 네. 어떻게 만드실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0: 기대해주세요.
1: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개봉박두.
0: 개봉박두.
1: 예. 예.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목사님 오늘 김창준 집사님께 말씀 주신다면은요?
2: 시편 37편 4절인데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삶을 사시면 하나님께서 소원도 다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1: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메들리 방울 토마토 팩당 5불 99, 로메인 하트 상추 팩당 2불 49, 헤어룸 군만두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할인 즉석 삼계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저는요, 그 면허를 이렇게 보니까 31살에 딴 것 같아요. 운전면허를 되게 늦게 땄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면허를 안 딴 이유를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남자가 보통 31살 정도 되면 대개는
2: 그렇죠.
1: 운전을 안 하든 차가 있든 없든 운전면허를 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운전면허 안 따세요? 그러면 저는 늘 대답이 똑같았던 것 같아요. 저 운전할 일 없는데요.
2: 운전할 일이 없다.
1: 저 운전할 일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 뭐 운전 뭐 면허 따도요. 저는 차 살
2: 여유가 없어. 차 돈이 없다.
1: 차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안 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두 가지였습니다. 운전할 일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2: 돈이 없다. 차 살 돈이
1: 차 살 돈이 없다. 그런데 이제 31살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제가 지방에 있는 시립 합창단 단원으로 이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아산이라는 곳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천안에 가서 천안에서 다시 아산까지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차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합창 단원 중에 아줌마들이 있었어요. 그 아주머니들이 천안에서 이렇게 기다리면 제가 그걸 타고 가는 거니까 맨날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2: 그렇죠.
1: 네. 그리고 아주머니들 항상 그 차 탈 때 저는 좀 놀랍더라고요. 그 장갑을 끼시더라고요, 그 장갑.
2: 장갑.
1: 왜, 저는 솔직히 잘 몰라서 그런데, 그거 왜 끼시는 거죠?
3: 손 타지
1: 말라고요?
2: 손 타지 말라고요?
1: 아, 그래? 얼굴이 타도 될 얼굴이에요, 근데. 뭐, 얼굴은 그런데 손만 안 탄다고, 이게.
2: 아, 나 그거 처음 알았어요.
1: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렇게. 손 이렇게 하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그리고 항상 요걸 써 장갑을 끼시고, 그 마스크를 끼시더라고요.
2: 마스크를
1: 끼고 그 선캡을 쓰시고
2: 한 다음에
1: 이렇게
2: 선글라스.
1: 운전을 하시고 선글라스를 하시고 빈 라덴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차를 타는지 저 폭탄 테러 하려고 그러는 건지 근데 항상 이제 저는 속으로 살짝 약간은 이렇게 무시했어요. 아 뭐야 뭐 차를 저렇게 타? 그렇지만 그분은 운전을 할 수 있고 차도 있고 저는
2: 운전도 못 하고 차도 없고
1: 전 차도 없는 거예요.
2: 선캡도 없고 장갑도 없고
1: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맨날 그분 눈초리만 봐요. 그 아줌마 단원 눈초리만.
2: 아 눈치도 이렇게. 없네요. 네. 맨날 얻어 타는 거야.
1: 맨 눈치가 보이잖아요.
2: 아,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1: 네, 네. 이렇게 아이고 저분이 어떻게 언제 가시나 뭐 이렇게
2: 그러니까.
1: 좀 가는 길에 태워다 달라고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됐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차는 살 돈이 당장은 없지만 면허를 따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지방에 있는 운전면허 학원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2: 네.
1: 근데 면허 학원비도 꽤
2: 비싸죠.
1: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남자들은 일종 보통을 하더라고요. 그 스틱으로 하는 거. 저는 아줌마들이 하는 스틱 저기 오토라고.
2: 2종 오토?
1: 예, 2종 오토. 이렇게 그냥 오토 이렇게. 그걸 딱 했는데요. 점수도 그건 좀 낮더라고요. 필기 점수도. 70점인가요? 60점인가요?
2: 60점?
1: 네. 60점. 좀 제가 얘기하기 창피하네요. 60점. 60점이었고, 뭐, 스틱 안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운전대를 딱 잡는데요. 베르나라는 차였어요.
2: 네.
1: 그 차에 그 철체가 보니까 썩어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너무 오래 타고 그 네. 운전면허학원 차들이 별로 좋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아주 시골에 있는 차였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데 너무 설레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이후로 차를 몇 번 바꿨지만 중간에 바꾼 차는 거의 기억 안 나는데요. 그 첫 운전면허 학원에서 그 몰았던 그 차의 느낌. 그리고 처음에는 너무 지금은 차 이렇게 하거든요. CBS 차 될 때요. 이렇게 네. 이렇게 돌리거든요. 이렇게.
2: 아, 그렇죠. 한 손으로.
1: 그 여자들이 남자 그거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삐리리리리리리리 삐리리리 삐리 너무 멋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항상 저기 이거 하려고 지금 손 이거. 예? 그 위에 저기 이렇게 그 핸들에다가 뭐 이렇게 봉 하나 이렇게 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삐리리리리 지금은 그렇게 숙달이 됐는데, 그때는 그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어요.
2: 맞아요.
1: 이렇게 가서, 이렇게, 두 번 우회전. 그리고 뭐, 이렇게 30도 뭐, 이렇게 꺾고, 풀고, 뭐, 이렇게. 근데 어느 날 이제 그게 한 1주, 2주 능숙하게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능숙하게 되니까, 뭐가 눈에 들어오냐면, 그 차 안에 오디오가 있다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2: 아, 그제서야.
1: 거기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그전에는 이제 이거 두 바퀴, 요거. 그리고 저쪽 블럭 그 옆 번째다 이렇게 맞춰야 되는 이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또 뭐 이렇게 두 바퀴 풀고, 이렇게 백하고. 근데 그거 하느라고 이제 온 정신이 없었는데, 그게 익숙해지니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삶이라는 자동차를 운전하지는 방법을 모르면, 눈이 안 열립니다. 그리고 들리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소리도 안 들리고 내면의 소리도 안 들리고 뭐 자연의 색깔도 안 보이고 음악 소리도 안 들려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익숙해지니까 음악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이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운전하는 차에서 음악이 나온다는 게. 음악을 듣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는 드디어 면허를 땄어요. 필기시험을 봤거든요. 놀라워요.
2: 놀라?
1: 60점이 합격이잖아요? 네. 60점을 맞은 거예요. 60점을 맞은 거예요. 아무 얘기도 하지 마세요. 아무 얘기도 하지 마세요. 네. 얘기하지 마세요. 60점을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합격을 한 거예요. 아줌마들하고 같이. 남자 중에서 이종 보통을 본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전부 아줌마들하고 저하고 이제 아줌마 뭐 몇 개 틀렸어? 나 두 개 틀렸네. 근데 저는 60점 받고 합격을 해가지고 차를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차로 여러분 아마 아실지 모르겠는데 에스페로라는 차를 샀어요. 에스페로. 59만 원이었었어요. 중고차.
2: 중고차.
1: 중고차 59만 원. 그래가지고 의정부에 있는 어떤 중개상에게 샀습니다. 네. 거기까지 가서. 그래서 이제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사가지고요. 의정부에서 사서 저희 집으로 회기동으로 가야 되는데 처음 운전해보신 분 다 아실 거예요. 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가잖아요. 옆에 사이드미러를 보면 저 한 1000m 뒤에서 오는 차가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를 받아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좌회전을 못 하겠는 거예요.
2: 좌석을 못 바꾸겠네.
1: 네, 그래가지고 의정부에서 집으로 와야 되는데 무학재로 가세요. 무학재.
2: 계속 직진만 하는 거예요.
1: 무학재라는 게 그때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무학재가 홍제 옆에 3호선이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간 거예요. 의정부에서. 그리고는 그 다음은 기억 없이 어떻게 집을 찾아왔어요. 와. 근데 삶이 참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삶이라는 것도 일종의 운전이지 않습니까? 결혼도 운전. 네. 노래 부르는 것도 일종의 운전이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도 운전. 그리고 인간관계도 운전. 근데 그 삶이라는 운전을 사람들이 어느 날 배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배우세요? 그랬더니 마치 이러는 거예요. 영어 왜 안 배우세요? 그랬더니 아, 저 영어 쓸 일이 없어요. 저희 엄마 한국말 써요. 저 영어 안 쓰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희한한 건 이겁니다. 오늘의 아주 핵심인데요. 영어는 배우면 쓸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노래 부르는 걸 배우면 부를 일이 생기는 거죠. 서양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제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이제 서양 말인데요. 한국말로 제가 이제 저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네,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실까 봐.
2: 다들 편히 가자고요. 그냥.
1: 네. 편하게 좀 드레스 그러니까 드레스를 사라. 그러니까 파티 드레스 복을 사라. 파티 드레스를 사라. 파티 갈 일이 생긴다. 그렇게 놀라운 얘기는 아닌데 아주 호응을 잘해주시네요. 그리고 남자분들이 교회가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될 수밖에 없어요. 저 근데 봐보세요. 어느 날 누가 드레스 이렇게 외국에는 파티 문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파티 문화에 보면 꼭 그 초대장에 드레스 코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2: 그 어떤 옷을 입고 와라.
1: 어떤 종류의 뭐, 옷을 어떤 입어라. 종류. 뭐 이번에 드레스 코드는 블루다. 그러면 이제 블루 색상을 무엇이든지 입고 가야 돼요. 뭐 액세서리를 블루로 하든지 아니면 뭐 안경을 블루로 하든지 뭐 없으면 반스 아니 반스라 팬티 속옷을 블루로 하든지 뭔가 블루로 하나는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구두를 블루로 하든지. 그런데 어느 날 초대를 받았는데 나는 블루가 없어요. 그러면 그 파티에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삶은 그거랑 너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어 공부랑도 비슷하고 그리고 운전하고도 너무 비슷하다는 거죠. 영어를 배우면 영어를 쓸 일이
2: 생기고
1: 파티 복을 사면 파티 갈 일이
2: 생긴다.
1: 생기는 거죠. 그런데 저는 운전할 일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평생 차가 생기지
2: 않는다는
1: 거예요. 근데 운전은 전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뭐 아빠가 되는 방법을 배우는 것, 좋은 엄마가 되는 방법을 배우는 것, 삶에 좋은 그 사람이 되는 방법을 배우는 것. 전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전공 필수 같은 것 같아요. 운전은 안 해도 돼요. 운전 안 하면 저희가 기사님 쓰면 되잖아요.
2: 그렇죠.
1: 우리 다 그 정도는 되잖아요.
2: 그 정도는 되잖아요. 네? 우리 행복하잖아요.
1: 그렇죠. 네. 기사님 없으면 그거 사는 거 아니잖아요. 네? 조금 불행한 거잖아요. 목사님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사실은 옵션인데 삶의 필수인 것은 좋은 자기가 되는 거. 좋은 딸이 되는 거. 좋은 엄마가 되는 거. 좋은 남편이 되는 것, 좋은 아내가 되는 것,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은 반드시 배워야 하는 건데 사실은 어쩌면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배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배우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많은 돈을 내면서 배우고 꼭 배워야 되는 게 있거든요. 꼭 운전면허 학원처럼 배워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왜 그런 걸 배우지 않는지를 살펴봤더니 첫 번째는 두렵더라는 거예요.
2: 두렵다. 네.
1: 안 하던 걸 하려니까 두려운 거예요.
2: 영어만 해도? 두려운 거예요.
1: 엄청 두려운 거죠.
2: 그렇죠.
1: 그래서 영어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영어를 완전히 마스터하면 외국인 만나야지.
2: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네,
1: 집에서 계속 I am a boy. I am a boy. You are a girl. You are a girl. 이렇게 막 했는데 자기가 마스터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만나서 얘기하기가
2: 두려운
1: 거죠. 두려우면 실수가 나오거든요.
2: 그렇죠.
1: 저는요, 전에 외국 여행을 한번 갔거든요. 외국 여행을 갔는데 브뤼셀이라는 곳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는 거예요.
2: 네.
1: 근데 그때 마침 영국에서 지하철 테러가 났어요. 그래서 그 배후에 뭐 북한이 있는 것 같다 막 이런 얘기가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갈아타는데 막
2: 동양인을
1: 이렇게 동양인을 되게 예의주시하고 북한 사람 안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막 이렇게 총들을 차고 막 비행기를 이동하는데 검색을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왔냐? 그래서 제가 그 외국 사람이 약간 프랑스 발음으로 물어보더라고요. 뭐 Where come from?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영어 안 쓰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코리안.
2: 코리안
1: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사우스 노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사우스가 뭡니까?
2: 남쪽.
1: 노스 네.
2: 북쪽.
1: 그러니까 너 남한에서 왔냐, 북한에서 왔냐. 근데 우리는 보통 코리안 하면 다 같이 코리안이라고 생각하지 뭐 너 북에서 왔냐, 남에서 왔냐 이렇게 안 생각하잖아요. 한국에 있으면. 그래서 제가 그냥 North 이랬어요.
2: 어머.
1: 이렇게. 그런 말 잘 안 해봤으니까. 저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요.
2: 아니 내가 보기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1: 아니. 제가 순간 너무 당황해가지고 제가 그냥 North 이랬더니 그 사람이 What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발음이 안 좋은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Nurse 제가 이렇게 했어요.
2: 깨물어줘야 돼.
1: 발음이 안 좋은가 해서 그랬더니 너 몇 년생이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는 또 그 양력하고 음력이잖아요. 그 제가 평상시 하던 대로 제 음력 생일을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은 양력으로 치고 그랬더니 패스포를 보더니 뭐가 다 안 맞는 거예요. 생년월일도 안 맞고 얼굴도 약간 테러범처럼 생겼고
2: 점점 테러범이야 지금.
1: 근데 너 다른 데로 나오라는 거야. 열에서. 그래서 제가 why 그랬더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나오라는 거야. 총을 갖고 막. 그래서 다른 방으로 오라는 거예요. 저 혼자만. 그래가지고 엄청 고생했어요. 반스만 남고 다 벗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신발도 벗고 깔창도 떼고 그래가지고 이걸 막 세 번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끝나고 나서 계속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 그렇게 했을까? 노르스 발음이 안 좋았나? 나 분명히 코리안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 사실을 3년 있다 어느 날 깨달았어요. 3년 있다가. 3년이 지나니까 아 내가 노스라고 했구나. 사우스인데 사우스. 북한에서 왔다 그러니까. 왜냐면 북한에서 와서 그 비행기가 한국 가는 비행기였거든요. 그 사람이 생각하기 얼마나 웃기겠어요. 북한 사람이 한국으로 들어가니까.
2: 몇 번을 확인했는데 너무 자신 있게.
1: 계속.
2: 너무 자신 있게.
1: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삶이 두려우면 잘 안 들리고 무슨 말을 자기가 했는지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삶의 운전법을 알기 시작하면 이제는 차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니에요. 네. 신앙생활도 알아야 즐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어떤 일을 했는지도 모르면 신앙생활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결혼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면 결혼이라는 차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쓰는 방법을 모르면 긴장하고 긴장하면 삶을 즐길 수 없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테마입니다. 즐기려면 배우고 익혀라. 네. 하나님 주신 삶을 즐기시려면 우리는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부부관계도 즐기려면 배우고
2: 익혀야죠.
1: 근데 우리는 익히지 않고 안 맞으니까 아 나랑 안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집사님, 권사님. 내 남편하고 나는 안 맞다. 사실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맞는 놈은 한국에 없거든요. 네?
2: 아예 없군요.
1: 없어. 유럽에 안 넘, 미국에 안 넘. 네. 지금 나이 80. 내일 모레 주님이 부르셔요. 네? 아무도 안 맞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서로 알아가면서 배우고 익히면서 그럴 때 어느 날 삶의 음악이 들리는 것 같아요. 어느 날 하늘의 음악이 들리는 거죠.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꽃이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럴 때 그게 이제 유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상당히 지금 분위기가 좋으시잖아요. 인간의 마지막 언어가 스피리추얼 랭귀지라고 했어요. 영적 언어. 동의어는 바디 랭귀지라고 했어요. 웃음소리, 얼굴의 표정, 제스처,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 영의 언어가 엄청 좋으신 거죠. 아, 네. 네. 이렇게 웃고 막 환호하고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영이 무엇으로 영어를 알 수 있겠습니까? 영은 반드시 몸으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요즘 난 인간관계가 어렵다. 나는 뭐 부부관계가 어렵다. 나는 삶하고 관계가 어려워서 나 안 맞는 것 같다. 어떤 나 뒤져야 되나? 막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네? 그냥 가시고 한 번은 그 학원에 등록해서 배워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최근에 뭔가 나 소통이 안 된다. 내 남편하고 소통이 안 된다. 나 자신하고 소통이 안 된다. 삶하고 소통이 안 된다. 아니면 인간관계가 어렵다. 만약 그러시다면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마음에 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배워본 적이 있는가? 엄마가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배운 적이 있는가? 아빠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운 적이 있는가? 네. 그리고 아니면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아빠들은 좋은 아빠를 본 적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아빠 되는 게 두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한번 배워보시고 그러나면 어느 날 이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면 삶은 지금 버시는 돈으로도 더 풍성해질 겁니다. 지금 몸매로도 더 삶은 윤택해질지 모릅니다. 지금 있는 방송 스케줄로도 더 풍성해질지 모릅니다. 지금 저희에게 주어진 환경으로도 더 풍성해질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제 환경 좀 바꿔주세요.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저놈 바꿔주세요. 새놈을 주세요 주여. 이놈이 니놈이냐 저놈이 주여 헌놈도 아니고 이놈도 아니고 새도끼를 주세요. 삶을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음악의 소리가 듣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학교 졸업하고 취직이 안 되거든 방송사의 그 아주머니들로 해도 손색이 없어요. 이런 정말 분위기 좋아요. 오늘 수업의 주제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만남이 내일의 나예요. 이해되지 않는 세 명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지만 세 명만 이해가 되겠죠. 자, 어제의 나와 오늘의 만남은 내일의 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 여러분의 지금 그럼 여러분의 현재를 살펴봅시다. 똑같아요. 자, 여러분의 몸은 1년 전에 여러분과 1년 동안 먹은 음식이 여러분을 형성한 거예요. 근데 1년 동안 이 사람이 뭘 만났느냐? 음식을 만났느냐? 아니면 운동을 만났느냐? 아니면 뭐 등산을 만났느냐? 저는 그 여대 수업하면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몰랐던 몇 가지들을 알게 됐어요. 일단 쉬는 시간에 여학생들은 뭐를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를 먹는지를 봤더니 먹는 종류도 다양해요. 어떤 여학생은 제가 보기엔 되게 건강을 위해서 건강식품을 먹는 것 같아요. 뭐 자시나 아몬드나 이런 걸 먹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 아몬드를 먹으면서 한 번도 저한테 먹어보겠냐고 얘기를 안 해요. 네? 놀랍지 않아요? 저는 아몬드를 먹는 것보다 그게 더 놀라운 것 같아요. 자기만 되게 고상하게 계속 먹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 책상 위에도 봐봐요. 지금 뭔가 음식이 있잖아요. 그쵸? 커피도 있고, 생수 먹는 학생도 있고, 그리고 다 뭔가 먹고 이미 내린 학생도 있고, 사람들이 어제의 나와 오늘 내가 먹은 음식이 내일의 내가 되거든요. 사방에서 한숨이 나오네요. 어제의 나와 오늘 읽은 책이 내일의 나를 결정해요. 그렇죠? 어제의 나와 오늘 들은 강의가 내일의 나를 결정하죠. 4년 전에 나와 4년 동안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면서 만났던 것들이 졸업하고의 여러분을 그냥 이렇게 결정 지어줘요. 그렇죠? 그래서 만남이라는 건 계속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만날지. 그렇죠?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만남이 영화와의 만남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와의 만남이 저한테는 많은 삶에 영향을 줬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영화와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뭔가 이렇게 삶의 방향성을 제시받았을지도 몰라요. 제가 아는 한 어떤 여성분은 그 고등학교 때 영화 비트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비트 알아요? 정우성 나오는 거. 오토바이 타고. 그 실장님은 그 영화 비트를 보고 어떻게 했냐고 했더니 집을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집 나가는 게 너무 좋아 보이더라는 거야. 엄마하고 사이도 안 좋은 참이었는데 비트 보고 바로 집을 나갔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만남이고 두 번째는 자세와 태도예요. 사람이 똑같이 만났는데 내가 자세와 태도를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또한 달라집니다. 똑같은 책을 읽고도 사람들은 되게 다양한 걸 느끼고요. 네. 똑같은 고난을 겪고도 어떤 사람은 술처럼 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보다 더 썩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더 염세적으로 보고 더 회의적으로 보죠. 그 사람도 슬픔이 있기 전, 상처가 있기 전에는 마냥 세상을 재밌게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고난이 오고 남자친구랑 헤어졌을 수 있어요. 헤어짐도 사실은 만남이거든요. 헤어짐은 무엇과의 만남일까요? 헤어짐과의 만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만남이 인간을 다시금 술처럼 잊게 할 수도 있고 세상에 대해서 더 염세적으로 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하나 저의 삶에 아주 작지만 작지 않은 영향력을 미친 영화가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예요. 쇼생크 탈출은 어떤 내용이냐면 감옥에 갇힌 사람이 탈출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는데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이제 되게 똑똑한 세무사인데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이 사람은 거기를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조그만한 망치로 벽을 파기 시작해요. 몇 년 정도를 팔까요? 10년? 20년?
영화 봤어요? 오케이, 오케이. 20년을 파요. 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면서 그걸 파냐면, 그 교도소 소장이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세무를 봐주면서, 성경책 안에다가, 이렇게 정 모양의 이렇게 구멍을 파놓고, 거기다 정을 딱 심어놓고, 그걸로 밤에 들어오면 계속 파는 거예요. 처음에는 팔려고 팠던 게 아니라, 글을 새기려고 벽에다가 이렇게 딱 했는데 뭐가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계속 긁으면 파지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요. 하루에 많이 팔 수 없잖아요. 저녁에 남들 잘 때 파야 되니까. 이 사람은 너무 자유를 갈망하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억울하게 여기 갇혀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파요. 그리고는 그 거기서 나온 흙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주머니 안에다 넣어요. 버리려고. 그리고 야외에서 사람들이 훈련할 때 주머니에다 구멍을 뚫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다가 이렇게 탁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탁. 그래서 바지 밑으로 흙이 쭉 쏟아져 나와요. 여러분 그 레깅스 입으면 할 수 없어요. 왜냐면 막 다리도 이만한 데다가 막 레깅스에다가 여기다 흙 넣으면 이렇게 뽀록 나잖아요. 뽀록 나잖아요. 근데 그 아저씨는 제가 보기엔 날씬하시더라고요. 날씬하시고 백바지를 안 입었어. 좀 이렇게 좀 힙합 스타일 입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간이 있으니까 흙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뚫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 딱 거기 밑으로 툴툴툴 흘러나와요. 그렇게 해서 20년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거기에서 되게 상방된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와요. 거기에 나오는 흑인 또 그 누구죠? 모건? 프리먼. 모건 프리먼 맞아요? 흑인이에요, 아무튼. 네. 근데 이제 그분은 40년을 교도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되게 큰 일이 아니고 작은 일로 억울하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40년을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처음엔 너무 나가고 싶었겠죠. 그런데 점점 거기에 길들여지기 시작해요. 오늘 아주 중요한 단어를 숙기할게요. 길들여진다는. 길들여집니다. 인간은 길들여지면 그 길들여지는 것을 자연스럽다라는 단어로 바꾸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은 아주 중요하게 좋은 것을 해봐야 하는 게, 인간은 처음에 잘못된 폼을 익히면 그 잘못된 폼에 길이 들여진다는 거예요. 뭐든지 삶의 방식이 다 그래요. 여러분도 어떤 길들여져서 이제는 그게 잘못되고 좀 비효과적인 방법인데 그게 더 편한 게 있죠. 학교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수업도요, 일찍 오는 학생이 있어요. 제가 보면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 일찍 오는 학생이 있어요. 꼭. 근데 항상 그 학생들이 일찍 와요. 엄마가 집에서 나가라고 했나 봐요.

0: 처음에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언제 문제가 되냐면 이제 방송국하고 하면서 일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냥 방송국에서는 대본을 써야 되는데 원고를 보내달라고 저한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원고 없는데 어디 있어요? 그러면 당신을 뭘 믿고 어떤 얘기를 할 줄 알고 생방송을 주겠냐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희한하게요. 원고를 쓰잖아요. 그럼 강의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기를 바라네요. 지금 여러분! 자! 강사가 강의를 잘하기를 바라야지. 전요 이렇게 강의를 딱 쓰려고 하잖아요.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그래가지고요, 제가 쓴 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 홈페이지에 가봐도 글이요, 홈페이지를 이렇게 한 지 7년 됐는데요. 글 6개 있는 것 같아요, 6개. 글을 안 쓰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제가 보니까 나중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걸 좀 바꾸려고. 제가 글을 못 쓰면 좀 글을 쓰는 전문가를 좀 이렇게 도움을 빌려서라도 글을 교환으로 남겨놓으려고 해요. 왜냐면 그게 책으로 있으면 좋잖아요. 아무리 조그만한 강의 내용이어도. 근데 제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서 7년, 8년, 9년을 그걸 안 했냐면요. 나는 글을 쓰고 그걸 가지고 강의를 하면 난 이상해질 거야 라는 생각이 제 뇌에 박혀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길들여짐이에요. 길들여짐. 모든 사람들은 길들여져요. 잘못된 삶의 방식에. 그래서 처음엔 불편한데 나중에는 그게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뇌가? 자연스럽다 이렇게 생각해요. 죄에 길들여진 사람은 죄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자연스럽다 이렇게. 열등감에 길들여진 사람은 열등감이 자연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에 봐보세요. 자기는 너무 불행한 엄마 아빠를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자기도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마음속으로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근데 어느 날 너무 내가 마음에 드는 오파가 나타난 거야. 막 오파 완전 좋아 진짜. 막 식스팩에다가 막 네? 완전 차 문 열어주고 막 네? 완전 좋아. 그 오빠 품에 안겨서 그 여자 주인공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불안해해요. 이 행복이 깨질까봐. 그다가 어느 날 그 오빠하고 헤어졌어. 그럼 이제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내 이럴 줄 알았어!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러다가 이 마음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난 이게 더 편해. 나 원래 이런 여자였어. 누가 날 좋아해 주겠어. 난 원래 이런 여자였어. 그리고 또 누군가 그 다음에 사랑이 찾아오면 그 오빠를 어떻게 해요? 밀어내요. 저에게 다가오지 마세요. 발로 치고 더 가까이 와주세요. 오빠. 저 완전 외로워요. 그러면서 말로는 계속 또 밀어내는 거예요. 엄마도 밀어내고, 아빠도 밀어내고, 남자친구도 밀어내고, 삶의 좋은 방향성도 다 밀어내요. 이게 바로 왠지예요. 왠지. 근데 머리는 그러지 않는데 내 마음은 왠지 뭘 막 밀어내요. 아우 나 밀어내.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운동하면 왠지 나 막 능망령 걸릴 것 같아. 운동하네. 나 능망령. 와, 난 이제 그게 좋아. 그냥 내 살이. 다이제스티브가 좋아. 나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 여러분 계속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 모건 프리만이라는 그 흑인 명배우는 점점 교도소에 길들여지기 시작해요. 왜냐면 그 교도소 안에서도 약간의 낭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요.

0: 그 이렇게 나가도 될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심사를 해요. 이 사람이 정말 교화가 됐나. 근데 교화가 됐나냐고 물으면 나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들 말에. 되게 이렇게, 뭐, 당신은 교화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예! 교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 되게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이래요. 당신은 교화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교화? 교화 신도시다, 교화. 웃어주세요, 여러분. 저라고 어떻게 맨날 웃깁니까? 사실 이거 할까 말까 했어요. 할까 말까 했는데, 머리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이 나갔더라고요, 이게. 저 이런 썩은 애들이 많으시는데, 진짜. 아, 당황스럽네. 아, 자. 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거 안 하려고 했거든요, 제가. 저 진짜 이런 스타일 아니거든요. 교화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래가지고, 당신은 교화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교화는 정부가 당신 같은 사람 월급 주려고 만든 단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아, 난 뭐 그런 필요 없다. 난 여기 이미 내 친구가 있고 내 삶이 있다. 난 필요 없다. 그런데 그 사람이 승인을 해줘버려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갔는데 이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40년 만에 처음 나가는 거예요. 너무 낯선 거죠. 너무 낯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뭐 가족은 제대로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뭘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편의점 아르바이트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사고 나오는데 계산을 해주는데 이 사람은 주눅이 들고 이 기가 죽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 화장실을 가도 되겠습니까? 그런 건 물어보지 마라. 당신 혼자 갔다 와라. 그리고 이 사람이 화장실 가면서 너무 씁쓸한 거예요. 난 그렇게 40년 살아왔다. 여러분 이건 아주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영화예요. 네. 그래서 그 구속이 싫어서 그 젊은 백인 남자는 20년 동안을 이렇게 팝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못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사진을 하나 붙여놔요. 어떤 사진을 붙여놓을까요? 구멍 판 거기 위에? 네? 여자 사진을 붙여놔요. 어떤 몸매의 사진을 붙여놨을까요? 다이제스티브를 붙여놨을까요? 그렇지 않죠? 네. 그러면 의심할까봐. 그러면 의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 예쁜 사진을 이렇게 타잔 같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그 여자가 이렇게 후! 이렇게 후! 이 사진을 여기 딱 붙여놔요. 그리고는 고기를 열어가지고 밤새 그걸 파는 20년 동안. 그리고 어느 날 그 유명한 장면이 나와요. 비가 오고 번개가 치는 날 이제 거기를 빠져나가요. 그래가지고 막 게울고 가가지고 비가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천둥 쳐서 맞아 죽어요? 어렵게 나왔는데 지금 천둥이 자 어떻게 돼요? 천둥 막 치고 비가 오는데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와 막 이래서 예? 와 그 사진 안 갖고 왔다 막 이래 다시 갖고 와야지. 아이 그 타잔 자매님 갖고 와 있으시 다시 들어갔다 와야지. 그러지 않았겠죠. 이제 오늘 와 그게 쇼생크 탈출의 되게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그럼 사람이 한 번은 그렇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자유를 찾아서 자기가 가고 싶었던 어떤 바닷가에 가서 배를 고치고 있어요. 페인트도 칠하고.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때로는 우리 삶이 교도소와 같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도소에 있지 않지만 여러분 열등감의 교도소에 있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니면 나는 참 내 삶이 교도소 같아요. 어느 날 보면. 나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야. 나 이거 내가 원하는 과도 아니야. 나 내가 원하는 공부하고 싶어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럼 나 진짜 이거 저희 이 수업 그냥 신앙 언어 해서 나 이거 듣고 싶지 않아 근데 겨우 들었어. 나 이거 완전 교도소야. 나 여기서 탈출하고 싶어. 여러분 삶이 지금도 그럴 수 있고 앞으로도 그럴지도 몰라.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삶은 어느 날 교도소 같다고 느낄 때가 있거든. 뭔가 바꿀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딱 움직이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할 수 없는 게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길들여지는 사람이 있고 밤마다 정을 가지고 그걸 파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조금씩. 그럼 그 사람이 이만큼 팠나요? 막 교도소에 있는 사람인데 막 포크레인 불러가지고 하루에 일당 20만원 주면서 막 이렇게 벽 뚫어달라고 하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만의 정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아주 미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정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그 정을 쓰세요. 네. 그리고 그걸로 삶에 반드시 파지는 곳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건 예기치 못한 곳에서 나타날지도 몰라요. 네. 내가 팔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방이 막혀 있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사는 그 집에서 시작돼요. 이건 매우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어디엔가 떠나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지금 현재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20년 정도 뚫을 만한 가치는 있어요. 아니면 최소 2년만이라도 뚫어보세요. 사람이 하루에 집중해서 3시간 이상 3년을 하면 그 분야의 최소한의 프로가 된대요. 봐봐요. 어쩌면 우리는 하루에 3시간 이상 3년을 한 게 없을지 몰라요. 그렇게 집중해서 하루에 나 한 거 있는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봐요. 어떤 분야든 괜찮아요. 없어요? 뭐 있어요?
1: 야구요. 야구 보는 거.
0: 아, 하루에 집중해서 야구를 두세 시간씩 봤어요?
1: 세 시간.
0: 와, 놀랍네요. 야구를 했으면 몸이 좋아졌을 텐데 야구를 봤기 때문에 지금 몸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야구를 그렇게 좋아하게 됐어요?
1: 그냥 보면 볼수록 빠져들어요.
0: 야구예요? 아니면 오빠들에게요?
1: 야구.
0: 야구예요? 놀랍네요. 앞으로 야구 더 볼 생각이죠?
1: 네.
0: 야구구장에 실제로 간 적도 많아요?
1: 네.
0: 그래요? 혼자?
1: 혼자도 가고 친구랑도 가고 옆에 친구랑도 가고
0: 옆에 친구랑도 가고 오빠랑 가보세요. 오빠랑 야구장에 여자 둘이 가가지고 하는 거 보기 좋지 않네요. 다른 학생 없어요? 뭐 다른 거 뭐 공부 이런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뭐 나 노름을 하루에 3시간 한다. 나 담배 하루에 3시간씩 핀다. 술은 꼭 3병씩 먹고 잔다. 뭐 이런 거 없어요? 뭐든지 네, 해도 돼요. 뭐예요?
2: 아, 블로그 운영하는데요. 네. 3시간씩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0: 블로그 주소 한번 얘기해 줘봐요. 네. 여기 10에서 우리 다 보게.
2: 블로그.네이버.com. 아이닷컴. 아, 스매시 러블리 멘토.
0: 러블리 멘토. 오케이, 좋아요. 네. 하루에 방문자 몇 명이에요?
2: 아, 막. 최고 많았을 때는 1,000명? 보통 500명, 700명 이렇게 오는 거예요.
0: 그래요?
2: 네. 그냥 검색하다가 어쩌다 들어오는 거죠.
0: 제 연구소는 어떻게 하루에 40명이 저는 명색의 연구소인데 하루에 40명, 45명 들어오는데 블로그는 어쩌다가 500명이 들어오나요? 아, 놀랍네요. 아유, 나중에 파워블로그 될 수 있어요. 그럼 공동구매 하실 수 있어요.
2: 아, 그런 욕심은 없고요. 그냥 시작하게 된 게 한 사람한테만 도움이 되면 그걸로 행복한 거예요. 한 사람을 도움이 받았으면 그냥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게 된 건데 너무 감사하게 도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네.
0: 지금 누적 인원이 몇 명이에요?
2: 42만 명.
0: 참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저는 원래 좋아했어요. 진짜 정말 저는 그런 사심 같지 않고 진짜 옛날부터 막 이렇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공동구매 꼭 해보세요. 파워블로그 엄청 어우. 다른 분 없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 지금 학생들 뭐 다 얘기들 들어봤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러분 절망도 아무나 하면 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절망은 누가 하는 거냐면 그 분야에 대해서 생명을 바쳐서 해본 자만 절망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은 2년, 3년 해본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은 절망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은 이제 절망 없으니까 뭐만 남은 거야? 희망. 희망만 남아있는 거예요. 절망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절망은 그렇게 해본 사람들. 근데 우린 그렇게 안 해봤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냥 우리는 그냥 세월을 살아버린 거예요. 그냥 살아버린 거야. 그냥 밥 먹고 화장실 가고 그리고 학교 합격하니까 학교 오고 수업 받으려니까 수업 받고 학점 따려니까 따고 졸업하려니까 졸업하고 그래서 내가 그냥 흘러가는 물에 떠있는 죽은 물고기처럼 사는 거야. 재채기하면서. 어쩌면 하루에 그렇게 해본 게 없는 사람은 물고기로 치면 저기 수족관 물고기처럼 살았어요. 어떤 수족관이냐면 횟집 앞에 있는 수족관. 여러분 횟집 앞에 있는 수족관 본 적 있어요? 횟집 앞에. 거기 물고기들이 어떻게 다녀요? 네? 잘 안 움직이죠? 이렇게 다녀요, 이렇게. 여기 낚시 바늘에 긁힌 거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다닌다고요? 에? 여러분 이쁜 물고기가 이쁜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물고기가 이쁜 거예요. 송사리 같은 거 봐보세요. 송사리 계곡에 어렸을 적에 여러분 계곡 같은 데 가가지고 에? 아버지 옆에서 막 삼겹살 구워 먹고 있을 때 조그만한 그 거기에서 송사리들 있는데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송사리들이 어떻게 움직여요? 송사리가 이렇게 움직여요? 에? 송사리가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럴 때 보고 사람들이 그 송사리를 보고 어떻게 해요? 어떤 소리를 내요? 우와 이렇게 소리를 내죠. 그 횟집 앞에서 우와 아니야? 우와 우와 우와. 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우와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봐야죠. 한 번은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우와 이렇게. 자꾸 그거를 이쁜 걸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그냥 하나의 일 분야일 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주신 얼로 그렇게 해야 돼. 얼. 사람 보면서 우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우와 나도 저처럼 살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블로그 운영해야지. 또 우와 그런 거 하게 해야지. 예? 그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서 어떤 배우의 연기를 보면서 우와 저 배우는 어떻게 어려운 난관을 헤치고 여기까지 왔을까.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여러분 작더라도 송사리처럼 사세요. 횟집 앞에 물고기처럼 살지 말아요. 아주 슬픈 일이에요. 그러려면 우리는 익숙함을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익숙함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익숙함을 버릴 때 인간에게 또 고통이 와요. 하던 방법이니까. 네? 저는요 제가 여러분 진짜 다이어트 진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다이어트 그 최근에 하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요 밥을 먹으면서 물을 먹잖아요. 그럼 배 나옵니다. 나 물 안 먹어도 배 나오는데.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밥 먹으면서 물을 많이 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렇게 물 쫙 내려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포만감이 이렇게 딱 오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 배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소화액도 옅어지면서 되게 안 좋거든요. 근데 저랑 같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오종철 선생님이 1시간 전, 2시간 전에는 물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을 안 먹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물을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안 먹어보니까 점점 배가 이렇게 살이 빠지기 시작하고 속이 이렇게 헛배가 안 부르고 이렇게 딱 차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너무 힘든 거예요. 한 달 정도.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했냐면 물을 이렇게 딱 먹고 한번 헹궈내서 물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아, 한 달 정도는 힘들구나. 사람의 몸이요,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데 최소한의 시간이 21일이래요. 21일. 왜 21일이냐고 그랬더니 보통의 몸의 세포가 서로 다르지만 세포가 3주를 살다가 죽는답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주 동안에 몸의 세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자기가 전에 하던 방식이 길들여지면 다른 방식으로 하면 그걸 적이라고 생각한대요. 자, 그러니까 나는 맨날 저녁에 12시에서 1시에 잤어요. 어떤 여학생은. 맨날 컴퓨터 하다가. 예? 근데 어느 날 10시에 갑자기 자려고 해봐요. 몸이 좋아하지 않아요. 뭔가 이상하고 찌뿌둥해요. 왜냐하면 몸은 이미 이 사람이 5년, 10년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으로 맞춰놨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좋은 방식이라고 해서 10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나는 걸로 맞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힘드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랑은 이게 방법이 안 맞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 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에 길들여지거나 여러 가지 인간을 생명스럽지 못하게 하는 거에 길들여지는 거에서 항거하세요. 조금씩 정을 파세요.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2년만, 3년만. 벌써 하루 방문자 500명 전후가 된다는 건 엄청난 방문자거든요. 쉽지 않아요. 아마 영국 그 블로그에 글들도 많이 올라와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 댓글도 많이 달죠. 그렇죠. 저 거만한 표정을 보세요. 강사님은 40명이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봐야죠. 하루에 2시간 정도 해보고 2년을 해보고 그리고 절망해야죠. 근데 우리는 해보지도 않고 절망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꼭 한번 해보세요. 절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절망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나 하는 게 절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해보세요. 꼭. 그리고 여러분 자유를 얻으세요. 자유는 참 값진 겁니다. 삶의 자유를 찾으세요. 열등감에서 자유로워지세요. 자기의 상처에서도 자유로워지세요. 그리고 자기 잘난 맛에서도 자유로워지세요. 시련의 아픔에서도 자유로워지세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 자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 오빠랑 잘 되든지 새로운 오빠를 만나든지 한 가지가 더 있네요. 홀로 건강하게 서든지 어쨌든지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그러한 겁니다. 저 이제 한 이제 2년, 여러분 이제 2학년들 있죠? 2학년 손 들어봐요. 엄청 많아요. 우리 재수나 삼수인가요? 얼굴이 왜 이렇죠? 온전한 2학년은 아닌 것 같아요. 괜찮아요. 마음고생이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졸업하기 전에도 벌써 2년 이상 남은 거잖아요. 3학년들도 2년 남았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3학년도 벌써 2년 남았어요. 4학년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뭐 4학년이라고 해봐야 나이 몇 살입니까? 23. 아무것도 아니에요. 23.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꼭 시간을 정성스럽게 써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절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길들여지지 말고 여러분의 정으로 여러분의 삶의 벽을 조금씩 파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리 멀지 않은 날에 그 자유로운 그 햇빛과 빛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영화 피아니스트의 전설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고르라면 여러분은 어떤 장면을 떠올리실까요? 평생 배를 떠나지 않았던 피아니스트 1900는 어느 날 창밖에 한 여인을 바라보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낍니다. 그리곤 피아노 위에 자신만의 언어로 순간을 연주해요. 처음 느껴보는 떨림, 그리고 사랑. Playing Love.

누군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인생의 바탕색이 달라지는 것 같을 때, 가끔은 그런 순간이 말보다 더 선명하게 사랑을 보여주는 것 같죠? 오늘은 그런 순간을 닮은 음악으로 시작해 볼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첫 곡은요, 피아니스트의 전설입니다. Playing Love.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여름과 가을 사이에요. 그 사이에 반갑습니다. 요맘때 들으면 딱 좋을 것 같은 음악들 들려드렸어요. 피서지에서 생긴 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빌보 악단의 연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 Come September였습니다. 9월이 오면. 두 곡 다 영화 제목과 동명의 테마곡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이 더 있는데,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일명 추억의 경음악? 반가우신 분들 손. 예전에도 그랬고 또 지금까지도 9월의 첫날 또 가을의 초입쯤이면 라디오에서 많이 들려주는 음악들 있었잖아요. 여러분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참으로 단순하게도 윤종신의 9월 정도가 떠오릅니다. 여러분은 이 계절쯤에 어떤 음악 들으시는지도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네, 노래 들을까요? 세계적인 트럼본 연주자이자 스윙 재즈의 대가 글렌 밀러의 대표곡이죠. 문라이트 세레나데. 나중에 미첼 베리 씨가 가사를 붙이면서 더 풍성해졌어요. 두 연인이 함께 낭만적인 밤을 보내는 이야기인데 제목이 달빛 세레나데인 것부터가 뭐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은 글렌 밀러의 일대기를 다룬 전기 영화 글렌 밀러 스토리 중에서 리사 오너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 중에서 한 곡 더 이어드릴게요. 시티 부아 마 메흐, 당신이 나의 어머니를 본다면.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르네 젤위거의 청혼 중에서 베리 화이트의 You are the first, the last, my everything. 앞서 든 곡은 토요일 밤의 열기, 타바레스의 More than a woman이었습니다. 이 영화 보신 분들은 비지스의 원곡보다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영화 속에서 이 노래가 흘렀던 장면이 인상적이었던 거겠죠? 댄스 플로어 위에 두 사람과 그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감정들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아직 시간이 좀 이르긴 하지만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밤의 열기 살짝 당겨서 전해드렸어요. 사연 만나볼게요. 3782님, 아침에도 듣고 새벽에도 듣는데 출첵은 처음이에요. 반갑습니다. 바람은 가을이지만 아직 여름 옷은 포기 못하는 날씨네요. 약속이 있어 나가는 중인데 공효진 씨랑 만나기로 했거든요. 경주에서. 경주 기행 보러 가시나 보다. 오, 이렇게 표현하니까 색다른데요. 공효진 씨랑 만나기로 했다. 오, 그러면 최강희 씨랑 통화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 네, 맞아요. 계절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아주 가뿐한 티셔츠, 숏 티셔츠에 청바지 딱 붙는 걸 입고 나오면 왠지 이렇게만 나가면 조금 추워 보이겠다, 좀 쌀쌀해 보이겠다 싶어서 겉옷을 하나 손에 쥐고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4178님, 저 얼마 전 한의원에서 최강희님 목소리 들려서 너무 반가웠어요. 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음악을 듣는 게 이렇게 신기하고 반가울 줄 몰랐어요. 앞으로도 좋은 영화 음악 많이 많이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노래 들을까요? 엘빈과 슈퍼밴드 2 중에서 Put Your Records On. 영화에서는 여자 다람쥐들 목소리로 나오는 곡이죠. 다람쥐들이 헬륨가스 마신 것 같은 목소리로 야야 이렇게. 근데 요 버전은 기회가 되면 다음에 한번 들려드리고요. 오늘은 코린 베일리의 원곡으로 준비해봤어요. 괜찮으실까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중에서 한 곡 더. 세미의 어드벤처, 브루노 마스의 카운트 온 미.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꿈과 열망 그리고 도전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노래 두 곡 들으셨습니다.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 중에서 반 헤일런의 점프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중년 남성들이 수영장에서 인생 제2막에 도전하는 영화 수영장으로 간 남자들 중에서 필 콜린스와 필립 베일리의 이지러버였습니다. 삶이 무기력한 아저씨들이 수중 발레에 도전하면서 물속에서 손발을 맞추는 장면에서 흘러나온 곡이었어요. 프랑스 코미디 영화 특유의 웃음 코드가 느껴지면서도 인생의 마지막 금메달을 꿈꾸는 주인공들의 진심과 감동이 느껴지는 얘기인데요. 왜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몸과 마음이 너무너무너무 바쁜데 맨날 그날이 그날 같고 일상이 무료할 때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손 들어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럴 때 뭔가 새로운 도전을 꿈꾼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수영장으로 간 남자들 이 영화 보시는 분들은 아마 나도 모르게 주인공들을 응원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재즈 초보님 누구든 도전하는 분들 응원합니다. 저도 50인데 백수 탈출 해보려고 이력서 놓고 연락 기다리는 중이에요. 저처럼 새로운 곳에 발을 들이려는 분들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할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기원할게요. 화이팅입니다. 네, 뭐든지 새로 도전하시는 분들 조금 더 소망 가득한 마음으로 하지만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도전하시면 또 좋은 결과도 있으실 수 있고 또 마음이 좀 더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연극을 지금 처음 도전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무서운데 너무너무 무서운 마음보다 또 너무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보다 그냥 순간순간 이 순간을 감사하고 즐기자. 이 사람들을 또 즐기고 내 앞에 벌어진 모든 것들을 즐기자 하다 보니까 예전보다 마음이 힘든 일도 줄어들고 좀 가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저 예전과 같은 그런 분들 보면은 이제는 거울 치료? 아 내가 옛날에 저랬구나 저래서 힘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하고 싶어서 민폐끼치지 않고 싶어서 힘을 너무 꽉 주고 있으면 그것보다는 이렇게 조금 더 내려놓고 즐기는 게 모두가 행복하고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상우와 은수 두 사람이 서로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던 그때 흘렀던 곡이죠. 영화 봄날은 간다 중에서 사랑의 시작, 그리고 아멜리에 중에서 로트르 발스 다멜리, 아멜리의 또 다른 왈츠였습니다. 얀 티에르상이 작곡한 아멜리의 OST 중에서 영화의 대표 테마인 발스 다멜리를 변주한 곡이에요. 뭐 기본적으로는 두 곡 다 통통 튀는 왈츠풍이지만 이 버전은 아코디언 멜로디가 더해져서 서정성 한 스푼을 살짝 더 얹은 느낌이라고나 할까? 아멜리도 여러 번 보시는 분들 많죠. 왜 그래요? 왜 여러 번 보나요? 네. 볼 때마다 귀엽고도 묘하게 행복하면서도 뭉클하고 그런 느낌, 그런 다채롭고 이색적인 느낌 때문이겠죠? 같은 영화를 본 사람끼리는 같은 기억 하나를 더 공유한다는 느낌이 참 좋아요. 취향 겹치는 지점 발견하면 반갑기도 하고, 여러분도 아멜리에 좋아하시나요? 네, 또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치영음 오늘의 끝곡입니다. 영화 킥에스 영웅의 탄생 중에서 엘리 골딩의 스테리 아이드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저도 이만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꼭 만나요.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FM 팝스 한동준입니다.

러닝메이트는 두 관직을 동시에 뽑는 선거에서 하위 관직에 출마한 후보자를 말하는데요. 주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와 함께 입후보한 부통령 후보를 말하고 또 보조로 함께 일하는 동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갈매기 때 여러분의 러닝메이트이자 소울메이트는 바로 FM팝스를 진행하는